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길을 따라서 걷겠다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SNS에 주말을 전북 익산집에서 보내고 있다며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모든 지역이 함께 크게 도약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역대급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자극해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가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를 꺾고 두 대회 연속 8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는 오늘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16강전에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파라과이와 16강전에서 음바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파라과이를 1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는 오는 10일 4강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지난 5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 당시 운행했던 차량을 경찰이 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까지 몰았던 SUV 차량을 범행 당일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해 뒷좌석에 묻은 혈액의 DNA를 채취하는 등 감식을 진행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차량을 압수할 때까지 보름 동안 장 씨의 경찰 아버지가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이 지인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50대 남성도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이란 대사가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등 우호국들에는 특별 대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현지 시간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평화 포럼에서 호르무즈가 영해의 일부인 나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통행료가 아니라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과 감독 및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영향 대응의 대가라고 주장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전라권, 강원, 충청 지역에 20에서 60mm, 영남 지역은 5에서 50mm 가량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엔여자 운디언 휴가 될 최인선. 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 1919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운전수가 될 최인선.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표준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시 표기를 제가 발음을 해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최인선 씨의 소식을 전한 기사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귀하던 시절 여성 운전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더 장안의 화제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의 행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여성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요? 궁금한데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북한 내 이제 자동차 증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현상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여성 운전자와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얼마나 될까요? 이거 살펴보겠다고요.
1: 네. 자동차 이야기는 보통 뭐 돈주라든지 네. 혹은 남성 운전수, 무역업자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여성과 청년층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여성들이 운전할 때 약간 멋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네.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0: 이제 하나도 뭐 다르게 보지도 않죠.
1: 아, 네, 네. 근데 이제 북한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따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운전 기술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가부장적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벗어나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또한 이동하고 소비하고 경제 활동을 넓히는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성 인권의 신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자동차보다 더 넓게 북한 여성의 생활 변화와 연결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이제 인권과까지 결부를 하시니까 한 10년 전쯤에
1: 네.
0: 그 중동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여성도 운전을 허용한다.
1: 네, 그렇죠.
0: 뭐 이게 그 해외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물론 그 이유하고는 다르지만 이슬람 그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1: 네네.
0: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자가용 또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북한에서 여성들도 운전면허를 따려고 한다. 많습니까?
1: 네. 취득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아, 여성 여맹원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여성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여맹원들이 집단으로
0: 네.
1: 4급 민수용 그러니까 이제
0: 4급 민수용.
1: 민수용.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딸 수 있는 급수가 있고, 뭐 이제 일반 주민이 딸 수 있는 게 민수용 4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허 과정에 등록하고, 대학 여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면허 교육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당장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0: 그렇겠죠.
1: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여성들은 생일에 하루쯤 차를 빌려서
0: 네.
1: 지금 이제 렌트카도 북한 평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아, 드라이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면허를 따려 합니다. 얘는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아니라 거기 좀 넘어서 문화 소비, 자기 표현 혹은 생활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 4급 민수용 면허 뭐 얼핏 알겠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2종 보통 이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소개 좀 해 주시죠.
1: 조금 다른데 그간 면허 처제 한국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0: 네.
1: 4급 민수용 면허는 일반 주민이 민간용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0: 네.
1: 북한 이제 군용차라든지 특수 차량이 아니라 일상적 운행과 관련된 자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면허를 따르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면허 취득은 시간과 돈, 인맥이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여성이 스스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그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이 운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유가 비슷하겠죠 우리나라나 뭐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장마당 이제 뭐 짐 실어 날르고 빨리 옮겨다기 그것도 있고 또
1: 네.
0: 나 돈도 좀 생겼으니까
1: 그렇죠.
0: 내가 돈주도 좀 됐는데 좀 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1: 말씀하신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남편들하고 예, 결혼을 하면은 북한 여성들이 남편한테 가장 먼저 사주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서 장사 좀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직접 내가 결혼하지 않고도 내가 직접 뭔가 운전하고 내가 먼저 이동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0: 네.
1: 여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마당 경제를 원래는 실제로 떠받치고 온 주체가 원래 여성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남성은 직장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직접 몰 수 있다면 물건 이동, 거래, 뭐 고객 방문 가족 이동 이게 훨씬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생활 문화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편리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외식이나 나들이, 연애와 같은 문화적 욕구가 네. 생기는 거고 이런 욕구에 따라서 운전 면허까지 따겠다. 라는 욕구까지 발현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이제 여성 운전은 네. 불과 이제 한 세대 전 우리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여성 운전자를 보면 이렇게 한번 다시 쳐다보고 그랬는데
1: 네.
0: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선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낯선 풍경 아닐까요?
1: 낯선데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물차는 모는 그 화물차를 모는 여성. 그리고 또 건설장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운전수.
0: 네.
1: 이게 선전 매체에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0: 아, 역시 그 사회주의 그 기업이니까 그게 좀 달랐군요. 네.
1: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한 네. 노동에 여성들 참여한다라고 네. 하는 걸 북한 당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0: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는 그래도 조금 다른 거잖아요.
0: 네.
1: 여성이 스스로 변화를 따고 자신이 원하는 이동. 소비를 위해서 운전을 배우려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요구한 노동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생활 기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심지어 이제 남편보다 면허를 빨리 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원래 북한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바깥 일을 하고
0: 네.
1: 여성은 가정을 돌본다는 사고가 강한 사회잖아요.
0: 네.
1: 지금들도 막 여성에게 아이를 잘 낳고 혁명 전사를 키우고 남편을 잘 받들고 그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0: 네.
1: 하지만 이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면허를 따고 또한 딸이 어머니에게 면허 시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북한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가족 안에서 누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가, 또한 누가 새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가가 네.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보면 세대 변화, 성 역할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는 사실은 어때 삶의 여러 그 가지 그 현상으로 볼 때는 일종의 선택권이기도 하죠, 그게.
1: 그렇죠. 네. 이것 둘 중에만 하나 선택하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탈래, 자전거를 탈래, 자동차를 탈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택권의 발현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일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북한처럼 이동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이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물론 면허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뭐 검문이 있어야 되고 통행증,
0: 예.
1: 여행증이라고 하는 게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제한 안에서도 주민들은 남이 태워주려 된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감각이 바로 선택권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뭐 필수적이잖아요. 어차피
1: 네.
0: 차를 뭐 이른 나이에 몰기 시작하니까.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운전면허를 갖는다 하는 게 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이제 돈벌이를 누가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이제 평양 청년층 사이에서 운전면허
0: 네.
1: 이게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약간 곧 대학교 때 운전면허 안 따면 안 되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0: 여태 뭐였어? 뭐
1: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좋은 출신 성분, 뭐 네. 좋은 직장, 좋은 배치가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돈벌이 능력이라든지 생활 기술, 문화적 경험도 중요해졌습니다. 운전면허 그런 변화의 상징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고 이 청년들이 운전을 통해서 장사, 연애, 친구 관계, 여가 생활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렌터카를 빌려서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친구를 집에까지 딱 내려다 주고
0: 네.
1: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북한 청년들에게도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재적 생활을 맛보는 수단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앞서 또 잠시 말씀이 나왔습니다.

0: 좋습니다만은 여성 운전 증가 이건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여성 인권.
0: 네, 여성 인권. 네.
1: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뭐 공개 처형, 종교 탄압,
0: 사상범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정치범 말고.
1: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일상 속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동할 권리, 선택할 권리, 자기 능력을 키울 권리, 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운전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지금까지 차별받았는데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도전한다. 내가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여서 이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은 변화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0여 년 전에 그 운전 직접 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고 서방 네. 기자가 물으니까 사우디 여성이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전에는 본인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거기 네.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남아에서 유입된 그 기사들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 월급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가 직접 하니까 돈을 절약하게 됐다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은 그거하고는 다른 네. 어떤 여성 인권의 문제가 있겠군요. 자, 그럼 당국은 이 여성 운전 어떻게 볼까요?
1: 이 겉으로는 무명한 교통 문화라든지 이 여성의 뭐 사회 참여. 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에 봉사하는 그런 기관원이 여성들이 막 늘었다. 막 이런 것들도 엄청 선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 운전수를 선전 매체 소개하면서 국가가 여성의 역할을 높여준다라고는 네.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조심스럽게 관리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막 치마 입고 자전거 타지 말아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미니스커트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여성이라고 네. 하는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0: 그 여성상에 어긋나는 짓 하지
1: 그렇죠.
0: 마.
1: 그렇죠. 이제 네. 딱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뭐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거래의 흐름도 넓어지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렬하면서도 동시에 통제를 할 가능성 이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향후에 어떤 식으로 북한 당국이 대처하게 될지도 좀 우리가 취재를 하고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 모든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1: 네네.
0: 또 가정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북한 가정 내에서의
1: 그렇죠.
0: 문화에.
1: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발달하면서 가정 내에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남편들이 예전에는 뭐 김장할 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는 막 도와주기도 하고 네. 유모차 잘 끌어주기도 하고 아유 고생했네 이런 얘기도 막 하는 네. 여성 남성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아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옮기고 거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돈을 버니 많은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가족 안의 권력 관계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활동을 위해서 북한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발언권 그리고 자율성을 키우는 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듭니다.
0: 하여튼 자동차가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1: 네.
0: 자, 운전면허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 여성 또 북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언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싶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북한 사회의 조용한 변화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 물론 이 변화 곧바로 자유로운 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방식의 개혁이잖아요. 북한식. 그러니까 뭐 이동 제한, 검문, 경제 격차 그리고 성 역할 통제 여전히 북한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성과 청년들이 운전면허를 통해서 선택권을 경험하는 흐름 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창이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0: 어쨌든 그 한 개인의 자연스러운 네. 욕구가 조금씩 하여튼 허용이 돼가고 있다. 통제 속이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자동차에 관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이제 3주째 텔레비전 연속 토막극, 북한의 TV 그 시트콤과 캠페인을 합친 토막극이죠. 세 번째 소개 시간인데 어떤 제목입니까 오늘은?
3: 네, 오늘 그러니까 저희 코너에서 계속 토막극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0: 네.
3: 오늘 소개해드릴 토막극은 요쯤이야라는 제목의 토막극이고요.
0: 네.
3: 아마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토막극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되면 다른 토막극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요쯤이야 제목을 보니까 뭐 이런 정도야 괜찮지 않냐 뭐 이런
3: 아, 네, 맞습니다.
0: 뭔가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뉘앙스가 녹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3: 첫 장면에서 어떤 그 남성이 아마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 오늘도 남성이 주인공이네요.
0: 네.
3: 그러고 보니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상에다가 차려놓고 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 남성이 가족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엌 앞에 상을 차려놓은 모습을 보니 이제 이 남성은 스스로 이제 지금 밥을 차려 먹는 중인 거죠.
0: 네.
3: 그러다가 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반장 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김치처럼 보이는 반찬통을 내밀면서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 한번 맛이라도 보세요. 양배추 김치입니다. 라고
0: 네.
3: 합니다. 양배추 김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받아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혼자 연옥이 아빠 혼자 있는 것도 고생스러울 텐데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옥이 아빠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아, 이 남성이 지금은 혼자 있지만 뭔가 아내와 연옥이라는 아이가 있구나 자녀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0: 네.
3: 이 남성이 아니 걱정 마셔라. 내가 이래 보여도 돌격대 출신이기 때문에 집 살림은 내가 더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0: 네.
3: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사정이 나오는데 연옥이 엄마가 친정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성은 잠깐 일시적으로 혼자 있게 된 것이고요. 근데 반장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옥이 엄마가 친정집 가면서 이 애아버지 그 한약재, 보약재를 구해놓고 바빠서 다리지도 못하고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뭐 해 먹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유, 이거는 뭐 이틀 뒤에 집사람 오면 그때 집사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겠다. 근데 이제 아내는 자신을 위해 준비했지만 자신은 아내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죠. 어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 아내와 자신이 이 보약제를 두고서 서로 먹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애정 싸움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사놓은 보약제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봤더니 좀 눅눅한 거예요. 아직 원래 한약제라는 게 좀 말라 있잖아요.
0: 그렇죠.
3: 건조되어 있는데 눅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말라야겠는데라고 하면서 베란다 이제 널려고 합니다. 근데 베란다에 널어놓은 걸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하면서 아 생각해 보니까 보약제는 그늘에 널어야 돼. 양재 널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집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집안에 이제 넣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이 토막극도 배경이 여름이거든요.
0: 네.
3: 여름인데 그러면은 어디다 널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이제 그 하얀색 그 이제 천 위에다가 이제 보약재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또 얇은 이제 천으로 다시 덮어서 전기장판을 틉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습도도 좀 잡을 수 있고 아래에서 열이 나오니까 이 보약재가 이제 건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지만 그 전기장판을 딱 트는 장면으로 이제 이 일정 부분 이 남성의 어떤 행위가 끝이 나는 거죠.
0: 그럼 이 돌격대 출신의 주인공 남성이 여름에 전기장판 켜놓고 간 게 복선 같은데 뭐 불이
3: 네네.
0: 나나요? 아니면 무슨 뭐 사단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3: 아, 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3: 이제 이 전기장판 틀 때 보면은 그 전기장판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좀 심플한 단순해
0: 네.
3: 보이는 그런 리모컨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남성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고 딱 나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여름철에 전기 담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기 담요를 켜놓는 게 괜찮나? 에이 몰라 이 뭐 작은 건데 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나갑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집을 나오니까 오전에 만났던 그 반장 아주머니가 이제 복도 청소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아 제가 이제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해요.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이 남성이 열쇠를 그 사무실 열쇠를 그 집 열쇠와 같이 그 열쇠 꾸러미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 문을 열면서 그 열쇠 꾸러미를 그대로 꽂아 놓습니다. 네. 이게 또 복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집 문을 못 열게 되겠죠. 꽂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직원이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덥다고 앉으라고 내가 청소 마저 할 테니까 당신은 선풍기 쐬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선풍기를 틀어줘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파란색 날에 옛날 선풍기 같은 걸 틀어놓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제 선풍기를 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남성이 문을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와서 조회 시간이니까 빨리 과장동 지방에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이 그 주인공 남성과 같이 일하는 그 여자 사무원이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선풍기를 안 끄고 나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성 사무원이 선풍기 꺼라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조그만 거 10분이면 오는데 이 조그만 거 뭐 켜놔도 별일 없다.
0: 금방 갔다 올 거야.
3: 네. 금방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조회를 가는 장면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틀 뒤나 올 줄 알았던 연옥이 네. 엄마와 연옥이가 이제 집 앞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생각 못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놀래켜주려고 해요. 연옥이는 소학교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네. 아주 귀여운 그런 여자아이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방에 전기장판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난로를 보면서 들춰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옥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뭘 말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기장판을 한여름에 켜놓고 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은호가 너가 참 잘했다. 근데 아버지 비판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게 보약 제다. 그러니까 보약제를 일단 탕으로 끓여서 아버지 오시면 특식과 함께 선물로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말리려고 한 건데 사실 이건 끓이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약탕을 끓이려고 하고 전기장판은 끕니다.
0: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0: 그럼 그 화재나 이건 아니네요.
3: 사고는 그러면? 맞습니다. 전기담요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이제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는 아버지 특식을 차리러 시장에 가고요. 연옥이에게는 이제 연옥아 내가 다녀올 테니까 탕약 불 잘 보고 있어 라고 하고 나가는데 연옥이는 그때 이 헤드폰을 끼고 뭔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소학교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영어를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굉장히 발음이 좋아요. 발음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장 아주머니가 딱 어딜 외출하려고 나왔더니 복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약이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0: 한약재 다리는 냄새인데 좀 탄내가 난다. 이
3: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끓고 있는 그러니까 한약이 이제 끓으면 그 탕약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냄새지? 뭐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또 한약재가 끓으면 좀 탄내가 나잖아요. 또 네. 그래서 혹시 뭔가 타고 있을까봐 연옥이 아버지 사무실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집이 비었는데 냄새가 난다고요? 혹시 큰일이다. 내가 전기담요를 켜놓고 와서 불이 난 게로구나. 화재가 난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이 아버지가 주인공 남성이 아주 불이 나게 사무실을 빠져나와서 엄청나게 뛰어옵니다. 근데 여기도 배경이 여름이잖아요.
0: 네.
3: 정말 와이셔츠가 땀으로 다 젖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달려옵니다. 여기 또 아파트라 이제 아파트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이 남성의 머릿속에는 그 담요 때문에 불이 난 그 상상만 하는 거예요.
0: 네.
3: 달려와서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앞불사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할 때 열쇠 꾸러미를 사무실에 꽂아놨잖아요.
0: 네.
3: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3: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반장 아주머니와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 나와서 이제 막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어떻게 문 열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도구라도 없냐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라도 부셔야겠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망치랑 막 이런 도라이브 같은 걸 막

0: 전기담요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다행이다. 누가 껐구나. 이렇게 이제 한숨을 내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엌에서는 이제 이 아주머니들이 막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아 이게 탕약 다리는 냄새였는데 우리는 뭐가 타는 줄 알고 정말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유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제 탕약 다리는 냄새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장 아주머니가 오히려 더 미안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게 내가 괜히 소란을 피워가지고 이 문도 부술 뻔하고 이 그 일하고 있는 이 연옥이 아빠도 오게 하고 이 소란을 피워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한 연옥이 엄마가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반장 아주머니 탓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남편이 전기담요를 켜놓고 갔기 때문에 네. 그 불이 났을까 봐 걱정이 돼서 달려와서 생긴 소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성이 미안해하죠. 근데 그러다 막 소란을 피우니까 연옥이가 나와요. 그럼 연옥이는 그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못 나왔냐. 헤드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계속 집에 있었고 방에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냄새도 잘 못 맡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서 연호가 너 뭐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도 몰랐냐 이러니까 난 녹음기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이 너무나 죄송해 하면서 이제 그 교훈과 함께 이제 그 연호기를 달래면서 끝이 나는데 전기담요 왜 켜놨냐고 하니까 이제 뭐 설마 전기담요 하나 켜놓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네.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메시지가 즉 이제 이 토막극의 전체 주제가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전기 뭐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장면으로 어떻게 보면 이 토막극은 마무리가 되는 네. 것이죠.
1: 그러니까 결국 그 토막극 요쯤이야 이 주는 메시지는 안전불감증하고 전기절약 뭐 이렇게 네. 한 두 가지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0: 네, 사실은. 안전불감증은 별로 얘기를 하지 별로. 않습니다. 네네. 놀랍게도 이 네. 토막극의 교훈은 전기절약 한 가지고요. 네. 이제 이 남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절약이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작은 것에 소홀해하는 그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결국에 이런 오늘 이 약초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막 연옥이가 약초소동이래 막 웃으면서 끝이 나는데 결국에는 작은 전기담요가 얼마 뭐 기껏해야 얼마나 전기를 낭비하겠냐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네.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 거죠.
1: 네. 이번 주까지 이제 세 편의 텔레비전 토막극을 북한의 네. 토막극을 살펴봤는데 북한에서는 이 TV 토막극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분에서 15분 되는 짧은 시간에 코미디적인 웃음 그리고 해학 비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것이 이제 텔레비전 토막극인데요. 네.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간지 중에 문학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문학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텔레비전 토막극과 우리 생활이라는 기사에서 토막극의 창작 목적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관점 그릇된 일본세, 그러니까 일본세가 이제 일하는 태도인데 일본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중을 교양하며 궁극에는 그들을 당 정책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 데 있다. 네. 그러니까 토막극의 창작 목적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한마디로 대중을 당 정책으로 교양하는 데서 매우 기동성 있고 실용적인 단편화된 예술 형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예술이 정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잘 드러난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어쨌든 뭐 효과적으로 텔레비전 토막극을 통해서 북한은 대중들에게 네. 그 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몽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북한 대중문화의 그 일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토막극 요쯤이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0: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설 작가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호칭, 명칭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이 설 작가님이 쓰신 책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그 말의 차이가 이제 노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봉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제가 아무래도 북한 출신 여성으로서 북한 네. 경제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경제 관련 전문 서적이 한 두 권 정도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문화어 수업 2019년도 네. 그 출간을 한 뒤로 태양을 넘친 여자 소설이라든지 네. 여성에 대한 네, 네. 이런 에세이 그리고 이제 곧 북한에 이제는 비문화어 수업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1: 네, 네. 그 문화어 수업, 비문화어 수업, 이거는 이제 말의 차이를 가지고 쓰시는 에세이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수필인가요?
2: 인문학적 그 방언, 욕사 네. 예. 네. 이렇게 됩니다.
1: 에세이라기보단 조금 무겁네요. 그러면 네. 연구서 네.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자, 탈북 작가들이 책을 내는 이유는 좀 특별한 게 있겠죠?
2: 아무래도 여러 탈북하게 된 경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어떤 그렇죠.
2: 체제의 어떤 이데올로기 성격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도 나온 삶을 위해서 이렇다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네. 떠난 그 케이스의 하나여서 자기의 서사 이거를 기록해야 되겠다.
1: 네.
2: 예, 이런 측면에서 각 책을 내는 탈북민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1: 네.
2: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고 또 가려진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물론 뭐 북한 경제를 전공하시고 그 남해 내려오셔서 그다음에 또 북한 여성 문제 여전히 본인의 문제이기도 했었으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제 수필 쓰시는 거 보면 글솜씨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문화어와 우리 표준어 차이 때문에 집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물론 많으셨겠죠.
2: 뭐 말에다 뭘 하겠습니까. 네. 일정에 일단 논문을 쓸 때부터 네. 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알아먹었더라고요.
1: 아,
2: 심사위원 분들이 한국 네, 분들이 네. 첫 번째 지적하는 게 북한말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뭐가 북한말이고.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제가.
1: 그러니까 그 석사박사 논문 쓰실 때 말씀하시죠.
2: 그러니까 학술지.
1: 석사박사
2: 뭐 학술지 할 때.
1: 학술지 그냥 논문 낼
2: 예,
1: 때.
2: 예. 예. 그냥 일단 북한말 다 고치세요.
1: 네.
2: 그래서 어떤 게 북한말인지 몰라서 제가 찾아 헤매던 그 기억은 또 그렇고 그다음에 서설.
1: 네.
2: 서설은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예. 서설 제가 편집 출판사에 넘겼을 때에 아니 전 당연한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해서 뭐 예를 들면 서설의 경우 여자 주인공이 수령이 준 국기훈장을 국기훈장 훈장 안에 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암시장에 팔아서 똑장사 미천을 마련합니다.
1: 네.
2: 그리고 나중에 연유 장사에 진입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장사에서 큰 장사로 연유가 뭐예요. 북한에서는 연유 천국 연유 사업소가 있습니다.
1: 네.
2: 여기서 디젤료 휘발유 이 석유.
1: 뭐 아, 연료.
2: 통틀어서 이거를 연유인데 출판사에서는 그거를 애기들이 먹는 그.
1: 연유.
2: 연유 달달한
1: 우유 중 달달한 우유
2: 달달한 연유.
1: 그러니까 연료가 되는 석유류를 전부 연유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연유가
2: 연유.
1: 이제
2: 아이들 너무너무 놀라 너무너무 놀라서
1: 차이가 너무 크네요.
2: 아 이게 정말 북한의 군사용 산업용 민수용 연유를 공급하세요 하면은 저는 이게 우유를 북한이 지원하질지 않을지 빵 터졌던 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뭐 와이류가 뭐예요. 이건 네물 아닙니까?
1: 아 그건 저희 어렸을 때도 가끔 썼어요. 일본 말이니까 와이로.
2: 아, 예. 예. 그리고 특히 예. 간부 땡내가 이렇게 놀았다. 땡내가 뭐예요? 그래서 아 땡내도 모르는구나. 이게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1: 아,
2: 말이거든요.
1: 아 땡내를 땡내라 그러는 예. 모양이다. 그러면.
2: 악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네네네. 땡내 노래빵 하는 네네. 것처럼. 예. 그 땡내에서 아 이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말을 제가 거쳤습니다.
1: 네. 에세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설이나 뭐 이제 전문 서적은 그렇고. 네.
2: 에세이는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된 다음에 작년에 네. 출간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네. 순화해서 소숨에도 네. 그 부딪혔던 단어가 펑펑이.
1: 펑펑이.
2: 제가 재직에 가난했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의 가방에 그래도 펑펑이를 가득 넣어주셨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그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
1: 네.
2: 아니 펑펑이가 뭐 한참 설명했습니다. 억수수를

0: 기계에 놓고 가루가 되면 그 가루에 열을 줘서 바늘구멍만 한데 빵 압축하면은 네. 빵 튀어나오면서 네. 손가락 굵게 이런 길게 막대기 모양이 나옵니다.
1: 그게 옥수수 과자네요. 그러니까.
0: 꽤 고소한 네. 네. 네, 간식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이어서 그러는지 차라리 70대 분이었으면 이해할지 이해 못하더라고요.
1: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튀기죠. 그냥 강냉이 옥수수를 그냥 이렇게 뻥 저 한참 불에 달궜다 빵 튀기는데.
0: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음식이.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0: 그렇죠.
1: 우리는 통칭 그런 거를 뭐 쌀도 튀기고 옥수수도 튀기고 지금도 그 시장이나 오일장 같은 데 가면
0: 맞습니다.
1: 가끔 뻥 그러고
0: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예.
1: 보통 통칭 뻥튀기라 그러죠. 뻥튀기.
0: 아, 근데 뻥튀기하고 네. 뽕뽕이하고 다르거든요.
1: 뭐 좀 다른 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저 뭡니까 뭐 분말로 해가지고 그게 저 가열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0: 그래서 말을 꺼내 못 찾았습니다.
1: 글쎄요. 설명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는. 네네. 그러면 뭐 SA는 사실은 뭐 그런 그 각주를 붙여놔도 되고 또 그런 게 허용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아까 그 학술 논문 얘기하셨지만 전문 서적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거는.
0: 학술 논문은 그나마 네. 20페이지밖에 안 돼서 괜찮지만 경제 네. 서적은 보통 300페이지 아니니까 네. 그 모든 용어를 다 바꾸는 게 거의 2개월 남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왁호가 그 제목은 뭐였죠? 북한?
0: 생산도시 순천.
1: 순천?
0: 예, 북한 신지역 경제 탄생. 아. 그러니까 한 개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냐.
1: 순천이란 도시 북한에 예, 있는 예. 전라남도 한국의 순천이 아니고.
0: 예, 네. 예, 평안남도 순천이 네. 어떻게 자본주의화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시장화에 대한 용어가 많았어요. 북한에 네. 대한 그 용어가 예를 뭐 와크, 팔삼 제품, 횡표 이게 무역 수출임 허가권이 와크인데 이게 일본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1: 아 그래요. 와크.
0: 예, 예 그리고 팔삼 네. 제품은 짝퉁이란 말이거든요.
1: 그래요?
0: 예, 8월 3일 날 김정일이 네. 공산품 말고 네. 어떤 나온 자투리촌으로 따로 만들어서 시장 가격으로 팔라. 지시의 날이 8월 3일입니다. 네. 그 유래된 날이 83 제품은 짝퉁 제품이라는 말 돼서 지금은 거의 산일이 짝퉁 들어가면 83 제품 아니야? 바로 이제는 그런.
1: 아,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0: 제대로 된, 날.
1: 예, 제대로 된 그 물건을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비슷한 거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83 제품. 네. 그래서 짝퉁.
0: 예. 아, 예. 이런 말 그리고 굴칸. 이게 터널이더라고요, 북한에. 이게 한국에서는.
1: 굴. 굴은 예. 터널이죠, 영어로.
0: 예. 뭐. 그러니까 거의 용어여고. 예. 예. 그리고 뭐 광권 특히가 신도미진은 끝내 못 찾아서
1: 신도미진
0: 뭐 예, 뭐 항생제입니다.
1: 항생제.
0: 항생제 알약인데 네. 그 우리가 그 상처에 걸무면 신도미진을 네. 식초에다 이렇게 말아서 네.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럼 바로 팍 났는데.
1: 일본 제품이고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여튼
0: 뭐. 한국에 찾다 못 찾았습니다. 아, 없습니다. 한국 네, 약이. 네, 네. 그래서 이 약은 끝내 제가 뭐 하고 그냥 설명만 했던. 네. 그래서 각주로 달고 말았는데 그리고 개인 제가업 여기서는 뭐 빠또 오코도미 정말 그 빠또라는 말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판이지 않습니까? 판때기 네. 빵을 네. 넣는 이게 네. 그 네. 오븐에 들어갈 때게.
1: 네네네네.
0: 네. 네 그것도 번역해 주고 오코도미는 이게 피자입니다.
1: 아 피자로
0: 일본 말이 네. 2015년부터 지방에 피자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말이 그대로 들 원래는 종합지짐입니다. 그리고 네. 토장 뭐 수탄다 네. 토장이 네. 이게 그 야족장 아니 아니요
1: 아 그래
0: 석탄 야족장 된장이 토장이
1: 아,
0: 아니고
1: 석탄 야족장을 토장이라 그래요
0: 예 야족장 제가 지금 산업을 이야기하니까 석탄 아, 예. 산업 예. 토장이 뭐 여기서 아 석탄 야족장입니다 예. 훅토자가 땅에다가 석탄을 싸놓는 장마당이다 이런 아, 말이거든요 수탄다 주유소고
1: 주유소를 스탄다
0: 네 스탄다
1: 예, 러시아 말 같기도 하고 뭐 무슨 뜻일까요?
0: 이게 아마 외국의 메디어가 그대로 네. 들어왔는데 네. 이게 큰 주유소. 무역회사가 건설한 주유소일수록 수탄다라는 이름이 들었는데 네. 그 주유하는 기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기계 거기에 수탄다가 이름 붙어가지고.
1: 아, 그러면 그 한 회사 이름이 그냥
0: 맞습니다.
1: 그
0: 예.
1: 대표 명칭이 되어버렸군요.
0: 그래서 북한은 네. 주유소가 세 가지예요. 수탄다는 아 저건 시민은 회사의 주유소. 네. 그냥 일반 주유소도 씁니다. 네. 주유소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차린 주유소 네. 그리고 개인이 밖에주로 양동이를 파는 거는 그냥 네. 개인 장사. 네. 참 재미있는 이런 말을 하나하나 분화돼서. 네.
1: 농구방은 뭐예요? 그럼 농구방.
0: 아 농구방. 네. 농구방이 승합차 보그럽니다.
1: 승합차?
0: 예, 그 10명이 타는 그
1: 네, 네,
0: 차.
1: 네. 네. 그러니까 미니버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조그만 그. 한국으로 말하면 봉고차 일반
0: 봉고차라고 맞습니다. 예, 예.
1: 표준말은 아닌데 어쨌든 한 브랜드인데.
0: 예, 아, 북한의 농구방입니다. 농구방이라.

0: 그래요?
1: 예, 예. 이게 참.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오는 걸 표준어로 해야 될까. 그래서 심으로 혼자서 많이 웃으면서 편집했습니다.
0: 그 이제 출판사하고 작가들이 보통 제목을 놓고 신경전들을 많이 벌일 때가 있다고 저는 뭐 책을 내본 적이 없는데 들었는데 그럼 더 그럴 것 같네요.
1: 제목은 그래도 네. 나름대로 많이 성격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 네. 출판을 많이 했으니까.
0: 아.
1: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런 기획을 오면은 좀 알았다. 딱 주제를 정하고 내용은 제가 쭉 쓰고 마지막에 온옵 교정하는 작업이 그랬지.
0: 네.
1: 큰 예, 갈등은 그래도 참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럼 분야가 이제 다양한 만큼 각 책에 대한 그 애정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제일 애정이 가는 책은 어떤 겁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따로 간다기보다는 딸은 딸대로 곱고 아들은 네. 아들대로 곱지 않을까.
0: 네.
1: 예. 이렇게 보면 저는 저희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엄마는 그 책 됐어? 궁금했겠죠. 맨날 밤에 이러고 있으니까. 너는 내 신체적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 책은 영혼이 자식이다 엄마의. 그래서 네. 엄마가 죽으면 이 책을 놓고 꽃을 놔라 이런 정도로 네. 자식은 나올수록 고운 것처럼 책은 저에게 하나의 자식이다. 애정입니다.
0: 컴퓨터 잘 쓰시나요? 60년대생이면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잘 못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1: 컴퓨터는 제가 네. 나올 때에 네.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네. 이제 좀 하다가 나와서.
0: 아, 그러면 익숙하시겠네. 그러면 네. 요즘 글 쓰실 때 자판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수기로?
1: 아이고 무슨 수기. 수기는.
0: 아, 자판으로 쓰시는구나.
1: 네, 북한에서부터 자판으로.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예.
0: 자, 소설이 그 태양을 훔친 여자. 그것도 그렇고 에세이는 여자는 죽지 않았다. 이 북한 여성이 주인공인 책을 내셨는데 북한 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본인이 경험한 바에서 시작이
1: 그렇죠.
0: 됐겠죠.
1: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이야기가 아닐까.
0: 네.
1: 예, 소설의 이름을 빌린 에세이 네. 이름을 불린 북한에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 내면의 목소리를 분출했다. 다시 네. 말하면은 북한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다 압니다.
0: 네.
1: 그럼 왜 변하냐. 시장인 것도 압니다. 그럼 그 시장의 주체가 여성들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0: 네.
1: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0: 네.
1: 2중 3중의 그 굴레라는 게 가부장제에 저는 이게 올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0: 네.
1: 이념 제도가 만들어진 젠더 질서 또 국가가 독점한 식량 배급 등 이런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은 밖에서 안에서 올가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네. 군가는 식량 거주지를 남편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에게 공급하는 북한의 네. 물적 기반 이게 구조적 문제다.
0: 네.
1: 이런 것을 좀 제가 해부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성들은 가정에서 내가 왜 존재하지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0: 네.
1: 왜 식량을 남편이 타오니까 나는 당연히 남편 밑에 있는 당연히 여자의 숙명으로 받들어야 되는
0: 네.
1: 국가가 요구하는 출산 양육 가사노동 이거는 여자의 숙명이다.
0: 네.
1: 어죽하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태와 여자는 두들길수록 부드러워진다.
0: 아.
1: 예, 이런 정말 그 일상적인 문화적 맥락도 이런 가부장제 연장설에 있는 여성의 그 정석된 운명 이것을 제가 까밝히고
0: 네.
1: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쓰기 시작한 것이 소설 에세이입니다.
0: 네. 자, 이제 북한의 여성에 왜 주목하게 되셨는지 이제 그 설 작가님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세요. 설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노래마을의 들꽃이 전하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퍼펫 연기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0: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빠뜨리지 않고 꼭 지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제주에는 내일까지 30에서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쪽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도입니다. 제주의 빗줄기가 이미 좀 강해지고 있고 오늘 낮부터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남해안도 오늘 최대 80mm, 그 밖의 지방 20에서 60mm 정도 오겠고요. 물론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역시 동해안에 5에서 10mm 좀 소량이고요. 이외에 최대 60mm 정도의 비를 쏟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경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이고요. 특보 해당 지역은 33도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전주 27도 등 25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오늘 서해상의 안개가 짙고요. 일부 섬 지역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사실을 밝히며 김 전 대통령이 먼저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길을 따라서 걷겠다고 적었습니다. 송영기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2030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역대급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자극해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해커 조직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유명 코드 패키지를 모방해 정보 탈출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현지 시각 4일 이번 공격에 사용된 위장 수법 등이 과거 미국 정부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규정한 라자루스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컴퓨터 화면을 감시하거나 컴퓨터 통제권을 탈취하고 가상화폐 지폐, 지갑 등을 빼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의 시험 공정을 끝내고 2개월 이내에 취역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고 통신에 전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져 좌초했습니다.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다시 진수식을 강행했지만 그동안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강화군 교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 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가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를 꺾고 두 대회 연속 8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는 오늘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16강전에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파라과이와 16강전에서 음바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파라과이를 1-0으로 물리쳤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는 오는 10일 4강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맞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19조 9,2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20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두 달 반 만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4일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약 20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것으로 현지 시간 4일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팔기를 반복해 올해 5월까지 13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이 남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대부분 권역에 20에서 80mm고 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이번 주말 미국에서 열린 한 스타 커플의 결혼식에 세계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국 프로풋볼 NFL의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단순한 유명인의 결혼식을 넘어섰습니다. 철저한 비공개로 준비됐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았고요. 장소와 하객, 보안, 정치권의 반응까지 하나하나가 뉴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결혼식은 미국 사회가 지금 어떤 스타에 열광하고 그 스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계의 창에서 스위프트와 켈시의 결혼식이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먼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재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바로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다시 협상이 열리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현지 시각으로 4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국 간 협상이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끝난 뒤인 11일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 뒤에 재개될 협상에서는 대이란 제재,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같은 여러 가지 핵심 현안이 다뤄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전망은 종전 양해각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핵 프로그램 협상 트랙을 재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실무협상단이요. 앞서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서 매우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란 측은 양측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 관리들은 이것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자, 쿠팡 관련 소식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작년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18번 거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1: 네. 미국 정부 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현지 시간으로 4일에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1: 최대 13만 달러어치 주식이 지금 남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같은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가 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진 건 투자 계좌 두 곳에서 각각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 거래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

0: 하지만 작년의 경우 쿠팡 사태로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은 높지 않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규모로 매수한 2월 초에는 쿠팡 주가가 주당 18달러 안팎이었고요. 매도가 이루어진 5월에는 15달러 선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됐던 행정부의 특정 정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왔고 투자 계좌 운용에는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다만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상황 자체가 큰 틀에서 이해 충돌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네요. 자,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만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요.
0: 현지 시간으로 4일 악시오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회동은 자신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빠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리실도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방문이 차차 주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 2월에 이란 공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인데요. 당시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습이 필요하다면서 1시간이나 설득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이 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화당 안에서 내분이 벌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꼼짝을 하지 못한다라는 마가 진영의 비난도 쏟아졌거든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보스인지 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건 여전히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서 열린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발이면 장례식에 모인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상할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장례식에서 이란인들이 우는 걸 보고 놀랐다라면서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어쩌면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자, 이어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망자 3천 명에 육박하고 생존자 구조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AFP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4일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954명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30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부상자 수는 16,0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공식 사망자 수치는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가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실종자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앞서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추산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진 발생 열흘째 접어들면서 생존자가 구조될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는데요. 그래서 구조대들이 생존자 수색 작업을 점차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유족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1: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쁘다 바빠입니다.
0: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 직전인 29일과 지난달 30일에 잇따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9일에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리사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1: 네.
0: 또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반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운동경기 참여를 금지한 주의 법은 허용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정말 중요 판결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그랬더니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옆에 있는 대법원 앞 광장이 좀 붐비게 됐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여기 주요 언론사들이 진을 치고 대기하면서 판결 소식을 실시간 뉴스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 판결이 나올 때마다 서류 뭉치를 들고 대법원 건물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대부분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 대회에 나온 것처럼 전력질주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미국에서 국민의 이목이 쏠린 역사적인 판결이 있을 때마다 법원 앞에서 반복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1: 왜 그런 거죠?
0: 왜냐하면 대법원 안에서는 모든 녹음과 녹화 기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도를 위해서 인턴들이 종이 판결문을 들고 400m 거리를 전속력으로 뛰어서 언론사에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1: 예.
0: 대부분 여름에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아니면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집행관실 직원들이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턴 스프린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이들로부터 판결문을 건네받는 순간부터 속보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판결문 하나가 수십 쪽, 이게 작게는 그렇고 많게는 네. 수백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부 읽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언론사들은 법조 담당 기자가 여러 명이 온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읽고 실시간으로 편집국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실제로 관심이 가장 많았던 출생시민권 폐지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의 분량이 194쪽이었다고 합니다.
1: 앞으로 뭐 법원 더 바빠지겠네요.
0: 네, 그렇죠.
1: 계속해서 관련된 선고 나올 것 같고요.
0: 네.
1: 두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0: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날 아침 9시로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잉글랜드 대 멕시코 경기를 앞두고 펍 영업 제한 완화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펍들이 오전 5시까지 문을 닫지 않고요.
1: 네.
0: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잉글랜드 대 멕시코 시합이 영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시에 시작해서 3시 이후에 이제 끝나게 될 전망인데요. BBC가 이날 스타머 영국 총리가 월드컵 당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펍들이 게임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마지막 후루라기가 울릴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축구 팬들과 술집 주인들에게 모두 희소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은 뭐 축구가 처음 탄생한 종가 이런
1: 네네.
0: 표현을 받잖아요. 여당인 노동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이제 스타머 총리는 9월 이전에 사퇴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과 관련된 술집 영업 연장 조치는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국 국민에게 준 큰 선물이다. 이런 평가를.
1: 원래 심해 먹이 안 된다
0: 안 되는 거죠. 예. 네. 다만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영국 당국이 무더운 날씨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고요. 술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1: 네.
0: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한 기업 인사와 노무 전문가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월드컵 시청과 관련해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는 없다. 다면서도 직장인들에게 좀 월드컵 경기를 보고 조금 늦게 출근해도 자동으로 면책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가 있게 됐으니까
1: 네.
0: 그렇게 되면 아침에 제대로 출근할 수 있게 된다.
1: 휴가를 내야죠.
0: 그렇죠.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는 G20.
0: 네.
1: G20을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이건
0: 네.
1: 뭔 말인가요?
0: 그러니까 12월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미국의 의도적인 의제 흔들기로 파행이 예상된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면 미국이 기존의 핵심 의제를 대거 축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위한 보조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네. 지금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빈곤 감축, 에너지 전환, 젠더와 같은 의제는 삭제를 하고요. 이민, 초국가적 범죄, 공정무역 같이 미국에 유리한 주제를 채워넣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미중 간의 암묵적 합의에 따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11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제 정상회의 또 12월 G20 정상회의를 서로 지원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회의의 주 무대가 자연스럽게 미중 정상의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G20 정상회의를 그저 트럼프와 시진핑의 사진 촬영을 위한 예쁜 배경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G20 역사상 처음으로 직전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또 초청 명단에서 배제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의제 설정, 특정 회원국 배제 논란이 커지면서 G20의 다자 협의체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결국 이제 G2를 위한 회의가 될 거다 이런 네. 말이군요. 다음 키워드는 그 많던 광서민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입니다.
0: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의 드론 전파를 교란하는 광섬유 케이블로 만들어진 새 둥지가 발견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광섬유 케이블로 만들어진 이 새 둥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이우 전쟁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광섬유 케이블과 풀을 엮어 만든 이 새 둥지를 통해서 4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에 드론이라는 무기가 양측의 전략 전술적 개념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무기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또 공격과 방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드론 방어 전술도 고도화됐습니다. 이 새들이 둥지를 만들 때 이용한 광섬유 케이블은 적의 드론 공격을 유도하고 전자파 교란으로부터 드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블이 1200km가 넘는 최전선의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네. 가로수 사이와 마을, 지붕 등에 얽혀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새 둥지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면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가 이 둥지를 만들었는지 과연 어떻게 이 케이블을 모았는지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이우 전쟁 박물관 측은 새들이 버려진 케이블을 재활용해 둥지를 짓기 시작을 한 건데 광섬유 조각으로 만든 이 새 둥지 같은 것들이 지금의 전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새 둥지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에 가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반환된다고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좀 상징적인 네.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세계의 창 이어집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말 전 세계의 눈길을 끈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국 프로풋볼 NFL의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결혼식 왜 이렇게 큰 뉴스가 됐을까요?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린 곳이 바로 뉴욕의 대표적인 복합 공간이죠. 매디슨 스퀘어 가든인데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곳이 거대한 결혼식장으로 변신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뉴욕 맨해튼 남부에 있는 7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실내 복합 공간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의 뉴욕 닉스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뉴욕 레인저스의 홈구장이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0: 네.
1: 공연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대규모 유세를 벌이면서 세를 과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그것도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건국 250주년 전야의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결혼식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창문이 없어서 외부 촬영이 또 불가능하고요. 기아 출입구를 감출 수 있다는 것도 동선을 감출 수 있다는 것도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캐시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결혼식 장소로 낙점한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네.
1: 2023년 공개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지난해 약혼 소식을 전했고요. 또 이어서 이날 결혼식을 올리면서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0: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볼 경기에서 이제 남편이 된 켈시를 응원하러 갔던 그 광경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
1: 네.
0: 이 켈시가 NFL에서는 최고 스타잖아요. 근데
1: 그렇습니다. 예.
0: 워낙 슬러 테이프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관심이 이쪽으로 더 쏠리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팝의 여제 스위프트의 인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스위프트가 1989년생인데 16살이던 2006년에 1집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음반으로 데뷔했고요. 당시에는 미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컨트리 음악을 하는 소녀스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의 트로트에 비교할 수 있는 컨트리 장르를 소녀가 들고 나온 것에 미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0: 미국도 우리랑 비슷하네요. 트로트 인기가 높은 것처럼. 예.
1: 하지만 스위프트는 컨트리 팝스타 또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라는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0: 예.
1: 2014년에 시원시원한 트워킹 댄스, 우리말로 뭐 엉덩이 털기처럼 얘기하는데 트워킹 댄스를 선보인 쉐이크 잇 업으로 이미지 대변신에 성공했습니다.
0: 네.
1: 또 지금 현재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토이스토리 5에 I Knew It, I Knew You라는 삽입곡을 스위프트가 불렀는데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대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0: 와, 예.
1: 예, 스위프트의 15번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인데요. 스위프트보다 더 많은 곡을 1위에 올린 아티스트는 20곡을 올린 전설의 비틀즈와
0: 네.
1: 곡의 머라이어 캐리뿐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아직 37살입니다.
0: 아, 기록 깰 수도 있겠네요.
1: 충분히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스위프트가 2014년 4월에 발표한 정규 11집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라는 앨범이 있는데 여기에 14곡의 수록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14곡으로 쭉 줄을 세우는 팝 역사상 유일무이한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0: 제가 정말 대단한 팝스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그의 이름과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를 합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수식어처럼 붙던데 그만큼 테일러 스위프트가 몰고 다니는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런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스위프트는 단순한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세상이 주목할 만한 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음식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위프트는 2023년 3월부터 21개월 동안 에라스 투어라는 이름의 콘서트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0: 네.
1: 총 149번의 공연에서 무려 20억 7,761만 달러, 우리로 약 3조 1,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0: 야, 대기업이네요.
1: 네, 누적 관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는데요.
0: 네.
1: 단순 계산으로 1회 공연당 평균 매출이 약 213억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연이 개최되는 도시, 또 호텔, 식당 등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말씀하신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스위프트 인기가 여행 트렌드도 바꾸고 있다는데요. 수만 명의 열성 팬이 도시마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관광 경제 효과가 일어난다는 설명입니다. 또 스위프트의 인기 저변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약 7억 6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 페이지마다 월간 청취자 수를 표시하는데요.
0: 네.
1: 2024년 조사에서 최근 한 달간 전 세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단 한 번이라도 재생한 사람이 얼마 되나 알아봤더니 1억 1380만 명으로 장르 국적 불문하고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1위였습니다.
0: 와, 예.
1: 또 스트리밍 방식을 포함해서 스위프트가 지금까지 판매한 앨범은 2억 7천만 장에 이르고요. 또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걸어다니는 1인 대기업의 스위프트의 보유자산 가치를 20억 달러, 약 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 하, 대단합니다. 뭐 말만 들어도 뭐 억곡 소리가 나는데 이 스위프트의 상상을 초월한 인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네, 스위프트가 상당히 장신입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또 미국에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미모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 뛰어난 네.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작사 작곡도 잘하고요. 이런 등등이 인기를 곳곳에 뒷받침하는 요인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위프트가 10대 시절부터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노래의 가사에 담아온 것에 주목하는데요.
0: 네.
1: 사랑과 이별, 뭐 배신감 등 보편적인 경험을 솔직한 언어와 탁월한 감성으로 표현해서 팬들과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여기에 공정성에 대한 스위프트만의 확고한 철학도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일례로 스위프트가 2014년에 그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의 정당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곡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애플뮤직이 초기 가입자에게 3개월간 무료 음원 서비스를 실시하자 누구도 애플에게 아이폰을 무료 달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애플도 창작자들에게 3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애플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0: 그 영향력만큼이나 사회에 끼치는 그런 부분이 대단한데 이번 네. 결혼식을 이제 비밀리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1: 결혼식이 철저히 비공개로 준비되긴 했습니다. 예. 사전에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고요. 또 하객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객과 경호 인력을 포함한 전 참석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지난달 24일에 스위프트와 캐시의 세계 결혼식이 3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이 증폭됐고요. 이후에 뉴욕 경찰 NYPD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결혼식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테일러 스위프트 웨딩 앳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제목이 붙은 네모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본식이 있기 하루 전인 2일 저녁 6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 내부에 있는 공연장인 인포시스 극장에서 100여 명과 함께 리허설 겸 식사를 한다. 또 결혼식 당일인 3일 오후 4시에는 경기장 문을 열고 6층에서 칵테일 파티를 시작한다. 또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 천여 명은 이때 차례로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 30분부터 경기장 내에서 리셉션과 결혼식이 시작되며 모든 행사는 다음날 오전 새벽 2시에 끝난다.
0: 네.
1: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규모 결혼식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0: 구체적이네요. 예.
1: 예. 또한 조란 만던이 그 뉴욕시장이 지난 1일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허가가 신청됐다면서 우리는 뭐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 NYPD 국장도 3일에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고 공급증을 또 키웠습니다. 또 이번 결혼식을 위해서 며칠 동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준비작업이 진행됐는데요.
0: 네.
1: 스위프트 측이 결혼식을 위해서 경기장 인근 거리를 폐쇄해달라고 뉴욕시에 요청했는데 행사 개최를 위해 거리를 폐쇄하는 허가증을 받으려면 하루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또 뉴욕 경찰국은 지난 2일부터 수백 명의 경찰을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0: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요란한 비밀 결혼식이 된 셈인데 네, 실제 결혼식 어떻게 진행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뭐 하객들은 누군지도 궁금하고요.
1: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 뉴욕타임즈와 뭐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날 결혼식에는 블랙타이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별들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브래들리 쿠퍼, 셀레나 고메즈, 리즈 위더스푼, 다코타 존스, 휴 그랜트, 그다음에 엠마 스톤 등 할리우드 배우들하고 또 에드 시런, 체인스모커, 솜버, 더칙스, 벤슨 분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대거 결집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0: 뭐 이 정도면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아닙니까?
1: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전설적인 브루스 록 밴드 플릿 우드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보컬 스티비 닉스가 축가 성격의 특별 공연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스위프트와 캐시는 전통적인 예식 틀을 깨고 신부 딜러리나 뭐 신랑 딜러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스위프트의 남동생인 오스틴 스위프트가 신부 측 대표로 또 캐시의 형이자 은퇴한 풋볼 스타인 제이슨 캐시가 베스트맨으로 나섰습니다.
0: 예.
1: 주례는 유명 배우 겸 코미디언인 애덤 샌들러가 맡았고요.
0: 네.

0: 시티의 소속팀 연구진 캔사스시티, 스위프트가 태어난 펜실베니아, 음악 활동을 시작한 내쉬빌, 평소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로스앤젤레스 등 이들 부부와 인연이 깊은 지역 기관들이 포함됐고, 또 이 밖에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스위프트는 이전에도 앞서서 초대형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 투어 공연을 할 때도 그 행사를 앞두고 푸드뱅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고, 또 캐시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두 사람은 예전부터 기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1: 네, 자신들의 영향력에 맞게 또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를 하고 있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좀 약간 죄를 부렸어요. 결혼식을 조롱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0: 아, 이게 스위프트와 캐시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전광판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거든요. 근데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X 계정에 해당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원래 문구 대신에 트럼프 is your president. 트럼프가 너희 대통령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앞서 스위프트가 2024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헬스를 공식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평소에 스위프트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왔습니다.
1: 네, 뭐 아무리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좀 어린아이 같은 행동 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0: 예, 뒤끝이 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뭐 덕분에 아유 정말 세계 결혼식을 생생하게 내용 속속 깊숙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의 장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캐시의 결혼식을 통해서 미국 대중문화와 스타 산업의 영향력까지 짚어봤네요.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이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이어서 토이스토리 5의 삽입곡이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음악을 통해 세계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음미해보는 시간,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입니다.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0: 자, 월드컵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축구 관련한 키워드 준비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월드컵은 아니고 스페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네. 네. 아시다시피 그 유럽의 끝, 대서양을 바라보는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은 유럽 강국으로 전 세계에 걸친 식민 지배와 교역으로 악명과 함께 방대한 문화적인 영향도 미쳤어요.
0: 네.
1: 그리고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이 카스티아 지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로니아 지역이 있죠.
0: 아, 이 두 지역 뭐 축구 완전 라이벌이잖아요.
1: 네. 네. 뭐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바스크, 마요르카, 갈리시아 등 각 지방들도 고유한 전통 문화 음악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카스티아 카탈루냐의 대립과 경쟁은 뭐 탈추정을 불허하죠.
0: 맞습니다. 특히 이제 카탈루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색이 뚜렷해서 몇 년 전에는 아예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엔 조금 그 온도가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이 정치 경제뿐 아니라 축구에서도 카스티아 지역과 카탈루냐 지역이 거의 적대적일 만큼 경쟁심을 드러내왔는데 카스티아 지역을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 팀이 있죠. 그리고 카탈루냐 지역을 대표하는 FC 바르셀로나 팀이에요. 이 두 팀의 라이벌 역사가 스페인 라리가 프로축구 리그의 생명줄이다. 또 과언이 아니고
0: 예.
1: 또 사실상 전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팀들의 인기를 대표하는 이름들이죠.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축구의 경쟁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 두 지역의 정서나 개성을 간접적으로 조화를 시켜볼까 합니다. 오늘 선곡한 두 음악에는 축구의 에너지를 상상할 만한 그런 점보다는 공히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0: 뭐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구도를 활용한 음악 감상이다. 뭐 약간 상투적인 느낌과 동시에 좀 네. 기발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흔히 세계 프로축구 시장을 상징하는 유럽의 5대 축구리그를 언급하잖아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의 세리에아,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의 리그앙, 그리고 스페인의 라리가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은 프리미어리그가 뭐 가장 선두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죠. 이 스페인 라리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 어떤 좀 고전적 축구의 낭만이 있는 네. 것이 스페인 라리가 리그죠.
0: 네.
1: 그 얼마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었고 김민재 선수는 분데스리가 소속에 있고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는 프랑스 리그앙 소속이죠. 네.
0: 생제르맹에 있고. 그런데 뭐 가장 인기 있고 주목받는 라이벌 구도라고 하면 은 뭐 스페인 라리가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뭐 라이벌이니까 어느 지역부터 들어볼까요?
1: 일단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0: 레알 마드리드 갑니다.
1: 네. 예. 카스티아 지역에는 남유럽 집시들의 역사와 함께 온 안달루시아 또 세비야가 포함되어 있죠.
0: 네.
1: 그래서 이 지역의 음악은 집시 음악의 중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그 집시의 춤곡인 플라멩코. 이 플라멩코 음악이 안달루시아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예.
1: 그래서 먼저 안달루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의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이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는 피아노로 플라멩코를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의 연주곡 오로브로이 생각하다라는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0: 사실 제가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1: 네.
0: 플라멩코를 공연을 현지에서 직접 봤는데 아 그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의 오로브로의 생각하다라는 곡이고 그러면 이제 플라멩코 곡을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보통은 플라멩코 연주는 집시 기타와 손뼉으로 하는데요. 이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는 피아노 연주로 하고요.
0: 네.
1: 요 곡에서는 현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비야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도 더해졌어요. 그래서 특유의 그 격정적인 플라멩코의 느낌과 함께
0: 네.
1: 뭔가 스케일 큰 집시들의 거대한 풍경이 그려지는 마치 다큐멘터리 한 장면 보고 있는 것 같을 그런 음악이 될 거예요.
0: 그렇죠. 플라멩코는 좀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집중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 좀 장대해진
0: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까지 더 색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의 오로브로이 생각하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스페인 안달루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다비드 베냐 도란테스의 오로브로이 생각하다 듣고 왔습니다. 와,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이 또 이렇게 겹쳐지니까 와, 음악이 굉장히 풍부해지네요.
1: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동화적이고 네. 약간 좀 마술적인
0: 몽환적인 느낌도
1: 그런
0: 있고.
1: 느낌이 더 가미가 되죠.
0: 플라멩코 느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해지니까
1: 좀 예쁜 플라멩코 네. 이런 느낌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상 코너에서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태양의 정열을 담은 스페인 음악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스티아 지역의 음악을 먼저 들은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어서 들을 음악은 카탈루냐 지역의 음악이 되겠네요.
1: 네. 카탈루냐 지역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가를 꼽는다면 이 사람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테너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한때 뭐 플라시도 도밍고와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이른바 쓰리 테너의 한 명으로 전 세계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고향 카탈루냐의 노래를 들어보려고요.
0: 오, 그렇군요. 호세 카레라스. 워낙 유명한 성악가고 좀 명품 목소리와 함께 인품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 백혈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또 회복해서 훌륭한 테너가 된 바가 있고 그 특유의 그 진중하면서 과하지 않고 품이 있는 분위기에 가창으로 사랑을 받았는데요.
0: 네.
1: 10여 년 전에 그 은퇴 직전에 마지막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내한 공연 왔었거든요. 그때도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내한 연주의 마지막 무대 앙코르곡을 무대 뒤편에 그 왜 무대 뒤편 합창단석에 앉아야 하는 네. 관객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내내 연주자의 뒷모습을 봐야 했던 청중들을 위해서 뒤돌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쇼맨십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 배려의 미덕도 느껴지는 그 장면 그게 특히 우리나라 청중들이 유난히 호세 카레라스를 좋아했던 면모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죠.
0: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감동이 뭔지 좀 알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호세 카레라스의 고향인 스페인 카탈루냐의 음악을 노래한 걸로 듣는 거죠?
1: 그렇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녹음으로 남긴 명 연주들 중에는 당연히 이제 오페라 아리아나 뭐 나폴리 가곡 이런 게 많은데
0: 예.
1: 이른바 클래식 명곡이 아닌 카탈루냐 포크. 이 카탈루냐 출신의 존경받는 포크 가수 유이스 야흐가 만든 목가적인 노래 네. 운 누볼 블랑 흰 구름을 들을 거예요.
0: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흔히 들어온 테너 특유의 드라마틱한 가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겠네요.
1: 맞아요. 이 곡을 만들고 부른 원곡자 유이스 야흐는 카탈루냐 포크 음악의 수호자면서 평화운동가인데요.
0: 네.
1: 이 노래가 기름지지 않고 소박하면서 카탈루냐인들이 지켜놓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상징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곡을 부르는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은 뭐랄까요. 그 지중해 파란 하늘을 흘러가는 흰 구름에 푹 빠져있는 그런 느낌. 이 사람이 그 전세기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아리아 뭐 명곡들을 불러왔는데
0: 네네.
1: 이 고향의 흰 구름을 노래하는 마음은 좀 특별하지 않겠어요? 이 곡은 뭐 고음도 없고요. 네. 드라마틱하지도 않은데 네. 저 흰 구름 떠가는 하늘 그걸 고요하게 바라면서 사색하는 여행자 또 카탈루냐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된 어느 음악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고향으로 되돌아온 모습이 담겨 있는 거고 원곡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겠네요.
1: 조금은요.
0: 네. 자, 호세 카레라스가 노래하던 모습 많은 팬들이 그 마음을 찡하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향의 흰 구름을 노래하는 모습에는 더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곡의 가사도 그러면 또 배가 시켜주지 않겠어요?
1: 그렇죠. 이 오케스트라의 고즈넉한 연주와 함께 호세 카레라스가 힘을 빼고 평화롭게 부르는 이 카탈루냐의 노래 흰 구름 가사를 조금 읽어볼까요? 인생은 바람의 행진을 증명하는 공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배우가 때로는 관객이 되기도 하지요. 파도가 다가올 때는 침착해져야 합니다. 바다를 사랑하기에 팔을 벌려 안으로 들어도 파도는 잠잠해지네요. 그대를 떠나보내고 나도 떠납니다. 내 나무에 그대를 위해서 둥지를 지었습니다. 흰 구름이 가지에 걸려있네요. 아주 하얀 구름이.
0: 어떻게 보면 노년에 누구나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기에 호세 카를로스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카타루냐의 어떤 지역색도 담겨 있겠지만 네. 좀 사람의 어떤 보편적, 보편타당한 향수까지 들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스페인의 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FC의 오랜 라이벌 구도 힌트를 얻어서 카스테야 지역과 카탈루냐 지역 음악을 구분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카탈루냐 출신 테너 호세 카를로스의 운 누볼 블랑 흰 구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겠고요. 자, 준비해 주신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는 다음 주를 다시 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지금까지 KBS 뉴스월드 아나운서 오원종이었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 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 그중 전주와 진안, 예산 등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이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20에서 60mm, 남해안 부근은 최고 80mm, 제주도는 최고 100mm, 제주 산지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비가 잠시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자산동의 한 5층짜리 빌라의 2층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함께 살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주민이던 7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 18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 주민으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최근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있었던 응원 구호와 관련해 광주 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 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2시간 반 동안 소방과 경찰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8,15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평균은 부산 17,028원, 대전 17,095원, 제주 17,182원 등이었습니다. 다른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을 보면 삼겹살 200g이 메뉴 가운데 가장 비싼 21,321원으로 나타났고 냉면 가격은 12,615원, 칼국수 1,038원입니다.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해커 조직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유명 코드 패키지를 모방해 정보 탈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현지 시각 4일 이번 공격에 사용된 위장 수법 등이 과거 미국 정부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규정한 라자루스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컴퓨터 화면을 감시하거나

컴퓨터 통제권을 탈취하고 가상화폐 지갑 등을 빼내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현지 시간 4일 오후 폭풍우와 뇌우가 예보되면서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워싱턴 DC 내셔널몰 일대 위대한 미국 박람회 행사는 악천후가 지나갈 때까지 연기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건국 250주년 축하 불꽃놀이 행사도 연기됐습니다. 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낸 자기 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대부분 권역에 20에서 80mm고 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강릉이 30도, 대구는 28도 등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은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은 어제에 이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편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최첨단 과학자의 인생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설화라는 점이 새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수님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1부에서 네. 책 두 권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세스노트 봄에 계속되는 이야기,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세 번째 책,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네. 장미의 이름, 이거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2: 그쵸.
1: 그래도 교수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2: 네.
1: 책이죠?
2: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장미의 이름은 사실 살인사건 이야기죠.
1: 살인사건. 추리소설로도 추리소설. 아주 훌륭하죠.
2: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윌리엄 오브 바스키빌.
1: 네.
2: 또 이 단어 갖고 논 거죠.
1: 네.
2: 그렇죠. 바스키빌의 하운드 바스키빌. 그
1: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장편 있죠. 소설인 장편 바스커빌의 개.
2: 바스커빌의 개가 있고 가져왔고. 윌리엄은 사실은 그 영국 철학자예요. 윌리엄 오브 오캠이라고 오캠의 그 면도칼이라는 네. 그게 있어요. 이분이 약간 중세시대 철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그 생각을 시도해 봤었던 분이에요.
1: 네.
2: 문제가 복잡하면 면도칼같이 계속 자르자는 거예요. 문제를 자르고 자르고 하면 그 정확한 걸 본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움베르토 에코는 소설 작가가 아니잖아요. 이분 기호학자예요.
1: 네.
2: 기호학자이기 때문에 장미의 이름은 사실 소설책이 아니고 기호학을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목 자체가 장미의 이름이잖아요.
1: 제가 그거를 교수님 책을 읽다 알게 네. 됐습니다. 김대식의 빅 퀘스천을 네. 읽다가 네. 아 장미의 이름 마지막 문장이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2: 그렇죠.
1: 이게 원래 있던 말을 표현을 조금

0: 에코가 바꾼 그렇죠. 건데 왜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며 장미의 이름 소설은 사실 책 내용에 장미가 나오는 건 아닌데 네.
1: 장미가 누군가 하고 막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책 나오고 네. 나서 그랬지. 대부분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0: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네, 사라지는 뭐 그 네. 여성 캐릭터가 장미인가 네. 했는데 아니고 이름이 뭐 왜 제목이 장미의 이름인가요?
1: 장미의 이름은 중세 철학에는 이제 스콜라스틱 철학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가 있었어요.
0: 네.
1: 하나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한국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마 번역을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리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이게 뭐냐면 이거는 플라톤이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0: 이거는 그 실체가 있다.
1: 실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선 그 철학도 그렇지만 나중에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보편성을 이해하는가.
0: 네.
1: 자, 봅시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또는 고양이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0: 네.
1: 자, 고양이를 보면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0: 네.
1: 근데 고양이들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는 고양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까? 이것을 이제 보편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0: 네.
1: 유니버설 문제라고 부르는데 플라톤이 제시한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가 아니고 이데아 세상에는
0: 네.
1: 완벽한 고양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리고 세상의 고양이들은 그 이데아의
1: 그림자.
0: 그림자들이다. 네. 불확실한 반영들이다.
1: 그렇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것은 빛을 어떻게 쏘는지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림자가.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한 그 고양이에 투사되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그 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고양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기원을
0: 네.
1: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능력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0: 네.
1: 트랜센덴트 한다고 그러죠. 뛰어넘어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 그래서 철학이 위대하다고 플라톤은 얘기했고 반대로 예술은 꽝이라고 플라톤은 맨날 얘기한 네. 게 예술가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를 모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눈앞에 있는 고양이도 가짜인데 이걸 네. 미메시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0: 네.
1: 그 고양이를 또 그리면 가짜의 가짜를 그리는 거니까 야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네. 플라톤이에요.
0: 네.
1: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잖아.
0: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그거다 다 지금 꽝이다. 이데아 세상이 도대체 어딨냐? 없다라고 네. 주장하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보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이름을 쓰기 때문이다. 실면론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고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양이를 봤어요. 인생에서.
0: 네.
1: 그러면 걔네들의 생김새들을 기반으로 뭔가 교집합 같은 게 만들어지고
0: 네.
1: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오버랩이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가 옛날에 봤었던 것과 비슷한 녀석이면 언젠가 사회에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름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다.
0: 네.
1: 사실 인공지능에서 이 방법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 데이터예요.
0: 이게 이것도 이제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책을 읽다가 소름이 돋았는데 결국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네. 기존의 기호기반 네. 방식으로 AI를 키우려다가 개발을 하려다가
1: 그렇죠.
0: 한계에 부닥치고 네. 이건 이제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뭔가 고양이라는 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보나
1: 그거예요.
0: 그 네. 질문에 네. 맞닥뜨리게 된다고.
1: 그런데 결국 보니까 우리 인간도 고양이를 누가 설명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0: 네.
1: 학교에서 고양이가 뭔지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건 이거는 정의를 내리는 거지 초등학생도 이미 고양이 알아봐요.
0: 네.
1: 그럼 그걸 어떻게 했지 보면 부모님들이 설명해서가 아니고 많은 고양이를 보면서 교집합이 생겼던 거고 학교에 가서 그건 고양이야 라고 이름이 배정된 거죠. 그래서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은 이름을 주기 시작하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0: 장미의 이름 소설은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말고요. 이런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소설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나요?
1: 그 장미의 그 이름은 레이어가 한 3, 4개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추리소설이잖아요.
0: 추리소설 레이어죠. 누가 이 네.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있냐.
1: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보면 뭔가 혓바닥이 시커먼 상태로다 죽습니다.
0: 그 이제 그 진상은 나중에
1: 네, 밝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찾아요. 근데 그 추리하는 과정이 그 움베르토 에코가 이거 기발한 게 서양 철학 역사를 그 추리 과정에다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살인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0: 네.
1: 그래서 항상.

0: 보면 이 챕터가 장이 몇 시, 몇 시, 1, 2, 3 시작하는데 이게 철학 역사를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처음에는 이건 이럴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이오니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의 기원은 불과 물과 어쩌고저쩌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또 한번 쪼개보자. 그래서 계속 그 서양 철학사를 이 책이 그 추적을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스포일러 위험이 있지만 찾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1: 네.
0: 달라지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책이 보니까 진실을 찾는 것보다 그 진실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행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왜냐하면
1: 이 범인이 네. 범인이 그 범죄를 일으킨 이유가 네. 이 지식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0: 맞아요.
1: 해서 그런
0: 부분. 결국 여기서 이 도서관에는 우리 스포일러 좀 해도 될 것 같아. 읽으시면 네. 되니까. 그리고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1: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는 소설도 그냥 결말 뭐 진상 다 이야기합니다.
0: 네. 네.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끄면 됩니다. 사실은. 네.
1: 한 10분 있다 돌아오시면 길가미씨에서 네. 사실 이야기할게요.
0: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는 이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많은 책을 썼지만 예술에서 아마 중요한 책은 시학이겠죠.
1: 네.
0: 포에틱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양의 스토리텔링은 다 그 시학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이 있어야 되고 중간이 네. 있어야 되고 끝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건 그 시약이 맨 끝에서 근데 그 시약 예제가 다 비극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1: 지금 비극편만 남아있고 희극편이 그렇죠. 없기 때문이죠.
0: 그럼 맨 마지막에 정말 이게 아쉬운 게 자 지금까지 비극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코미디 얘기할 거다.
1: 네.
0: 그리고 거기서 문서가 끝나고
1: 네.
0: 2편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 카탈로그에 보면 2편이 있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2편이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1: 지금 어디 뭐 바닷속에서 발견될지는 모르겠지만
0: 아무도 모르죠.
1: 아무도 모르죠.
0: 그때 책이라는
1: 모르는
0: 게 이거 누가 베껴 써야지 살아남는 건데 그 전통이 끊기다 보니까 아마도 근데 비극은 살아남은 거로 봐서 중세 시대에는 희극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 장미의 이름에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수도원 안에
1: 네.
0: 전 세계 딱 하나 남은 희극,
1: 네.
0: 시학 2편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1: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0: 몰라.
1: 수도원에 있는 몇몇 수도사들만 그렇죠. 그걸
0: 그러니까
1: 알고
0: 그러니까 그분들이
1: 있습니다.
0: 계속 그걸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1: 네.
0: 그런데 그 도서관장. 네. 그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중세 철학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희극이라는 개념이 중세 시대가 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모든 게 종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때는 코미디 희극 얼마나 많았는데요.
1: 네.
0: 메난더 같은 분들 지금 희극 보면 지금 뭐 우리가 만든 코미디보다 더 재밌어요. 정말 기회가 꼭 되시면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 메난더 같은 분의 희극은 정말 웃겨 그냥
1: 네.
0: 지금 보더라도 그냥 네. 말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가서 선배 작가들을 만났는데 선배 작가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희극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1: 네.
0: 중세기 가면서 이게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결국 도서관장에게 웃는다라는 것은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비웃는다라는 개념뿐이 안 남은 거예요.
1: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웃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아마 희극편에서
0: 썼겠지요?
1: 썼겠고 장미의 이름에서는
0: 그렇죠.
1: 나오죠.
0: 그런데
1: 네.
0: 이 도서관장이 봤을 때는 웃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비웃는다라는 건데 세상은 신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비웃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지식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비웃는 그런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유명한 소설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비웃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1: 아, 이 장미의 이름을 지금 이제 교수님과 함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윌리엄 오캄 이제 장미의 이름에서는 윌리엄 수사
0: 그렇죠.
1: 바스커빌의 윌리엄 수사
0: 네.
1: 윌리엄 오캄은 원래 이제 생각하는 법 에
0: 그렇죠.
1: 대한 어떤
0: 그래요.
1: 말하자면 메타규칙을 제시한
0: 그렇죠.
1: 사람이고
0: 네.
1: 그리고 이 윌리엄 수사가 사건의 어떤 현상의
0: 그렇죠.
1: 실체를 찾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는
0: 그렇죠.
1: 곳이 도서관이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걸 숨긴 수도 관장의 이름은 누가 봐도 뻔하게 이 보르헤스를 가리키는 거고
0: 아르헨티나 작가
1: 네.
0: 보르헤스 보르헤스도
1: 네.
0: 도서관장이었잖아요
1: 보르헤스의 아마 미들네임이 호르헤일 건데
0: 네. 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1: 바벨의
0: 책이 있잖아요
1: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책도, 네. 작품도 썼고
0: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진실보다 인간이 웃고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0: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이름뿐인 건가?
1: 그게 장미의 이름. 그러니 장미는 중세 시대에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딕 시대 성당에도 보면 로제타라고 창문이 있잖아요. 그게 장미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중세 시대는 성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다시 어머니한테 돌아간다라는 그 행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0: 네.
1: 그래서 그 교회를 그 마더 처치라고 보통 우리에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혹시 그 로마의 상 베드로 성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갔습니다. 가봤습니다.
1: 기둥으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엄마의 팔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싸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항상 있는데 장미가 사실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다시 그 본 원래 행복했었던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행복함. 근데 그것도 남는 건 이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0: 저희가 아까도 이제 그 기호 기반 인공지능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가 이제 그 기계 학습 방식으로 그렇죠. 예.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르쳐 주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얘가 질적 전환을 일으킨다. 그렇죠. 얘기를 할 때도 아, 이
1: 그래서
0: 정말
1: 저는
0: 신기합니다.
1: 네, 나는 네. 사실 장미의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양 철학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0: 네.
1: 그런데 두 번째는 겸손해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참을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냥 친구끼리 앉아서 웃는 게 결국은 더 중요하다.
0: 이 제가 좀 뭐 무리하게 해석하는 네.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윌리엄 수사가 해피엔딩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1: 해피엔딩 아니에요.
0: 네. 네. 수도권은 불타고 그렇죠. 윌리엄 수상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원하던 거를 가장 간절히 읽고 싶었던 걸 못 읽게 되고.
1: 결국 근데 못 읽죠. 그 책을. 네.
0: 이 화자인 아드소 수사는 이걸 뒤에 회고록식으로 쓰는데 이 사람은 또 나름 충만한 인생을 산 것 같은
1: 그렇죠?
0: 그런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0: 그 책이 없어도 충만한 그렇죠. 삶을 살았고. 네.
1: 그게 저는 장미의 이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인생의 세 단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미치도록 달려가는 그 과정.
0: 네.
1: 성공하고 싶고 돈을 찾고 뭐 과학자는 진실을 찾고 그러다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웃고 재미있게 지내는 거다. 근데 맨 마지막은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남는 건 이름뿐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다시 던지는 약간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0: 저희가 AI 시대에 고양이 같은 거는 사실 뭐 고양이는 이름뿐인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아니 고양이다 어제도 봤는데 그제도 봤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삶의 의미라는 거는 그냥 개념뿐인 거고 그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거나
1: 그렇죠.
0: AI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면은 참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길가메시 서사시로 가는 거잖아요.
0: 길가메시 서사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네. 되네요. 삶의 의미를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네. 고민을 했고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 네. 책. 네, 지금 김대식 교수님의 세 번째 인생책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책이자 메인 디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한번 들어보면
1: 네,
0: 어떨까요?
1: 좋습니다.
0: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프랑스 여성 그 가수고요.
0: 프랑스 뮤지션의 이름은 어떻게 읽어요?
1: 자즈. 그? 자즈.
0: 자즈의
1: Jewel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I want, 나는 원한다. Want. 이분이 노래하는 게 그냥 나는 인생에서 다 원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뛰어다니고 파리에서 걸어다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너무나 그냥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흥이 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저희가 인식론의 얼매일 게 아니라 흥을 내면서 욕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0: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네, 길가메시 서사시 어떤 책입니까?
1: 네, 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들 중에서는 인류가 쓴 가장 오래된 소설책입니다.
0: 네.
1: 서사가 있는 책.
0: 네.
1: 물론 그전에도 뭐 글로 남겨놓은 쐐기 문자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별거 없어요. 대부분 뭐 어디 가서 뭐 양 두 마리 사오고 뭐 술 뭐 몇 개 사라 그 정도의 이제 리스트지 서사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처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수메르 도시 왕이에요.
0: 저희가 어제 1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바로 네. 그 우르크
1: 그렇죠.
0: 쐐기 문자를
1: 글이 만들어진 우르크. 곳에서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글이 만들어진 도시에서 쓰여진 첫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서사책. 길가메시는 뭐 키도 크고 뭐 미남이고 힘도 세고 난리예요.
0: 네.
1: 근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왜 안 좋은 사람인지는.
0: 아니 이게 수천 년 전 책인데도요. 캐릭터가 참 현대적이더라고요.
1: 아주 현대적인 네. 거야. 뭐 그냥 길가메시는 네.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거의 뭐 초인이죠.
1: 초인이에요.
0: 실제로도 신이 뭐 3분의
1: 그렇죠.
0: 2 정도 섞인.
1: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얘를 좀 길들이려고 이상한 그 생명체를 하나 보냅니다. 인간은
0: 네.
1: 아니에요. 자연의 생명체예요. 엔키도라는
0: 네. 네.
1: 말도 못해요. 사실은
0: 네.
1: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길가메시라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싸우다가 브로맨스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둘이서
0: 네.
1: 그리고 더구나 길가메시가 야, 너 술이라는 거 알아? 모르죠. 마셔보고 막 인간이 되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0: 원래 야수 인간이었는데
1: 야수 인간인데 술과 여자를 배우고 나서 인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0: 그러더니 길가메시와 브로맨스도
1: 브로맨스가 완전히
0: 절친이
1: 절친이 돼서 와 그다음부터는 액션이에요.
0: 네.
1: 별하별 데 다니면서 모험을 해요. 그러다가 야 우리 저 레바논에 가면은 큰 숲이 있는데 그 나무가 좋대.
0: 네.
1: 우리 그 나무 베 가지고 뭐 성을 짓자 가. 그 숲을 지키는 괴물이 있죠. 훈바바라는.
0: 네, 훈바바. 네.
1: 훈바바는 징그러워요.
0: 네.
1: 훈바바 얼굴은 내장으로 이렇게 만든 얼굴.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걔는.
0: 네.
1: 그럼 걔는 그러는 거야. 나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신들이 지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니네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싸우다가 훈바바를 죽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신들이 화날 거 아니에요.
0: 얘네들은 이제 그 정말 현대적인 캐릭터들인 게
1: 네.
0: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신하고 적대를 하고
1: 그렇죠.
0: 예, 신이 지키는 영역에 들어가는 걸 겁내지
1: 그렇죠.
0: 않고 가서 신수라고 해야
1: 그렇죠.
0: 돼 예, 그런 존재를 죽이고
1: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0: 네.
1: 가지로 나눠집니다.
0: 네.
1: 우르크 수메리어 버전이 있고 그거를 또 나중에 가져간 바빌로니아 버전이 있고
0: 네.
1: 그걸 또 가져간 히티드 버전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0: 네.
1: 제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모든 걸 합쳐보면 이렇게 신들하고 대결하다가 엔키두가 죽어요.
0: 네.
1: 근데 길가메시한테는 큰 변화가 와요. 그전까지 길가메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 지금 잘생기고 힘세고 돈 많고 난리가 아닌데.
0: 네.
1: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근데 보니까 부모님들도 죽었잖아.
0: 네.
1: 어? 삼촌도 죽었네? 누구도 죽었네? 누구도 죽었네? 한 바퀴 돌고 나더니 그럼 나도 죽네?
0: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1: 네.
0: 수천 년
1: 네.
0: 전부터 그 고민을 네. 하게 되는군요.
1: 그걸 갑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본인의 죽음을 느끼는 과정을 표현해 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길가메시가. 근데 죽기 싫잖아요.
0: 네.
1: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난 안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뭐 왕이니까 뭐 인터넷 서치 좀 하고 했겠죠. 해서 물어보고
0: 신전에 찾아가가지고
1: 뭐, 그렇죠.
0: 네,
1: 뭐
0: 물어보고.
1: 컨설팅 회사도 좀 뭐
0: 네.
1: 그 채용하고 했더니
0: 네.
1: 결론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우트나피시툼 이분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0: 네.
1: 우트나피시툼이라고 저 멀리 동쪽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안 죽는데 그래 오케이. 한 사람이 안 죽는다라는 건 본인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모험을 해서 동쪽으로 가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을 넘어서 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0: 네.
1: 별하별 신기한 경험을 하고 드디어 그 할아버지를 만나.
0: 네.
1: 물어보잖아요. 왜 당신 안 죽냐 했더니 아 내가 옛날에 신들한테 좀 귀염을 받았어라고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서브 플로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기서 네. 해줍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수메르 이야기잖아요.
0: 큰 홍수가 나서 인류가 절멸을 했지만 그렇죠. 방주에 태워서 동물들과 그렇죠. 함께 살아남은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
1: 참 이 신들이 짓궂은 게 그 이 수메르 신들이 찰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0: 네.
1: 근데 큰 실수를 했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렸어.
0: 네.
1: 그랬더니 쉬지 않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진짜로. 작가님하고 저도 말을 많이 하지만 수메르 시대 때 인간들도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들이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계속 말을 하니까 해서 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신들이 해서 야, 안 되겠다. 찰흙이니까 홍수 다시 그냥 물로 다 해서 다시 흙으로 다 만들어버리자.
0: 네.
1: 그래서 대홍수를 만드는데 그중에 신 중에 한 명이 뭐 또 인간들 귀엽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츠나 피스티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고 근데 신들이 재밌는 게 그 대홍수를 만든 신이 나중에 후회를 해요. 걔네들 재밌었는데 뭐 네. 그런 거죠. 장난감 갖고 놀다가 버렸는데 후회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다른 신이 와서 근데 한 명은 살아남았다. 그랬더니 이제 보상으로 영원한 영생을 준 거야 신들이.
0: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설화도 네. 사실은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고대 그렇죠. 설화를 네. 이제 유대인들이 네. 네. 자기들 네. 이제
1: 바빌론에 잡혀 있을 때 그 네.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봤겠죠. 그분들도
0: 그러면서 아마 자기들 경전에 포함을 시켰을 텐데.
1: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인종차별 당하고 돌 맞고 막 도망다니다가 도서관에 가서 그 이야기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0: 도서관은 정말 이렇게 약자들의 도피처이자
1: 그럼요. 너무 좋아요.
0: 상상력의 보고이자.
1: 왜냐하면 네. 나쁜 애들은 안 들어오거든 도서관에는 절대로.
0: 도서관.
1: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드라큘라 보면 이 마늘을 던지잖아요.
0: 네.
1: 이 힘세고 분리들이 오면 도서관으로 가면 돼요 사실.
0: 그래서 꼭 나쁜 애들이 세상 정복하려고 하면은 책을 불태우는 걸로 시작을
1: 하잖아요. 제일 먼저. 거. 그럼요. 네. 자 이래서 우츠나 피스님은 그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그럼 길가메시가 그러면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했더니 뭐 처음엔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결론은 뭔가 약을 줍니다. 이것도 여러 버전이 사실 있지만 그냥 메인스트림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 약을 먹으면 너도 불사신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0: 지금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사실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점토판에 있다 보니까.
1: 사실 한 5년 전에도 또 트리키에서 네. 새로운 버전이 발견돼서 이거 지금 다 새로 써야 돼요. 네. 지금 사실은.
0: 이제 점토판에 여러 곳에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메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도 그렇죠. 있고 히타이트에도 있고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뭐 그 점토판 중에 글로 해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실된
1: 그럼요.
0: 부분도 있는데 이게 쭉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편역을 그렇죠. 해서 대중적인 네. 버전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고
1: 그래서
0: 있습니다.
1: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버전마다 내용이 좀 틀릴 수 있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진짜 모릅니다.
0: 네.
1: 그 오리지널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다양한 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줘요. 그걸 먹으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대.
0: 네.
1: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작가님이나 저 같으면 바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0: 그 꼭 이렇게 그런 불로초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먹기 전에 뭔가 그 좀 부조리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1: 그냥 자꾸 미적대고 네. 호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뭐 괜히 뭘 해.
0: 목욕제기하고 먹어야 약효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1: 근데 이분이 목욕할 때 뱀이 와서 그 약을 훔쳐가잖아요.
0: 네.
1: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그 뱀의 역할이 이제 성경책에 등장하는 그 역할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을 잘못된 길로 어쨌든 만든
0: 좀 몇 가지 모티브는 성경이랑
1: 다 그림과 이런 게 모티브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그래요. 비슷한 걸 다 읽고 경험하기 때문에 다들
0: 아까 이제 홍수설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속 서브 플롯 홍수설화의 시초도 약간 바벨탑 이야기랑 그렇죠? 겹치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1: 자 그래서 이제는 길가메시가 목욕하고 왔더니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0: 뱀이 먹어버렸어요.
1: 엉엉 울고
0: 뱀은 덕분에 허물 벗으면서 잘 그렇죠. 살게 되고
1: 뱀은 덕분에 바로 그거예요.
0: 네.
1: 허물을 벗으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새로 다시 어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스템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요. 네.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나가 약이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무슨 사탕도 아니고
0: 네. 하나만 더 주세요.
1: 인류에 단 한 번 있는 약인데 그걸 네. 가다가 잊어버렸다라는 게 했더니 우츠나 피스트미 아니 그건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고 안 된다 했더니 길가메시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게 그 유명한 길가메시의 질문이에요.
0: 네.
1: 그 문학사에서 보면 모모의 질문이라는 게 좀 종종 있잖아요.
0: 네.
1: 그 중에 하나는 그 교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그레첸의 질문이죠. 네. 신은 존재하는가?
0: 네.
1: 그 질문. 참고로 그레첸의 그 이름이 마가렛이에요. 그래서 거장과 마가렛

0: 예요. 네가 그렇게 운다고 안 죽는 거 아니다. 또 그만 울고
1: 뭐 힐링하는 그런 얘기 안 그럼, 해주시네요.
0: 이분은 네. 자기 개발 그런 분 아니에요. 막 힐링하고 네.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1: 바라고 바라면 영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네. 얘기 아니, 안 하시고
0: 그냥 저 아주
1: 넌 죽어.
0: 네. 넌 죽어. 너 울어? 그래도 죽어. 집에 가. 네. 고향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많이 웃어.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사랑하고 가족을 만들어. 끝.
1: 저희가 5000년 전에 네. 5000년 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야기라는 걸 글자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쓰는 이야기가 5000년의 지혜군요.
0: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1: 대단합니다. 진짜.
0: 글이라는 것을 네. 찰흙에다 막 구멍을 뚫고 모양을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기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배우고 불과 모르죠.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스토리를 남겼는데 그 이야기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질문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을 그때 벌써 제시를 한 거잖아요. 재밌게 살아. 근데 그 재미의 요소가 친구,
1: 네.
0: 술, 사랑, 많이 웃어. 그러니까 이 웃는다라는 것이 길가메시 때 벌써 나왔던 답인데 장미의 이름에서 웃지를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1: 아, 장미의 이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0: 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작가님 이게 지금 큰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1: 뭔가 이게 뭐 속은 것 같은 약간 네. 흘린 것 같은.
0: 원래부터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 웃지만 흘린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0: 웃음이 인간이 비웃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 웃는 것이 특히 친구들하고 웃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중세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서는 진실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웃지 못하게. 그러려고 사람을 죽이고 이 책에서.
1: 교수님이 이제 재작년에 네.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네네. 책을 네네. 쓰셨잖아요. 네네. 이제 챗GPT한테 그 대화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긴 건데 거기에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오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교훈을 두고 네. 꽤나 우울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네. 희망과 수용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우울하죠.
1: 우울합니다.
0: 네.
1: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네. 죽는다.
0: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네. 아마 진화적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헬루시네이션이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좀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네. 이렇게까지 업적을 못 이뤘을
0: 당연하죠.
1: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뭐 움직이고 생각하시는 존재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동물이 있겠죠.
1: 네.
0: 동물은 죽어요. 근데 본인이 죽는다는 거 몰라요.
1: 몰라요. 네.
0: 그다음에 신이 있어요. 진짜 있든 없든 어쨌든 뭐 우리가 상상하니까 신은 죽음이 뭔지 알아요.
1: 네.
0: 그런데 안 죽어.
1: 안 죽습니다.
0: 유일하게 인간만 죽어.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
1: 그래서 사는 게 무섭고.
0: 네.
1: 네.
0: 인간이 지구에 있는 세 존재 중에 가장 포지션이 안 좋아요, 지금.
1: 그렇네요.
0: 아니, 죽을 거면 모르던가. 아니면 알면 안 죽던가.
1: 네.
0: 근데 우리는 죽어. 근데 알아, 그걸 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화적으로 어쨌든 뇌는 진실을 찾아내라고 만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오늘 살아나면, 생존하면 good enough.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계인데 언젠진 모르지만 아마 뭐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뭐 네안달타인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라는 뭐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동물들은 쭉 다니다가 코끼리 빼고 당연히 코끼리는 네. 똑똑하니까 그건 죽음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1: 네.
0: 얼룩말들 다니다가 사자가 잡아먹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옆에서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갑자기
1: 그쵸.
0: 무덤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1: 네.
0: 분명히 그거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길가메시의 질문이 생겼겠죠.
1: 네.
0: 그 고대 인류에게도. 그게 호모 에렉투스일 수도 있고 네안달타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언젠가는 갑자기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1: 네.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해?
0: 그럼 내가 왜 이 정말 신석기 시대에 에? 스카이를 내가 들어가야 돼? 뭐 그런 질문에 내가 왜 이 신석기 수능 시험을 봐야 돼? 도끼 누가 더 멀리 던지는지 그런 시험 받겠죠, 걔네들도.
1: 저 들소를 뭐 굳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0: 저 의외로 잡아.
1: 네.
0: 어차피 죽는데.
1: 네.
0: 그러면 큰일 나죠. 진화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0: 새로운 헬루시네이션 또는 아니죠. 새로운 헬루시네이션이 생긴 사람들이 더 생존하고 사냥을 더 많이 나가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 유전자가 더 많이 퍼졌을 텐데 그 새로운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닐 것 같다.
1: 나는 아닐 것 같다.
0: 나만은 아니다.
1: 혹은 내가 들소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고기를 많이 부족한테 공급하면
0: 그렇죠.
1: 나는 혹시 죽어서도 또 영생의 존재가 된다.
0: 뭔가 루플이 있을 거라는
1: 나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0: 그렇죠. 네, 피해갈 수 있는
1: 거라는
0: 하나는 뭔가 누구한테 막 그 바치고 네. 많이 그냥 주면
1: 산재물 바치고 그게 번제 이제 제사를 올리고
0: 보츠나 피스템 이야기잖아요. 뭔가 네. 큰 공헌을 하면 그 수억 명 중에 한 명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희망.
1: 네.
0: 첫 번째는 그거였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추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종교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거는 상당히 훌륭한 이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사실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나중에
1: 네.
0: 지금 세상은 가짜다. 이거는 영화의 티저다.
1: 우리가 진정한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실체는 진정한 영혼인데 이 영혼들이 머무르는 진정한 세계가 그렇죠. 있어서
0: 특히
1: 그곳으로 돌아간다.
0: 죽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간다.
1: 아.
0: 그게 진짜 본 게임이다.
1: 네.
0: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뭐 헐리우드 영화도 나오면 티저들 보여줘 1분짜리
1: 네.
0: 그걸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다. 티저기 때문에.
1: 뭐 막상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시는 분들한테도 그럼 빨리 그 세상 가세요. 이런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네. 그럼 싫어하시죠. 네.
1: 아니 티저도 재밌으니까.
0: 잠깐만요. 좀. 그래서는. 네. 근데 이게 되게 위안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1: 그렇죠. 네.
0: 자,
1: 우리가 그런데, 언젠가 다시 거기서 그렇지. 만날 것이고.
0: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 중에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분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네. 미라 만들고 피라미드 쌓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살아남으려고.
1: 왕에 오르는 순간 자기 묘지를 그러니까. 무덤을 만드는 데 수십 년 동안 만들고.
0: 그 많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그 죽음의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왼쪽으로 돌고 이게 다 알고리즘이 써 있어요 거기에.
1: 네, 네.
0: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남은 그 파피루스라는 그 문서가 하나 있는데 되게 시니컬해요. 아무도 안 돌아왔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지네들 자기네들도 안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그 다음부터 어느 한 순간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냥 인정한 것 같아. 그냥 죽는구나.
1: 네.
0: 그래서 어느 한 순간부터 캅디엠 이게 바로 우트나피스트의 대답이죠. 재밌게 살자 살아 있을 때
1: 이 순간을
0: 즐기자. 그리고 우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잖아.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자 뭐 순간이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1: 이제 진짜 그 바빌로니아에서 네. 아니 수메르에서 싹텄던 네. 인류 문명이 네. 1기가 끝나고 2기가 들어가든지
0: 맞아요.
1: 아니면 인류 문명이 끝나고 네. 뭐 다른 뭐 기계 문명이 들어오는 건지
0: 지금 그 딥마인드 회사죠. 네. 알파고를 만든 회사잖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분이 이분은 AGI를 연구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는 AGI가 등장하면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다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1: 네.
0: 첫 번째 문제는 에너지 문제를 풀어준다.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할 때 그 플라스마를 제어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지금 핵융합을 못하는 거잖아요.
1: 우리가 그 상온 핵융합이라고
0: 그렇죠.
1: 하는 그
0: 네.
1: 난제를.
0: 네. 그 네. 문제만 AI가 풀어주면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멍청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의 에너지가 생겨요.
1: 네.
0: 그럼 데미스 하사비스가 주장하는 게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의 모든 공통점은 에너지 부족이다.
1: 지금 이제 수소를 가지고 상온 핵융합을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뭐 그렇죠. 석유 가지고 싸울
0: 그러니까요.
1: 일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한 에너지가 제공되면 그냥 세상의 문제들은 거의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우리 이 작은 문제들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위에는 큰 문제를 풀고 스스로 해결이 되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GI가 만들어지면 인류의 모든 질병을 그 해결해 줄 거고 특히 죽음이라는 질병을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분들은 지금 죽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해결이 가능한.
1: 이거는 이제 우트나피시 팀이 들으면 굉장히 격노할.
0: 어휴 네. 할아버지가 막 뭐 지팡이 던지고 막 네. 화내겠죠.
1: 이 저희가 이 인류 문명 1기까지는 네. 죽음이라는 건 질병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0: 맞아요.
1: 예, 그리고 네. 인간의 삶이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규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네. 죽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고민을 당연하죠. 해서 길가메시의 네. 대답도
0: 그게 교훈인 거잖아요. 길가메시가 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갔다가 그렇죠. 망나니로 갔다가 제대로 된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1: 저희가 뭐 실존주의 철학이건 그렇죠. 뭐 종교의 가르침이건 모든 게 그렇죠. 밑바닥에는 우린 다 필멸의 존재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네. 있는데 또 정말로 그리고 이게 약간 망상 같아 보이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영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0: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또 이제 이러면 금방 또 댓글에 나올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하고 저도 몰라요, 당연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오래 걸릴 겁니다.
1: 네.
0: 5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흥미로워지는 게 흥미로워지는
1: 앞으로 게 50년을 사느냐가 좀
0: 그렇죠. 관건이군요. 그래서 레이 커츠바일이 네. 그분은 3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30년만 살아남으면 영생이다.
1: 그분 그래도 약을 하루에 뭐 수백 개 드신다면서요?
0: 무슨 비타민 같은 거를 하루에 몇백 개씩. 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아 지금 이분. 어? 아니 예전에 진시황제도 오래 네. 살겠다고 뭐 납 같은 거 먹다가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1: 수은 많이 먹어서.
0: 수은 많이 먹어가지고
1: 네, 죽었다고.
0: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과학기술, 의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 같은 분도 그 뉴럴 링크를 통해서 뇌 안에 있는 정보를 읽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샘 얼트만도 또 새로운 회사를 하나 그 투자를 했어요. 머지라는 똑같은 거예요.
1: 네.
0: 뇌 정보를 읽겠다. 그거 왜 하려고 하면 뭐 질병 고치겠다라는데 아니에요. 뇌에 있는 정보를 다 읽으면 지금 현재 과학적인 개념에서는 신경세포들 안에 있는 가중치값 네. 이게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LLM.
1: 네.
0: 오픈 AI가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구글의 언어 모델의 가중치 값을 카피해서 얘한테 주면 얘가 알던 거 얘도 다 알아요.
1: 그러면 사람의 신경회로의 가중치 값을 카피를 해서 그렇죠. 어디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겠군요.
0: 그렇죠. 그 업로드 대상은 세 가지 옵션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얼마 전인가 뭐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어디 길거리 가다 얘기한 게 그런 네. 얘기 아니었었어요.
1: 뭐 입모양을 가지고 추론한 네. 이야기가 뭐 그 옵션이 뭐 영생에 있고 대한 이야기였다는
0: 네, 그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두 번째는 이것을 로봇에 심어주자.
1: 네.
0: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 올려놓자.
1: 네.
0: 자,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백업을 하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이거는 설령 저희가 뭐 육체적인 질병을 극복하는 네. 방법을 개발하지 네. 못한다 하더라도
0: 그렇죠.
1: 의료기술이 거기까지 나오지 못한다 네. 하더라도 뇌기술, 뇌에 있는 네. 저의 모든 정보를 어디 저기 뭐 클라우드에 올리면 그렇죠. 거기 장강명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장강명은 영생하는 거 아니냐.
0: 구독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1: 구독료를 대신에. 내겠군요. 네. 아.
0: 구독료 안 내는 순간 딱 삭제될 거예요.
1: 그 구독료 내기 위해서 열심히
0: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1: 그렇군요.
0: 근데 이게 다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과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본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1: 네.
0: 타임머신은 불가능해요.
1: 네.
0: 그런데 다른 거는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지가 100년 후, 1000년 후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휴대폰을 들고 고대 그리스로 갔다고 칩시다. 기원전 네. 6세기. 아낙시만드로스 똑똑하셨던 분이잖아요.
1: 네.
0: 그거 보여줘요. 자, 그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1: 없죠.
0: 그런데 휴대폰은 자연의 법칙 어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1: 그렇죠.
0: 네, 가능해요.
1: 네.
0: 단 고대 그리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왜냐? 2000년의 과학기술 발전이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중간에 그냥 그 기술만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전자기학 뭐 이런 학문이.
0: 문명이 다 2000년 네.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부터 죽음을 극복하고 뭐 신경세포를 업로드하는 건 과학의 그 자연의 법칙 어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단 1000년, 2000년 후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했는데
1: 네.
0: 가장 최근에 특히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런 정보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지금 제안이 됐고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AGI를 만들겠다라는 이 사람들 영생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 이 뭐 그 그룹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 트랜스휴머니스트도
0: 있고, 네,
1: 네, 뭐 정말 진지하게 영생 연구하시는 분들, 뭐 자기 몸 상대로 실험하시는 분들.

0: 여기서 또 장미의 이름 네. 마지막 코멘트로 얘기하자면 매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는 영생이 이론적으로는 항상 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단 그게 가능해지는 시점이 그 시점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1: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50년, 100년 후기 때문에 아마 100년 정도이기 때문에
1: 저희 좀 열심히 노력하면 50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0: 벽돌 들었다 놨다 하고 네, 막 그냥 네. 어?
1: 약 많이 먹고
0: 탄수화물도 네. 안 먹고
1: 뭐 지금도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은 우리는 혜택 못 받을 것 같아요. 또는 초기에는 정말 최고의 억만장자들만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 절차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 영노화 기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영생 기술 전에 영노화 네. 기술이 나오면 영노화 기술을 계속 네. 복용하는 방식으로 좀 영생을
0: 그래서 하는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지금부터 200년 살 수 있어. 그럼 100% 혜택을 받을 거예요. 100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50년 그럼 이제 이게 물음표들이 많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1: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안도가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인간성, 휴머니티라고 네.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저의 본질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필멸의 존재라는 데에서 나오는 거고 저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제약을 하지만 저는 그걸 어느 순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저인 건데 네. 이거를 선택할 자유를 제가 얻는 게 아, 좋은 일일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네. 만약에 생각보다 일찍 영생 기술이 가능해지고 그게 이제 보급이 되고 선택의 영역으로 왔을 때 구독료 뭐 한 8만 원쯤 내면은 계속 복용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하면은 하실 건가요?
0: 당연하죠. 옆에 사람 다 밀어치고 제가 제일 먼저 구독하겠죠. 당연히.
1: 이유는 좀 여쭤봐도 됩니까?
0: 이유는
1: 어쨌든 살아있는 게 좋은 거다.
0: 살지 죽을지에 대한 선택 여지 를 내가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중에 죽으면 돼요.
1: 그렇네요.
0: 언제든지. 네. 근데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내가 100년, 500년, 1000년을 산다.
1: 특히 이제 그 길가메시처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계속 100년, 500년, 1000년 같이 살고
0: 그럼요.
1: 같이 웃을 수 있고 1000년 동안
0: 예전에는
1: 웃을 수 있고.
0: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막 철학자들도 아니 인간은 영원히 살면은 이거 뭐 너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뭐 공허감에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지 삶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선 인터넷하고 OTT가 없었을 때 얘기고 넷플릭스 안에 있는 영상만 보는데도 200년 걸려요 지금 그거 다 보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1: 저희가 죽음이 없어져도. 본질적으로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삶의 즐거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0: 제 생각에는 미래 네. 인류는 특히 인공지능하고 같이 자라기 시작하고
1: 네.
0: 인간이라는 정의 자체가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하고 참고로 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그 청취자들 한 20년 후쯤에는
1: 네.
0: 우리가 지금 어린 친구들, 지금 10살 미만이라고 칩시다. 그 친구들이 20년 후에는 사회 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엄청나게 구박을 받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 어른이 돼서 세계관이 생긴 당신들이 세상에 네. 대해서 뭘 아냐.
1: 저희는 그 다음 문명의 어떤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죠.
0: 기본이 안 잡힌 사람들이다. 아. 뭘 아냐, 당신들이. 당신들이 무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아. 엄청나게 구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 어른이 됐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되게 잘해줘야 됩니다. 어깨도 좀 두들겨주고. 왜냐? 우리를 구박할 사람들은 많아요, 나중에.
1: 네.
0: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구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구박을 받아도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저는 그 괜찮은 옵션인 것 같은데.
0: 100이면 100 다 할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그 뭐 영생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한 만살 사는 거다 이러면 아무도 반대 안 하겠죠.
0: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AGI가 등장한다면 사실 AGI는 영생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냥 영원히 살잖아요.
1: 그렇죠.
0: 뭐 기계가 망가지면 백업했다 다시 새 기계 올려놓으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AGI가 등장하고 이건 뭐 진짜 사이언스 픽션인데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는 AGI들끼리 인공지능들끼리 모여서 또 무슨 협회를 만들겠죠. 해가지고 인간

0: 역사 뭐 연구 협회 같은 거 해가지고
1: 인간 보존 협회
0: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막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무슨 서사시에 따르면 예전에 인간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라는 이론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데 덜 훌륭한 존재가 어떻게 더 훌륭한 존재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1: 네.
0: 또 하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았더라도 역사 기록을 보면 100년도 못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만 년, 10만 년을 사는데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적어도 만 년 살아야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서 100년 이하로 산 거는 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보세요. 하루살이, 하루 살잖아.
1: 네.
0: 산 것 같지 않잖아요.
1: 뭔가 그 AGI들의 어떤 고대 그리스 철학 같은 그런
0: 그렇죠.
1: AGI들의 네. 철학이 싹 트겠군요.
0: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우리는 그래도 100년 사니까 네. 하루 사는 하루살이는 그 하루 그건 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싶잖아요.
1: 그들은 그들대로 세상의 기원과 자신들은 어디서
0: 그럼요.
1: 왔는가.
0: 하루 종일 열심히 살 거예요. 막 걔네들도.
1: 와 저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가지고 AI 이야기까지 한 3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0: 네.
1: 교수님 마무리하기 전에요. 네. 교수님 앞으로 계획도 좀 여쭙고 싶고 저희가 네. 모든 게스트한테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0: 네네.
1: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하루 일과가 대부분 그냥 정보하고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1: 정보.
0: 책을 읽든
1: 네.
0: 뭐 인터넷을 보든 계속 그 새로운 정보를 제가 뭘 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상한 잡식이 좀 많아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저는 아무래도 그 영생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지금 제 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이해한 다음에 편지를 남길 것 같아요. 나는 삶과 우주의 비밀을 이해했다. 그런데 너네들한테 안 가르쳐줘 하고 그냥 편지 남기고 갈 것 같아요.
1: 그 수학자 누구죠? 그
0: 페마.
1: 진명 페르마.
0: 거기서 모방한 거예요.
1: 정리처럼.
0: 그 사람 네. 못 풀었을 거야. 근데 나는 풀었는데 지금 이 책에 네. 빈 공간이 야 정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 빈 공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함 네. 하고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네.
1: 그 수백 년의 낚시가 성공했고 재밌었으니까.
0: 낚시. 저도 그 낚시 하나 남겨놓으려고 네. 지금 이 빈 공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함 하고서는.
1: 아. 정말 짓궂으십니다.
0: 네.
1: 나름 또 재미있네요.
0: 네.
1: 약간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0: 그렇죠.
1: 가이드 그런
0: 네.
1: 느낌도 들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뇌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2: 다시 듣는 인생책 김대식 교수님 편 2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규동 감독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4: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3: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4: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3: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4: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3: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58분 날씨.
4: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지만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겠고 빗줄기도 굵어지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곳에는 천둥, 번개와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이어서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 습도는 7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시 상장사인 쿠팡 주식을 수십 차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압박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통상 핵심 참모들까지 관련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이에 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18차례에 걸쳐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28만 달러어치를 매수하기도 했는데 이달 1일 기준으로 13만 달러, 약 2억 원어치 규모의 주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 한국 국회의 쿠팡 청문회 논란이 미 정치권으로 확산하던 시기에도 집중적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 주장과 함께 관련 비공개 증언이 이어질 당시에도 미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계좌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익은 없거나 200달러 미만인 것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통상 당국자들도 취임 전 쿠팡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상황. 여기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통상 당국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통상 이슈로까지 불거진 특정 기업 주식을 거래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해 충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6: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처럼 결제했을 뿐인데 카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피싱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결제 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페이지를 슬쩍 집어넣은 건데요. 어떤 수법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인영 기자가 전합니다.
8: 금융감독원이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정보 5,700여 건이 탈취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카드 정보를 노리는 조직이 보안이 취약한 쇼핑몰 결제 과정에 실제와 거의 같은 피싱 페이지를 끼워 넣은 수법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는 물론 정상 결제에는 필요하지 않은 카드 비밀번호 전체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싱 페이지에는 결제 오류 안내가 표시되고 정상 결제 페이지가 다시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면 결제는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하지만 카드 정보는 이미 빠져나갔고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막고 있고 카드사들도 해당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과 사용 정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를 하다가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킹으로 탈취된 카드 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음바페는 7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9: 프랑스는 후반 중반까지 파라과이의 밀집 수비에 막혔습니다. 거친 몸싸움에 신경전까지. 중거리 슈팅 외엔 별다른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한 프랑스는 교체 투입된 두에가 답답한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두에는 과감한 돌파로 파라과이 진영에서 반칙을 얻어냈고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으로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음바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 골을 뽑아냈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7번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음바페는 월드컵 19경기에서 19골로 매경기 한 골을 기록한 놀라운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는 이후에도 날카로운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의 선제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파라과이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8강에 진출한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4강 진출을 다툽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6: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은 양국 간 협상이 아야톨라 할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개될 협상에서는 대이란 제재 및 이란 동결자금 해제 그리고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 주재 이란 대사가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등 우호국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돌레자 주중 이란 대사는 현지 시간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평화 포럼에서 호르무즈가 영해의 일부인 나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통행료가 아니라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과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영향 대응의 대가라고 주장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의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지 시간 4일 지진 사망자가 2,954명으로 확인됐고 부상자는 1만 6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희생자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실종자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앞서 이번 지진 실종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8시 반을 기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쯤 이번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18명을 투입해 이틀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광주 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 있었던 응원 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2시간 반 동안 소방과 경찰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의 한 5층짜리 빌라의 2층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함께 살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주민이던 7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 18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 주민으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삼계탕 가격이 29% 올라 평균 가격이 18,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8,15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을 보면 삼겹살 200g이 메뉴 가운데 가장 비싼 21,321원으로 나타났고 냉면 가격은 12,615원, 칼국수 1,038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통합 경비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여한 S1과 S택 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통합 경비 용역 입찰 23건에서 S1의 낙찰과 S택 시스템의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19살부터 34살 사이 청년은 언제든 재무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중 최대 60mm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의 물밑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하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죠.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당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하는데요. 징계 정국이 이번 주 본격화하면서 당내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오늘 2부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즉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고요. 1부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7월 5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네, 오늘 재헌절 기획 다시 보는 우리 헌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KBS의 류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어제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하루 빠졌는데 대신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아유, 어려운 자리인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3: 고맙습니다.
2: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재헌절 기획을 준비하셨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달 17일이 78번째 재헌절입니다.
2: 그렇죠.
3: 1948년에 우리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국경일로 정해 기려왔죠. 그런데 이번 재헌절엔 한 가지 더 특별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2: 그렇죠.
3: 뭘까요?
2: 아, 공휴일 된 거예요.
3: 맞습니다. 네. 국경일인 재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건데요. 빠졌던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04년 무렵에 이제 주 5일제가 자리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쉬는 날이 늘어나니까 혹시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공휴일에서 빼고 일하는 날로 만들었다가 네. 올해의 어떤 의미를 갖고자 새로 재지정한 겁니다.
2: 왜 하필 올해 다시 회복시켰죠?
3: 바로 재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2: 그렇죠.
3: 그때 헌법이 우리를 지켜냈다는 걸 온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재헌절에 직접 12.3 사태를 겪으며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 이렇게 재확인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라고 말을 했고
2: 네.
3: 이에 국회가 부응해서 관련 법안이 올해 초 통과됐습니다.
2: 네. 계엄을 겪고 나서 헌법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 이런 뜻으로 되살린 거군요. 공휴일로.
3: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재헌절을 앞두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2: 뭡니까?
3: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목만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헌법. 자주 바꾸는 나라와 잘 못 바꾸는 나라. 어느 쪽이 국민에겐 더 이득? 이릅니다.
2: 네.
3: 궁금하시죠? 네. 오늘 볼 독일과 나라는 독일과 미국입니다. 헌법을 얘기할 때 각각의 특징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라서 저도 선정해 봤는데요. 한쪽은 거의 해마다 뜯어 고치고요. 다른 한쪽은 24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곧 그 나라가 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으로 여기느냐. 뭐 그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2: 그러니까 헌법 자주 바꾸는 나라, 못 바꾸는 나라. 이게
3: 예.
2: 오늘 주제죠?
3: 맞습니다. 앵커님 혹시 어디 쪽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2: 자주 바꾸는 거랑 못 바꾸는
3: 네.
2: 거랑? 자주 바꾸는 게 당연히 전 좋다고 보는데.
3: 아, 그렇습니까?
2: 아니, 시대가 변하면 헌법이 바뀌어야죠.
3: 불안정성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 네.
3: 예, 오늘 헌법의 숨은 개정 스토리, 충격의 숫자 70, 27, 9.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2: 뭐예요? 이 숫자가?
3: 이 순서대로 독일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정을 한 횟수입니다.
2: 독일은 70번을 바꿨어요?
3: 네네.
2: 우리나라는 9번?
3: 그러니까 독일은 1949년에 지금의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77년 동안 거의 70번. 그러니까 뭐 한 해에 한 번 걸로 고친 겁니다.
2: 그러네요.
3: 올해 봄에도 고쳤어요. 예, 국방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 나라가 빚을 더 낼 수 있게 하자. 이걸로 재정 규칙을 헌법에서 손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것도 헌법을 고쳐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워낙 자꾸 바꾸다 보니까 독일 연방의회 자료에 이제 확정된 걸 보면 2024년까지 확인된 것만 67번이고요. 그 뒤로 올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대략 70번 정도 개정된 걸로 통용이 됩니다.
2: 그럼 뭐 내년에도 또 바꿀 거고 계속 뭐 필요하면 또 바꾼다 또 바꾼다.
3: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말하자면 이제 살아 움직이는 문서예요 헌법이.
2: 예.
3: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1948년에 재헌 헌법을 만든 이후로 딱 9번을 고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횟수도 놀랍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완성된 이른바 87 헌법입니다.
2: 그래요.
3: 올해로 39년째 그대로인 겁니다.
2: 네. 거의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한 번도 못 바꾼 거죠?
3: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987년이면요. 스마트폰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고요. 뭐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PC통신도 없던 시절이에요.
2: 네.
3: 그런 시대에 만든 틀로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의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 문제들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왔던 겁니다. 물론 오래됐다고 다 낡은 건 아닙니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12.3 계엄 때 이 낡은 낡은 87 헌법이 나라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2: 예. 예,
3: 다만 이 헌법이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좀 한번 따져보아야 되지 않을까?
2: 알겠어요.
3: 출발합니다.
2: 하여튼 독일은 뭐 거의 매년 바꾼다. 우리는 지금 한 40년째 못 바꾸고 있다.
3: 네.
2: 미국은 27번 아까 고쳤다고 그랬죠?
3: 네, 맞습니다.
2: 하지만 미국의 이 헌법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길잖아요.
3: 네, 맞습니다.
2: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3: 바로 그 지점이 오늘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40년 가까이 27번이면 거의 안 고쳤네 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2: 나머지 절반이 뭐예요?
3: 네. 자, 일단 반쪽 1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40년에 가까운 역사에서 헌법을 27번 거쳤어요. 그런데 그 27번 중에서도 맨 앞에 10개는 헌법을 만들자마자 거의 한묶음으로 갖다 붙인 권리장전.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아놓은 조항들이라서 같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30년간 추가된 건 17개뿐이에요.
2: 어허.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친 게 1992년이니까 벌써 30년 넘게 헌법 조문 한 글자도 안 바뀐 겁니다.
2: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그거는.
3: 그렇게 볼 수 있죠?
2: 네.
3: 예, 근데 그것도 그냥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비교 헌법 학자들이 미국 헌법이 오늘날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헌법보다도 고치기가 힘들다. 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2: 왜요?
3: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헌법 제5조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먼저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씩 찬성을 해야만 개정안이 만들어져요.
2: 예.
3: 이것만도 문턱이 높죠. 그런데 이걸 넘으면 더 큰 산이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그러니까 38개 주가 모두 찬성해야만 법이 바뀌는 거예요.
2: 아하. 우리도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니까 그거는 똑같은데.
3: 네.
2: 그다음 우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이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0: 주의 4분의 3. 우리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1: 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비판이 죽은 사람의 손입니다. 원래는 이제 법률 용어로 데드엔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산 사람을 계속 옭아맨다는 뜻인데, 노예제가 당연했고 여성한테는 투표권조차 없었던 1787년 그 시대에 정해놓은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지금 2026년을 사는 미국인들이 그 헌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낡은 헌법에 미국이 묶여 있다?
1: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게 바로 반쪽입니다.
0: 뭐예요?
1: 결정적인 나머지 반쪽, 이게 진짜 핵심
0: 그게
1: 얘기입니다.
0: 그게 뭡니까?
1: 미국이 조문을 거의 안 고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이 240년 가까이 멈춰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조문을 안 건드리는 대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헌법을 계속 개정해온 효과를 누려왔어요.
0: 어떻게요?
1: 그게 바로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헌법
0: 같은
1: 문장은
0: 헌법 조항을 다르게 네. 대법원이 해석한다?
1: 그렇습니다. 헌법 문장은 그대로 두고 그 문장을 시대에 맞게 다시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인종분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브라운 재판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남북전쟁 직후에 새로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 하나 있어요. 평등보호 조항인데요.
0: 예.
1: 어떤 주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규정한 거죠.
0: 네. 평등하게 보호해라. 그거죠.
1: 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적혀 있으니까 실제 판결을 적용할 때는 움직일 공간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라고만 했지 흑인하고 백인을 못 섞이게 분리하면 평등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건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똑같은 조문을 두고 시대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옵니다. 먼저 1896년에 미국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흑백 분리를 하되 각 시설만 똑같으면 평등하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두고 그 뒤에는 1954년 칸을 분리한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헌법에 따라서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진 않았지만
0: 예.
1: 이제 개정의 효과를 누린 거죠.
0: 네. 그러니까 흑인만 타는 칸, 백인만 타는 칸 만든다.
1: 네.
0: 지금으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1: 네.
0: 1896년에는 그게 합헌이라고 했다가
1: 그렇죠.
0: 54년에는 위헌이라고 시대에 따라 판단을 바꿨다.
1: 네. 개정은 네.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헌법을 통해서 개정의 효과를 누렸다.
0: 그런 거죠.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주 미국의 엄격한 사생활 권리 그리고 동성 결혼 다 정식으로 개헌이 아니라 대법원 해석으로 인정이 돼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0: 미국은 그렇고 아까 뭐 독일이 별걸 다 헌법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1: 이제 77년 동안 거의 70번이나 헌법을 바꾼 독일은 어떤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그 전에 하나만 간단히 짚습니다. 독일의 헌법의 공식 명칭은 기본법입니다.
0: 헌법이 아니라?
1: 네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서 빼고 가겠습니다.
0: 예.
1: 이 기본법의 특징을 대표적인 사례 딱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2002년에 독일이 기본법을 50번째 수정을 해요. 이때 달라진 게 딱 세 단어입니다. 독일어 하신 분들 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und, die, Tiere. 우리말로는 그리고 동물들. 이 단어를 세 단어를 추가하느라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0: 딱 세 단어만 더 들어간 게 네. 헌법 개정이었다?
1: 네네. 이게 제20A라는 조항인데요.
0: 예.
1: 이 조항은 원래는 1994년에 국가가 환경을 지킬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만 들어갔는데
0: 네.
1: 8년 뒤인 2002년에 그리고 동물들. 이라는 세 단어를 추가해서
0: 환경 그리고 동물들
1: 그렇습니다. 완성하면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자연적인 생활 기반과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지켜라 이런 것을 헌법에 못 박은 거죠.
0: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이게 바뀌게 돼.
1: 맞습니다. 사실 동물법을 헌법에 넣자는 얘기는 계속 그전부터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번번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 판결 하나가 독일 여론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0: 뭡니까?
1: 2002년 초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의식을 이유로 동물을 마취하지 않고 도살하는 것,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0: 막을 수 없다?
1: 네. 당시에는 헌법에 이제 종교 자유는 있었지만 동물 보호가 없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우선시된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그런데 독일 사회가 아니 그러면 동물 보호가 헌법에 없어서 이런 거를 허용한단 말이야?
0: 네.
1: 이렇게 불이 붙은 거죠.
0: 음흠.
1: 그래서 바로 그 해에 여야가 손을 잡고 몇 달 만에 헌법에 그리고 동물들이라는 새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현실에서 응축됐던 여론이 터져 나오니까 곧바로 헌법에 반영을 한 거예요.
0: 네. 그럼 그 헌법 개정을 계기로 종교 의식 때 동물을 마취하지 않고 도살하는 건 이제 못하게 됐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헌법이 살아 움직인다?
1: 네.
0: 아.
1: 그런데 앵커님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예.
1: 법 중에 법이고 가장 상위법이라는 헌법을 막 70번씩 이렇게 막 바꾸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라의 근본이 좀 흔들리는 그런 위험함은 못 느끼세요?
0: 아니요. 그냥 동물들 추구하는데 뭐가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요?
1: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0: 이게 70번을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대통령제 한 번은 내각제로 70번을 바꿨으면 근본이 흔들리죠.
1: 아하.
0: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 야, 어떻게 이렇게 정답만 딱딱 말씀하시죠? 이게 독일은요, 이 헌법 개정하는데 아주 영리한 장치를 심어뒀어요.
0: 뭐, 또 뭐가 있어요?
1: 헌법에서 절대로 못 고치는 부분을 딱 정해서 가둬놓은 겁니다. 너네가 아무리 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도 좋은데 이거는 못 건드려. 이걸 영원조항이라고 부릅니다.
0: 영원조항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1: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의회 3분의 2가 찬성하고 설령 여론이 움직인다고 해도 절대 못 바꾸는 조항들인데요.
0: 예.
1: 상징적인 두 개만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0: 예.
1: 하나는 독일 헌법 제1조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나치 시절에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습니까?
0: 네.
1: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이것만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도록 가둬놓은 거예요.
0: 네. 또 하나는요?
1: 네, 독일 헌법 20조 저항권입니다. 이 질서를 없애려는 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0: 예.
1: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뒤엎 앞으로 한다면 전 국민이 맞서 싸울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 겁니다.
0: 네, 네.
1: 이것도 절대 못 고치는 거죠.
0: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영원 조항으로 안 묶어놔도 누가 이걸 고쳐요?
1: 고치려고 들면 큰일 나는 거죠.
0: 말도 안 되죠.
1: 네. 그래서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 이런 근본주의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딱 잠궈놨으니까 나머지 가치들은 이제 막 세대가 빠르게 바뀌잖아요.
0: 예.
1: 이 시대에 맞춰서 다듬어 갈 수 있게 한 거죠. 네. 그걸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 자, 그럼 우리 헌법은 39년째 그대로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우리 헌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0: 우리
1: 헌법은 국민이 모두가 직접 한 표씩 행사해서 투표를 해서 바꿉니다.
0: 국민 투표 통과해야 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정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0: 예.
1: 그 다음에도 전 국민 투표를 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헌법이 바뀌니까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허들이 높은 거죠.
0: 독일은 국민 투표 안 해요?
1: 안 합니다.
0: 어.
1: 독일은 국민 투표가 아예 없어요. 의회에서 양원이 그러니까 상하원이 각각 제적의 3분의 2씩 찬성하면 끝입니다.
0: 네.
1: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의회 그러니까 대표들이 정하는 거죠.
0: 아하.
1: 그러니까 세 나라 중에서 헌법을 바꿀 때 국민 전체가 투표권을 가진
0: 알겠습니다.
1: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0: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은 전부 다 이제 그 대의제 기관에서 정하는데
1: 맞습니다.
0: 우리는 직접 투표다.
1: 네네 어. 맞습니다. 국민이 직접 만들고 지키라는 헌법이라는 건데요.
0: 네.
1: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헌법을 바꾸고 싶어도 사실상 바꿀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서 투표 임명부를 국내 거주자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제외국민투표권을 침범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0: 예.
1: 그런데 국회가 그 법을 바꿔야 하는 시한이 2015년 말까지 법을 거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투표 임명부를 만들 근거 조항이 사라지니까 국민 투표를 할 방법 자체가 없어진 거죠.
0: 예, 예.
1: 그러다가 올해 3월 그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서야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0: 맞아요. 그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에 아주 진심이어가지고 국민투표법 개정 이거 계속 국회가 헌법재판소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빨리 이거 좀 개정하자.
1: 네.
0: 노력해가지고 겨우 이제 개헌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죠.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요즘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대안이 순차적 개헌입니다.
0: 음흠.
1: 한꺼번에 싹 다 바꾸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국민투표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싹 다 바꾸려고 하다가 놓치지 말고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잘 되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바꾸자는 거예요.
0: 예.
1: 이게 그냥 국민 이제 입법 헌법조사처의 그냥 결론, 자체 결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2월에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과 한국공법학회를 통해서 12,000명이라는 아주 큰 규모로 조사를 했고,

0: 했고 네. 3월에 입법조사처가 그 결과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내놓은 겁니다. 국민의 실제 여론이라는 거죠. 보통 여론조사가 1,000명 정도한테 묻는데 이번에는 그 10배가 넘는 12,000여 명에게 물었고요. 네. 연령과 지역 분배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원래 규모가 클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민심에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믿을만한 결과로 봐도가 됩니다.
1: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0: 우선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국민 열의 여덟. 그러니까 79%가 공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꺼번에 전면 개헌하자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하자를 물었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단계적으로 하자는 쪽이 73대 2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천천히 합의되는 것부터 개정하기를 원한다.
1: 조금씩이라도.
0: 겁니다. 네.
1: 가장 국민들이 바꾸길 원하는 조항은 뭐였어요?
0: 이거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또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개헌하면 대통령을 몇 년 할 거냐, 뭐 연임을 하냐 마냐, 선거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언론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국민 의견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의 기본권 개정을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1: 왜냐하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해요. 네. 근데 기본권 개정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이게 그래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게 생명권과 안전권. 둘 다 92%로 거의 뭐 절대적이었습니다.
1: 그래요.
0: 반면 대통령 구조를 바꾸자는 건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거의 없는 측에 속했어요.
1: 그건 차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0: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하게 하자는데 78%나 공감을 맞아요. 했습니다. 예. 12.3을 겪은 국민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헌법으로 아예 막자라는 뜻을 분명하게 표시한 거죠.
1: 이래서 이런 조사 결과의 바탕을 두고 우원식 의장이 헌법 전문화 하고 이 계엄 방지 요 두 개만 좀 딱 바꾸자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안까지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0: 네, 그래서 이 그 국민의 뜻을 좀 더 세세히 들어보려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미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또 그게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고 하는 제안이어서 또 정치적으로 참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어요.
0: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다른
1: 선거랑 같이 하면 조금 절약이 하면. 되니까.
0: 네. 그래서 하자고 한 거였는데 그마저도 구산이 됐죠.
1: 하지만 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또 정치적으로 고개가 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오늘 제헌절 특집 하루죠. 첫 번째 날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볼까요?
0: 네. 제헌절이 이번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고 예. 재작년 10일, 12월 3일 그날 밤. 국회로 개헌군이 들어오는 거를 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새벽에 국회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들까지 190명이 모여서 개헌 해제를 의결하면서 약 선포 2시간 반 만에 사실상 무효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1: 상황이 정리됐죠.
0: 네. 그게 가능했던 건 제77조에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39년 된 낡은 헌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냈던 네, 겁니다.
1: 그 사실 87년에 만든 현행 헌법이 몇 가지 좀 낡은 대목도 있지만 참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헌법학자들의 기본적 평가예요.
0: 정확합니다. 네.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킬 수 있게 잘 구비됐던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 몸이 절감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측에서는 또 39년 동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87년 헌법이 보지도 못한 세상과 질문들이 사실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자주 바꾸는 게 이득이냐 못 바꾸는 게 이득이냐 여기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독일과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해석과 헌법으로 또 해석으로 독일은 조문으로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1: 네. 결국은 균형의 문제죠.
0: 네. 어쩌면 답은 자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바꿀 건 바꾸면서도 지킬 건 또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두느냐. 그 설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어떤 헌법을 물려줄지 함께 답을 찾기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헌법의 역사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무너졌고 노가 어떻게 되살렸는지 그 역사의 드라마 같은 현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는 우리 헌법 두 번째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KBS 유란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시 34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에서 홍서진 씨.
2: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부역, 금산과 해남 등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츰

0: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말은 비 예보가 있어서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를 보이겠고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남한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진부 3터널에서 진부 2터널 사이와 다시 면원에서 둔내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반월터널 출구부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군포에서 안산분기점 사이로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촌 부근 사고는 빠르게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가서는 설악 부근과 다시 덕소 3패에서 강일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국민의힘 지금 지방선거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됐는데 내일부터 윤리위원회에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또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의원 오래간만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2: 네. 우선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아주 뭐 완패하려다가 서울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이긴 거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3: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의 이재명 정부가 친정집인 이제 민주당의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횡 실질적으로 횡포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됐죠.
2: 네, 네.
3: 또 아울러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또 평택 유동 의원이라든지
2: 예.
3: 이런 사람들은 거의 홀로 서기를 시도했는데 그 홀로 서기가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 예.
3: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계량 수치적으로는 12대 4의 엄청난 참패지만은
2: 네.
3: 그래도 좀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좀 희망을 보수가
2: 그렇죠.
3: 새롭게 배나 자진 노력하고 쇄신하면은 앞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다 하는
2: 예.
3: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선거의 결과였죠.
2: 방금 김성태 전 의원이 표현한 게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 그다음 오세훈, 한동훈, 유희동 등의 홀로 서기가 먹혔다. 이 말은 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말 아세요?
3: 뭐 저는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국민의힘은 뭐 우찌 보면은 올해가 대한민국 헌정 78년입니다만은 50년 넘게 집권을 경험한 그런 아주 유능한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인데
2: 예.
3: 뭐 요 근래 같은 경우는 대략 국민적 우려가 그런 유능한 보수 집단이 맞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2: 예.
3: 지난 6.3 지방선거를 치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그럼 선거 끝났으면 당에서 아이고 우리가 잘한 건 없는데 그나마 우리한테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걸 이제 뭐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앞으로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능력,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현을 위한 어떤 그런 당 내적인 소통, 그러니까
2: 네.
3: 갈등과 반목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진면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바로 그런 시점인데 내

0: 내일부터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현역 의원 징계를 논의한다. 어떻게 보세요? 네.
1: 저는 지금 시점에 그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 교수님들도 뭐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국민적 견제 심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 비판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거대 입법권력인 또 민주당의 폭주도 대해서 대응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어석수로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0: 예.
1: 지난번 뭐 공소취소 그런 국정조사 뭐 출범이라든지 또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그 후반기 원구성 상임이 이제 독단적으로 자신의 몫은 물론 막 하고 아직까지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만은
0: 그렇죠. 예.
1: 지금 원구성에서도 여전히 독단의 입장이고 이런 걸 민주당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적 신뢰를 지금 등에 업을 수밖에 없어요.
0: 예예.
1: 그럼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으려면은 지난 6.13 선거의 교훈을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0: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왜 해요?
1: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윤리위는 크게 뭐 두 가지 양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그런 현역 의원들.
0: 예.
1: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선거 이후에 장동익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소장파 모임.
0: 예.
1: 대안과 미래.
0: 예.
1: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행위로 이렇게 판단이 서고, 뭐, 나름 윤리위에서 뭐 징계를 또 가져갈 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것이고
0: 예.
1: 이런 당내 갈등은 징계 정치로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역사적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0: 네,
1: 이 당이든 저 당이든
0: 네.
1: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따른 치유 내용을
0: 네.
1: 이렇게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징계 정치로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수단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접근을 하기 어렵게 되죠.
0: 네. 아니 그 젊은 의원이 아 우리 당대표 문제 있으니 물러나세요라고 말한 게 해당 회의예요?
1: 막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누구든 이제 당내 이제 이렇게 비판의 자유는 또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특히 뭐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당의 결정 내용이 국민적 어떤 신뢰나 또 국민적 어떤 그런 당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위라면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 예, 예.
1: 그런 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가령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한 뭐 구체적인 6.3 선거 과정에서 뭐 가령 뭐 의원실에 지원 의원실에 이제 보좌진을 뭐 그쪽에 파견해 보내는 문제라든지
0: 예.
1: 구체적으로 뭐 분명히 이제 지냈든 간에 우리 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0: 예.
1: 공개적인 어떤 그런 무소속 후보의 어떤 지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0: 예.
1: 뭐 그런 부분도 이미 선거가 끝난 마당이니까 국민 뜻이 국민의 심판이 그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징계 결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런 사안을 가지고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정치로서 국민적 어떤 볼상스러운 거리를 만들어 간다면은 이 유능한 정치 집단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 그러겠죠.
0: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징계로 당 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 지금 당대표랑 원내대표도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지금 뭐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회 내에서 이제 뭐 모든 역할과 또 책임은 또 원내대표의 영역입니다만 그래도 예. 당의 당이라는 게 국회를 또 통해가지고 당의 정책과 비전 이런 모든 분들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국민적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톱이죠.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아무리 당무에 관한 문제를 하고 하더라도 이런 원내대표의 또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 그게 참 미묘한 상황인데 실제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순을 발복할 걸로 예상하세요? 아니면 그냥 당내에 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니 한번 그냥 의견만 수렴한다는 걸까요?
1: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징계 요청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요구가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일정 부분 뭐 그런 목소리에 대한 어떤 내용도 한번 챙겨본다는 그런 정도고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당이 논란과 분열로 이렇게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는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어떤 저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걸 또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
1: 내용 진행 내용이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나온 것도 없고.
0: 그러니까 또 그냥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보다 그냥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정도 수준으로 갈 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1: 뭐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친 또 공격이라든지 또 어떤 당무 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관성이 간주돼서 당이 분열 양상으로 비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주의 한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당 지도부가 또 일정 부분 판단한 대목 아니겠나. 뭐 그렇게 저는 보고
0: 알겠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김성태 전 의원 보시기에는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1: 뭐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뭐 본인이 보수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그 중심인데 여기에 들어오겠다는데 지금도 한석이 부족해가지고
0: 예.
1: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과 대항하고 싸워 나가기는 정말 역부족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한석은 또 소중하죠.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뭐 워낙 뭐 또 국민의힘이 또 판단하는 어떤 과정과 절차가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0: 시간. 네.
1: 예, 그게 그 시간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이 6.3 선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0: 예.
1: 니네들이 이거 가지고 더 큰 논란을 빚고 갈등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뭐 정치를 한다면 그건 우리 정당 지지율이 다시 6.3 이후에 좀 상당히 회복됐잖아요.
0: 예.
1: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것이고
0: 예.
1: 또 한동훈 무소속 위원회 복당 부분도 국민적 여론이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그거 이제 뭐 자기 보수 진영의 뭐 어떤 유력 주자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형태로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0: 예.
1: 뭐 그런 부분이 여론이 깡패죠. 뭐 결론 그런. 상태로 계속 나온다면은 이 당이 한동훈을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0: 네. 그 장동혁이 죽어야 한동훈이 살고 뭐 한동훈이 죽어야 장동혁이 살고 이런 식의 죽고의 살기가 아니라 뭐 장동혁은 이선 후퇴하고 한동훈은 슬그머니 복당하고 일정 기간 제3자 체제로 가고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은 없어요?
1: 저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올라온 나칭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원래 큰 그릇입니다. 이 보수의 큰 그릇은 모든 다양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민주화,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진영 간의 갈등, 분쟁, 분열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민주 진보 진영이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방식 투쟁 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뭐 이렇게 국민적 그 소구력을 갖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우를 범할 때 힘들었잖아요.
0: 예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그런 이제 지층의 어떤 기반을 둔 뭐 정치가도 있는 거고 한동훈의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뭐 주로 합리적 보수나 어떤 중도층의 속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있는 것이고.
0: 예, 예.
1: 지금은 행정의 영역에서 또 좋은 서울시를 만들고 또 도시경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정을 펼칠 것인지.
0: 알겠어요. 예.
1: 오세훈 시정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지금 이제 결론은 2030년 자기 대권 구도에서
0: 그렇죠.
1: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력이나 행정 그리고 또 통합의 리더십 이런 걸 보여주냐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 담아내야지 결국 뭐 어떤 부분이
0: 예.
1: 옳고 그런 식으로 제한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유능한 정치가 아니죠.
0: 친박 간별사 하다가 박근혜 탄핵됐죠. 이준석 몰아내고 이러다가 윤석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또, 예. 또 한동훈 몰아내고 뭐 계속 이거 하려고 윤리위원회 열고 이러다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뭐 전 대통령의 그 12.3 비상계면 그 오판은 우리가 아무리 보수 진영의 올바른 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은 모든 게 허사로 다 돌아간다는 걸
0: 예.
1: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어려움도 겪고 있잖아요.
0: 예.
1: 그렇다면은 2030년을 우리가 어떻게 또 기다리면서 만들어야 될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2028년 총선에서 그동안 민주당 중심의 이 거대 입법 권력이 자신들의 독단 전행을 일삼은 그 내용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당이 돼야 되는데 일당이 되려면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유권자들의 그런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정당으로서
0: 네,
1: 어떻게
0: 예.
1: 면모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거는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죠.
0: 네, 네. 아무튼 김성태 전 의원 바라는 방향대로 갈지 내일부터 윤리위원회가 또 막 징계칼 휘둘러서 뭐 내홍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으로 갈지 중요한 분수령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지켜봐야죠.
1: 그렇습니다. 예, 죽어. 이런 때일수록 이제 중진 정치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정치가 부재돼 있어요.
0: 그 중진들이 요새 목소리 안 내요.
1: 정치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면서 이해관계를 또 이렇게 상충시키면서 조율을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성태 전 의원 오래간만에 전화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알바누아 로미나 파워의 펠리치타 들으시고 1시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삭은 바자구멍에 노란 게 주둥이 내밀듯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쌀이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걸어서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보통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삭을 대로 삭아서 다치기만 해도 구멍이 펑펑 나는 바자 틈에 난데없이 쑥 나온 누런 게 주둥이와 같다는 뜻으로 당차는 일에 끼어들어 주제넘게 말 참견하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경우엔 동사 삭다가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젓갈 같은 것이 맛있게 삭았다든지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에 밥알이 삭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치나 젓갈 따위에 음식물이 발효돼 맛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젓갈이 곰삭았다, 새우젓은 곰삭아야 제맛이 난다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곰삭다는 젓갈 따위가 오래돼 푹 삭다란 뜻인데요. 그 외에도 옷 따위가 오래돼 올이 삭고 질이 약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곰사가 너덜너덜해진 옷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곰삭 따위는 두 사람의 사이가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 사람은 매우 곰삭은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전국이 흐린 가운데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과 논산, 옥천과 문경 등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 오는 지역은 확대되겠고 오늘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길게 내리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 습도는 6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장례가 시작됐대네요. 그 소식 들어보고요. 이어서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합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이란이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시작했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그나저나 그 60일 휴전 합의한 후에도 서로 공격을 막 주고받았었죠.
3: 네, 맞습니다.
2: 지금도 공격이 진행됩니까? 스톱입니까?
3: 지금은 다 스톱된 상태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은 배 다닙니까?
3: 지금 다닙니다. 네.
2: 아, 누구도 막지 않고 있어요?
3: 네네. 아, 원래 열려 있었다가 그것도 잠깐 부딪혔었던 게 미국 쪽에서는 이 호르무즈 관리를 이란과 오만이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 쪽은 자기네들 해협 쪽으로 끌어서 이제 나가게 하려고 했고 미국은 오만 쪽 해협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란은 이것을 아 우리의 통제권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 안 하는구나 해서 공격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전쟁이 두 번 이렇게 오고 가고 나선 이제 지금 자유항행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2: 그럼 지금은 아무튼 명실상부한 휴전 상태인 건 맞네요.
3: 맞습니다.
2: 하메네이 장례식 하메네이가 그 미국 이스라엘이 엄청난 폭격 첫날 한날 죽었잖아요.
3: 2월 28일 날에 사망했죠.
2: 지금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장례식을 왜 지금 할까요? 아무래도 휴전 기간이라 하는 걸까요?
3: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장례식 이슬람 관련해서는 만약에 누가 죽게 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 장례 절차를 이끌 사람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60명이라고 하는 다 최고 수뇌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쟁에 돌입하고 전쟁 첫 날에 돌아가셨고 사망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겨를이 없었고 두 번째는 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간에 그 카메네이의 그 장례식이 열린다라고 했다가 그게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보 문제 때문에 만약에 카메네이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모스타바든 다양한 사람들 최고 지도부가 다 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손쉽게 타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2: 대상이 된다.
3: 당연히 그렇죠. 제공권을 다 이스라엘에게
2: 그러니까.
3: 넘겨준 상황에서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휴전 상태가 되니까 네. 미뤄왔던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3: 그리고 미뤘던 건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카메네이의 장례식이 국가 결집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정치적 재례 의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과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네. 너희 독립기념일에 우리는 우리 단결하는 장례식 한다.
3: 네, 그렇죠.
2: 아, 날짜도 일부러 골랐다.
3: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물론 이란 측에서는 무하람이라고 하는 1월 달, 이게 이슬람역으로 1월이고 이게 그 순교의 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의미해서 이때 했다라고 이란 측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날짜가 조금 맞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무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역 1월 달인 어떤 순교의 날, 그 아수라 그 축제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시아파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리 4대 칼리프 알리의 죽음 이후에 그 저 지도자가 순니파들에게 죽는 그거를 기리는 그 행사와 맞춰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날짜가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
2: 이슬람역 1월이 언제예요?
3: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하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원력이라서 좀 다른데 우리 원력과도 좀 달라서요.
2: 네. 아무튼 이슬람역 1월 기간인 건 맞은데
3: 네네네.
2: 딱 7월 4일은 아니다.
3: 그렇죠.
2: 그러면 네. 이제 미국 그 독립기념일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다.
3: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2: 네. 없죠. 네네. 이제 이해가 되고요.
3: 네.
2: 근데 장례식을 일주일씩 해요?
3: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2: 아니 일주일 한다고 보도가 났던데요?
3: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요번에 하는 행사는 맞죠. 근데 원래 기존에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 네네 일주일간 합니다.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2: 4, 5, 6, 7, 8, 9, 9.
3: 네,
2: 6일이군요.
3: 6일입니다.
2: 뭐 어떤 걸 해요, 여기가?
3: 7월 4일부터 5일. 그 어제 오늘은 그냥 이제 테헤란에서 이제 공개 그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운구 행렬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테헤란에서 하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이제 세 곳을 돌아갑니다. 돌아다닙니다. 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란 시아파의 핵심 그 도시, 그러니까 모든 성직자들의 그 핵심 학교들이나 기관들이 있는 곳을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이라크로도 갑니다. 그래서 그 나자프라고 하는 또 이라크의 나자프라고 하는 시가 또 그 이란의 곰과 같이 어떻게 보면 시아파의 아주 성지거든요. 거기들을 한번 찍고 카르발라. 카르발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그 비극 서사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후세인이라고 하고 믿는 어,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이맘의 그 순위파에 의해서 다 척살이 되는데, 일가족이 척살되는데 예. 거기를 카르발라에서 척살을 당하는데 예. 거기까지 이제 갔다가 그다음에 돌아와서 마슈아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뭐라 그럴까 매장이 되는 것이죠.
2: 마슈 뭐요?
3: 마슈아드.
2: 거기에 테헤란에 있어요?
3: 네네 테헤란 근처인데 그게 뭐가 어디라 뭘 보시면 되냐면 거기가 시아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시아파는 12 이만파, 7 이만파 서로 몇 명의 최고 지도자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8대 이맘이 묻혀 있는 매장지인데 그것이 이란에서 그 12 이맘 중에 유일하게 이란에 묻혀 있는 매장된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 카메네이가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교 서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매장까지 하는 네. 그리고 시아파들의 아주 핵심 도시들 그렇게 다 돌고 매장하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결집 신정 민주주의 체제 자기네들 벨리아파기라고 하는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영속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는 정치 행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시신은 매장이죠.
3: 네네.
2: 그럼 그동안의 기간은 이제 냉동 상태로 연마치게 해왔겠죠.
3: 그렇고 그걸로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2: 자, 그 현재 최고 지도자가 그 하메네이 아들 모주타파 아닙니까?
3: 네 맞습니다.
2: 장례식에 참석할까요?
3: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말씀드린 대로 일정들이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슈아드의 이제 매장까지 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잖아요.
3: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모스타바 카메네이를 비롯해서 자기네들이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우리가 암살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 때문에 모스타바가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들이 그러니까 지금 좀 다수의 그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아직 나올지 말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3: 네네.
2: 자, 그 전쟁 휴전하는데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대했었잖아요.
3: 맞습니다.
2: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상당히 그래서 갈등을 빚었는데 트럼프랑 네타냐후가 조만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3: 지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엄청나게 그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 트럼프 네. 대통령도 세게 그 네타냐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없었으면 감옥에 갈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은혜도 모르고 이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너무 이격이 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신들의 협상에 잘 임해주지 않을 때 그런 레버러지 지렛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져 있던 사이를 나름 정도 이제 펜스맨딩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독이고 지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중요한 건 이제 60일 휴전에 합의해 놓고 또 어영부영 하다 보니 벌써 한 보름 이상 갔잖아요.
3: 맞습니다.
2: 남은 기간 협상이 잘 될까요? 오늘 뭐 11일부터 파키스탄 중재로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네. 잘 될까요?
3: 60일 안에 될 거라고 본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고 하하. 저도 텔레비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 들어 나와서 얘기했지만 60일 안에 이 모든 그 난해한 문제들이 그 어떻게 일괄 타결될 거라고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11일부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스몰 딜이라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협정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이미 MOU 안에서는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하면 60일 협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휴전 기간을 넓힐 수 있다는 게 그 문구 MOU 문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알겠습니다.
3: 저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2: 60일
3: 봅니다.
2: 60일 딱 지났다고 또 전쟁하는 건 아니다.
3: 쉽지 양쪽에 할 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2: 협상은 좀 장기화될 것 같다.
3: 맞습니다.
2: 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네, 이런 거 건설하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광주를 비롯한 서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죠. 뭐 반대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만 그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또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호남 이어서 충청권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됐죠?
3: 그렇습니다. 새만금의 정말 투자 규모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대합니다. 새만금의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한 게 9조 원인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발표를 보면 이게 하나당 뭐 50조, 100조, 200조 이렇습니다.
2: 그렇죠.
3: 충청권에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HBM, 또 삼성의 SDI가 배터리 분야를 직접 투자를 더하기로 했고요. 하이닉스도 낸드플래시,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팹에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만. 예. 하이닉스는 이미 청주에 저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요.
2: 예. 네.
3: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핵심은 이제 광주와 서남권에 삼성전자가 광주에 팹을 두 개,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짓기로 했고, 딱 광주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남권에 SK하이닉스가 팹 두 개를 짓기로 해서 여기에만 한 800조 원 정도가 투자되니까요.
2: 예. 네.
3: 그래서 이제 용인 클러스터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일단 서남권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SK는 전국에 15기가 수준의 AI 팩토리를 건설한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메모리도 만들지만 AI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서 전국에 한 서너 곳 아니면 대여섯 곳 정도의 AI 산업 생태계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SK 생각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AI 그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에서 반도체를 주로 팔고 있는데,
2: 예.
3: 그러지 않고 그냥 AI 컴퓨팅 파워를 수출하는, 그러니까 AI를 돌리려면 한국에서 만든 그 한국의 서버나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도록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자.
2: 그렇죠.
3: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 예.
3: 우리는 야 이게 뭐 굉장한 규모의 투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구 선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 탑에 이제 그 사진이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2: 예. 근데 이제 반대나 비판 지적의 목소리가 두 갈래인데, 첫 번째는 이미 있는 2000평택 용인 거기에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3: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도 과학 합리적으로 따지면 수도권 밀집이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20년, 30년 전부터 수도권 공장 증설을 법으로 막았겠습니까? 그렇게는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가 지금 청주 빼고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금 용인에 지금 팹이 10개가 들어서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반도체가 거대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없을 텐데, 이제 10개의 공장, 한 공장, 한 팹당 30조에서 60조가 들어가는 걸 10개를 지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부족합니다. 용수는 남한강에서, 네, 남한강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2: 네.
3: 지금 15기가, 여기도 15기가 정도 쓰는데 6기가 정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해도, 그러면 원전을 한, 원자력발전소를 요 근처, 용인 근처에 한 4개 정도는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이천이나, 뭐, 거기 안성이나, 거기 광주 분들이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와 용수 인력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2: 예.
3: 대만 가오신 공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밑으로 300km나 떨어져 있고, 구마모토 같은 경우도 도쿄로부터 한 900km 떨어져 있거든요.
2: 알겠습니다.
3: 결국은 전력과 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2: 네. 그런데 전력과 물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왜 하필 호남이냐 영남이 아니고, 이건 이제 두 번째 지적이에요. 뭐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습니다. 그 지적도 타당하죠. 왜냐하면 발전소는 영남에 더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
3: 따라 쭉 있으니까요. 대구 경북은 구미처럼 과거의 공업 도시였다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의 그 반도체 공장 이미 그 공업 단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짓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아니 그럼 호남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는데 호남에 주면 안 되냐 이것도 역시 부인할 명분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호남에 지금 뭐가 있냐 전력이 충분하냐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뭐 네. 용수도 부족하고 영산강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따져보면 영일 만에 50년 전에 우리가 포철 지을 때는 뭐 있어서 지었습니까?
2: 아무것도 기술, 없었죠.
3: 지금은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2: 예. 네.
3: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삼성과 SK가 아니고 한간에서 뭐 이게 정권 바뀌면 이 약속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건 기업이 아니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요 기간 안에 우리가 거기에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러니까 결국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2: 그렇죠.
3: 광주 시민들도 여기 원전 짓는다 그러면 동의해 줘야 되는 거고
2: 그렇죠.
3: 송전탑 지나간다 그러면 동의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인프라를 갖추면 예.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2: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 해외로 가겠죠. TSMC도 일본으로 갔잖아요.
3: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구마모토도 사실 10조 원 이상 그러니까 말이 TSMC 공장이지 일본 정부가 지어준 공장이고 이것도 5년 걸린다고 했는데 28개월 만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결국 이 AI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느냐 그 공장을 짓고 그걸 지을 자본은 넘치는데 전력과 물이 부족하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그 인프라를 빨리 갖추느냐
2: 예.
3: 결국은 속도입니다.
2: 결국 속도 있게 인프라를 갖춰라 한마디로 그거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속도전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도 계속 속도전이다. 뭐 지었는데 이미 빅테크들이 다른 뭐 미국도 뭐 뉴질랜드든 호주든 이런 데 데이터 센터 다 지어버렸으면 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버렸으면 또는 거대한 뭐 예를 들어 피지컬 AI 생태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메모리 말고 다른 메모리 쓴다면 그럼 뭐 공장 10개 아니고 100개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 네.
3: SK는 지금 메모리 가격을 낮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우리가 돈은 정말 큰 돈을 벌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AI 그 이른바 그 빅테크들이 AI 산업으로 끌고 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애플이 지금 가격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국 반도체도 따라오니까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AI 혁명의 속도를 더 빨리 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2: 자, 그런데 아직은 이 정확한 지역하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투자되는가가 확정이 안 돼서
3: 네.
2: 뭐 삼성도 SK도 일단 정권 눈치 보면서 그냥 원론적 얘기하고 정 그냥 상황 지켜보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있어요.
3: 사실은 정부마다 기업들은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지켜진 적도 많습니다.
2: 네.
3: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그런데 중요한 건 SK와 삼성은 어디든 광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든 빨리만 만들어지면 어디든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굉장히 시간이 급한 거고 그러면 기업들이 이번에 공시를 할 때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뭐 투자 대규모 투자 결정 이사회 의결을 거치겠다 아니면 뭐 투자 규모와 뭐는 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넣은 것 자체가 투자 로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 뭐 이런 거대한 투자를 지금 3천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 투자 액수와 규모를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정부가 그 인프라를 약속한 대로 갖춰놔야지 기업이 들어올 거라는 거고
2: 예.
3: 한 가지만 눈여겨볼 거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그래서 원전 추가로 건설하는 걸 상수로 보고 있잖아요.
2: 맞아요.
3: 이런 정책 변화.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도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도 영광 등의 원전 더 지을 부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말 자체가 뭡니까?
2: 맞아요.
3: 원전이고 뭐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이 인프라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2: 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용인에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아직도 한참 더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이제 10개 중에 하나 겨우 짓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더 거기 지어야 하고 게다가 용인에 10개가 완공될 때에 대비한 용수와 전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3: 네, 네, 그렇습니다.
2: 오히려 그거 해결하느라 더 그냥 시간 보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3: 해설도 다르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 끝나고 광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갈 수 있어. 두 개의 기업은 준비만 해주면 우리는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도 다 마무리 못했는데 서남권으로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 아무리 속도전이라지만
2: 예. 예.
3: 이런 의문은 있는 거죠.
2: 그래서 아직 의식이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진척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 중요한 건 이번 투자 결정 뭐 3,800조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2: 네.
3: 그냥 정말 작게 잡아서 정부는 800조라고 발표했고요. 작게 잡아 1,000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2: 네.
3: 우리가 1년 GDP가 2,800조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만 투자해주면 10년 동안 연평균 우리가 3.1% 그러면
2: 그렇죠.
3: 선진국 중에 제일 크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예.
3: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를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고
2: 예.
3: 우리가 뭐 과거에 울산의 자동차 공장, 거제의 조선소, 포항의 제철소 지을 때 그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과 기술은 없고 의지만 있었는데
2: 예.
3: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자본, 기술, 의지가 다 있습니다. 없다면 뭐가 없냐? 국민적 합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부의 역량인 거죠.
2: 예예. 예.
3: 그게 있어야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고
2: 예.
3: 기업이 투자할 겁니다.
2: 10년간 1,000조라면요. 1년에 100조잖아요. 그죠?
3: 그렇습니다.
2: 1년에 네. 100조는 지금 저희들 눈에는 아이고 별거 아니야 이 정도 시각이 됐어요.
3: 그렇습니다.
2: 네. 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굽니까?
3: 여야의 한 명씩을 좀 꼽았는데 네. 좀 언론의 주목도 아주 높았다는 의미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네. 지금 이제 당으로 복귀를 했는데 5월에 그때 이제 처리하면 여유가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뭔가 지금
2: 보안수사권.
3: 네,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 피해지 문제인데 정청래 전 대표와 이제 어느 정도 당청 갈등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각을 좀 세워가면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 그렇죠.
3: 네, 정 전 대표야 뭐 워낙 주목을 받았던 예. 분이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를 꼽았고 야권에서는 한동훈 이제 의원이 그 국민의힘의 그 연구단체 모임 거기 카톡방인가요? 단톡방? 거기 들어왔는데 이제 장동 대표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장동 대표, 이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당 밖에 있으면서도 이 당 갈등의 중심을 좀 끌어들인 듯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좀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 네. 있다. 그래서 일단 뜬 인물로 두 인물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네.
2: 최준 원장 뜬 인물.
4: 조용하게 뜬 인물인데 한성숙 총리 꼽았습니다. 여성 총리 뭐 CEO형 총리 관리형 총리인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지지율. 이게 아주 중요한 키맨 그렇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의외로 관심 주목도는 덜 받았는데 소리 없이 중요한 앞으로 집권 2년 차의 키맨 역할을 할 것 같다. 예, 점에서 한성숙 총리 꼽았습니다.
2: 네. 자, 진인물은 누굽니까? 최창렬 교수.
3: 오늘도 장동 대표를 꼽았을 것 같은데 측면이 다릅니다.
2: 너무 계속 꼽은 이거 아니에요?
3: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들어서 근데 이번엔 그 단톡방 나간 거 행동을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가 자꾸 그 한동훈 의원과 감정 대립 이러는데 스스로를 가둬놓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뭐 당대표 거치소리 나와서가 아니라 이러면서 좀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들어왔다고 거기서 나갈 건 뭡니까? 그러니까 장대표 스스로가 뭔가 자꾸 쫓기는 것 같아요. 쫓기고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제 징계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2: 예.
3: 스스로를 자꾸 협량에 가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참 다음 주도 제가 안 꼽을 겁니다. 진입을 이번 주까지만 제가 꼽겠습니다.
2: 아, 괜찮아요. 네. 매주 꼽아도 돼요. 최준 원장 근위의 진입은.
4: 사실은 저는 원래 이제 당정대표 꼽았다가 지금 원래 꼽아보기 때 2순위로 정점식 원내대표를 꼽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내 장정대표 징계 수위가 국민 수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으로 상당히 엔티를 거는 것 같은데 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장동욱 대표하고 당신하고 입장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굉장히 작은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티를 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무력한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꼽았습니다.
3: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해요.
4: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3: 기본 이제 이분의 그 성향 자체가 구친윤의 아주 대표 주자였거든요.
4: 네.
3: 그러니까 이게 개혁적이고 그런 모습을 취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4: 그러니까 겉으로 네. 말로는 상당히 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실제 행동은 대개 친윤 행보와 비슷하죠.
3: 친화적인 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의 특징이 애매하다는
3: 애매해요,
2: 거예요.
3: 맞아요.
2: 아주 애매해요. 애매한 상황을 아주 잘 지켜내고 잘 있어요.
3: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장 대표 비판 그만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해야 된다. 어제 말씀드리는 게 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4: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원내대표가 애매해버리면 정말 당 전체가 애매하게 훨씬 더 애매하게.
2: 시간 좀 더 끄는 거죠. 뭐.
3: 시간 끌고 예.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총선이.
2: 아,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3: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2: 자 이제 관건은 뭐 다음 내일부터 당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된다는데 네. 재가동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지금 징계. 한동훈 의원 선거 도운 사람 그다음에 당대표 물러나고 한 사람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목소리를 담아낼 윤리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 징계 정치 하겠다는 건데.
2: 진짜로 윤리위원회가 막 치달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3: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전 실제 여러 명의 징계 성과를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이제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 자꾸 국면을 바꾸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고 부지선거를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재선거 부정선거 쪽으로 하면서 상당히 또 유지를 해왔어요. 의원들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 국면이 조금 가라앉을 듯 하니까 징계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당내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슈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중심을 쟁점을 시키면 양쪽이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고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이쪽이 또 양쪽이 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 대표가 나름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 머리를 쓰는 결과가 징계 정치다. 전 그렇게 봐요.
4: 제가 그 말씀인데 최근에 장 대표가 아마 중국의 병법을 통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종호 같은 후흑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두꺼우고 얼굴이 두껍고 예, 심장이 새카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전략인데 후흑학의 핵심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계속 공격적인 이 행태를 보여야 상대가 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 지금 이 징계 정치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행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친환계라든지 비단권파의 공격에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2: 예.
4: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현 대표가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버티고 살기 위한 처절한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2: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정말 칼끝을 꽂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4: 그 범위 이제 문제인데 저는 하긴 할 거라고 보는데
2: 그래요?
4: 실제로 집단으로 강하게 세게는 못할 겁니다. 제스처만 치는 거지.
3: 징계는 아마 계속 징계를 이슈로 끌고 가려 할 거예요. 지난번에 네. 배현진도 그랬고
4: 바로 그겁니다.
3: 배현진 예. 의원도 그랬고 김종혁 전 최고도 결국은 그 가처분 인용됐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 이 의미
2: 배현진 의원도 네. 가처분 인용됐고.
3: 다 그랬어요. 김종혁 전 최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징계라는 이슈를 계속 이제 끌고 가고 동력화하면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극단적인 진영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양대 진영 정치가 뭡니까? 우리나라 진영 정치의 기본 이 전략의 의미가 적대하면서 같이 사는 적대적 공생 아니에요. 여야 보수 진보가. 그러니까 이건 정당 내에서 징계란 이슈를 가지고 양쪽이 대립하면서 대립의 한 축인 장 대표 측이 또 이끌어 나갈 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주 전략적이다 이 징계 정치는.
2: 징계하는 척 하면서 기간을 길게 간다고.
3: 예, 징계를 계속 이제 네. 전략화 시키면서 계속 쟁점을 끌고 가는 거죠.
4: 네. 그러니까 징계 네. 논란을 계속 키워서 본인의 사퇴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 지금 2월 7월 전략인데.
3: 그러니까 사퇴의 이슈를 그 징계란 이슈를 앞에 세우면서 치환하는 거예요.
2: 네. 아, 이제 당원 그래. 수준이든 됐건 아무튼 징계를 청구하잖아요. 네. 그 청구된 사람 숫자가 국민의힘 의원의 30%가 넘어요.
3: 지금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죠.
2: 그걸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논의를 하면 몇 달 걸겠네요.
3: 아, 근데 논의도 논의지만 계속 이제 이슈를 끌고 가는 거죠. 거기 또 반발이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이슈가 네. 또 나오면서 이슈가 이슈를 재생산하면서 계속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거취 문제는 사라지죠. 계속 징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말하자면 징계를 하나의 프레이밍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네.
4: 지금 해당 회의라고 올라온 의원들의 그 리스트를 보니까 한 4, 5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4: 4, 50명인데 이제 이거를 추리는데 현역 원말에 지금 정확히 거론된 사람이 7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진정우 의원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친환계인데 이거를 직접 할지 모르겠고 다만 이제 내일 징계회의에서는 그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범위 기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정하면서 추후 하루 끊는 거고.
2: 내일 그 범위까지 안 갈 거예요. 내일은 일단 청구인들의 의견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3: 네. 들어보고 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4: 네. 네, 그렇습니다.
3: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마냥 가는 거예요.
4: 그렇죠.
3: 마냥 가는 거예요. 징계란 이 이슈를 의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꺼낸 거라고 봐요. 정말로 징계할 생각보다도. 뭐 징계를 하고 싶겠지만 네. 징계라는 네. 게 징계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건 알 거예요.
2: 그럼 얼마 전부터 우리 최창열 교수께서는 뭐 뚜렷한 근거는 제시 안 해주셨습니다만 가을에는 장동혁 대표가 그만둘 거다라고 하셨는데
3: 가을 내지 초겨울.
2: 아, 이게 자꾸 말이 바뀌어요. 이게 징계 국면이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다. 뭐 이렇게 네, 가면 그렇게, 네. 카드 내고 내다보면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3: 그래도 아. 늦가을 내지 초겨울에는 물러날 것이다.
4: 가을에서 늦가을로 이제
3: 늦가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4: 네. 네.
3: 워낙 근데 이 장 대표 측이 그 계산이 속이 뻔히 보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양쪽에 친한계나 구주류 당권파가 싸울 수 있는 이 20권을 예.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미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필적으로.
2: 그래 저는 오래전부터 이거 오래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핵심 이유는 장 대표가 꾀를 잘 내서가 아니고 애매모호함을 즐기는 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3: 너무 많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 그리고 뭔가 있다. 대안 세력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지금 대안 세력이
3: 없어요.
2: 없다.
3: 없죠. 90점도 없고.
4: 그래서 아마 유력한 게 내년 2월 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총선 공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설이 이제 유력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럼 새삼 제가 최근 들어서 느낀 거는 이 국민힘 당권 그런 데 첫째는 일단 야, 이 대한민국 그 제1야당 자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인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역대 모든 당대표 우리 최창립 교수님 오래 봐왔지만은 아마 장동 대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버티기 정치의 달인 최고봉으로 영
3: 최고봉이죠.
4: 예, 그 부분은
3: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4: 이건 완전.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2: 네.
4: 보는 거고
2: 네.
4: 세 번째 하나로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 비당권파 이렇게까지 무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3: 그것도 마찬가지
4: 수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예, 이 세 가지가 야, 이게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새삼 매일매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3: 맞아요. 맞는 말. 국민의힘의 이 현재 상황은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2: 그 비당권파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그나마 이 기대를 하는 카드는 한동훈 카드인데 네. 당 외에 있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3: 네. 한계가 네. 있는 거예요.
4: 저는 그 코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코어가 있어요. 적지만 똘똘 뭉친. 강성 우파 윤호기인들이 있는데
2: 네, 네.
4: 이 비당권파들은 다 목소리는 똑같은데 장동영 물러나라 그만하라 목소리는 같은데 막상 행동을 하려면 다 동상이몽이란 말입니다.
2: 네, 네.
4: 코어가 없으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장동영 대표는 코어가 없는 집단들은 정말 예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계속.

0: 이당 꿈파들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동훈 의원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거중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1: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한계, 정치력 한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1: 한계를 느끼는 게 직접 만나서 1대1로도 만나고 여러 명도 만나고 계속 언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친하게 친하게도 따로 만나고.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2: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 아닐까요?
1: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2: 공개적으로 안 만나주는 거 아닐까요?
0: 안 만나주는 아, 그러면 언론에 이미 나왔을 겁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또 언론에 플레이도 하고 이슈도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0: 이제 한동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고.
1: 안철수 의원은요. 생각이 제가 볼 땐 장동희 의원 쪽에 많이 가 있어요. 이미 안철수 의원의 그 옛날 안철수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상한 말 꽤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안철수는 개혁파 안철수가 아니라고요. 지금.
0: 아, 오히려 지금 장동욱하고 가깝다.
1: 장동욱 쪽으로 오히려 생각이 좀 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봐요.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기대를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 합리의 안철수. 그 안철수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0: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당에 직접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2: 아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라 안 된다니까요.
0: 아니요. 정치적 목소리 다 내지 않습니까? 할 얘기 다 하는 거고. 하는데 할 건 다
1: 이제 한동훈 의원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쉽게 행동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2: 그리고요. 예. 이제 두 분이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이 돼보세요.
1: 쉽지 않죠, 물론.
2: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1: 그렇긴 하죠.
2: 어차피 자기는 이제 4년 임기에 서울시장 시작한 마당이고 총선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2030년 대권 도전이나 꿈꿔올 생각인 건데 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죠. 지금 자기가 나서 당권을 잡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1: 그래서 저는 그래서.
0: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거중적인 역할을 해서 만약에 무산되면 무산된 대로 저는 오세훈이 더 득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는데 당이 다 거부한다. 당 지도부가.
1: 그러니까 예. 오세훈 의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앞에 계산을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일단 이게 뭐가 복잡해지고 앞날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때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이제 뭐 한동훈에게도 안철수에게도 오세훈에게도 자꾸 행동해라 행동해라 더해라 예. 라고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예. 국민의힘의 이 태생적 그 태생적 본성이 애매모호함을 즐기는 그 그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1: 그렇다면 뭐 희망이 없는 정당이에요.
2: 아니 때가 되면 이제 한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때가 언제?
2: 아직은
1: 내년 뭐 저기 겨울입니까? 올 겨울은 내년 겨울이죠.
2: 1시 38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3: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약간 주춤해졌지만 돌발 구간 중심으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황간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수원부근 사고는 이제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기흥부터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홍성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매송 부근과 다시 1측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과 이후로는 여주 분기점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북진천부터 정체만 남아 있고요.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금주의 핫한 한마디는 최창렬 교수.
3: 이것도 여야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는 송영길 의원 보안사건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 대표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 전 대표를.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싸움하듯이 쟁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하고, 아무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0: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지금 현재 당권 경쟁, 여당의 당권 경쟁이 중요한 의제예요. 그걸 이제 파고들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야당에서는 그 장동 대표 가족상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거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국힘의 그 외교 대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사전 조율도 없이 이렇게 불청객처럼 빈소에 들이닥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분도 애도가 아니라 계산된 정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정치가 상대를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아니 조문 광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러 한동훈 의원이 자기의 정치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사실 보니까 장동 대표와 그 한동훈 의원이 한 20분 이상 티를 뭐 차 먹고 뭐 한동훈 의원이 술도 권하고 이랬다고 해요. 예, 얘기를 예. 오래 했더라고요.
1: 예.
0: 그렇게 뭐 장 대표 불쾌해하지도 않았었는데.
1: 아니 자기 상에
0: 그러니까요.
1: 조문 온 사람은 어떻게 불쾌해요.
0: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사전조율도 없이 불청객처럼 빈소에 들이닥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들. 이 사람들도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바로 그 점이죠.
0: 예, 이게 예.
1: 한동훈 자기 정치하러 간 거 누가 모릅니까?
0: 어차피 그걸
1: 대변인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참으로 제가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이 정도 수준 이 참으로 저질 정치다. 이게 무슨 적장들끼리도 예의를 갖추는 거고 또 이게 전쟁 중에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또 방문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 조문에 간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1: 그러게요.
0: 정도 수준. 이거 수준의 문제예요.
1: 네. 네. 최진 원장은 한 주에 한마디.
2: 강훈식 비대실장이 7월 4일 날 민주당 워크숍 때 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160명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 말을 했는데요. 상당히 저는 이게 좀 깊이 뇌리 남습니다. 기존의 진보 문법에 대한 대중적인 피로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해서 집권 기반을 넓혀야 된다. 다져야 된다. 그런데 이건 저는 고스란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1: 예.
2: 그대로 저는 옮겼다고 보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 제가 이제 좀 상당히 주시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 최측근이라는 사람들 이 암개입니다. 언론에 이제 쭉 나왔는데 중도는 이건 괴주의적 협잡이다. 강훈식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빠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생각하고 얼마나 일치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지금 민주당이 친명계나 친청계에 개파 갈등이 아니라
1: 예.
2: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중도 개혁파 대 어떤 강성 우파 대
1: 강성
2: 그런 예 강성 진보 오의 어떤 노선 갈등으로 치닫고 있겠다. 이게 간단하게 개파 갈등이 아니라면 점점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로도 노선에 대한 갈등 대립 이 부분은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0: 그게 그거 아니에요. 증축하라고 했더니 재건축한다라는 말도 연결되는 거.
1: 다 연결되는
2: 네,
1: 말이죠.
0: ABC론도 마찬가지고.
2: 예.
0: 거대한 그 흐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 예.
0: 중도 이 외연 확장 세력 때 운동권을 기본으로 한 이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오래된 거죠.
0: 오래됐어요.
1: 오래된 거죠. 그렇구나. 역사성이 아주 깊고요.
2: 그런데 네. 강훈식 실장 이제 그날 이야기하면 뭐 토니 블레어라든지 뭐 마크롱 이야기도 했지만은
0: 노동당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2: 지금. 저는 예 누가 보더라도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가는 길이 당연히 바른 길이고 세계적인 그 추세인데 야 여전히 그 과거 옛날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강성 좌파론 진보론을 주장한다는 건 참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사실. 여러 번 제가 언급하지만 네. 그게 국민 여론과 조금 동떨어진 당심 때문이다.
2: 네.
1: 전당대회는 어차피 당원 투표로 좌우가 되기 때문에
2: 네.
1: 일단 당심을 잡아 경선에 이겨야 그다음 본선 가면 나도 중도 확장한다.
0: 네.
1: 그거거든요.
0: 그건데
1: 지금의 국면은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당심에 호소하려면 이 길로 가야 한다.
0: 네, 그렇게 가는 거죠.
1: 그거죠. 이 길로 가야 한다뿐 아니라 당심에도 저 호소하기 위해서 센 발언을 하는 것뿐 아니라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 센 발언을 내놓으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0: 그렇지 하는 거죠.
1: 그 갈라치기 하면서 당원들을 그 더 결집시키려고 하고.
2: 네.
1: 이런 구도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거죠.
2: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정청래 대표 그런 생각이 틀렸다. 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나왔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그 정청래 당신 생각 우리 동의하지 못해. 아닌 것이 여론조사 수치로는 입증이 되는 거죠.
1: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까지만 나오잖아요.
2: 네.
1: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전 총리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건 맞아요.
0: 맞죠, 맞죠.
1: 그러나 당원될 대상 조사는 아니라고요.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은 또 다르다 이거죠.
0: 그러니까 이제
2: 두 양자를 또 분리하는 겁니까?
1: 완전히 다르죠.
0: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그 투표권을 갖는 건 아니니까.
2: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30대 70 아니에요. 30%는 네. 여론조사. 민심이죠. 이 민심. 민심이고 70%가 지금 이제 당심이거든요. 권리당원. 그러니까 1대1.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여기에 일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론에. 여기 양쪽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 권리당원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권리당원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1: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예. 최진 원장 지난번 경선도 지금 지켜보시라고요. 그러니까 30% 국민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요.
0: 있죠.
1: 네. 다시 말하면 저는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내지는 나는 정당 지지가 없습니다만 반영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정청래 그 당시 대표가 득표율이 당원 투표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이에요.
0: 그렇죠. 높지 않죠.
1: 일반 국민 조사에서. 즉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김민석 총리 전 총리를 지금 지지하는 숫자가 높다고 그래서 당원들이 높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깊이 아는 사람들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2: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이제 생각이 다른 게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난번에는 집권 1년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정청래 체제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춰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을 지나고 보니 전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히 판단을 하기 안 예. 결정하기가 저는 쉬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0: 민주당 지지층이 당원은 아닌데
2: 네.
0: 저도 그 말에 좀 동의를 해요. 대통령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체가 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권리당원이라 하더라도.
1: 예.
0: 강성 의제 강성 당원들은 물론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소권 완전 폐지 쪽에 기운다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쨌든 이 정청래 대표가 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권리당원들도 김민석 총리한테 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저도 현재로서는.
1: 자 바로 네. 그 대목에서 네.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그 당원을 서로 끌어당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했고요. 네.
0: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1: 대통령도 끊임없이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당원 여러분 나 쪽으로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는 거고 정청래와 유시민은 계속해서 당원 여러분 이게 친명 저 이른바 뉴 이재명, 이거는 안 됩니다.
0: 없다,
1: 라는 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고. 네,
2: 그래서 근데
1: 그 전쟁을 예. 하는 중이에요.
0: 물론이죠.
2: 그런데 그 전쟁에 일단 그 대세가 거의 이제 반가름 났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발표하면서 사실은 크게 민심이든 당심이든 저는 그
1: 흘러갔다.
2: 줄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하게 약간 사각지가 남아 있는 게 이제 전라북도입니다.
1: 네.
2: 전라북도 소외론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의외로 전남 전북 못지않게 전라북도 이 권리당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0: 많아요.
2: 최근 들어 많이 늘었어요.
0: 많이
2: 전체 네. 지금 35만 명 정도 호남이 되는데 거의 뭐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유일하게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또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다시 프로젝트 추가된 나오면은 뭐 대세는 뭐 기울 거라고 저는.
0: 이번에 왜 이병태 규제 합류와 부위원장 발언이 있잖아요. 네. 그 5.18에 관련된 거 스타벅스 배제고에 대한 거.
2: 네.
0: 그 부분도 이번에 청와대가 아주 강력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1: 경고해야죠.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경고하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1: 글쎄요.
0: 문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 네, 네.
0: 세월호는 사실 뭐 교통사고라는 얘기도 했고 친일은 네. 정당한 거였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도 외연 확장의 관점에서 앉힌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게 총리급이에요. 그
1: 그리고
0: 자리가.
1: 그 거기 위원장 되면서는 네. 그동안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다 사과했거든요.
0: 사과했죠.
1: 근데 또 못 참는 것 같아요.
0: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발언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경고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자꾸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봐라 이게 말이 네. 이 외연 확장이 이런 인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라서 그걸 의식하고 이제 청와대가 강력 경고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한테 네, 같이 예. 달라서.
1: 아무튼 네. 최준 원장 보시기에는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당원들의 마음도 대통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2: 네,
1: 그런 거죠?
2: 예.
0: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1: 그러면 뭐 최준 원장 분석대로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김민석 승리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다.
0: 아니 근데 지금 근데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굳이 한 명을 대답하라고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2: 네.
0: 정청래 쪽도 만만치 않아요. 강성 당원들이 지금 이 검찰 보안 사건 폐지 문제 이거 이게 한 달하고도 17일이니까 꽤 남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논거는 대통령이 집권 초기이고 지지율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도 결국은 대통령과 불화설에 휩싸일 가능성보다 좀 친화적인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논거 자체가.
1: 네.
0: 만약 임기가 초가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정청래가 이길 거다라고 볼 텐데 임기 초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1: 저는 그냥 정치의 상식에서 갈라치기 전술로 경선에 임하는 전술은 이길 수 없어요.
0: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기본이 깔려 있고.
1: 그러니까 네. 그게 이기면요. 그 당은 망해요.
0: 안 되죠. 그 당이 안 되죠.
1: 그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0: 글쎄요. 그렇기는 김민석
1: 총리. 국민의힘이 번번이 보여주는 패착이 갈라치기 뺄셈 정치 아까도 일부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진박간별사로 갈라치기 열심히 하던 박근혜 탄핵됐죠. 이준석 몰아내고 누구 몰아내고 막 그렇게 하던 윤석열 감옥가 있죠.
0: 네.
1: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유이재명 안 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전술이 당을 장악한다. 그럼 그 당이 망해요.
0: 그 당 망하고 이번에 그 징계 정치도 바로 갈라치기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2: 그런데 아직 지금 약간 남아있는 게 좀 경선 룰. 이게 좀 확정된 건 아니죠.
1: 확정된 건 아닌데 예. 크게 바꾸지 못할 거다가 당에서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일부가 지금 1인 1표제 문제 제기를 하지만.
0: 지금 그거 바꿀 수 있겠어요?
1: 그거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7대 3 1인 1표제로 갈 가능성이 거예요. 높아요.
2: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만 가해도 일단은 김민석 대표 김민석 총리 이런 사람이 유리하죠. 지금 근데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가면 정청래 전 대표 유리하지만 지금 2030 세대별 가중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대별 가중치.
0: 나오긴 나오죠.
2: 예, 이런 부분에도 저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 세대 가중치 영남 가중치 뭐 이런 얘기
2: 예,
1: 좀 나오죠.
2: 이를테면 호남의 한 표하고 이를테면 울릉도나 독도 있는 대의원 한 표하고 똑같다라는 거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가 17대 1이었는데 이걸 1대 1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0: 글쎄요.
2: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호남으로만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 새 당권 주자가.
1: 네, 그 얘기 다시 시작하면요.
0: 그렇죠.
1: 그 얘기 다시 시작하면 전당대회 못해요.
0: 지금은 아마 지금 그거는.
1: 얼마 남았다고요.
0: 설왕설래 하다가 그냥 네. 그대로 갈 것 같아요.
2: 완전히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0: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대별 지역별 가정치 바꾸는 문제는 다시 네. 완전히 옛날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1: 그리고
2: 일단 뭐 저는 이대로 가도 저는 뭐
1: 정청래 대표가 그 1인 1표제를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작전을 써서 당내 절차를 밟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 국면에 당대표조차 사퇴해서 이러고 있는 마당에 당이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1인 1표제를 보완한다? 불가능해요.
0: 제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이대로 갈 텐데 그래도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예. 뭐 저는 뭐
0: 유리할 것이다.
2: 바꾸는 바꾸지 않던
0: 이슈가 또 어떤 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재로 봐서는 정 대표의 저런 그렇죠.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 한마디로 아까 국민의힘 얘기하면서는 거기는 너무 다들 애매모호해서 문제다 그랬는데
0: 글쎄.
1: 민주당은 서로 자기가
0: 너무
1: 하겠다고
0: 강해서
1: 지금
0: 강해서 문제예요. 너무 뚜렷해서 문제죠.
2: 그리고 보면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예, 예.
2: 이것도 사실은 이제 김민석 그러니까. 전 총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예 이제 환경인 거죠.
0: 유리하죠, 그것도.
2: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적통론 이 부분에 대한 직접 파고들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 호남이라든지. 이 적통론을 주장했던 정진은 대표는 탁 꺾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민석 송영길 투톱 역할
0: 근데 이게 어차피
2: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0: 같아요. 교선 투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반이
1: 예?
0: 안 돼.
1: 예.
0: 그럼 교선 투표에서 1, 2위가 만약에 정 대표가 정 전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한 송영길 김민석 둘 중에서 누가 1등 할지 2등 3등 할지 모르지만 합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1: 유리해지죠.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은 판에 잔뜩 끼어들어서 주요 주자가 이산돼서
0: 네.
1: 막판까지 갈지 아니면 아예 중도까지 사퇴할지 그건 좀 지켜보겠다.
2: 그건 예상
1: 그런 거죠. 그런 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0: 중도한테는 안 할 것 같고 마지막까지 가서 이런 단일화를 자연적으로 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1: 아무튼 이제 네. 점점 뜨거워질 8.17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구도인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진본동 직설하고는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 시연구원 최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네,
1: 화사가 부른 굿 굿바이 들으시고요. 주말에 또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지금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날씨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계속 30도 안팎 까지 올라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은 양국 간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개될 협상에서는 대이란 제재 및 이란 동결자금 해제 그리고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 주재 이란 대사가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등 우호국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돌레자 주중 이란 대사는 현지 시간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호르무즈가 영해의 일부인 나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통행료가 아니라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과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영향 대응의 대가라고 주장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음바페의 골로 북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열린 16강전에서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7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득점 공동선두로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캐나다를 3대0으로 완파한 모로코를 상대로 10일 미 보스턴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8시 반을 기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쯤 이번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18명을 투입해 이틀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2시간 반 동안 소방과 경찰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보안원이 카드 정보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공격 조직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페이지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탈취된 카드 정보는 지난달 29일 기준 총 5,707건입니다.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도록 했고 각 카드사는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설치해 카드 재발급과 부정 결제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할 경우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현지 시간 4일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해 올해 5월까지 13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 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생산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 생산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생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점차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곳곳에서 오늘 중 최대 60mm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가 강조됩니다. 치료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초기 치료는 그만큼 예후가 좋은데요. 다행히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의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장암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기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통에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장애도 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자율신경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댄싱 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식습관, 생활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대장암의 위험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조기 대장암의 치료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뭘까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친정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신정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죠?
1: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암도 비슷하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저희가 흔히 대장암이라고 하면 뭐 혈변, 복통, 변비, 뭐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조기 대장암이나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상태에서는 네.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에 위험이 있는 용종이라든지 또 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검진의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암입니다.
0: 네.
1: 대장 내시경의 장점은 암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 되기 전 단계인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즉, 대장 내시경은 진단 검사이면서 동시에 예방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전암선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암이 생겼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네.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이 내시경 검진을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늘고 있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 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1: 따라서 검진율도 전에 비해서는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0: 네.
1: 그 대장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검사 자체보다도 장 정결제, 즉 장을 비우는 과정에 만만치 않기 네.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보다 장 정결제 복용량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고 복용 방법도 알약 등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고 받는 불편감은 하루 정도 있지만
0: 네.
1: 이 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좋을 텐데요. 조기 대장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는 병기와 상관없이 늘 불안해 하시는데요.
1: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장암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치료 결과는 매우 좋기는 합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암이 대장에 그 침투하는 굉장히 얕은 층에만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년 동안 봤을 때 재발 전이 없이 잘 지내는 완치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암 치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발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대장암은 보통 치료 후에 5년 정도를 중요한 관찰 기간으로 보고
0: 네.
1: 이 기간 동안 재발 전이가 없다면 완치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은 맞습니다만
0: 네.
1: 치료 후에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받으면서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조기 대장암과 초기 대장암은 같은 암인가요?
1: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약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일반 분들이 이제 초기 대장암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병기가 낮은 암, 즉 저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기 정도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에 반면에 조기 대장암은 병기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고요. 그 조기 대장암 암이 대장벽의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까지 얇게만 침범한 사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네. 모두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점막층에만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0: 네.
1: 침투가 점막 하층까지 조금 얕게 침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장암 3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이라고 모두 초기 대장암은 아닙니다.
0: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예, 그 조기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보다는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가 여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대장벽은 저희가 흔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4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의 가장 시작하는 부분이 점막층에만 있거나 그 바로 아래 점막하층, 즉 매우 얕게 침투한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반면에 병기라는 것은 암의 침투 깊이뿐만이 아니라 국소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까지 함께 고려해서
0: 네.
1: 1기, 3기, 4기, 4기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조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 안에서 얼마나 얕은 위치에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기는 암이 몸 전체에서
0: 네.
1: 어디까지 퍼졌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또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에 두 개층에 머문 상태뿐 아니라 대장 바깥쪽에 림프절의 전이가 됐어도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그래서 예.
1: 조기 대장암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점막 하층까지 머물러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0: 예.
1: 그렇지만 드물지만은 암의 깊이, 침투 깊이는 얕아도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막층에만 사실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대장암에서는 이 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가 함께 발견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그래서 침투 깊이는 낮지만 국소 림프절을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3기 대장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대장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조직 검사상의 불편은 없나요?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가 항문으로 삽입하는 거라서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중에 사실 조직 검사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불편감이 없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쪽 점막에는 막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사실은 이제 뭐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대장 내시경에 가스를 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불편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 검사 자체로 인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게 조기 대장암으로 확인되면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1: 예,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암이 점막층에 아주 얕게 국한되어 있거나 점막하층에서도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얕게 침범했을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조기 대장암이 절제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이제 병변을 제거한 후에 이제 병리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되게 보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약계 침투해서 내시경적 절제술로 잘 제거는 했지만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0: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거죠?
1: 예, 대부분의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면 내시경처럼 진정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병변의 크기가 매우 크다거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내지는 조금 내시경 절제술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 상황이라든지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마취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정 시간 관찰을 위해서 입원하여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1: 예, 요 질문은 사실은 이제 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말씀드린 이제 최종 병리 검사에서도 림프절 전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소견이 없다면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리 결과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험 소견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림프관, 혈관, 신경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그다음에 점막하 침범을 했지만 그게 뿌리가 또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좀 깊게 침범한 경우 그다음에 내시경자 절제술로 충분하게 절제만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제한 경우에는 림프절에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맞겠습니다.
0: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있던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저희 연구는 이제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을 이제 절제한 이후에 어떤 환자에게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전에 없던 결과는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수술함에 있어서는 내시경자 절제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병리 결과에서 그런 위험 소견이 있으면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추가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소견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환자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추가의 항암 치료도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러한 병리 소견 위험 요인들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만 보지 않고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점수 위험 인자 점수화하여서 실제로 몇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림프절 전이가 몇 퍼센트에서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이제 발생한 비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시경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여 이제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율은 약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당연히 림프절 전이율의 확률은 높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림프절 전이 위험이 상당히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환자에게 뭐 이런 요인이 있으니 근치적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종합적인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하면 네. 림프절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많으면 이제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치료 방침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1: 이제 가장 중요한 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1: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오시고요.
0: 아.
1: 그래서 특히나 내시경으로 이제 조기 대장암을 제거를 했는데 또 금치적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이제 큰 고민에 빠져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미 암을 제거했는데 네. 꼭 수술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재발을 많이 하나요? 수술을 정말 받아야 되는지 고민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아 요거 이런 위험 소견이 있으니까 네.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 30% 아니면 약 70%에서 림프절 전이가
0: 네.
1: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0: 네.
1: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및 수술 후에 어떤 결과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별개로 교수님은 또 하나의 연구에도 참여를 하셨던데요.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재발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예, 이거는 이제 조기 대장암뿐만 아니라 이제 진행성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지요.
0: 그렇죠.
1: 예, 내가 관리 되게 잘했는데
0: 네.
1: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술이 가능할까요? 전이 됐을까요? 등등의
0: 네.
1: 이제 많은 걱정이 이제 한 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 시점에 느끼는 이제 심리적인 고통, 즉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치료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의 진단 당시에 느끼는 디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분을 직접 체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 1,400명의 이제 절제 가능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진단 당시에 중증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였고요.
0: 네.
1: 그거를 지나서 심한 스트레스를 보인 분들이 15%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디스트레스군은 비교적 낮은 디스트레스군과 비교했을 때
0: 네.
1: 실제로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좀 높게 관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재발한다, 영양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0: 네.
1: 암의 재발은 당연히 처음에 병기 그리고 암 림프절 전이 수술과 항암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실제로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또 진료실에서도 참 궁금한 건 많은데 막상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제 임상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는 결과니까 쉽지 않지만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는 부분이 가장 크죠. 아, 나
0: 네.
1: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하지만
0: 그러니까.
1: 그게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마음을 뭐 강하게 먹고 치료 받으셔야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0: 네.
1: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무서운 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0: 네.
1: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디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이상으로 좀 높아졌을 때에는 이게 암의 예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편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확인이 되면 네. 단순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암교육센터 또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를 해서 네. 환자분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참 그러다 보니

0: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에도 민감해질 텐데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제도 그렇고요. 의사와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뭐 이러이런 거 누가 주셨는데 네.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저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 다들 주변에 좋다라고 챙겨주시겠지요. 근데 이제 너무 좀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드시려고 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확인하고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대장암의 조기 발견 또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 관리까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주시죠.
1: 대장암에서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조기 발견입니다.
0: 네.
1: 첫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암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검사를 받으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0: 네.
1: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과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0: 네.
1: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근치적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내시경으로 잘라진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병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0: 네.
1: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너무 걱정 많은 거 당연하지만 그 불안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중재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0: 네. 조기 대장암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신정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면증도 생겼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해도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꾀병도 아닌데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름도 어렵죠? 어떤 문제인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은데요. 여러 증상들의 원인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자동조절 시스템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0: 네.
1: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호흡이라든지 소화시키는 능력, 심장 박동, 뭐 체온이나 혈압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 시스템입니다.
0: 네.
1: 이게 망가지는 병인 거죠.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건가요?
1: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네. 머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0: 네.
1: 편두통이나 잦은 어지러움증 그리고 또 심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이명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0: 네.
1: 호흡계 쪽으로 계속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예.
1: 소화불량이 막 생기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변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전신적인 증상으로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개운치가 않고 피로하고
0: 네.
1: 뭐 손발저림이 나타난다거나 수족냉증이나 식은땀 이런 것들이 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마땅히 원인이 안 나올 때 저희들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0: 예.
1: 긴장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또 편안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 과로나 수면 부족 또는 아주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이 지속되면 이 교감신경, 긴장할 때 항진되는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서 이 대개 두 신경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증상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불면증에 소화장애 두통도 네. 있고요.
1: 네.
0: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네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증,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호소한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정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조절하고 조율해주는 이 시스템 스위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딱 꺼짐으로써 전체 증상에 다 나타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 역할을 해주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에 굉장히 막 우리가 지쳐있고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액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점점 과열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가만히 있어도 몸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뒤통수 쪽에 막 근육이 수축하면서 뒤통수 쪽에 저리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불면증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게 휴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좀 과열된 걸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소화나 휴식을 담당하거든요. 이 부교감신경이.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제 역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장기들의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0: 네.
1: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하죠.
0: 참 그렇게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

0: 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런데 증상을 겪는 환자는 답답한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게 더 답답하겠어요.
1: 아, 그렇죠. 환자분들은 예. 몸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진짜 부서질 듯이 아프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예. 병원 가봐야 검사했는데 자꾸 정상이라고 하니까 예.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시참말로 진짜 빛을 노리시거든요.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현대의학이 일반적인 이런 검사 방식을 기존에 계속 하던 방식이 이 자율신경 실조증 검사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우리 의학계가 하던 검사 방식은 대부분 뭐 MRI, CT, 혈액검사, 뭐 내시경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나 손상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건 뭐 위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는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걸 움직이게 해주는 조절 스위치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의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들여다봐도 그 흔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나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정상이다. 환자분 보고는 아, 스트레스다,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지금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행상 해왔던 한계점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렇게 뭐 심장, 뇌, 위장도 그렇고 각각의 네.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1: 네.
0: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1: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의학에서는 항상 배제 진단이라는 걸 해요.
0: 네.
1: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려서 병원을 가면은 심전도 찍어보고 뭐 심장 초음파 검사 막 해보고 아 심장병 아닙니다. 심장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0: 네. 그러니까
1: 이렇게 배제 진단을 한다는 게 문제죠.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뭐 MRI 찍고 뇌 CT 찍고 뭐 이상 없으니까 정상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의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의료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고 위장이 안 좋으면 내과 가고 가슴이 좀 답답하면 그냥 순환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 가고요. 근데 이건 자율신경 조절이라는 건 몸 전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의 스위치다 보니까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은 의사가 많지가 않다는 것도 지금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또 직접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을 신경성으로 오해받기도 하겠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지적도 받겠는데요.
1: 네. 진짜 환자들이 억울해하면서 막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야 계속 수년 동안 뭐 예민해서 그러시다, 마음 약해서 그러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은 더 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자기가 의지로 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더 병을 만드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뭐 또는 아내분이나 가까운 가족들 야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너만 좀 유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환자분들은 완전 번아웃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정신과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마치 꾀병 취급하면서 정신과나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더 이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이런 병을 겪으신 분들이.
0: 그러시겠네요.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장기 자체보다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1: 네. 이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율신경 즉 이 실조증을 고치고 억울함을 풀려면 사실 그 기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왔던 피검사, 위내시경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각 장기가 망가졌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그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검사는 신경과를 찾아야 하나요?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1: 신경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단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마 둘러보시면 신경과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전화로 검사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가 가능하냐. 요거 한마디만 딱 물어보시면은 아, 이 병원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검사 장비를 확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어떤 방법인 건가요?
1: 일단은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고
0: 네.
1: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특수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검사 정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로는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서 악셀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어느 쪽이 과열됐는지 어느 쪽이 망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로는 기립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환자분을 눕혀놓고 쫙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데요. 누워있을 때하고 일어서 있을 때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겸사 결과가 뭐 교감신경이 정상 수치보다 3배나 과열돼 있습니다.
0: 네.
1: 악셀이 지금 3배나 밟아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딱 나오면
0: 네.
1: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역시 내가 꾀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또 큰 치료가 돼요.
0: 네. 심박 변이도 검사와 기립경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검사에서 자율신경의 기능적 이상이 발견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예민해서 그렇다,
0: 네.
1: 이렇게 원인도 몰라서 답답해하셨던 것들이 수치로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또 공식적인 진단명이 있거든요.
0: 네.
1: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공식적인 진단명도 있고 이렇게 진단을 딱 부여받는 순간
0: 네.
1: 아, 내 몸에 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자동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0: 네.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0: 그럼 사람마다 불편을 겪는 증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뭐 머리 쪽에서 겪어지는 증상, 위장이나 소화기 또는
0: 네.
1: 순환기나 호흡기 쪽 전신 질환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0: 네. 그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1: 네.
0: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1: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0: 네.
1: 교감신경 그러니까 악셀에 문제가 있어서 악셀이 너무 과열돼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뭐 불면증이나 두통을 좀 잡기 위해서 요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계를 조금 억제해주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소화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이제 약물 이라든지
0: 네.
1: 또는 자율신경계를 회복시켜주는 좀 안정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0: 네.
1: 또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해진 분들은 뭐 기능적 의학적 접근으로 영양수액요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구체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은 뭔가요?
1: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악셀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0: 네.
1: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약으로는 심장 박동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제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0: 네.
1: 또 과도하게 흥분된 이 뇌기능 너무 막 과흥분돼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고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항불안제 계열의 이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합니다. 또 수면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행복감을 나타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1: 이게 자율신경계 전반적인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우울제거든요.
0: 네.
1: 이런 것들이 만성통증이나 무기력증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위장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약간 조여주는 약.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미세하게 좀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0: 네. 약물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1: 네.
0: 이런 약물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1: 이게 약이라는 거는 지금 오작동되고 있는 요 신경 스위치를 잠깐 바꿔주는 것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자율신경이 고장난 근본적인 원인을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누적된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 네.
1: 어찌 그것이 단지 약 몇 개만으로 몇 달 만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께 나타난 자율신경 증상의 원인이 뭐 때문인지를 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려야죠. 의사가. 네.
0: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라기보다 관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완전히 이게 정답인 건데요. 자율신경실조증은 감기처럼 뭐 약을 먹고 완전히 뚝 떨어낸다 이렇게 완치의 개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0: 네.
1: 당뇨나 혈압처럼 내 몸의 상태에 좀 잘 달래가면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평생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0: 네. 그러니까
1: 완치라는 강박을 갖고 계시면은 아 이거 약 먹었는데 치료가 다 안 되네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평생 그냥 나의 몸의 특성, 내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증상만 보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기도 하고 수면장애나 소화장애로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특정한 장기들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를 충분히 다 해봤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 한번 자율신경 실조증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0: 네.
1: 또 전혀 다른 계통, 전혀 다른 장기들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역시 각각의 개별 장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세의 변화 또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상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언터처블의 다 줄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

복잡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헬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헬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점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헬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시원하게 비라도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장맛비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과 횡성, 단양과 강진, 완도 등에는 지금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처럼 곳곳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무덥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날씨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틈틈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것으로 현지 시간 4일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팔기를 반복해 올해 5월까지 13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전자발찌 관련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시스템을 연결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생성형 AI보다 질문 한 건당 최대 136배가량 많은 전력을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의 유민수 교수팀이 AI 에이전트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쓰는 자원과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기존 단계별 추론 방식보다 평균 9.2배 많은 언어 모델 호출을 일으켰고 답변 시간은 최대 150여 배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I 에이전트는 질문 한 건당 평균 348와트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이는 기존 생성형 AI의 질의응답 방식보다 최대 136.5배 높은 수준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생산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 생산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가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를 꺾고 두 대회 연속 8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는 오늘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16강전에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16강전에서 음바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파라과이를 1-0으로 물리쳤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는 오는 10일 4강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오늘 새벽 5시 55분쯤 제주시 탑동의 방파제 해상에서 성산 선적 연안 연승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좌초된 어선은 선차가 40도가량 기울었지만 별다른 파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2시간 반 동안 소방과 경찰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점차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곳곳에서 오늘 중 최대 60mm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입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0: . 대한민국 중심 채널 .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반도체 주가 폭락했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요동치는 반도체 주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살펴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향한 북한의 후계자 부각 작업을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운행하신다면 감속해 주시고요. 아직 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편은 아닌데요. 그나마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 위주로 이동량이 더 많이 살펴집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방향 양양분기점 부근 주춤한 뒤 인제부터 내린촌 휴게소 부근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촌 부근도 다시금 밀렸다가 설악부터 서종지나 화도까지는 20km 구간 안에서 길게 흐름 떨어지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강원권에선 평창과 횡성을 중심으로 정체인데 특히 진부 2터널과 둔내터널 지나기 많이 불편합니다. 경기권에서는 여주부터 이천까지 한 번에 가장 길게 막히겠습니다.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한 나들목 일대 7km 구간 정체고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 지나는데 계속해서 소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부근 사고 영향으로 5km 구간 답답한데 아직은 충청 이남에서 경기권 진입하기 큰 무리 없겠습니다. 정체는 그나마 수도권에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발안까지 살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저는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안 하고 간접 투자랄까? 뭐 그래서 네. 주식형 상품에 뭐 투자하는 상품에 들어있는 뭐 이런 네. 정도입니다만 보니까 그 주식 시세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좀이 아니죠.
3: 예, 올 들어서 크게 오르던 이 주가 지수
1: 예.
3: 9000을 돌파하면서 9300까지 갔고 이제 1만선 만수피다 한 게 엊그제인데
1: 예.
3: 최근 한 보름 동안은 좀 요동을 쳤습니다. 오르고 내리는데 그래서 700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아이고. 이제 8000선 초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요.
1: 예.
3: 그래서 9천 이상에서 주식을 샀던 분들은 지금 1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1: 예. 자, 주가가 요동친 요인 가운데 지금 가장 크게 꼽힌달까요? 그 메타라고 하면은 지금 뭐 페이스북 뭐 이쪽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인스타그램. 예. 예. 여기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니까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예. 지금 메타란 회사가
1: 예.
3: 최근에 뉴욕 증시 폭락의 진원지인데요.
1: 아.
3: 그야말로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1: 예.
3: 메타가 갑자기 우리 클라우드 사업할게라고 발표했거든요.
1: 네.
3: 자기들 기업 돈 벌려고 발표한 거고 그 얘기 나오면서 메타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풍이 돼서 옆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주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주가가 와르르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은 지난 저 주말에 장을 마감한 상태거든요.
1: 예.
3: 그럼 메타가 클라우드 하는데 왜 다른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의 초점인데요.
1: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3: 예. 예. 클라우드가 뭐냐. 클라우드가 구름입니다. 구름.
1: 예.
3: CLOUD. 왜 구름이 컴퓨터에 나오느냐 하면요. 컴퓨터를 보통은 한 대씩 띄엄띄엄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데 이 메타라든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구름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놨다 해서 그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1: 네.
3: 모아놓고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이제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컴퓨터를 임대해줘서 다른데 임차료도 받는데요. 문제는 이 클라우딩 사업하는 많은 회사들, 이른바 빅테크라고 그러죠.
1: 네.
3: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하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이런 오라클 이런 등을 흔히 다섯 개의 큰 빅테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회사들이

0: 동안에 반도체 주가를 폭등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거기가 결국은 반도체를 들여다가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데요.
1: 네.
0: 이 빅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란 반도체를 많이 정말 거의 대부분 약 한 85%를 이 다섯 개 회사가 다 사갔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또 삼성전자나 우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HBM을 동맹을 맺고 엔비디아 GPU가 따라 들어갈 때 거기에 HBM이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빅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 물건을 많이 사줬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주가도 올랐는데 지금 이 다섯 개 회사들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많이 사갔는데
1: 예.
0: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익 못 내면 오래 못 갑니다.
1: 예.
0: 반도체는 많이 사가서 반도체 과 부음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지만 가져가서 인공지능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가지고 돈이 되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비즈니스 세계인데 인공지능 제미나이도 만들고 챗GPT도 만들었지만 그게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거 돈 내고 쓰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1: 예.
0: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청사진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얘기고
1: 예.
0: 지금 피지컬 AI가 걸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 회사들이 속으로 지금 곪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많이 가졌다가 데이터 센터 엄청 늘려놨는데
1: 예.
0: 돈이 안 되니까 그중에서 특히 심각한 회사가 메타거든요. 메타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는 우리 클라우드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오로지 인공지능만 개발할게.
1: 예.
0: 그렇게 아주 자존심 강하게 고고하게 나아갔는데.
1: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게 인공지능은 돈이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거 아니에요?
0: 예.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죠. 미래에는 돈이 많이 될 것이지만.
1: 될 것 같고.
0: 당장 돈이 예. 안 되니까 컴퓨터는 늘어났고 적자는 커지고 이러니까 다급해진 이 메타의 저크버그가 경영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자, 당분간 인공지능 우리 지금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조금 접어두고 그런데 그 반도체 많이 사와서 컴퓨터 시설을 늘렸잖아.
1: 예.
0: 그 시설을 클라우딩 서비스라 해가지고 다른 데 빌려줄게. 그러니까 다른 데가 혹시 컴퓨터 서비스가 필요하면 우리 회사 메타망에 연결을 해. 그러니까 지금 메타의 컴퓨팅 시스템이 많이 놀고 있는데 이거를 빌려주는 임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1: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각사가 이제 반도체를 활용해 가지고 갖춰놔야 될 거를 그러니까 메타는 지금 이제 과잉 네.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나눠주겠다 하면은 신규 반도체 수요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군요.
0: 그러니까.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1: 정말요?
0: 왜냐하면요. 현재 반도체는 거의 85%를 다섯 개 회사가 사갔잖아요.
1: 예.
0: 그런데 메타뿐만 아니라 다 조금씩들 다 고민이 있는데
1: 예.
0: 메타가 오죽했으면 인공지능 사업을 좀 접고 그동안에 그 만들어놨던 데이터 센터를 외부에 임대로 돌린다? 그러면 빅테크들이 그만큼 어려워? 빅테크들이 앞으로 반도체 안 사갈지 모른다.
1: 예.
0: 이게 첫 번째 공포고요. 두 번째 공포는 지금 빅테크 말고 5등까지는 뭐 자기가 직접 사가지만 100등, 200등 하는 그 많은 뭐 이들도 큰 기업들이죠. 그러나
1: 예.
0: 이제 빅테크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사다가 인공지능 사업을 막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메타에서 우리가 싼 값으로 빌려줄게. 당신 엔비디아에 사지 마.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반도체라는 게 가격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또 좋은 반도체가 곧 나올 테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빌려 쓰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1: 당장 떼될 때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못 팔게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좋은 반도체가 나오면 이제 더 큰 일이 나는 거고.
0: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가 마이크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또 엔비디아 샌디스크 회사가 샌디스크 같은 게 주가 25%나 떨어졌어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반도체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못 팔면 라이프 사이클 기계는 또 새로운 기계 나오는데 완전히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1: 예,
0: 공포죠.
1: 예.
0: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가 굉장히 과장됐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높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혹시 높아진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있는데 그런데 메타 너무하죠? 메타가 그렇게 어려웠어? 이게 공포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상태에서 팔고 일단 차익 실현하고 살짝 도망가 있자. 그러면서 매물이 막 쏟아진 겁니다. 그렇다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지 반도체가 지금 망했다. 이런 그래 산업이 망했다 하고는 그렇죠. 좀 다르다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반도체 시대가 갑자기 가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가격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 그들만의 리그 그 안에서 당장에 좀 안 팔리면 우리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1: 예.
0: 이게 이제 메타 쇼크, 메타 충격이 세계 반도체 업계를 강타했는데
1: 네.
0: 그 피해자가 결국은 마이크론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가도 그야말로 요동을 치게 됐던 것이죠.
1: 지금 메타발 충격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큰 이름이 하나가 또 나오네요. 애플도 뭐 관계가 되는
0: 그렇습니다.
1: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애플은 이 빅테크 중에서도 단도체를 사다가 쓰는 곳은 아니고요.
1: 예.
0: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휴대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1: 네.
0: 반도체 없는 전자제품은 없는데.
1: 아, 그렇죠.
0: 그런데 이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1: 네.
0: 막 100배 정도 뛰었습니다. 메모리.
1: 아.
0: 그런 바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1: 그렇게 된 거겠네요. 예, 예.
0: 가격이 뛰니까 그냥 수익이 막 늘어난
1: 네,
0: 거죠.
1: 네.
0: 왜 애플이, 야, 이거. 너무 가격이 높아서 우리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난주에 애플 제품 전부 가격을 올려드렸어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애플 제품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가격이 높아지니까.
1: 아하.
0: 반도체는 가격이 높아도 팔리는데
1: 예.
0: 반도체를 원료로 해가지고 쓴 전자제품은 아니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당장에 전자제품 하나 안 써도.
1: 안 그래도 좀 올라있는데 거기다 더 올리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0: 예. 예.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 이제 못 살겠다.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중국으로 간 겁니다. 중국 반도체가 싸거든요.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근데 질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예.
0: 그런데 중국에도 CXMT라든지 양즈 메모리라든지 좋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미국 회사들이 이걸 살 수가 없었어요.
1: 네.
0: 싸고 모른 대로 품질도 그럴만한데 왜 못 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중국 반도체가 미국에 안보를 내친다 해서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사지 마. 행정명령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애플이 우리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 규제 풀 거야. 미국 지금 애플이 망하는데 지금 그 규제가 문제야.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에 있는 장신 컴퓨터하고 양쯔 메모리하고 접촉을 한 사실이 중국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1: 3분의 1이요?
0: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덤핑은 뭐. 그런데 그 반도체 만약에 애플이 세계 최고로 반도체를 많이 사가고 있으면 전자제품요.
1: 예.
0: 그런데 같이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
1: 네네.
0: 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것은 애플 주문량이 한꺼번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1: 네.
0: 애플 충격까지 같이 그냥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고 지난 주말에
1: 네.
0: 반도체에 관해서는 메타가 한번 치고 바로 다음 날 또 애플이 쳤습니다. 그래서 메타 애플 연쇄 충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반도체 공매도 폭탄이 터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공매도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뭐 맞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매도 폭탄이
1: 네.
0: 터진 겁니다. 공매도. 수중에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건데
1: 예.
0: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1: 네.
0: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공매도가 뜨면 주가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공매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람이고 공매도에서 돈 많이 벌은 사람입니다.
1: 네.
0: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클 버리가 지금 주식 팔아라. 나도 공매도한다 했는데 그 사람 말 따라간 사람은 돈을 거꾸로 다 벌었는데 그때 주식 안 팔고 온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1: 아하.
0: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이클 버리가 한국을 저격한 겁니다.
1: 예.
0: 한국에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 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800조 총 합계 나온 게 4,700조 됐는데 요거를 네. 정식으로 마이클 버리가 딱 걸어서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늘려?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가 간당간당 이 저 공급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그 네. 정도로 하면 공급량이 쏟아질 테니까 가격이 폭락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은 폭락하면 반도체 회사들 주가는 끝났어.
1: 네.
0: 그러면서 난 반도체 주식을 공매도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1: 아하.
0: 한국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조롱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저주를 한 거죠.
1: 이 해외의 압박이 지금 이제 긴 시간 설명을 네.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뭐 이런 소식이 또 있고
0: 네.
1: 증권사들이 이제 반도체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네, 수
0: 그렇습니다.
1: 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메타 폭탄, 예. 마이클 버리 공매도 폭탄, 예. 애플 폭탄 세 개가 터졌는데
1: 네.
0: 그 결과 한국에도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와그르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다가 금요일 날 오후 1시 15분부터
1: 예.
0: 팍 살아나 버린 겁니다.
1: 아.
0: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뭐 요동을 쳤는데
1: 네.
0: 자,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낙관론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7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좋을 거야. 지금 애플, 메타 뭐 난리 치지만 그것은 기우야, 기우.
1: 예. 자,
0: 거기다가 마이클 버리 공매도 이번에 너 틀렸어. 거기다가 SDR 상장을 한다. ADR 상장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미국서 그래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주가 올라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관론 한쪽에서는 낙관론 이게 어떨 때는 낙관론이 이기고 어떨 때는 비관론이 이기다 보니까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1: 알겠습니다.
0: 요즘 코스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오늘 시간 배분은 비관론 쪽에 많이 그 할당을 한 것처럼 됐습니다만은 이 비관론 낙관론이 동시에 또 존재하는 이런
0: 그렇습니다.
1: 상황 예.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요.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으로 가겠습니다. 송소진 씨.
2: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과 홍천, 전남 장흥과 강진, 완도 등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 오는 지역이 확대되겠지만 오늘 비는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60mm, 제주 산지는 많게는 150mm가 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지금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최대 정체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0: 복잡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원권인 인제 분기점과 양양 분기점과 인제에서 내린천 강촌 부근 주춤하다가 설악부터 화도 쪽으로는 한 번에 20km 구간 또 덕소 삼패부터 강일까지도 구간 구간 차가 많습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 진부와 평창에서 둔내 또 새마을 부근 통과 어려운데요. 경기권 진입해선 여주에서 이천 또 양지와 북수원 부근 더딘데 여주와 용인 일대 곳곳이 빗길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도 강원권인 북원주 1차로에서 빗길에 발생한 사고 차량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는 일산 쪽 강변북로 한남대교 1차로 2시간째 사고로 차단돼 잠실대교부터 정체 크게 늘어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도 한강대교 2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예. 아가사 크리스티 발음을 좀 신경 써서 해봤습니다. 아가사 네. 크리스티 여사의 오리엔트 특 급살인 지난주부터 다루기 시작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예, 1934년 발표한 작품이고 파리와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초호화 열차 오리엔트 특급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 예.
3: 지난주에 이제 제가 철도의 날과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넘어왔습니다.
2: 예. 솔직히 말해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제가 책으로는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제목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3: 네.
2: 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게다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 맞습니다.
2: 예. 근데 정주행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이렇게 띄엄띄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 보긴 봤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3: 맞습니다. 예. 저도 영화는 뭐 이렇게 TV에서 지나가면서
2: 예.
3: 이렇게
2: 맞아요.
3: 많이 봤는데요.
2: 예.
3: 근데 작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어요. 플롯이 완전 새로운 발상이었다.
2: 아.
3: 이러면서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2: 예.
3: 또 하나. 이게 이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명탐정 푸아로가 여덟 번째 등장하는 작품인데
2: 예.
3: 사실상 푸아로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예.
3: 유럽에서 인기가 제법 이 푸아로 인기가 제법 높아서 여러 번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2: 네.
3: 1974년에는 그 유명한 잉그리드 버그만, 시온 커너리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고요.
2: 예.
3: 비교적 최근입니다. 벌써 10년 돼가는데요. 2017년에는 조니 뎁, 페넬로페 크루즈, 윌렘 데포, 미셸 파이퍼 등이 출연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푸아로를 연기를 했다는 건가요?
3: 그렇진 않고요.
2: 예.
3: 그 푸아로는 이제 다른 배우가 연기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등장 인물들 몇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씩
2: 이제 뭐
3: 예.
2: 예. 예. 그렇군요. 그 푸아로는 참 실존 인물은 아니죠.
3: 그렇습니다.
2: 예, 예.
3: 작품에 묘사된 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2: 예.
3: 특이한 용모의 체구가 좀 작은 남자입니다. 5피트 4인치, 우리 키로 163cm 정도. 그렇지만 태도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2: 예.
3: 머리는 달걀 모양.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뒤로 젖힌 그런 머리 모양인데 코미 수염은 빳빳하고 군대식으로 길렀다. 이른바 카이젤 수염이죠.
2: 아, 예.
3: 옷차림 단정하고 먼지 하나가 총상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었고요.
2: 예, 뻑뻑하네요.
3: 그런데 이제 좀 다리가 불편했어요. 좀 절뚝거리면서 다녔는데
2: 예.
3: 한때는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경관이었고요. 탐정이 된 이후에는 비상한 육감을 발휘해서 어려운 사건 자주 해결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 불려다니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2: 예. 그 뭐 명탐정 뭐 셜록 홈즈도 떠오르고 뭐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제 경감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아주 재밌는 설정에
3: 네.
2: 예.
3: 푸아로가 시리아에서 네. 프랑스

0: 영국군에서 이제 벌어진 살인 사건 하나를 해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영국에서 갑자기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1: 예.
0: 그래서 이스탄불 칼레간의 오리엔트 특급에 이제 탑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완전 우연이에요. 그런데 이 열차가 폭설 때문에 발칸반도 당시 국가 지명으로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고립이 됩니다.
1: 예.
0: 이게 사실 눈 때문에 고립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갑자기 12군데나 칼을 맞은 한 승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1: 예.
0: 이 승객은 1등석 객실에 묵던 미국인 자산가 세뮤얼 레체트. 어떤 번역에선 라쳇이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 네. 세뮤얼 베체트라는 미국 자산가입니다.
1: 예. 완전히 고립된 상태 그리고 기차라는 그 갇힌 공간에서의 살인.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0: 그렇죠.
1: 예.
0: 포아로가 마침 이제 그 철도에 타고 있던 기차에 타고 있던 회사 임원의 부탁으로
1: 예.
0: 유고슬라비아 경찰이 올 때까지 네가 용의자 12명을 좀 신문해라.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좀 빨리 파악해달라. 이 12명은 레체트 객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1: 예.
0: 포아로가 처음 한 것은 레체트의 방에 가서 이제 사건 상태 시신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1: 현장이 잘 보존돼 있었어야 됐겠죠.
0: 그렇죠. 예. 종이 조각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1: 예.
0: 그 종이에는 과거 미국을 뒤흔들었던 암스트롱과 유괴 사건의 피해 아동 이름인 데이지 암스트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가상의 사건이긴 한데요.
1: 예.
0: 여기서 암스트롱과 비극이라는 건 뭐냐면. 범인의 이름은 카세티이고요.
1: 네.
0: 이 카세티가 어린 소녀 데이지를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충격으로 엄마는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하고요.
1: 예.
0: 갑작스럽게 이제 충격을 받아서 미숙한 아이인지 낳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고요. 여기서 또 누명을 쓴 하녀가 있었습니다.
1: 예.
0: 나 결백하다 이러면서 투신해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한 가정과 그 주변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파탄난.
1: 네.
0: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입니다.
1: 으로 설정이 된 거죠.
0: 그렇죠.
1: 이것도 이제 가공의 사건인데.
0: 맞습니다. 예. 예.
1: 소설 속에서 이제 어떤 또 전조가 되는 또 다른 이제 배경. 뭐 이게 지금 설명이 된 거고. 아우 이게 무슨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0: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구성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요.
1: 그 이유가 있으니까 써놨겠죠.
0: 그렇죠.
1: 예.
0: 문제는 범인이 카세티라는 범인이
1: 예.
0: 막대한 돈을 써서 범망을 피해 도망쳤다는 거예요. 선제탐정 푸아로는 죽은 레체트의 본명이 그 악독한 범인 카세티였다는 걸 알아내요. 그러니까 12군데 자상을 입고 죽은 레체트가
1: 네.
0: 알고 봤더니 카세티였다는 거예요.
1: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0: 맞습니다.
1: 예, 예. 피해자인데 원래는 이제 다른 사건의 가해자였다.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 이건 법을 대신해서 심판하려고 한 거다.
1: 응징했구나.
0: 추측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푸아로가 승객들 그리고 차장 하나를 이제 차례차례 만나서 신문합니다.
1: 네.
0: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내 옆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들의 알리바이만큼은 가장 확실하게 진술해서 아 여긴 범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 이런 건 이제 용의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사건은 또 이런 경우 미궁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이 작품은 여느 추리 소설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그냥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쭉 추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용의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한 내용이 차례차례 이어져요. 2장에서 12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1: 예.
0: 그 끝에 푸아로가 이 12사람 이야기를 약간 빈틈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가는 과정이 이제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르겠지만 레체트의 비서도 용의선상에 올랐거든요.
1: 예.
0: 그런데 자기가 모셨던 상사라면

0: 좀 당황하거나 슬퍼해야 하는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이제 비고용된 상태였지만은 실제 관계는 별로 안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0: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그 사람의 이름은 헥터 맥퀸인데요.
1: 예.
0: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퀸이 처음 이제 당신 고용주 레체트 씨가 죽었어요 이렇게 통보받자 약간 입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휘파람 불 것처럼 이렇게 약간 놀라는 것처럼 하다가 눈을 막 반짝여요.
1: 오호 뭐 이런 느낌.
0: 네. 충격을 받거나 애통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말을 하나 남겼다는 건데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해치우고 말았군요.
1: 배경이 되는 사건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일종의 암시가 이제 등장한 건데요.
1: 예.
0: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상처들이 방향, 깊이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범인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힘이 센지 약한지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또 하나 자기 알리바이만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서로의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1: 그 사람 그때 여기 나랑 같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보죠.
0: 맞습니다. 화장실 갈 때 보니까 저기 있던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또 혼란스러운 진술이 막 이어지다가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예.
0: 외교관 주머니,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것 보통 있죠.
1: 예.
0: 외교관 주머니를 가진

0: 충격적인 결말이다. 어, 이 시간 관계상 네. 이제 그 뒷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용의선상에 오른 승객 차장, 그러니까 12명 전원이 범인이었습니다.
1: 이야.
0: 푸아로가 밝혀낸 것에 따르면 이 기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서로 모른 척 했지만 다 그 암스트롱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 그렇군요.
0: 백작 부인도 그렇고 비서 맥퀸도 그렇고 가정교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하녀도 있고
1: 예.
0: 그 암스트롱과의 친구였던 군인도 있어요.
1: 예.
0: 신분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과거에 박살 났던 파탄 났던 암스트롱과의 유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하인이거나
1: 음흠.
0: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인 걸로 밝혀진 거죠.
1: 예. 뭐 복수 응징이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은
0: 네.
1: 아니 어떻게 또 왜 이런 일을 또 이렇게 버리는 걸까요?
0: 앞서 제가 그 카세티가 법의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법이 처벌하지 못한 살인마 카세티를 처벌한 거예요. 심지어 이 카세티가 레체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외적으로는 기부도 많이 하는
1: 예.
0: 자애로운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분노했어요.
1: 위선자.
0: 예.
1: 예.
0: 결국 12명이 법이 처벌하지 못한 악마 카세티를 처단하겠다 이러면서 오리엔트 특급의 모월 모일날 타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을 죽이자 거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거예요.
1: 예. 이 사람들이 모인 과정이 그 상당히 궁금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고요.
1: 예.
0: 여기서 이제 12명 그리고 12군데의 자상
1: 예.
0: 얘기를 했는데 책에선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12명의 배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1: 그렇군요.
0: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칼을 찔러서 완성했던 공동의 심판.
1: 예.
0: 그러니까 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법의 외피 하나를 빌려서 완성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1: 네.
0: 한 사람이 죽여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죽임으로써 죄를 좀 덜자. 이런 어떤 암묵적인 동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1: 그렇군요. 아유, 이게 어떻게 그 상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단순한 범죄와 관련된 추리소설이 뭐 기도하겠지만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포아로가 이제 어떤 선택 이제 고립이 풀리면 누군가는 죄를 단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1: 예.
0: 포아로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포아로는 사실 평생 법과 정의를 지켜온 사람이고요.
1: 예.
0: 어떤 살인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결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지금 뭐 범인이 특정이 됐는데도 또 다른 결말이 있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포아로가 추리 과정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흥미롭게 제가 결과를 알려드려도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1: 예.
0: 결국 포아로는 고립이 풀린 다음에 경찰에게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범행을 저지르고 탈출했다. 이렇게 증언해요.
1: 예.
0: 결국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 뒷얘기는 싹 빼고
1: 예.
0: 알리바이만 증명해주고 그는 승객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씁쓸하면서도 인간적인 여운을 남겼다. 그런
1: 네.
0: 점에서 앞서 제가 이 소설이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네.
0: 어쨌든 포아로의 새로운 결말, 결정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민간 탐정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0: 그럴 수도 있겠죠. 예.
1: 예, 애거사 크리스티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잔뜩 스포일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0: 네.
1: 이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궁금해지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존 스튜어트 밀의

0: 여성의 종속으로 이거는 뭐랄까 좀 생소한 책일 것 같은데.
1: 네, 다음 주에 여성의 종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예,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예, 김주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주애 얘기가 나오면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뭐 행보 이런 정도는 있지만 뭐 북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름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베이징의 그 주중 북한 대사관 게시판에 최근 김주애 사진이 다시 나타났다. 요즘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 게시판에는 등장을 했네요.
3: 네. 예. 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좀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북한이 중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매체가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예.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예.
3: 근데 이 외벽에 대형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북한이 내놓고 싶은 사진을 25장 정도를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처음으로 김주애가 등장한 사진이 3장 있었고
0: 예.
3: 2월에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 4월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로 사진이 계속 바뀌다가
0: 네.
3: 이제 7월 초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김주애가 등장한 사진이 6장이 된 거죠.
0: 오.
3: 그래서 2배가 됐는데 반면에 이제 문제는 6월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0: 예.
3: 근데 그 사진은 한 장도 안 건 거죠. 예. 지금까지는 북중 간에 정상 뭐 교류가 있으면 그런 사진을 꼭 걸었거든요.
0: 예.
3: 근데 그걸 안 걸고 김주애 사진을 두 배 늘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 모르긴 몰라도 10장 이상 거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한 장도 안 걸었고 김주애 사진만 오히려 두 배 늘려서 걸었다. 왜 갑자기 김주애를 그렇게 또 강조를 했을까요? 그리고 뭐 그 사진은 증명사진 뭐 건 건 아닐 거고 어떤 내용들의 사진일까요?
3: 일단은 김주애가 애민 정치를 하는 후계자처럼 보이는 사진들만 걸었습니다.
0: 예.
3: 이 여섯 장을 보면 양계장에 가 있다던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포옹을 한다던가
0: 예.
3: 이런 사진들을 걸었는데 실제로 김주애는 북한 내에서 주로 군사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0: 맞아요.
3: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는 북한은 좀 이런 룰이 있습니다. 후계자가 되면 군 지휘권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정한 지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예.
3: 근데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군에 관련한 행보를 많이 보여주면서 외부에는 애민의 지도자처럼 후계자처럼 보여주는 거죠.
0: 아.
3: 이게 왜냐하면 외부 사회는 북한의 핵이라든가 세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0: 그렇죠.
3: 있기 때문에
0: 예.
3: 외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특히 중국의 여론도 세습이라는 것 자체를 좀 반발심이 많기 때문에
0: 예.
3: 그런 어떤 정서들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북한은 이미 3대 세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여론이 사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까지 많이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4대까지 가려고 한다면 또 해당되는 김주애 사진이 이렇게 막 보인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3: 네. 일단 뭐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습이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0: 예.
3: 물론 현실과 뭐 이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념적인 사회주의에서 가장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습입니다.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100% 실천은 못하더라도 세습이라는 걸 딱 말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에 그 전승절 방문할 때 이렇게 김주애 데리고 갔었지만 이 중국 언론에서는 김주애를 거의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0: 아, 예.
3: 사실상 그 김주애가 온 사진도 조금 이렇게 머리 조금 나온 사진 정도만 보여주고 사실은 중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많이 그 가려서 보도를 한 거죠.
0: 예. 중국 입장에서 뭐 그 게시판까지 들여다보고 반응하고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오늘 이제 우리 입에 오르내릴 정도면은 중국 당

0: 한국에서도 이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북중 정상회담 사진을 걸지 않고 김주의 사진을 이렇게 더 늘려서 게시를 했다. 뭐 결코 기분 좋은 일도 아닐 거고 좋게 반응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예.
1: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만강 출해권이라든지 실리에 관계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뭐 너 왜 이 사진 걸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0: 글쎄요.
1: 중국은 형님 국가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중국은 실리 차원에서 일단은 말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0: 예.
1: 어쨌든 이번에 갔을 때도 뭐 그 전에 하던 비핵화 이야기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실리를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좀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0: 하긴 뭐 그 게시판까지 뭐 신경 쓰고 또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또 풍모에 맞지도 않지요. 예. 김주애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나름 기반을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공식 석상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1: 이게 예.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요.
0: 예.
1: 북한 내에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 간다던가 그 사망한 마체고라 대사 같은 사람하고 김주애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공식 방영은 많이 됐습니다.
0: 예.
1: 그럼 이제 자리에 가면 그 마체고랑 라 대사랑 김주애랑 이렇게 비주라고 하는 볼뽀뽀 같은 것도 하고요.
0: 아, 예.
1: 그래서 대외적인 외교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북한 밖이거나 러시아 외의 국가와는 조금 아직까지는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게 제한이 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일단 3주 전에 시진핑 주석 부부 방북했을 때 공식 석상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개인적인 식사 자리나 이런 데 와서 인사 한 번은 뭐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0: 글쎄요.
1: 봅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나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알아도 보도를 안 했을 거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어쨌든 그런 걸 알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0: 예.
1: 흐린 눈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그렇지만 북한은 김주애가 나온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홍보를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중국 전승절에 갔던 것도 제 중국이 공개하지 않은 북한만 찍은 사진들을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중 플레이가 계속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전승절 기간 그 중국 방문했던 거 사실 그 중국에서 그렇게 대접을 기대한 만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사실 그 고위 그 뭐 정상회담도 있고 뭐 이런 자리인데
1: 일단 뭐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첫째로 김주애가 이제 나중에 공식 후계자가 될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나름 만들어야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아마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가능성이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외교 수업을 좀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친구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든 아니면 지금의 김여정과 같은 역할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리더로서 외교에 관한 지식이나 체험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0: 네.
1: 학습의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0: 어쨌거나 무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긴 하더라도 현장 학습은 필요하다고 봤다.
1: 네.
0: 예.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김정은 위원장은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사실은 뭐 도쿄의 디즈니랜드도 가봤고
0: 예.
1: 세계의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0: 예.
1: 근데 이제 자기 딸은 어릴 때부터 얼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마음껏 그런 경험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다 일거수일투족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좀 딸에 대한 마음이 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고위급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많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0: 예.
1: 그 딸을 굉장히 좀 예뻐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해외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예.
1: 김주애의 이런 경험 자체가 북한 사람의 시선에서는 큰 특혜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셈법을 따져봤을 때 안 가는 것보단 그래도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0: 예. 4대 세습 그것도 이제 딸한테 뭐 이거 뭐 비슷한 사례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옛날 신라시대 선덕여왕 뭐 이럴 때 아니고서는 이제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한 사례가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례는 있지만 이제 뭐 서로 다르고, 예. 뭐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1: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세습이라던가 여자가 물려받는 거는 왕조국가 제외하고

0: 이거는 사실 근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국제사회에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예, 루카셴코 대통령이 32년째 집권 중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사람이 공식 외부 행사나 내부 행사마다 자기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막내 아들이 군의 사열도 받고요. 유엔 회의에도 가고요. 2015년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천안문도 같이 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루카셴코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좀 속상할 수도 있죠.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루카셴코 또 사실은 이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서운할 수 있는 거죠.
1: 벨라루스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다 하실 수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백러시아라고 불린 정도 그러다 보면 러시아랑 상당히 비슷한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진영 논리로 한다면은 뭐 거의 러시아랑 매우 밀접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다음 지도자로 공식화했습니까? 세습합니까?
0: 공식화를 하진 않았고요.
1: 예.
0: 이제 워낙에 중요한 자리에 많이 데리고 아들을 다니니
1: 예.
0: 후계자가 아니냐 얘기했는데
1: 예.
0: 벨라루스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이 말을 신뢰하기 좀 어려운 게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32년 독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 예.
0: 이제 헌법 개정도 계속하면서 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봐도 후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1: 알겠습니다.
0: 이게 이제 다 바로 후계자가 되지 않더라도 대만처럼 한 명을 후견인을 중간에 끼워서 세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루카셴코 대통령 얘기 들으니까 더 믿기가 어렵네요. 자,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모키의 노래 오랜만에 듣도록 하죠. Living Next Door to Alice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삭은 바자구멍에 노란 게 주둥이 내밀듯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쌀이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걸어서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보통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삭을 대로 삭아서 다치기만 해도 구멍이 펑펑 나는 바자 틈에 난데없이 쑥 나온 누렁게 주둥이와 같다는 뜻으로 당차는 일에 끼어들어 주제넘게 말 참견하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경우엔 동사 삭다가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젓갈 같은 것이 맛있게 삭았다든지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에 밥알이 삭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치나 젓갈 따위에 음식물이 발효돼 맛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젓갈이 곰사 같다, 새우젓은 곰사가야 제맛이 난다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곰삭다는 젓갈 따위가 오래돼 푹 삭다란 뜻인데요. 그 외에도 옷 따위가 오래돼 오리 삭고 질이 약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곰사가 너덜너덜해진 옷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곰삭다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 사람은 매우 곰삭은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과 강원도 춘천, 횡성, 전남 보성과 장흥, 광주 등에는 지금 시간당 1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곳에 따라 내리겠고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 미터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60mm, 제주도는 최고 80mm, 그중 제주 산지는 많게는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 무덥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 대구 28도, 대전,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날씨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틈틈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여름이 되면 유독 심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건강 100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혜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겠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에서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 현지 분위기 그리고 경기 소식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의 실시간 CCTV 화면을 보면 충주와 여주 분기점, 양지와 안성 나들목 일대에 특히 비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45번 중부 내륙선, 50번 영동선에 해당하는 구간들이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정체 구간마다 비까지 더해져 더 힘겹습니다. 말씀드린 여주와 이천 구간 외에도 강원권에서도 비가 내리며 평창 휴게소 부근 부터 둔내터널까지 15km 구간, 횡성 휴게소부근부터 새마을까지 8km 구간 정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다행히 기상 여건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동량이 많습니다. 인제 양양터널부터 내린촌 휴게소부근까지 14km 구간 속엔 인제부근 1차로 승용차 관련 사고까지 발생해 주행속도 더 떨어지겠고 경기권의 이동량도 많아서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20km 구간 정체입니다. 앞서 안성부근 비 많이 온 다고 짚어드린 구간인데요.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 서안성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빗길 미끄럼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평택 방향은 대소부터 안진터널까지 차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충청권 정체는 많이 긴 편이 아니라서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13km 구간이 가장 긴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황희진입니다.
1: 예, 요로결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이게 6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7월을 지나고 8월 초중순에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군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 네, 여름철에는 이 요로결석 환자가 급증하고 8월에 정점을 찍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예.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땀 배출 증가하고 체내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1: 예.
3: 이 기온이 치솟는 여름에는 땀을 우리가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1: 예.
3: 그때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 모자라서 탈수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소변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1: 예.
3: 그러면서 소변이 진하게 농축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소변에 녹아있던 칼슘, 수산, 요산 같은 결석 원인 물질들이 서로 뭉치기 쉽게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요로결석은 대단히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유가 되곤 하는데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요로결석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3: 요로결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입니다.
1: 예.
3: 이 통증이 예고 없이 나타나서 칼로 찌르는 듯이 심한 고통을 주면서 10분, 뭐 20분 요 정도, 수십 분 정도 지속되다가
1: 네.
3: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이런 걸 반복하는 간헐적 형태를 띠는데요. 또 옆구리뿐만 아니라 아랫배라든지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통증이 뻗쳐서 나가기도 합니다.
1: 예.
3: 이 소변의 길을 돌이 막게 되는 것인데요.
1: 네.
3: 이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메스꺼움이라든지 구역질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1: 예.
3: 아울러 이 돌이 요로의 점막을 긁으면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붉게 변한다든지 갈색으로 나오는 혈뇨가 나타나거나 결석이 이제 방광 근처에 위치하게 되면은 소변을 계속 보게 되는 빈뇨 증상도 나타나고
1: 예.
3: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소변을 본 것 같지 않은 잔뇨감 그다음에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루에 뭐 최소 몇 리터씩은 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듣게도 되는데 사실 이건 매번 재서 먹기도 어렵고요. 지금 옆구리 통증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소변 색깔을 보고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3: 예, 이제 요로결석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될까에 대해서 뭐 어디서는 뭐 1.8리터를 먹어라, 어디서는 2리터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걸 재면서 드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1: 글쎄요,
3: 소변
1: 예.
3: 색깔을 보면서 내가 좀 이제 물이 좀 모질란가 보다 이런 거를 좀 아하.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1: 예.
3: 이제 맑은 투명색에서 노란색 그 옅은 집색 있잖아요. 지푸라기 색깔.
1: 아하.
3: 이런 색깔 정도는 내 몸이 수분 및 이제 내 몸 속의 수분이 아주 충분하고 결석의 위험이 낮은 안전하고 적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연하면 좋은 겁니다. 네.
3: 그런데
1: 네,
3: 진한 노란색에서 이제 호박색까지 이제 진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몸의 수분이 부족해서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수분 말고 다른 물질들이 많이 뭉쳐지고 있다. 예.
3: 그렇죠. 예, 이 색을 보셨다면 즉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 것이고요.
1: 예.
3: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붉은색이라든지 약간 좀 많이 탁한 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결석이 요로를 좀 자극하기 시작해서 피가 비치거나 요로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병의원으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1: 예, 뭐 간단하게 기억하시려면 이제 물처럼 연한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이게 색이 있고 예. 진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3: 네.
1: 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챙겨 먹는 음식 가운데 의외로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어떤 겁니까?
3: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즐겨 드시는 그 뽀빠이 아저씨가 예전에 먹었다고 하는 시금치.
1: 예.
3: 그다음에 견과류, 초콜릿 이런 거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아.
3: 이 수산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칼슘하고 결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한데요.
1: 예.
3: 이 소변 속에서 수산하고 칼슘이 만나서 강하게 뭉치게 되면은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단단한 돌로 변한 것이 바로 전체 요로결석의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알려진 수산 칼슘석이 되겠습니다.
1: 예.
3: 즉 아무리 몸에 좋은 그런 웰빙 음식 이런 거라도 특정 성분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흘러나가게 되면 오히려 돌을 만드는 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뭐 간헐적으로라도 옆구리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뭐 소변의 색깔이 오랫동안 이제 좀 짙은 편에 속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시금치,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씩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3: 예,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1: 아, 예.
3: 수산 말고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1: 예.
3: 좀 조리법을 좀 잘하면은 안전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요.
1: 예.
3: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 아.
3: 이 수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1: 네.
3: 시금치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게 되면은 수산 성분 상당수가 물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1: 그렇군요. 예.
3: 그다음에 예.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꽉 짜주시고서 조리하시게 되면 수산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리고 그 물 좀 제발 버리시고 다시 활용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네요. 거기 이제 수산이 그냥 저 다 예, 빨려 나왔을 테니까.
3: 예, 요새 뭐 전문 하시는 분들이 막 이건 채수야 뭐 이러면서 쓰시는데
1: 아.
3: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시금치 관련해서는요.
1: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 뭡니까? 요로결석 생기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예,
3: 그렇죠. 예. 예.
1: 자, 그러면 요로결석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 따로 또 있습니까?
3: 예, 있습니다. 예. 요로결석을 막는 최고의 천연 방어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예.
3: 구연산입니다. 예, 구연산은 소변 속에서 칼슘과 먼저 결합해서 수산이 칼슘과 뭉쳐서 돌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고요.
1: 예.
3: 이미 작게 생겨진 결정들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연산이 풍부한 식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3: 레몬, 오렌지, 자몽, 귤, 매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맛이 나는 과일이라는 것이거든요.
1: 예.
3: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매일 마시는 물에 레몬즙을 살짝 짜서 레몬수로 마시게 되면은 수분 보충하고 구연산 섭취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두부, 우유, 요거트 같은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드시게 되면 수산이 신장으로 가기 전에 장에서 얘들이 수산하고 만나가지고 대변 쪽으로 빼주기 때문에 수산이 소변으로 가는 것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1: 예. 레몬수 좋고, 예, 그리고 두부, 우유, 요거트, 칼슘 들어있는 식품들, 수산에.
3: 이걸 또 잘못 아셔서 레몬 소주 드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게 레몬수입니다. 레몬. 예. 제가 레몬 소주라고 그런 건 아니죠.
3: 예, 맞습니다.
1: 예. 자, 요로결석은 한번 걸리신 분이 다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재발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재발을 하나요?
3: 요로결석은 완치가 없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통계적으로도 요로결석을 한번 겪은 분이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예.
3: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돌을 깬다든지 빼내는 치료를 했더라도 결석을 유발하는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식습관, 생활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요.
1: 예.
3: 간이나 신장에서 결석 원인 물질들을 남보다 많이 만들어내게 좀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3: 그다음에 구연산 배출이 적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 태어난 게 좀 불리하게 태어나신 분들인 거고
1: 선천적 요인이 있는 거네요.
3: 예, 예. 그런 거고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생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열심히 생활습관을 이제 좀 바꾸려고 애들 쓰시면 이제 처음 동안은 좀 잘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게 돼서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물을 적게 마신다든지
1: 아, 예.
3: 짜게 먹는 예전의 식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소변 속에서 계속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 예. 수분 섭취가 중요한 경우에 뭐 물과 모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또 많이 드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또 레몬 소주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물 말고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탄산 음료를 마신다든지 또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뭐 요로결석에도 그렇고 사실 또 다른 뭐 병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3: 예.
1: 예.
3: 진짜입니다.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위험한 행동인데요.
1: 예.
3: 종종 이제 맥주 많이 마시면 그 소변이 늘어나서 돌이 빠진다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었고요.
1: 화장실은 자주 가죠. 예.
3: 예. 맥주 찾는 분들 계신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맥주 속에 알코올하고 커피 속에 카페인 같은 것들은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예.
3: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마신 수분량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결석 위험을 폭등시킨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물 비슷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물 반대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3: 예, 마시고 나서는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내 몸을 탈수 상태에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번에 야 결석 많이 생겨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1: 예.
3: 그다음에 이제 맥주 속에 퓨린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1: 네.
3: 또 다른 유산석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1: 어허.
3: 탄산 음료 역시 결석을 유도하고 소변을 산성화하는 인산 성분과 과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1: 네.
3: 소변 내로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갈증이 날 때는 맥주나 뭐 이런 음료들 대신 오직 순수한 물을 드셔야 안전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따라가면 오히려 이제 큰 상처 받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군요. 그러니까.
3: 예, 맞습니다.
1: 예. 자, 중년 이상 청취자들께서 무더위 속에서 지내십니다. 이때 또 요로결석, 이 여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요로결석 없이 계절 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중장년 청취자들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철에는 예.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를 좀 줄이시고 식사 전후로 그다음에 자기 전에 생수를 한 잔씩 더 챙겨 드시라는 점입니다.
1: 예.
3: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인데요.
1: 아.
3: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칼슘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에는 화장실에서 소변 보실 때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내 소변 색깔을 좀 확인을 하셔서
1: 예.
3: 그 소변색이 맑은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3: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나서 드시는 것보다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는 작은 습관이 올 여름에 극심한 요로결석 고통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결석이 없이 학교를 다녀야 개근상을 받지 않습니까?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만은 물 많이 드시고 이 또 결석 안 생기도록 또 이 건강하게 이 계절을 다들 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백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식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희섭의 세계 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희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예. 지난주에 이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립니다. 고프로가 네. 있습니다. 에바페론, 에비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아르헨티나에 에바페론 못지않은 또 유명한 사람이 있고
4: 네.
1: 이분은 혁명가시죠?
4: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그 혁명의 아이콘, 그 체 게바라인데요.
1: 쿠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4: 그렇습니다. 예. 쿠바에서 쿠바 혁명을 했으니까요.
1: 그렇죠.
4: 근데 이분이 1928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9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네.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요.
1: 네.
4: 그래서 이 체 게바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바 혁명입니다.
1: 네.
4: 이 쿠바 혁명이라는 것이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쿠바의 독재자 그 플랜시오 바티스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1: 아.
4: 더 정확히는 1959년에 그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과 체 게바라가 협력을 해서 무력 투쟁을 해서 정권을 한 국가의 정권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사건인데요.
1: 예.
4: 이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체 게바라를 성공한 혁명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1: 예.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본인 얼굴이 상당히 상업화되어 있기도 하고
4: 네.
1: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방콕의 야시장에 가서 그 체 게바라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를 하나 샀거든요.
1: 그러니까 또 그 난데없는 방콕에서 예.
4: 심지어는 그 이태원의 옷가게에도 이 체 게바라가 예. 들어간 티셔츠가 팔일 정도입니다.
1: 어디나 다 있을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예. 이 체 게바라는 그 남미를 넘어서 아프리카의 그 콩고에까지 가서 게릴라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1: 네.
4: 이웃 나라인 그 볼리비아에서도 게릴라 작전을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1967년도에 볼리비아 정부군한테 그 생포돼서 사살된 39살에 사살된 아주 그 비우대 그런 사람이고요. 혁명가이고요.
1: 네.
4: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 체 게바라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이 뼈대도 두껍고 이 우람한 신체인 걸로 알고 있지만
1: 예.
4: 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1: 오.
4: 그리고 평생을 그 천식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1: 예.
4: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살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195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의대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딴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무장 군인 같은
1: 예.
4: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1: 안중근 의사랑 다른 의사. 근데 이제 뭐 아주 혁명가로서의 모습은 사실 뭐 비슷하다고 또 할 수 있겠네요.
4: 그렇습니다. 예.
1: 원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의사 되려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물론 선망의 직업이긴 했습니다만
4: 네.
1: 원래 의사였던 사실은 또 좀 나약했던 분이
4: 네.
1: 어떻게 혁명가가 됐던 거예요?
4: 의사가 됐으면 참 편안하게 사셨을 텐데요. 더
1: 예.
4: 오래 사셨을 텐데 이분이 의대 시절에 그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그 친구와 함께 중남미 국가를 여행을 합니다.
1: 그거 영화로도 나왔죠.
4: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1: 예.
4: 저 위에 파나마부터 시작을 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1: 이야.
4: 베네수엘라까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9개월 동안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1: 스케일이 커요.
4: 스케일이 큽니다.
1: 예.
4: 근데 9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체 게바라를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것은 뭐냐 그러면 민중들이 하나같이 처참하고 가난하게 살더라. 근데 이렇게 자원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남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1: 예.
4: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아주 거대한 국가에서 온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들이 남미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1: 예.
4: 그래서 나는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일, 사회적인 병을 고치는 혁명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때려치우고
1: 예.
4: 과감히 혁명가의 길을 간 것이고요.
1: 예.
4: 그래서 중요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체 개발의 어록이 있지만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1: 네.
4: 혁명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우리 누군가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아. 이런 말을 하면서 혁명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1: 아, 일전에 들었던 기억이 없지 않아 있는 정도. 근데 기억이 나네요.
4: 네.
1: 예. 그 남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그 에비타도 사실은 이제 뭐 이름이 살짝 늘리면 에바페론. 근데 네. 그것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4: 네.
1: 훨씬 긴 이름이 있었는데 체게바라도 이제 원래 본인 본명이 아니죠.
4: 본명이 아니고요.
1: 예.
4: 역시 애칭이고요.
1: 예.
4: 그래서 예전에 아재 개그 할 때 이 예. 체게바라가 어디 채시냐. 뭐
1: 저랑 종신 줄 알았어.
4: 그래서 어디 채시냐고 광주 예. 채시냐. 뭐 채시입니다.
1: 네. 채입니다. 채. 예, 예.
4: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이 본명은 깁니다. 그 에르네스토 게바라 델라 세르나라는 것이 이제 본명인데.
1: 게바라는 들어가네요.
4: 들어갑니다.
1: 예, 예.
4: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고 저보다 이제 전부 다 나 이제 채 게바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1: 네.
4: 근데 많은 분들이 채라는 것이 그럼 이름이냐, 게바라가 성이니까 채가 이름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는 이름이 아니고요.
1: 예.
4: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어이 친구. 이봐 친구, 밥 먹었어 친구 이렇게 할 때

0: 예. 이렇게 부르는
1: 어이 뭐 이런 거예요?
0: 어이 이런 겁니다. 예. 친근한 말이죠. 어이 친구 오늘 잘 지냈어? 이럴 때 쓰는 건데 채바라가 붙어서 예. 어이 친구 채바라 개바라 이렇게 된 것이죠.
1: 예. 야 개바라 뭐 이런 건데요. 예.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 채개바라라고 기억을 하죠.
1: 좀 막가는데. 이제 그만큼 친근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네. 예. 자,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배경이 되는 얘기를 실컷 했습니다. 일단 뭐 아르헨티나 얘기도 했고 뭐 축구 얘기도 했고 인물들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도나, 카를로스 가르델, 에비타, 체 게바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안 갔어요 아직. 어디로 갈까요?
0: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의 관광 지역은 그 라보카 지역입니다.
1: 보카.
0: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크게 세 지역. 네. 그 부자가 사는 레콜레타 지역. 그리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은 그 센트로 지역.
1: 예.
0: 그리고 탱고의 발상지인 그 라보카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보카 그러면 제가 아까 보카 딱 이랬던
0: 그렇습니다.
1: 것처럼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예전에 마라도나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기도 했던 보카 주니어스.
0: 맞습니다.
1: 예.
0: 바로 그 라보카, 그 예. 보카입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작은 가게가 많은데 그 작은 가게에서도 공연팀을 운영하면서 이 손님들한테 탱고 공연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1: 예.
0: 그 중에서도 그 카메니토 거리라는 아주 이렇게 짧은 거리가 있지만 한 길이는 15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1: 예.
0: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니토라는 말 자체가 그 스페인 말로 오솔길이라는 뜻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그 이민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이 살던 그 옛날 그 양철 판잣집에다가 누군가가 그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페인트칠을 해놨죠.
1: 아, 이거 뭔가 떠오르는데요.
0: 네. 예, 예. 그래서 마치 부산의 그 감천마을을 보는 듯한
1: 예, 예.
0: 그런 이미지입니다.
1: 예.
0: 그런데 참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 네.
0: 그 라보카에서 태어난 그 베니토 킨켈라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이분은 애칭 없습니까? 이름이 너무 깁니다.
0: 좀 길죠.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
1: 예.
0: 배를 칠하는, 배에다 페인트 칠하는 원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1: 그런 분들 필요하죠.
0: 네.
1: 예.
0: 그런데 배를 칠하고 남은 그 페인트로 그럼 남은 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판잣집에다가 이렇게 칠하니까
1: 예.
0: 모양새가 좋은 겁니다.
1: 으흠.
0: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또 나타나서 같이 칠하고
1: 예.
0: 칠해서 그 동네가 완전히 그 카메니토 거리가 명소가 된 것이죠.
1: 무슨 저 통영의 동피랑 얘기 같은데요.
0: 비슷합니다.
1: 예,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벽화 그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아주 뭐 이뻐지고 특이해지고 그래가지고 관광 자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다가 이제 통영의 또 저 반대쪽에 또 서피랑도 생기고.
0: 네.
1: 예.
0: 그래서 이런 선한 행동은 역시 선한 행동을 유발한다.
1: 예.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베니토 킨켈라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유명
1: 예.
0: 화가가 됐습니다.
1: 어.
0: 유명 화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 화가가 되니까 유명한 화가가 되니까 그 그림을 팔아서 그림 판 돈으로 그 지역에다가 병원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또 미술관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1: 아, 그렇게 살고 싶네요.
0: 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마르틴 화가의 동상도 있고요.
1: 네.
0: 그 박물관도 있습니다.
1: 아, 마르틴이라고만 기억을 해도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베니토 킨켈라 마르틴.
1: 아, 그 마르틴이라고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오늘 안에 이름을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0: 그런데 네. 한 가지
1: 아,
0: 조심할
1: 분이네요.
0: 네. 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역시 관광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
1: 아,
0: 그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가장 그 아르헨티나 특히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정서가 잘 담겨 있는 뭐 우리를 치면 이제 구시가 뭐 종로 을지로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익선동 뭐 이런 느낌
0: 그런 느낌이
1: 같은데.
0: 나는
1: 예.
0: 것이죠.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보카 그러면서 자꾸 아는 척을 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 보카 후니오르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쪽 팀이니까
0: 네.
1: 당연히 경기장도 있겠지요. 뭐.
0: 있습니다.
1: 예.
0: 그 라 봄보네라라고 불리는 그 보카 주니어스 구장이 있습니다.
1: 예.
0: 이것도 근데 이건 별명입니다. 라 봄보네라는 원래 그 초콜릿 상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원래 이름은 에스타디오 알베르토 아르만도가 원래는 이름이죠.
1: 에스타디오는 경기장일 거고
0: 네.
1: 아르만도의 경기장?
0: 그렇습니다.
1: 네.
0: 요 알베르토 아르만도가 오랫동안 그 보카 주니어스를 이끈 그 회장님이신데요.
1: 네. 어디서 들어봤다 했어요.
0: 보카 네. 주니어스의 발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에스타디오 알베르토 아르만도인데
1: 네.
0: 요것을 그냥 초콜릿 상자 라 봄보네라라고 부르는

0: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뭐 광적으로 응원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1: 예, 예.
0: 브라질과 뭐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날에는 진짜 뭐 도시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광경이 벌어지고요.
1: 예.
0: 이게 1940년에 지어졌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거의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1: 어, 다시 안 짓나 모르겠네요.
0: 그래서 1999년도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서 예, 지금 예. 그 누에바 본보네라.
1: 누에바는 이제 새롭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불립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보카주니어스 박물관이 한쪽에 있는데요. 당연히 거기에는 마라도나의 거대한 포스터가 붙여 있고
1: 예.
0: 그리고 동상도 있고요. 참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구장이 되겠습니다.
1: 아, 아르헨티나에 혹시나 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길 가야 되겠군요. 예.
0: 축구의 성지입니다.
1: 그렇군요. 리버플레이트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강 건너에.
0: 네. 예. 리버플레이트 경기가 벌어지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항상 앰뷸런스가 와서 기다리고.
1: 그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명한 더비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오늘 우리가 보카주니어스 얘기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쪽에서 이제 또 항의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예. 노래 한 곡을 듣죠.
0: 네.
1: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0: 오늘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어울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예.
0: 노래 자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이고요. 남미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특급 가수 그 루이스 폰시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데스파시토라는 노래를 부른 바로 그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1: 네.
0: 루이스 폰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준비했습니다.
1: 예,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함께 가시죠.

0: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사의 일부를 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뭐 미빠소포르 레콜레타 콘 앤 코라손 이렇게 나 코라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코라손이 이제 마음인데요. 그래서 레콜레타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등장하고요. 아하.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낭만적인 노래에 예. 실연을 당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이 노래에 축구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카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가 등장하는데요.
0: 얼마나 축구에 진심인지를.
1: 그렇습니다. 예. 소모스 리발레스 리버 이 보카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가 보카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의 관계처럼 변했어. 묘사를 해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0: 그렇네요.
1: 참 축구가 인생인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0: 나름 이제 그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 그 중에 또 축구 중계와 관련한 걸로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예. 아, 여길 가봐야 되는데 아직 아르헨티나를 못 가봤단 말이죠. 예. 가면 꼭 거길 가겠습니다.
1: 네.
0: 예. 보카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체를 이제 여행하려고 하면 뭐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이제 그 처음 가보는 데서 그 렌트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선택은 또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이거 탈만합니까? 뭐 안전한 문제도 있겠고.
1: 지하철이 꽤 탈만했습니다.
0: 그래요?
1: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을 그 숲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6개 노선이 있습니다.
0: 예.
1: 여기다가 얼마 전에 그 뿌레 메트로라고 해서 경전철이 하나 생겨서
0: 아하.
1: 정확히 따지면 그 7개 노선이 된 거고요.
0: 그 지하철 6호선 경전철 노선 하나.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관광지를 지하철로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다만 그 보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걸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도 그게 좀 있고요.
0: 그 버스는 없습니까? 3km는 좀 멀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0: 예.
1: 콜렉티버라고 불리는 그 시내 버스도 있는데 예. 역시 그 버스는 외국인들이 타기에는
0: 맞아요.
1: 지하철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수베라고 하는 그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서 이렇게 이용하면 참 편리하고요.
0: 예.
1: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에노스아이레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913년에 이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조선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참 재밌다,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0: 예.
1: 지금은 많이 열차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열차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허. 바닥이 나무로 돼 있고요.
0: 예.
1: 벽도 나무로 돼 있고
0: 어허.
1: 그리고 열차가 쓰면 문을 손님이 열고 들어가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안 열면은 열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0: 재밌을 것 같은데. 예.
1: 그런 열차도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0: 예.
1: 것이죠.
0: 그렇군요. 그 서울시 역사박물관 그 바깥에 보면 전차 한 양이 서 있는데 전시돼서 그거를 타고 다니는 느낌 아니겠어요?
1: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뭐 이 타임머신 타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0: 예.
1: 그리고 라디오 택시라는 그 콜택시도 가끔 탑니다. 밤에 이제 다 끊어지면은요.
0: 택시 대중 라디오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1: 네.
0: 라디오 뭐 부르는 택시라는 얘기겠죠.
1: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 택시, 콜택시도 부르는데 근데 밤에는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좋지요.
0: 그래도 바깥에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1: 네. 예. 그래서 그걸 타고 나서 내릴 때 그 과르데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팁을 주면 과르데세가 가지세요.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굳이 예. 받으려고 하지 말고
0: keep the change.
1: 네. 예. 그냥 과르데세 엘 깜비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입이 여기까지 쭉 찢어지면서 아르헨티나 아저씨가 이렇게 굉장히 웃어 주죠.
0: 미리 많이 주면은 더 잘 가요. 자, 보카 지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150m 정도 되는 거리, 레콜레타 거리가 또 핵심이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거기 알겠습니다. 이제 그 까미니토 거리가.
0: 네. 자, 그러면 뭐 거기만 갔다 오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이제 지구 반대쪽까지 갔다가
1: 네.
0: 또 딴 데도 많이 알려주셔야죠.
1: 그 센트로 지역으로 가면 그 5월 광장이 있는데요.
0: 예.
1: 그 5월 광장 바로 앞에 그 까사 로사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 궁이 있습니다.
0: 아, 로사다 집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예. 그 분홍색의 대통령 궁인데요.
0: 아, 로사. 예.
1: 로사다.
0: 예.
1: 로즈 로사다인데요. 여기서 바로 그 에비타가 연설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건물이고요.
0: 네.
1: 이 건물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0: 네.
1: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그러면 1852년도에 그 사르미엔토 대통령이라는 분이 당선이 됐는데
0: 네.
1: 이분이 당선이 돼서 보니까 그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급진당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발목 잡기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니까
0: 예.
1: 자유당의 그 상징 색깔이 빨간색이고 아. 급진당의 그 상징 색깔이 하얀색인데 그걸 섞으니까 분홍색이 나와서
0: 예.
1: 그 분홍색으로 대통령궁을 여기 칠했다라는 겁니다.
0: 오, 그것도 재미가 있네요.
1: 재미가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전 세계에 제가 많은 대통령궁을 다녀봤지만 보통 대통령궁은 하얀색이나
0: 네.
1: 뭐 파란색이나 뭐 그런데 분홍색이라는 게 굉장히 참 특이했고요.
0: 네.
1: 그런데 원래는 대통령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건설이 됐는데
0: 네.
1: 1873년부터 1894년

0: 광장이 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네. 대통령 취임식도 열리지요. 그리고 월드컵 축구 우승 기념식도 열리죠. 아. 그리고 수많은 집회와 시위들이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1: 안 가보더라도 이건 좀 알아둬야 되겠네. 눈에 익혀 놓을 만한 장소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예. 이 5월 광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5월이라는 날 자체가 아르헨티나의 5월 혁명이 일어난 독립혁명이 일어난 그 달이기 때문에 아. 5월 그 플라사 데 마요가 들어간 것이고요. 예. 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원래 1536년에 페드로 데 멘도사라는 군인이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만들었는데.
1: 그 집이요. 그 저기 까사로사다?
0: 요거는 대통령 궁이고요. 아. 요건 이제 멘도사라는 군인이 아, 또 요 털을 닦은 거죠.
1: 아, 털을 예. 플라자 델 그 저 마요.
0: 그 부근을 이제 닦은 건데 1541년에 아주 호전적인 원주민 부족인 그 과라니족이 여기를 예. 습격해서 다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돼서 방치가 됐는데 또 예. 몇십 년 흘러서 후안데 가라이라는 건축가가 또 나와서 1573년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예. 거기가 바로 이 5월 광장이고 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1: 우리가 그러니까 까사로사다부터 이 광장까지 그 주변 그 역사까지 이제 훑은 겁니다.
0: 네.
1: 예. 카페 유명한 데 많죠. 그러니까 뭐 저도 여행하다 보면은 이 도시에서 요 카페는 꼭 가야 돼. 뭐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0: 네.
1: 뭐 몇백 년 된데 뭐 여기는 뭐 파리의 제일 오래된 카페래 뭐 이런 거 있고 여기는 문인 누가 들락거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 있습니다.
1: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뭐 어떤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0: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1: 아, 물론
0: 그럴 때 예.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은데요.
1: 예.
0: 그 유명한 그 카페 또르또니가 있습니다. 카페 또르또니가
1: 예.
0: 1858년에 그 프랑스에서 온 그 이민자가 이렇게 작게 문을 열었는데요.
1: 예.
0: 근데 여기가 명소가 됐습니다. 명소가 돼서
1: 예.
0: 아주 지금은 거대한 카페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탱고 공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한 3m 되는 나무 문을 찍 열고 들어가면 와 진짜 내가 한 200년
1: 3m요?
0: 아주 높은 예. 나무 문을 찍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럼 앞에 야 이게 내가 2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온 그런 느낌이 들고요.
1: 3m면은 제가 서장훈 씨 무등을 타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0: 네. 예. 아주 묵직한 문입니다.
1: 예.
0: 근데 여기에 바로 그 아르헨티나의 대문호 그 예. 호르헤 보르헤스부터 시작을 해서
1: 예.
0: 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같은 대문호가 여기서 커피를 즐겼고
1: 저 혹시
0: 네.
1: 헤밍웨이가 여기는 안 갔습니까?
0: 여기는 안 갔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뭐 유명한 식당이니 카페니 이런 데가 보면은 다 헤밍웨이 왔던 자리가 있던데 헤밍웨이 여기는 안 왔어요?
0: 여기는 안 왔습니다. 좀 멀어서 안 갔나요?
1: 글쎄. 예.
0: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방문했습니다.
1: 아 역시 또.
0: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델이 여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 똑똑한 사람은 간다니까.

0: 비슷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어디 네. 저 기억할 만한 장소 어떤 데가 또 있습니까?
1: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요. 네. 꼭 가야 되는 장소인데요. 그 콜론 극장이 있습니다. 아. 그 1857년에 개관한 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0: 예.
1: 그 5월 광장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이 이제 그 지금은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이 돼서요.
0: 아.
1: 이제 국립은행이 매입을 해서 그 자리를 금융기관으로 쓰고.
0: 건물이 이쁘면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쓰다가 1889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가 저거보다 더 큰 극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름은 똑같이 쓰는데 네. 건물을 달리해서 콜론 극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콜론 이 콜론 극장이 바로 이 콜론이라는 게 콜럼부스입니다. 콜럼부스의 아~ 그 극장이란 뜻인데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콜론 극장이 지금은 그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
0: 라스칼라.
1: 라스칼라. 예. 그리고 프랑스의 국립 오페라 극장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오페라.
0: 예.
1: 오페라 극장이 예. 된 것이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여기가 너무 유명한 관광지가 됐고요.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뭐 엄청난 우여곡절이 아주 사실 많습니다.
0: 네.
1: 좀 긴 내용인데요. 그래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0: 아니요, 다음 주 얘기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1: 네.
0: 오늘 그러면 콜롱 국장은 예고편을 하신 걸로 하겠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1: 빨리 가네.
0: 부에노스아이레스 꼭 가야 될 곳으로 또 이렇게 꼽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겠고요. 세계 도시 산책 장기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 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분을 가득 머금은 비구름의 영향 아래 수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주말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는 차들로 이번 시간 들어 정체 더 길어진 편인데요. 먼저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한강대교 1차로 사고 처리 여파 영동대교부터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강원권인 인제터널에서 시작된 정체 내린천 휴게소까지 길게 이어지고요. 다시 설악에서 화도 덕소 3패부터 강일 쪽으론 한 번에 23km 구간 가까운 강원과 경기권 정체 통과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도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에서 새마을 여주 일대로 더 가서는 이천에서 호법 양지와 용인 북수원과 월곶 부근으로 모두 47km 구간 속도 뚝 떨어지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70 물류 4차로 고장난 버스 처리 구간 지나서 경기 충청권인 옥산에서 청주, 입장에서 안성 쪽으로만 정체 가장 길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일대 모두 빗길이어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참 뭐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상당히 보고 싶었고 예. 반갑습니다. 박린 기자가 월드컵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올라갔더라면 좀 더 늦게 뵐 뻔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금방 만나게 됐습니다. 힘들었죠.
4: 네,

0: 않고 갔었는데 그 사실 32강 전부터는 주로 경기가 미국에서 열렸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저도 뭐 미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쉬움 속에 귀국을 했습니다.
1: 우리 회사 어떤 기자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저 북중미 월드컵 출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멕시코 월드컵 출장으로 마무리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많았겠습니다. 뭐 오늘 탈북자 증언 듣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이건 좀 심한가? 예. 어떤 출장이었습니까?
0: 아, 네. 제가 네 번째 월드컵 출장이었거든요. 예.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1무 2패로 탈락을 했을 때 정말 그게 가장 최악의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1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뭐 마지막 그 남아공전이 워낙 졸전이었고요. 사실 네. 참가국도 늘어났기 때문에 48개국 중에 32위 안에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1: 글쎄요.
0: 예, 우리나라가 정말 졸전 끝에 32강에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2014년보다 더 좀 참사고 정말 아쉬운 결과가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현장에 가신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고 또 매우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알게 된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정말 근데 현장에서 느낀 건 또 다르잖아요. 그 1, 2차전, 3차전 그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고지대, 저지대 막 왔다 갔다 하셨는데.
0: 아, 네, 맞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가 정말 그 고지대, 그러니까 가달라하라가 이제 1,570m 위치하다 보니까 예. 1, 2차전 준비에 정말 너무 좀 사활을 건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너무 고지대 하다 보니까 3차전은 사실 저지대였고 그 몬테레이라는 도시는 고온 다습했습니다. 그런 날씨에도 적응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1: 예.
0: 정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 훈련장에 뭐 정체불명의 드론이 뜨기도 했고
1: 뭐 끝내 몰라요?
0: 네. 정체를 또 찾지는 못했고
1: 남아공 드론입니까?
0: 네. 뭐 아무래도 멕시코 쪽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1: 자국이니까
0: 뭐 여러 보도들이 나왔지만 선수단에 좀 이런 이견들도 좀 있었고 갈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억측 가짜뉴스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비화들이 좀 포착이 됐던 거죠?
0: 네. 뭐 분명한 거는 사실 좀 인터뷰 이런 문제를 두고 예. 고창국과 좀 후배 선수들의 이견이 있었던 거 분명하거든요. 뭐 그런 거를 사실 홍명보 감독이 좀 중재를 하고 좀 잘 털고 갔어야 되는데
1: 예.
0: 뭐 그런 부분도 확실히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남아공과의 3차전에 선발해서 뺐잖아요.
1: 글쎄요.
0: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결정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패착이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잘못이었고 많은 것들이 좀 스텝이 꼬이면서 우리나라가 좀 원하는 결과를 좀 얻지 못했습니다.
1: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기는 했지만은 만족스러운 얘기를 결국 듣지는 못했어요.
0: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3차전 끝나고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갖긴 했지만 예. 이후에 우리가 탈락이 확정된 뒤에 사퇴 기자회견 때는 1분 30초 동안 그냥 입장문만 있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런 측면 때문에 또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좀 답답해하고 좀 아쉬워하고 뭐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그 경우의 수 계산하면서 또 참 짜증도 많이 났겠어요. 이번에는 경우의 수 그 표 만들기가 참 힘들었었을 것 같은데.
0: 아, 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 그 각조 3위 중에 상위 8팀 안에 들면 그래도 32강에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도 저도 귀국하지도 못하고 미국행 티켓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 또 기다렸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 팬들도 사실 다른 팀 발끝을 바라보는 뭐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1: 그렇죠.
0: 뭐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 8개, 9개 중에 단 한 개만 충족이 되면서 뭐 우리는 탈락을 했고요. 사실 그 올라간 32강 경기를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어도 쉽지 않을 정도로
1: 네,
0: 우리 네. 한국 축구가 정말 뭐 그런 자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1: 유구한 역사를 다 합치면 그런 대접 받을 나라가 아니지만 이번 월드컵만큼은 대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현장이라는 느낌은 참 항상 다른데요. 예, 뭐 저희가 그 현장에서 오는 그림도 보고 뭐 즐기고. 또 가슴 아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멕시코라는 현장은 어땠습니까?
0: 네,
1: 이 나라 정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단.
0: 네, 정말 뭐 축구가 전부인 나라였습니다. 사실
1: 예.
0: 우리나라와 멕시코 경기의 티켓 리셀가가 4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우리 돈으로. 이 나라가 이제

0: 그 식당의 종업원 시급이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이 티켓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굉장히 뭐 정말 말 그대로 축구가 전부고 축구에 또 미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우리나라랑 한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기 나라 경기 아닌 것도 돈을 그만큼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0: 아 일단은 이왕
1: 취재하신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하는 경기였죠.
0: 맞아요. 우리나라 멕시코 예. 경기였고요. 사실 예. 근데 우리나라와 남아공 경기가 할 때도 예. 멕시코 팬들이 정말 많이
1: 화면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0: 네, 정말 예. 관중을 막 채워줬거든요.
1: 그 경기 그렇다고 2만 원짜리는 아닐 텐데.
0: 아 맞아요. 예. 티켓도 거의 뭐 100만 원 이상 가는 그 티켓도 많았고요.
1: 예.
0: 정말 그 축구 자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2018년 월드컵 때 좀 도와줘서 그런지 우리나라를 또 많이 응원해주고 정말 뭐 우리 나라를 국민들 보면 또 많이 환대를 해주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1: 예. 축구라는 문화가 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박은 만큼 이 축구의 또 대축제, 세계인의 대축제 월드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또 표출해내는 뭐 독특한 뭐 정서랄까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워낙 뭐 축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예. 뭐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니까 상대 선수단 호텔에 가서 이제 또 굉장히 광적으로 밤새 응원을 하기도 했고요.
1: 아.
0: 이번에 멕시코가 이제 다시 홈에서 잉글랜드와 맞붙거든요.
1: 네.
0: 잉글랜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지대에 굉장히 또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고 멕시코가 홈에서 거의 경기를 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런 상황에서 축구 종가가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 경기는 시간을 뭐 당기느니 마느니 뭐 이래가지고선 또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원래 하기로 한 시간으로 간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예. 그런 시간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1: 네.
0: 뭐 그 영국 언론에서는 워낙 고지대에서 경기 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단이 비아그라를 먹고 뛴다 이런 보도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다만 그 투엘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1: 예.
0: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또 밝히기로 할 정도로 굉장히 고지대를 두고 또 역시나 또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기자들이 기사를 짜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가. 좀 애잔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0: 맞아요. 예. 예.
1: 아이고 혹시 그 저 대표팀과 축구협회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귀국하는 장면도 취재를 하셨습니까?
0: 아 저는 이제 들어오는 날짜가 좀 하루가
1: 달랐고.
0: 늦었기 때문에 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1: 이게 팀도 한꺼번에 못 들어왔으니까
0: 맞아요. 네. 대표팀이 좀 비즈니스 항공권 문제로 좀 쪼개서 들어왔고요.
1: 예.
0: 저도 이제 미국은 경유만 했거든요.
1: 네.
0: 경유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비판도 있었고 팬들이 좀
1: 답답해 마주치는
0: 하더라고요.
1: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선수도 있었을 수 있고 얘기
0: 네.
1: 혹시 안 나눴습니까?
0: 아무래도
1: 그럴 분위기가 안 됐나 봐요.
0: 예, 워낙 이번 대회는 좀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서로 또 말도 아꼈고요.
1: 맞아요.
0: 네,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지금도 말을 자꾸 아끼게 되죠.
0: 네, 저도 그렇고 선수단도 한두 명씩 이제 대회 소회를 밝히고는 있는데요.
1: 예.
0: 아, 뭐 안에 있었던 일을 뭐 직접적으로 밝히진 못할 것 같고
1: 예.
0: 정 감독이 뭐 지금 그 국회 문체위에서 이제 청문회까지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에서 홍 감독이 만약에 나중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뭐 그런 월드컵에 있었던 잘못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세히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기자라는 분들이 약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사를 짜내야 되는데 또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건 아무 얘기나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운 시기를 지금 또 이렇게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2강전이 이제 어제로 마무리가 됐는데 홍명보호의 저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0: 네, 일단 우리나라가 경우의 수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팀들이 다 32강에서 대부분 다 떨어졌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홍명보호의 저주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실력이 안 된 거고요. 우리 팬들이 이런 말한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지금 말투가 너무 국민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6강전이 시작이 되고 프랑스는 또 그냥 페널티킥 한 골로 올라갔네요.
0: 네,
1: 그렇게 진출이 됐고.
0: 네, 예. 파라과이와 16강전을 치렀는데요. 파라과이가 좀 굉장히 거친 축구를 했지만 그래도
1: 네.
0: 은바페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프랑스가 올라가서 이제 모로코와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1: 득점왕 경쟁 놓고 보면은 또 프랑스랑 아르헨티나 결승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메시와 은바페가 또 공동 득점왕 지금 하고 있는 거죠?
0: 네, 7골로
1: 예.
0: 공동 득점 선두고요.
1: 예.
0: 정말 치열하게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4년 전에 결승전에서 맞붙었잖아요.
1: 네.
0: 또 한번 명승부가 펼쳐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1: 아,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0: 네. 예,
1: 다음 주에 또 조금 이어갈 수 있는 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함께 하시겠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지만 중간중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에 따라 낮 기온도 30도 이상 오르면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최고 체감온도 남부 내륙은 32도 안팎, 그 밖의 지역에서는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 예보가 있고 모레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우선 모레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 늦은 오후부터 또 오후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예상 강우량을 보면 오늘 예상 강우량 주로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지만 전라권역과 제주는 20에서 60, 많은 곳 산지 80mm 이상이고요. 내일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 돼 꼭 이번 한 주간에는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해서 내일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6도에서 31도 분포 보일 텐데요. 서울은 내일 낮 최고 기온 광주, 제주와 함께 30도, 세종, 대전 29,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곳이 많은데 일부 경남 해안은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현지 시간 4일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해 올해 5월까지 13만 달러치의 쿠팡 주식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전자발찌 관련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시스템을 연결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부의 신속 수사 권고에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 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종로경찰서는 9개월이 지난 이번 달 1일에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민주당 대표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김 전 총리는 내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광주 전일빌딩 이사회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 서울로 이동해 별도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해 메가 프로젝트라는 실체 없는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코스피는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등 자본시장과 핵심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조국 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생성형 AI보다 질문 한 건당 최대 136배가량 많은 전력을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의 유민수 교수팀이 AI 에이전트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쓰는 자원과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기존 단계별 추론 방식보다 평균 9.2배 많은 언어 모델 호출을 일으켰고 답변 시간은 최대 150여 배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I 에이전트는 질문 한 건당 평균 348와트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이는 기존 생성형 AI의 질의 응답 방식보다 최대 136.5배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가 음바페의 골로 북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열린 16강전에서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7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캐나다를 3대0으로 완파한 모로코를 상대로 10일 미 보스턴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점차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곳곳에서 오늘 중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0: 성공회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뭐 사소하게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내 자산의 운명을 가를 막 투자 결정하는 것까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또 선택을 한번 했다가 결정을 했다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다가 잘못됐는데 라는 미리미리 또 그 후회가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게, 선택하는 게 참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나는 왜 결정이 어려운가 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인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교수님은 이제 심리학 이제 네. 전공하고 가르치고 계시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혹은 망설임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결정 잘 하십니까?
1: 저는 예전부터 훨씬 결정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0: 예전보다.
1: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게 되면 경험치기라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보다 훨씬 이때는 어땠지 이런 것들, 예전에 어떤 그 배웠던 이런 건 좋지 않았어 이런 거를 좀 기억하는 편입니다.
0: 경험으로. 근데 사실 원래 선택이나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1: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어떤 다가올 후폭풍, 네.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원래 선택 결정이라는 말에 우리가 과도하게 그거를 좀 불안이라는 단어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선택, 결정, 판단. 이 뒤에
1: 결과가
0: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항상 그걸 또 결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왜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뭐든지 정보를 또 빨리빨리 얻을 수도 있는 시대고, 과거보다 지금 사람들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더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아지면 골라야 되는 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보통 결정 피로라고 얘기하는 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성공이라든지 뭔가 결정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거 됐을 때 남들은 어떻고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점점 세상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3년간이나 마스크 쓸 줄 몰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나중에 다가올 결과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0: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보면 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되게 솔직해졌다, 과감해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을 잘하고 빨리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1: 표현하고 어떤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해지고 자기 네. 목소리를 내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결정을 했을 때 다가올 어떤 결과 이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두 개가 궤를 다르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은 바꿀 수 있지만 한번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울 게 있겠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후회할까 봐, 내가 이거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0: 후회할까 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 결정 그 뒤에 두려움이 있고
1: 네.
0: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1: 그렇죠. 경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저 투자를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결정을 하기 전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주변에 뭐 물어보죠. 선배가 됐든 친구가 됐든 좀 조언을 구하죠. 근데 또 결정은 본인 뜻대로 하지 않나요?
1: 보통 본인 뜻대로 하고요. 대부분 이제 질문을 물어볼 때는 자기 마음속에는 어느 쪽 방향으로 생각은 있어요.
0: 답정너.
1: 네. 그런 다음에 그걸 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이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그 조언이 안 나오게 되면은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0: 그러게. 아니 왜 그게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뭐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1: 네네.
0: 그게 누구 마음속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상사나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1: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신중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사나 다른 분들 또 멘토나 뭐 또는 종교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그 조언을 할 때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해보고 살아보니까 뭐 내 경험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뭐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이 가고 싶은 게 이미 있는데 만약에 그 저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다른 쪽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 나는 또 반대쪽 얘기를 하게 되고 반대쪽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A라는 직장에서 이직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아 들어보니까 이쪽 그 A라는 그 직장 B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래도 A가 좀 낫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어떤 경험치에 여러 가지 내가 살아보니 이 직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 A로 따를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반대쪽인 B를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B는 이런 게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조언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뻘쭘해지잖아요. 조언했는데 네네, 반대쪽 그렇죠.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지 역시 B가 좋아. 이직을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중간에 조언한 사람 짜증나게 됩니다. 어쩌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어떤 그 저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너무 한쪽 편을 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밀게 되면 상대방 그 반대쪽을 강변하는 게 그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언하는 사람이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꿔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걸 A를 선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B를 선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두 개를 점수화해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점수가 더 높은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보는 이런 걸.
0: 계량하듯이요.
1: 그렇죠. 네. 네.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선택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결과에서 이쪽이 점수가 한 2, 3점 높아요. 예. 그래도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선택했을 때 나중에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해서 후회가 남진 않을까 이 생각은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처럼 상담을 하거나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하냐 하면 지금 당장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옆으로 좀 제껴놓은 다음에 네가 인생에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 중에 선택할 때 도움이 좀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바로 결정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수영하는 철학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막 시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계량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게 또 안 먹힐 수도 있는 거고 어렵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조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 우리는 큰 결정은 아니더라도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 많이 놓입니다.
1: 늘 놓이게 되죠.
0: 오늘 점심에 짬뽕 드실 거예요? 짜장면 드실 거예요?
1: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짬짜면 먹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0: 아니 이게 사실은 사소한 것일수록 오히려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일수록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선택
1: 정답이 없으면 훨씬 더 선택하기 더 어렵습니다.
0: 정답이 없을 때.
1: 네. 오히려 이게 그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게 아닐 때가 오히려 선택하기 더 어렵습니다.
0: 원래 그런 거예요?
1: 원래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다양하게 선택해보는 거 경험.

0: 짜장면을 그리고 먹어보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짬뽕을 이렇게 해서 경험을 늘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네요. 네,
0: 그런데 그거를 그 순간에 두 개가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오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짬짜면 생각보다 출시된 다음에 별로 사람들이 호응을 잘 안 했어요.
1: 아.
0: 왜냐하면 둘 다 가졌는데 만족감이 있을 것 같지만
1: 네네네.
0: 어느 것도 충분히 다 먹지 못하고 반밖에 못 먹잖아요.
1: 아 그래요? 하기사 사람들이 짬뽕이냐 짜장이냐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중간 두 개를 다 먹는 걸 많이들 결정을 한다면 그냥 중국집은 짬짜면이 제일 메인 메뉴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좀 사소한 결정 같은 것들은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자기 어떤 그런 그 내가 어떤 쪽을 좋아하는지 그냥 그 감정 그때 그걸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선택했다면 내가 먹지 못한 짬뽕. 옆 테이블에 짬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맛있는 짜장면 오롯이 느껴야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 깃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젓가락 들고 옆에 사람한테 한 젓가락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1: 오징어 하나만.
0: 네. 네 그렇게. 근데 하여튼 다양한 걸 경험해 보는 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중에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은 경험을 좀 더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짜장 짬뽕을 넘어서서 또 이제 힘들어지는 측면이 인간관계입니다.
0: 아 어렵죠.
1: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막 시시콜콜하게 내 얘기를 하기는 좀 불편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는 싶은데 또 시간 너무 많이 뺏기긴 또 싫고 이런 감정은 왜 생기는 겁니까?
0: 원래 그게 양가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저 주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죠. 고슴도치가 저 혼자 있으면 춥고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가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1: 그죠.
0: 그러니까 너무 따갑잖아요. 또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혼자는 외롭고 둘은 피곤해. 이런 말 이게 접근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데
1: 접근 회피 갈등
0: 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한쪽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그 뭐죠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있는 이런 거인데 항상 결정을 할 때 양쪽 극단 갖고 결정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색깔로 보면은 서서히 변하는 이제 그라데이션에
0: 네.
1: 가까운데 그냥 뭐 빨강이야 초록이야 빨리 선택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게 이제 그 저 데스앤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저 심리학자들이
1: 예.
0: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사람에겐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
1: 네.
0: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하고 잘 연결되고 싶은 관계성이라는 거. 자율성 다음에 관계성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 유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관계에 관련된 거는 자율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박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자율성을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 동시에 소속감이라도 연결되고 싶은 관계성에 관한 욕구도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항상 이제 그 갈등을 할 때가 이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걸 균형 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1: 근데 접근, 회피,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은 인간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괴로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0: 원래 모든 것들이 접근하고 회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뭔가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둘 다 내 마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1: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그 중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사실은 때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 우리 극아이인 작가님이 써주신 거라서 저는 잘 공감을 못하겠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요.
0: 네.
1: 막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재밌게 해요. 그런데 집에 갈 때는 이제 왜 속된 말로 기가 빨린다.
0: 네.
1: 아, 확 지친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향을 가진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에너지를 얻고 가는데
0: 네.
1: 아이인 성향인 분들은 뭔가 에너지를 잃고 가나 봐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0: 그러니까 이게 그럴까요? 좋아하는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부분을 되게 좋아할 수 있고 어떤 그 순간은 되게 그 대화가 좋지만 항상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원래 두 개가 서로 다른 그런 그 차원인데 사실은 이게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서로가 만남을 했어요. 만남 갖고 돌아온 다음에 생각해 보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지 않고 뭔가

0: 나는 그냥 나 있는 그대로 그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내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고 늘 그러니까 그 사람 좋긴 한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뭐 오늘은 그 사람이 뭐 저 남편과 어떤 것이 안 좋았고 오늘은 또 뭐 안 좋고 그러면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내가 그 사람 상담자인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좋지만 늘 어떤 일방적인 방식이 고정화되게 되면은 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뒷머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고 거든요. 그런 게 이제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관계란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관계. 그러니까 일부러 뭘 특정하게 어떻게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그 있는 그대로.
0: 있는 그대로. 뭐 어떤 건 어떨 때는 좀 더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더 진취적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이잖아요. 시시각각으로 기후가 바뀌듯이 사람들도 바이오리듬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때 항상 뭔가를 어떻게 뭐 한 척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는 점점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점점 중첩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게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이야기를 하는 친구에게 자기의 감정을 좀 쏟아서 도와줄 수도 있겠으나 그 어떤 특정한 역할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속으로는 많이 힘든 거예요.
0: 그렇죠.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조언자의 관계라든지 상담자의 관계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난 친구 관계를 원했던 건데 뭔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 있겠죠.
1: 그러면 어떻게 뭔가 저 친구를 내가 도와줘야 한다.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은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건강한 경계가 필요한 거죠. 친구 관계라고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때에 따라서 조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 항상 그런 모습이 늘 일관적으로 나는 늘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거나 이거는 좀 제 생각에 건강한 어떤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1: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한 네. 거예요.
0: 오히려 그 거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줘야 연인 관계 같은 경우에도 자유를 줘야 오히려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뭐 그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하니까 영상 통화를 하자.
1: 어디야?
0: 어디야? 있어? 영상 통화할 때 360도로 돌려봐. 뭐 이런 거를 하게 되고.
1: 오래 못 갑니다.
0: 뭐 우리 서로 저기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 저기 너나 정말 절친이고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런 다음에 자기 얘기를 다 해요. 있는 거. 자기 어릴 때부터 진짜 개인사 같은 거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네 차례야. 너도 얘기해. 이렇게 되면 나는 친한 친구이지만 내가 어떤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너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눈다?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1: 그러게요. 또 반대로 그 어떤 상대방 감정에 본인의 에너지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냥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들은 그럼 오히려 그럴 때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0: 그런데 또 이제 이게 항상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연결되는 느낌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기쁨, 슬픔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데 상대가 늘 그거를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방식으로 하면 정말 내 마음 알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각자의 익숙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만나는 어떤 교집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1: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분들에게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한 거고
0: 네.
1: 너무 그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경계선 가까이는 갈 필요는 있는 거고.
0: 조금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제 생각에는 하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거리, 두 번째 그 사람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리고 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내 가슴이 시킨다. 감성적으로 이 감정을 따르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앞서는 거는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선은?
0: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감정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이럴수록 오히려 감정을 좀 이렇게 낮추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먼저 활성화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다양한 성격, 소위 말하는 MBTI에서도 16가지나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만약에 극과 극이 만나서 대화한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당히 감정 중심형이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네. 화성에서 왔네, 뭐 무슨 금성에서 왔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네. 어쩌면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한 상태에서 조금씩 어떤 그래도 노력을 더 해봐서 공통 부분을 넓혀가는 것이 이제 관계에서 중요하겠죠.
1: 그 감정이나 이성이나 어떤 것 먼저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0: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두 가지 다 필요한 건데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이긴 하거든요. 내가 중요한 것들이 먼저 감정으로 확 오기 때문에 내가 뭘 중요하고 내가 나한테 오래 생각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때 하나의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성적인 건 어떤 일을 실제로 실행해 가는 데서 작동되는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감정과 이성 이 두 가지를 둘 다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떤 거를 조금 더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뛰게 가슴이 뛰게 되는 거 보면 이 문제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다르지만 우울 같은 경우에도 우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이걸 빨리 없애버리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울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한테 또 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내가 단지 우울한 걸 빨리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우울이라는 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뭔가가 지금 나한테 미싱됐거나 사라졌거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저는 감정과 이성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보면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신경 심리학적인 이런 그 저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능이라든지 인지적 능력이 손상된 게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생각하는 중추 부분에 여러 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에 따라서 저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 상황이나 과제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좀 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또 이런 또 시간을 또 들여서 봐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실행할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전전두엽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1: 이게 감정이 너무 메말라 버리면 또 오히려 결정을 잘 못한다면서요.
0: 그렇죠. 감정이 이제 왜냐하면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다 맞아가지고 아 이건 이게 맞고 이렇게 하면 결정을 잘 내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뛰고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쪽 부분이 나한테 잘 맞거나 정말 어떤 쪽으로 나한테 더 의미를 찾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1: 내면의 이제 감정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아까 잠깐 그 우울함, 우울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대가 왜 이래 발버둥 칠수록 사실은 악화될 수 있고 네. 우선은 그걸 오롯이 좀 들여다보는 노력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
0: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할 때 두려워하는지 이런 자기 인식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 자체가 나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많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1: 그 아까 선택을 할 때 감정과 이성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다 같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성과급 요즘 뭐 사회적으로 이슈 많이 되고 있는데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하는데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뭔가 성과 지표 데이터는 내가 좀 모자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런 지표를 준 저 부장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감정과 이성을.
0: 감정을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상당히 억울하게 느끼구나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느낄 수 있죠. 감정 자체를 느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 느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완전 그 폭발해가지고 어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많이 후회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뭔가 좀 격앙되었거나 이렇게 감정이 그럴 때는 약간 타임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오히려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잠깐 한 5분만 있다 얘기해. 이렇게 중간에 서로 좀 시간을 두고 타임아웃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억울하고 감정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올랐을 때 어떤 그때 하는 말들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조금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가 결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봤을 때 어떤 점에서 내가 점수가 이렇고 어떻지 그렇지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게 불공정하고 뭔가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야, 타임아웃을 불러라.
0: 네.
1: 사실 뭐 배구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지고 있을 때 감독이 그냥 그 흐름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0: 네네.
1: 이게 부부싸움에서도 필요한 거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보여주는 게 하나가 한 사람은 지금 어떤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1: 맞아요.
0: 한 사람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요.
1: 그렇기 때문에 막 나오라고 두드리죠.
0: 남은 사람은 뭐야 이거 링 위에서 갑자기에다가 경기 안 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한 시간을 조금 타임아웃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아 그때는 참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거든요.
1: 근데 그게 싸우다가 중간에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면 서로 네. 감정이 상한 상태가 이어지니 그게 아니라 막 이야기하다가 5분 있다가 얘기해. 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0: 아 지금 서로 좀 감정이 그러니까 아, 미안하지만 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우리 좀 각자 좀 생각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물론 반대편은 씩씩거리면 지금 당장 얘기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0: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래서 결국 혼자 씩씩거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거기에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씩씩거리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후회했었지 이번엔 5분만 쉬었다 이야기해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0: 네, 그 사람 잘하고 그리고 또 이걸 알려줘야 돼요. 각자 자기가 건드리면 되게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걸 그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 얘기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 대화는 좀 가능하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말다툼하다 보면 그냥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0: 아. 네.
1: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0: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1: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감정은 가라앉기.
0: 다만 이제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이걸 보여주게 되면 사실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1: 약간 그 사이에서 살짝 배려는 필요합니다.
0: 그럼요.
1: 네. 칼로 물베기니까.
0: 물러베도 아플 수도 있어요.
1: 아 이제 또 이제 아픈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게 본질이기는 한데 사실 투자도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죠.
0: 오히려 이게 투자 이런 건 그 좀 우리가 좀 탐욕이라든지 뭐 두려움 이런 것들 대부분 그 저 시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 걸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왜 뭔가 갑자기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 같은 게 생기면 사람들이 금방 막 팔려고 하잖아요. 성급하게 너무 팔아버리고 또 반대로 나 혼자 지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그거를 쫓아가서 저 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어떤 그런 거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는 손실이 되는 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팔아버리면 손실 자체가 확정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못 팔고 있다가 더 내려가고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훨씬 더 매칠 바닥으로 지하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내가 어떤 자기의 원칙이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고 팔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쫓아가서 막 하다 보면 그때는 정신없이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하는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어떤 걸 계획을 하겠다라든지 또 이때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했든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평균해 보면 훨씬 더 투자 성적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1: 원칙과 기준. 근데 사실 그게 그 시장이라는 게 변동성 앞에서 항상 또 흔들리니까 항상 그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게다가 또 그때 옆에서 이렇게 귀가 얇은 분들은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라든지 또 솔깃하게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그 저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들으니까 막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 근데 조급할 때는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아, 조급할 때는 결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0: 네,
1: 저기 막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0: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주가가 올라가도 그게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이득 같은 거 그런 거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중요한 때 팔지 못할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또 떨어질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불안한 마음 그것 때문에 자기 기준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1: 이게 사실 왜 시세 추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0: 그렇죠.
1: 뭐 52주 신고가라든지 그럴 때 거래량이 어떻게 실렸을 때 혹은 무슨 뭐 이제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방식의 이제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한다라는 건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고 근데 그런 기준 원칙 없이 올라가니까 저 좋아 보여 사야 돼. 이런 것만큼은 이제 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갖고 있고 사실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길이 될 수도 있죠.
1: 진짜 주식이랑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뭐든지 이제 비싸게 팔면 좀 사기 싫어하고 저렴할 때 세일할 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주식은 올라갈 때 비쌀 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고 네. 떨어질 때 저렴해질 때는 사기 싫어하는
0: 그렇죠.
1: 이런 심리는 최소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심리학을 정말로 많이 공부하시는 교수님도 그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까?
0: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욕심을 많이 안 내는 편이거든요.
1: 그건 이제 학습의 결과인가요?
0: 네, 저는 경험치로 많이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좀 두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 어떤 추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장 뭐 각자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마다 어떤 그런 그 저 원칙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빨리 단기간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추종하거나 또는 팔거나 이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떠한가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급하게 막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경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1: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한때 이른바 뭐 주린이 시절에는 감정에 휩싸였으나 그래도 이렇게 심리 공부하고 학습 또 경험을 쌓아놓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0: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대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통 기록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을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아 그때는 이런 기준으로 이걸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가. 저는 그런 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판단과 결정을 한.
0: 네. 근데 그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장처럼 혹은 네. 반성문처럼 왜 스포츠 선수들도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그날의 경기 다 기록을 남기잖아요.
0: 네네네.
1: 바둑기사들은 당연하고.
0: 그게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기록을 남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를 남기는 게 너무 큰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꼼꼼하게 모든 각도에서 이걸 하다 보면 그것도 부담이 중압감. 되고, 네, 그래서 보통 기록을 할 땐 간단하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뭐 그 축약하는 그거로 보통 기록할 때 저는 항상 세 가지 이하로만 기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세 가지 새롭게 생각한 거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너무 많이 막 몇 페이지씩 기록하고 뭐 증거 자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자체가 일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1: 그래서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투자 일지, 네, 정말로 뭐 20년 이상 쓰시는 분도 주변에 계시는데 꼼꼼하시더라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성과 혹은 이제 과오 반추해보고. 그 저도 그래서 투자일지를 좀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또 막 압박이 되고,
0: 그렇죠.
1: 아, 뭐 좀 까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사실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0: 그래서 이제 자기 스타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인식이라는 게 예.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 때 좀 이게 작동되는가, 작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되는 방법이 항상 나한테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 저희 심리학에서 감사일기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감사 오늘 되게 감사했던 거 이런 거를 저녁에 이제 일기로 쓰는 건데 그것도 물론 부담스럽지 않게 없는 날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쓰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은 보통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 그 집단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대요.
1: 네, 이게 신체적으로도요?
0: 신체적으로도 이게 그 에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연구를 보니까 이게 단

0: 거래하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숙고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계속 도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걸 저희가 심리학에서는 반추사고라고 하는데 뭔가 성찰하고 숙고하고 좀 신중하게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데 이게 네. 무한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올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도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게다가 만약에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또 이게 도돌 피호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게 계속 돌리게 되니까 기분이 가라앉게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뇌를 멈추지 못한다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계속 정한 생각이 계속 오니까.
1: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0: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정보를 계속 끌어다 모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정보가 많아지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범위까지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오히려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우리 왜 샌드위치에 발라먹는 그 잼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A 조건은 잼을 24개를 이렇게 저 종류가 다양하게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B 조건에서는 잼을 6개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식을 해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24개 있는 쪽으로 가서 이거를 먹고 싶죠. 왜냐면 다양한 걸 해보니까. 근데 실제 구매를 하는 거 결정한 이유를 보니까요. 24개 쪽에 있는 거에 결정한 거는 3%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1: 더 못해요.
0: 네, 근데 6개의 선택지 있는 곳은 30%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고려해야 될 거 뭔가 예외적인 거 이런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선택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1: 세 가지 정도로만 압축해 놓고 네. 결정을 하라.
0: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머지 좁혀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 이상 얘기하면 그 저 청중들이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PPT 같은 거 이런 걸 만들 때에도 그 사이에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 이상 하게 되면은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그 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래서 그 장사 잘하는 레스토랑도 A 코스, B 코스, C 코스만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D 코스 가면은 일단 너무 세분화되잖아요.
1: 그리고 B 코스는 항상 A와 C의 중간 가격으로. 그럼 네. 대부분 이제 그걸 시키게 되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좁혀놓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또 왜 그 껄무새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0: 아니요. 껄무새가 뭡니까?
1: 그때 살 걸 하고
0: 그때.
1: 반복하는 이제 앵무새라는 이제 빈대 표현인데
0: 할 걸 그래서 껄무새인가요?
1: 요즘에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특정 뭐 어떤 뭐 반도체 주식 같은 거 그때 살 걸 할 때 살 걸 할 때 살 걸
0: 뭐 인생 2회차 사게 되면은 그때 샀으면 좋았겠죠. 네.
1: 근데 이게 사실 항상 후회가 있잖아요.
0: 네.
1: 물론 이제 결과론입니다. 뭐 주가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빗대서 결과만 놓고 보는 건데 왜 자꾸 사람은 후회를 할까요?
0: 그게 이제 보면은 일종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가 그때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과를 이미 보고 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고 나면 당연히 그걸 알게 되고 그때 이걸 그렇죠.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 저 영어 우리가 저 이렇게 배울 때 이 그 문구를 없애야 돼요. Should have PP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Should have PP 과거분사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의 인생에서 Should have PP는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절은.
1: 그때 뭐 했어야 했다.
0: 네, 어차피 그때도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고 뭔가 어떤 상황이 있었으니까 결정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또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후회하는 그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어떤 거를 새롭게 배웠나.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다시 결정할 가능성이 많기
1: 그렇죠.
0: 때문에 오히려 그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 100% 확신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으니까 결정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그 결과를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1: 그 사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후회라는 감정이 되게 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후회가 저는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성할 수 있게끔 해주고 후회를 하니까 다시는 그거 반복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노력을 하면 그 확률이 줄어들겠지만 사람은 비슷한 걸 또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면이 달라지게 되면 또 비슷한 패턴으로 또 행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는 후회를 할 때 그 후회를 하더라도 저는 좀 잘해라.
1: 후회를 잘 하라고요?
0: 제대로 해라. 제대로 후회를 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되는지 이런 거를 곰곰하게 잘 생각하지 않고 후회를 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부분적으로 어떤 거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했던 거를 나의 전체

0: 실패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0: 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아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후회를 제대로 이거를 경험해 보고 그때 내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거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해보고 나서 다음번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요 시퀀스 요 세 개 연이어지는 어떤 연계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시퀀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뭐 컴퓨터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좀 뭔가 직관적으로 내 느낌대로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느낌 매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0: 근데 그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상당히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많은 수익을 낸 분들을 그 저하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다른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은 직관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 직관이요?
0: 네. 저는 자기 직관에 따라서 투자를 했고 그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기 기준을 갖고 예상치가 되면 이거를 사고 팔고 이런 거를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인 건 아닌데 물론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 직관이 그냥 얻어지는 그 진공상태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이전에 어떤 자기의 투자 경험에 이런 것들이 총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나다운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좀 뭔가 그쪽이 좀 더 와닿는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직관이라는 게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0: 아니죠. 네.
1: 그 밑에 수많은 경험, 지식이 있었을 텐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감이 좋아. 그냥 단순화해서 끝내버리죠.
0: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밖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는 어떤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단편적인 면만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냥 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또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혹시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건데 빠르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거 약간 좀 요행을 바라는 것 같긴 한데 좀.
0: 이게 빠른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얘기를 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두 가지 2 플러스 알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두 가지 이거는 정말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이거는 정말 내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나한테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 네.
0: 이건 내가 포기 못해. 어떤 내가 만약에 직장을 이직하거나 할 때도 이 조건, 이 두 가지 가치는 나는 포기 못하겠어. 이런 게 이게 투고요. 알파는 요걸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각할 고려 대상, 고려 그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어떻게 결정을 할 때 이거는 정말 내가 포기 못할다는 정말 어떻게 해도 난 포기 못하겠어라고 하는 건 나한테 그게 있어야지만 필요한 거니까. 그 하나는 여기 있으면 좀 전반적으로 나한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하나. 2 플러스 알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항상 기억하는 게 많은 분들은 선택하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들어가요. 하지만 경험을 해보면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1: 아.
0: 네, 오히려 선택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성공에 더 많은 예측 변수인 게 인자인데 사람들은 선택하는 시점에서 선택만 잘하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 생각하지만 사실 비율을 본다면 선택하는 것이 30% 성공의 나머지 열쇠는 그 선택이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에센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뭐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망설이고 있는 시간에 빨리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하는 거.
0: 그렇죠. 그게 선택할 시점은 보통 그래서 제가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계획 짜는 거를 100%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진행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1: 그렇죠.
0: 한 40% 정도 이 정도 어떤 계획이 짜지면 실행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행에 가면서 어차피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충분히 그

0: 위에 조정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좀 더 나중 결과적으로 이게 100% 완벽한 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은 100%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결국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40% 계획이 짜지면 실행을 하면서 조정해가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그 페이스북 만든 메타의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가 그거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뭐든지 완벽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실행을 하라고. 뭐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세상살이가 살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수정을 하는 거고.
0: 당연히 그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뒤에 수정을 하지 않고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만화적인 그런 결과들은 없어요.
1: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이동규 교수님의 신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 둘씩 좀 보입니다. 열리게 되고 생각이. 그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한 게 선택 결정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계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 두려움, 불안감을 떨쳐내는, 지워버리는 뭔가 방법도 있습니까?
0: 두려움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내가 굴러야 되는 거죠.
1: 그냥 말하는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는 나한테 어떤 부분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억제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면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에게도 숨통을 열어줘야 돼서 제가 이제 불안한 분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특정하게 너무 불안을 많이 특히 예기 불안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뭔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길까 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불안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저녁 8시 그동안 불안할 것 같은 생기면 다 적어놔요. 적어놔서 마치 우리가 그 자물쇠가 있는 저금통처럼 거기다 그 저 종이에다 불안한 걸 적어놔요. 그러면 실제로 한 일주일 후에 그걸 열어보면 대부분은 사라져 있어요 이미. 예상한 대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기된 불안이라고 하는 거 예상한 거가 91% 일어나지 않은데요. 그 나머지 있는 것들도 충분히 내가 대처할 만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불안할 시간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는다는 말을 해서 이거를 컨테이닝 기법이라고 해요. 예,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1: 근데 가둬놓는 게 아니라
0: 네.
1: 특정 공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0: 풀어보고 나면 그중에 실제 일어난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를 걱정했었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중 하나는 불안할 때는 사실 글쓰기라는 게 도움이 돼요.
1: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글을 쓰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돼야 돼요. 하나는 아주 솔직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검열해 가면서 다른 사람 보면 어떡할까 싶어 갖고 자꾸 이렇게 쓰는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내가 불안 있는 마음 그대로 글자로
1: 있는 마음 그대로. 네.
0: 그리고 한 번만 그거를 쓸 수 있어서는 효과가 없고요. 3일 연속으로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에 대해서.
0: 네, 그 어떤 불안한 걸 뭐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불안한 내용들을 3일 연속으로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임스 페네베이커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20년 동안 이 글쓰기 효과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입증됐어요. 불안할 땐 글쓰기 솔직하게 3일 연속으로.
1: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나 학교에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좀 괴롭다라고 할 때도 있는 마음 그대로.
0: 적어도 왜 그러냐면 그걸 갖고 있으면 계속 불편하고 계속 이 안에서 그 공기가 돌 거 아닙니까? 불안한 그 내용과 불편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어딘가는 이게 그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 날 수도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글쓰기 하는 거에서 내보낸다는 거죠. 쓰는 과정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들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필요한데 글쓰기가 그걸 해줄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그걸 하면서 좀 더 성찰적이 되기도 하고 아, 자기 마음과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할 수 있다는 거죠.
1: 나를 만나는 시간.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데스노트처럼 쓰시는 분도 있으겠으나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0: 데스노트는 점점 두려워지는데요. 네.
1: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네. 잘 활용하라. 좋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왜 포모라는 게
0: 네.
1: 판단력을 많이 흐립니다. 사실 내 주변 사람이 돈 번 것만큼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많은 투자의 대가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0: 그 사실은 주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이라는 게.
1: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네, 누군가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돈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쪽은 얘기는 안 듣잖아요. 돈 번 얘기만 듣고 나 혼자 나만 그 저기 상실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1: 이 상실감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상실감 자체가 생길 수 있죠. 사람 살면서 다른 사람과 특히 요즘은 특히 비교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많고.
1: 그렇죠.
0: 근데 좀 균형 잡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들 돈 번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일단은 그 자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쏠림 현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추종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어떤 걸 할 때 지나치게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면 언젠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잘 될 거다. 이번에는 더 다를 거다.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 저 도박사의 오류 같은 게 있죠. 보통 그 홀짝 아주 검은색하고 빨간색 그걸 했을 때 검은색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빨간색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확률은 늘 5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언젠가 검은색 빨간색 나오는 그런 그 저기 카지노에서 이걸 했을 때 검은색이 그때 한 열 몇 번이 나왔든지 20번 나왔든지 하여튼 계속 검은색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걸 되겠지 희망회로 세우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좀 경계하는 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진짜 낙천적인 사람들은 현실감도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낙천주의자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낙천주의자니까 뭐 될 대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건 가짜 낙천주의자고요. 진짜 낙천주의자는 현실적 낙천주의, 현실적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네. 중간중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라는 그렇죠. 걸 미리 살펴놓고
0: 항상 그리고 또 플랜 B를 만약 예상대로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그게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가능성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플랜 B는 필요하죠.
1: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선택, 결정, 판단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나갈 때 나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테고 성장을 하는 걸 테고.
0: 그리고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결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1: 내가 만든 거야.
0: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자신감보다도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자신감 전반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지만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해냈어. 나는 구체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될 때 되게 훨씬 더 자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실제 긍정적인 자아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신뢰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공부를 하실 때도 기업 분석을 직접 해보고 그게 투자 아이디어로서 맞았을 때 또 돈을 벌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또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의 심쿵 한방 이 책 중에서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제가 선택한 구절은 이겁니다.
1: 네.
0: 바라는 건 더 단단해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각이다. 두 마음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 사이에서 길을 찾는 법. 거기서부터 좀 더 숨쉬기 쉬운 선택이 시작된다.
1: 실패하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가 아니라
0: 불안해도 흔들릴 수 있어도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 흔들릴 수 있고
0: 네, 여전히 흔들릴 겁니다.
1: 두려운 게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거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나는 왜 결정이 어려운가 라는 책을 함께 듣고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일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사이 기압골의 영향 그리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도 많아서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전남 남해안과 제주는 장맛비로 20에서 60mm, 제주 산지 8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남부지방 나머지 지역과 함께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예상 강우량 또다시 5에서 60mm 전망되는데 이틀간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레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 밤까지 더 길게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29도, 광주 30, 제주 31, 대구 32, 강릉과 부산 28도 등으로 전국이 26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겠고 일부 경남 해안은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현지시간 4일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팔기를 반복해 올해 5월까지 13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과의 이해 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앞으로는 교통과태료 등 국세 외 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 외 수입의 경우 현재는 개별 기관별로 징수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징수율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통합 징수로 국세 외 수입 체납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 효율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과거 고속도로와 초고속 통신망이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은 재정과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경험은 AI 시대에도 저력과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생성형 AI보다 질문 한 건당 최대 136배가량 많은 전력을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유민수 교수팀이 AI 에이전트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쓰는 자원과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기존 단계별 추론 방식보다 평균 9.2배 많은 언어 모델 호출을 일으켰고 답변 시간은 최대 150여 배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I 에이전트는 질문 한 건당 평균 348와트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이는 기존 생성형 AI의 질의 응답 방식보다 최대 136.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 1년간 6,900여 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00여 명에게 양육비 16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지난해 하반기에 지급된 양육비 77억여 원 가운데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고 나머지 70억 원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양육비 선

0: 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던 중국인 조선족 진밍르 목사가 9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진 목사 가족은 성명을 통해 진 목사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을 보낸 끝에 석방돼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 목사는 중국 공안의 대규모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다른 목회자와 교인 등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전자발찌 관련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시스템을 연결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점차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전 타임라인을 채워갈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고요. IT 하디쇼에서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규모 투자 이면에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에너지, 아시아 실리콘밸리 도약 등 다양한 구상도 살펴볼게요. 일본에서는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지 논의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새 소설이 나오자 서점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는데요. 일본은 지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를 끝으로 북중미 월드컵의 16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아쉽게도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를 찾은 체조 천재 클로이 조 선수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오늘은 비 때문에 귀경길이 불편하겠습니다. 젖은 노면에서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빗길에는 최대 절반까지 속도 줄여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동량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에서 더 많았어서 지금도 총 정체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이 가장 길게 이어집니다. 횡성 휴게소 부근부터 새말, 양재부터 용인까지 10km 안팎으로 특히 길게 이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강원권 정체가 조금 풀리며 인재부터 내린 휴게소 부근까지 가다서다 하겠는데 아직 경기 중심의 정체가 깁니다. 설악부터 화도까지 한 번에 20km 구간 시간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은 그보단 수월한 편입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에 부분적인 정체 남아있고요. 경기권 진입해 안성분기점 부근이 답답하겠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 오늘 가장 빠르게 정체가 풀려가서 발안과 매송 휴게소 또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3, 4km 구간씩만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는 인생 후반전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타임라인 짜는 법까지를 준비하셨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간이 정말 안 간다도 있는데 반대로 네. 아니 뒤돌아보니 하루가 벌써 지나갔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은퇴 후 시간 관리가 왜 유독 어려울까요?
3: 이제 빈 캠퍼스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전반전은 이제 회사 업무, 뭐 회의, 보고 이런 것들 촘촘히 이제 프레임이 짜져 있던 시간 속에서 살다가 네. 이제 은퇴 후 24시간이 빈 캠퍼스처럼 이제 덩그러니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프레임이 없으면 시간은 사실 무겁게 이게 가라앉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이제 방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빈 종이,
3: 네네,
0: 네, 빈 캔버스 같다는 말씀인데,
3: 네.
0: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 후반전 타임라인의 핵심은 뭘까요?
3: 이제 단순한 하루 계획표가 아니고요. 제가 제안하는 타임라인은 이제 3단계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고정 루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3: 이제 아침 시간 또 식사 운동 이런 이제 생체 리듬을 잡는 이제 뼈대가 되는 이제 시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몰입의 시간이라 그래서 오늘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투자는 매일 2시간 3시간의 이제 집중적인 구간을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위한 비움의 시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제 삶은 비로소 이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0: 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빠른데 일단 몰입의 시간 좀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3: 보통 이제 888 이제 법칙을 이제 권하는데요.
0: 예.
3: 이제 8시간은 건강을 위한 수면의 시간으로 잡고요.
0: 네.
3: 또 8시간은 나를 위한 이제 몰입과 활동의 시간.
0: 네.
3: 또 이제 8시간은 이제 사회와 가족을 위한 소통의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888인데 이 전반전에는 사회에서 보통 16시간 이상을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0: 예.
3: 그런데 후반전에는 이제 나와 가족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좀 더 늘려서 시간을 잡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오전 중에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여러분이 가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한 시간이라도 반드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하루 24시간을 이제 8시간으로 나눠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군요.
3: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근데 계획을 짜도 가족과 살다 보면 엉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이제 타임라인은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 아닌 거죠.
0: 예.
3: 이제 가족과 공유하는 이제 가족 공동 이제 시간표를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3: 이제 이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아빠 내지는 엄마의 이제 어떤 집중적인 몰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또 서로의 타임라인을 존중해 줄 때 은퇴 이후에 이제 가정 평화가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자의 시간표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이제 후반전 시간의 시간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자녀들은 시간표가 다 짜져 있거든요.
3: 그렇습니다.
0: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갔다 와서 뭐 하고 이런 시간표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시간표가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3: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부모도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만큼은 또 확보해라.
3: 네.
0: 라는 말씀이군요.
3: 네네.
0: 자, 근데 은퇴 후에 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렵고 계획을 세워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세운 계획을 끝까지 지키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3: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완벽주의를 이제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은퇴 이후의 계획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느슨한 결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0: 네.
3: 오늘 계획 중에 한 70%만 달성해도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은 나를 이제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는가를 위한 스스로의 안전장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네. 느슨한 결심.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이 계획을 내가 꼭 지켜야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해가 되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럼 일단 하루를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타임라인의 첫 줄에는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3: 이제 바로 이제 모닝 로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이제 일을 한 세 가지 정도 메모지에 적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3: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책하기라든지 아침에 책을 10페이지를 읽는다든지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지만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요. 이 작은 성공이 이루어지면 하루 전체가 밀도 있게 시간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매일 좀 작은 것들을 실천을 해봐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3: 사실 건강관리는 타임라인의 옵션이 아니라 이제 OS,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3: 이제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어떤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배치해두고 이제 고정 루틴 속에서 반드시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10시가 되면 무조건 걷는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0: 예.
3: 체력이 좋아지면 시간의 관리도 지구력이 있게 자연스럽게 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0: 네. 건강이 곧 시간 관리의 동력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후반전 타임라인에서 인간관계 앞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반전에 업무상 만남이 많았다면 후반전은 달라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의 관계가 이제 수평적인 확장이었다면 후반전에는 이제 수직적인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 예.
3: 이 타임라인 속에서 누구를 만날지를 기록할 때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또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억지로 나가는 모임보다는 내 삶의 목적지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밀도 있는 만남이 사실 후반전의 관계의 질을 더 결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어제 사실 저희 그 뉴로테리어의 저자 손혜주 교수님 모셨는데
3: 네.
0: 아무리 자식이라도 속세기는 자식은 좀 멀리하라고 그게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3: 네, 정신 건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비슷한 말씀을 또 들어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3: 네.
0: 요즘은 또 이제 디지털 기기 워낙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네. TV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시간도 많이 지나가 버리는데 네. 이걸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이제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TV 리모컨을 이제 서랍에 넣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 장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3: 사실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의식적인 비움으로 이제 바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창밖을 보거나 사색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사실 은퇴 이후에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소위 말해서 그 뭐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3: 네, 그렇죠.
0: 네, 그 네.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이 타임라인을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은퇴 이유를 설계하는 설계도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내용을 좀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3: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0: 예.
3: 이제 텅 빈 시간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내 삶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시고 매일 조금씩 타임라인을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의 이제 시간표에 나를 위한 한 시간을 이제 적어 놓고요. 또 이것을 인생 2막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획하는 것만이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타임라인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채워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 혹시 뭐 이렇게 타임라인을 잘 짠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고
3: 보통 인생 후반전에 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잘 관리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인데요.
0: 예.
3: 특별히 은퇴 이후에는 목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침 시간을 확실하게 루틴을 가지고 해서 오히려 근육질 몸으로 만드는 분도 계시고.
0: 노년에요.
3: 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더 활용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인생 후반전을 더 멋지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울림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든든백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간 경영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끝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3: 네.
0: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3: 다음 시간에 타임라인을 채울 수 있는 인생 후반전 다시 시작하는 공부법이라고 해서요. 뇌를 깨우고 또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배움의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 인생 후반전에 자산이 되고 또 구체적인 학습법이 무엇인가를 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여정 잘 꾸려가야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 이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 내내 뭐 메가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요. 지역균형 발전 또 수천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얘기로 뜨겁죠.
1: 네.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이제 정부가 삼성, SK 등 대기업과 협력해 로봇 등 인공지능 전환과 피지컬 AI, 반도체와 뭐 데이터 센터까지 그 대규모 투자와 산업 발전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였죠.
0: 예.
1: 그 총 4,700조 원. 이게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 그동안 사실 들어보지 못한 숫자인데요. 말 그대로 대규모 투자 결정입니다. 이번 투자 배경은 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이것보다는요. 당연히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망, 용수, 또 제조업, 지역 균형 발전, 공급망, 에너지, 국가 안보 되게 많은 걸 열거해드렸는데 이 모든 게 결합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I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또 이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잘 살아남기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그런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산업이 언급되더라고요.
1: 네네.
0: 네. 발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월요일 청와대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영남권까지 정부가 일주일 내내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차세대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0: 예.
1: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축을 토대로 국내에서만 4,7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신속한 집행을 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챙기고 또 청와대 안에 담당 조직을 두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국회에서는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라는 또 이제 입장도 밝혔습니다.
0: 네. 3대 축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과 동시에 다른 산업을 좀 견인하는 어떤 성장 구조를 만드는 거죠?
1: 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삼성과 SK가 세계를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0: 예.
1: 또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 모델, 또 그래픽 처리 장치 등 다른 AI 반도체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산 AI 반도체를 육성하고 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국내 기업이 오픈 AI, 뭐 엔트로픽,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피지컬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물리 세계랑 좀 접촉을 해서 좀 더 예. AI 활용을 넓히게 되는데요. 제조,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과 공공, 일상생활까지 변화와 혁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요즘 많이 들여놓으시는 이제 가정에 그 로봇 청소기만으로도 사실 삶의 질이 꽤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기회가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투자가 너무 특정 지역에 좀 집중된 거 아니냐, 다른 지역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네, 일단 사실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요. 뭐
0: 네.
1: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역대 정부의 지역별 산업 기반 조성과 이제 투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또 이제 그런 과거에 이제 그런 뭐 산업 투자, 지역별 이제 균등 발전 이런 거 외에도 호남이 갖는 이제 지리적 특성이 좀 고려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넓은 부지가 있거든요. 호남 평야로 대표되는 사실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정말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0: 네.
1: 수도권이나 영남권 같은 이제 인구 과밀 지역에는 이미 생활 전기 수요, 기존 산업 전기 수요만으로도 이제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호남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좀 수천조 원을 들여서 지을 공장의 전기까지 충족할 수 있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되는 지역이다라는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누적량을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또 투자의 누적량을 봐야 된다.
1: 네.
0: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세계 각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몇 번 약속한 게 있는데요. 뭐 아리백, 넷제로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0: 예,
1: 겁니다.
0: 네.
1: 2040년, 50년이 되면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맞추자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탄소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0: 예.
1: 지구 온난화 등을 좀 막자 해서 사실 저희 이제 기후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친환경 전기 생산량이 전체 전기 생산량과 수입량의 이제 총합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로 약속한 그 목표를 좀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0: 그럼에도 호남 지방에 좀 조력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원 부근의 공장과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기를 좀 이제 운반해오는 운송해오는 송전탑과 송전선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검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전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멀면 멀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또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유리한 곳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용수 공급 얘기는 뭔가요?
0: 용수는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나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되게 열기가 네. 가득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서버가 정말 하나만 있어도 되게 뜨거운데 그게 수백 수천 개 이제 렉이 들어서게 되면 예, 예, 예. 정말 뜨겁거든요. 그래서 용수가 좀 이제 냉각을 하기 위한 데 사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반도체에는 또 반도체를 공정에서 이제 필수적인 재료이기도 한데요. 영산강이 흐르고 있고 서해와 남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 열기를 식혀주고 좀 재료로 어쨌든 그런 공정에 필요한 충분한 용수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구가 3일 지역에서 이제 부지 찾기란 좀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바로 부근에 주택이나 아파트 잘 없잖아요. 그 근처에 살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집 주변에 전기를 많이 쓰고 열을 내뿜는 공장과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것을 반기시는 분들 잘 없을 거잖아요. 네. 결국 사람이 적거나 좀 인적이 드문 부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지 확보에도 인구 밀도가 낮은 좀 호남 지방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메가 프로젝트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도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로젝트로 좀 지원되는 산업들이 단절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전체가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AI 산업, IT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고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도 부연했는데요. 앞으로 관련 정책, 뭐 법제도 상황, 기업의 투자와 사업 성과 등을 좀 이제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요즘 챗GPT 서비스에 광고가 뜨는 걸 봤다 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0: 네, 드디어 네. 이제 국내에도 광고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광고 기능이 탑재돼 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여섯 번째로 6월 26일부터 파일럿 서비스가 광고 파일럿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챗GPT 답변 중에 이제 가끔 광고가 표출되는 형식인데요. 챗GPT 플러스나 프로 등 고가 요금제 그리고 또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등 기업용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상은 무료 사용자와 플러스 요금제 반값인 고요금제를 사용하는 두 고객군입니다.
1: 이 답변에 노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보인지 광고인지 그거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분명하게 인식은 되더라고요. 이제 예. 명확히 구분이 되던데 이제 스폰서 콘텐츠라고 이제 광고라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노출이 됩니다. 예. 또 광고인지 실제 답변인지 잘 구분해서 보시면 바로 눈에 띄실 거고요. 오픈 AI는 또 광고주가 챗GPT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광고 역시 답변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의 대화 내용과 개인 정보도 이제 광고주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다만 광고 조회수나 뭐 클릭수 그리고 집계된 형태의 성과 정보 정도만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광고주한테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무료 서비스에 광고를 도입한 이유가 있겠죠.
0: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챗GPT의 유용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완전히 유료로 전환하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없는 사용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OTT에서 광고를 보는 요금제를 좀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에 낮은 가격에 구독하듯이 AI도 광고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광고 요금제까지는 아니지만 광고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저가 요금제 그리고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그리고 1억 명 사실 지금 3억 명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 2억 명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서 메가 프로젝트에서 설명드렸듯이 AI 서비스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 센터, 전기, 용수, 반도체 등이 필요합니다.

0: 기업이 손해가 막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좀 광고로 보완해보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의 박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비가 전국적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낮더위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비가 내려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가 20에서 60, 제주 산지 80mm 이상으로 비의 양이 가장 많이 예보되어 있고요.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지방 5에서 40mm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예상 강우량 5에서 60mm 예보되어 있고요. 오늘과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 중부지방의 경우 목요일 밤까지 길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소강 상태도 많아서 낮 기온도 높이 유지가 될 전망인데요. 최고 체감온도 남부 내륙은 32도 안팎, 그 밖의 지역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되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29도, 광주 30도, 제주 31, 대구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자외선 지수도 내일 오후 대부분 높겠고 일부 남해안 쪽으로는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 자외선 지수가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과 내일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7도, 오늘 서울에 10.5mm의 비가 우선 기록이 됐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희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방향 석고터널을 가기 전 차량 미끄럼 사고 발생했고요.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또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속도가 더디고요.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역시 내린천휴게소부터 속도가 주춤하고요. 경계권에서는 설악에서 화도까지 지체 정체, 이후 덕소산패부터 밀립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부터 새말 지나기 어렵습니다. 또 경계권에서는 여주휴게소에서 이천까지 서행하고요. 광교터널에서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내까지도 양방향으로 지체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도쿄 김민정입니다.
1: 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건강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5: 네, 일본의 여름은 기온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간 29억 시간의 노동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신문은 미 국립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월과 8월 도쿄의 최고 기온과 습도를 살펴봤더니 이것이 지금 태국의 방콕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즉 일본이 온대 지역에서 열대 지역으로 특히나 여름은 이미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온다습한 날씨에서는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생산성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국제학술지 렌싯이 더위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 시간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서는 1인당 연간 43시간의 노동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일본 전체 근로자를 이제 다 합쳐보면 28억 9,082만 시간이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2016과 비교를 해보면 손실 시간이 두 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더위가 노동시간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터에서는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의무화를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현장의 열사병 사상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681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네. 일왕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누가 왕위를 물려받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5: 네. 현재 일왕에게는 아이코 공주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코 공주가 왕이 되어야 하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왕실 전범 개정안에서는 남성 혈통에게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아이코 공주는 왕이 될 수 없고 대신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왕이 입양을 하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남성 조상의 피를 물려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은 여왕을 인정해야 한다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왕에 대한 논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야당이 반발을 하고 심의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총리는 될 수 있지만 여왕은 될 수 없냐며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일본 경제신문은 자민당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남계 계승에 집착을 하면서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 네.
1: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소설이 발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하루키 소설이 나올 때마다 밤새 줄을 서서 책을 구입하는 문화가 여전하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서점이 줄고 있고 출판시장 규모도 줄고 있지만 무라카미 하루는 정말 다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3년 만에 신작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점들은 당연하게 이 책을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서 발매 당일에 그러니까 7월 3일 새벽 12시에 문을 열었고 독자들은 줄을 서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 밖의 서점들도 3일 아침에는 8시부터 서점 문을 열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새벽 행사를 진행한 기노구니아 서점 관계자는 전자책으로 책을 살 수 있는 시대에 많은 팬들이 현장에 모였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은 16번째 장편으로 가호 더 테일 오브 가호즈 가호의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가호라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을 들은 이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처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쓴 데에 대해서 여성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지는 상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이 해변의 카프카를 쓸 때는 15살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그렸고 소설가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77세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노인의 눈으로 본 세상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교도통신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종합 하고 추산을 해서 글을 쓰지만 자신은 전혀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소설가의 역할은 막 떠오른 새로운 단상을 이야기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5천자가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1장은 가호와 모터사이클 남자라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과 데이트를 해봤지만 이라고 그 남자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 너처럼 못생긴 상대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동물과 인간 세상이 섞이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세계를 가오라는 여성이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 네. 엔화가 급락하면서 이번 여름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요?
5: 네,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달러가 160엔대가 됐는데요. 당연히 올해 해외여행을 떠날 일본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대형여행사 JTB는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 달 8월 말까지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인 일본인이 지난해 같은 기방보다 8.8% 감소한 217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사태로 인해서 주요 항공사가 유가 보조금을 올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을 올렸는데 일본인들도 출국을 하면 3,000엔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이 떨어지다 보니 1인당 해외여행 비용도 평균 32만 3,000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자 지금 여름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는 가깝고 빠르게 다녀 다녀올수는 한국이 1위로 올라 있고요. 2위는 대만이라고 합니다. 항공권 요금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엔저가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여행으로는 해외 여행객은 또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1: 예.
5: 이렇다 보니 국내 여행을 한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호텔 단가가 5월 평균 객실 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한 2만 1000엔이 넘었다고 합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를 하면 지금 호텔비가 13%나 올랐다고 합니다.
1: 2만 1000엔이면 우리 돈으로

0: 일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비자 만행 1년 비자 3만 3천행 5년 비자 7만 7천행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 결국에는 이 비자 비용을 일본의 기업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인재들을 채용할 방식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서비스, 의료, 간병, 개호직에서 일손이 크게 부족하고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1년간 690억에서 920억엔으로 입국 관리국의 세수는 는다고 하고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인구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인들 때문에 뭐 치안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의 외국 인구는 3%가 되지 않고 외국인 범죄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다 보니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국제협력기구 산하 연구소는 일본이 경제성장 목표를 유지를 하려면 2040년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674만 명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현재보다 4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엔저와 혐오 등으로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일터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 일본 국제협력기구는 일본이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노동력으로는 필요를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면 일본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오랜 시간 불경기를 겪고 있는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 네. 30년 동안 사회 전체가 크게 변했는데 다운사이징 됐다고 해요.
0: 네, 과거에 이어령 선생이 일본이 뭐 축소지향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과거의 일본은 정말 기술력으로 축소지향형이 되었다면 현재는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축소지향형, 다운사이징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얼마 전에 협소 일본이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일본인의 평균 키가 170cm 초반의 남자들의 키가 머무르고 있고 이미 한국이 일본의 평균 키를 추월한 지 오래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속해서 커졌던 키가 1980년대 출생 세대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생활도 변해서 평균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칼로리를 적게 섭취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마른 체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과거에는 주택 한 채가 세워져 있던 장소에 이제는 주택 두세 채 이상을 지어서 팔고 있는데 그만큼 공간이 좁아지고 땅값이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갈수록 좁아지는 추세인데요. 학고도 생활종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4년에는 31.9%였는데 작년에는 10.3%로 크게 감소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편안한 조합은 동성이다라는 답변이 1994년에는 25.5%에서 2024년에는 64.8%로 급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연애는 불편을 하고 적은 수의 동성 친구가 있으면 살만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또 인생 상담하는 상대가 학교의 선배나 직장 상사가 아니라 사회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사용할 물건을 인공지능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 또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일본의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경제 장기 침체가 체격과 식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소비, 주거 문화까지 축소 지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터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뉴스도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이제 어제 니케이 신문을 보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가 158만 9,48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23년에 전망한 수치보다 7만 명 이상 큰 규모였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사망자 수를 151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59만 명이었고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5년이나 빨라졌습니다. 코로나 노환 등으로 인한 사망이 점점 늘어나면 간병과 의료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고 사망한 이후에 장례 인프라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2035년에는 기존의 화장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일본은 지금 다사사회, 즉 사망이 맞은 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국묘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26.7%가 이미 안치실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안치실에 오래 안치가 되는 경우는 30.6%가 화장터가 부족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 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첫 번째 키워드 월드컵 아시아 몰락. 아, 일단 16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아시아 팀이 한 팀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네. 아시아가 몰락했으니까 뭐 아주 안타깝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 우리만 못한 건 아니구나.
0: 아. 네.
3: 좀 양면적인 그런 감정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아시아 축구에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좀 충격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3: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렇게 세 팀이 16강에 올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우리 아시아 축구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야.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네. 좀 분위기가 고조됐었습니다.
0: 맞아요.
3: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9개 아시아 국가가 본선에 나섰는데 32강에 오른 팀은 일본과 호주뿐이었고요. 나머지 7개 팀은 그냥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0: 예.
3: 그 일본 호주마저도 32강 그러니까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다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16강에는 지금 아시아 팀이 단 한 팀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전보다 참가국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1, 2위뿐만 아니라 일부 조 3위까지 32강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죠.
0: 네.
3: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아시아 팀들은 그 기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체코를 잡고 첫 경기를 잘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멕시코와 남아공에게 잇따라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0: 네.
3: 결국 이번 대회는 아시아 축구가 본선에는 많이 나가는 단계가 됐지만은 여전히 세계 강팀과 싸워 이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 현실을 잘 보여준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아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요. 이번 월드컵 참가국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대륙은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0: 예.
3: 예전에는 그러니까 32개국이 참가할 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주어진 본선 티켓이 4.5장이었습니다. 4팀 또는 5팀이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8.5장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참가국은 1.5배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참가국은 2배가 늘어난 거죠.
0: 예.
3: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큰데 중국을 어떻게든 좀 내보내려고 했는데 중국은 이것도 못 통과한 겁니다. 어쨌든 이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이라크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렇게 총 9개 나라가 본선 무대를 밟았으니까 전년 대에 비해서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0: 네.
3: 그러니까 아시아 입장에서 분명히 축제죠. 그런데 게다가 특히 이 월드컵 본선이 멀기만 느껴졌던 이라크, 뭐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같은 나라들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드컵이 참가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무대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얼마나 이기느냐인데 아시아는 그 점에서 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9개 나라가 나갔는데 조별리그 27경기에서 거둔 승리가 단 3승뿐입니다.
0: 네.
3: 그중에 1승이 우리나라가 거둔 거죠. 일본과 호주만 32강에 턱걸이했고 16강에는 아무도 가지를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아시아가 아직 세계 수준과 실력 차이가 좀 멀리 있다. 이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인구 52만 명의 이 아프리카의 소국 카보베르데 32강 진출했잖아요.
0: 예, 예.
3: 32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거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됐었고요.
0: 연장까지 가고.
3: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요. 그 이번에 10개 팀이 나갔는데 그중에 9개 팀이 32강에 올라갔습니다.
0: 예.
3: 또 이 북중미 세 나라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모두 지금 32강에 올라갔고요.
0: 네.
3: 그러고 보면은 아시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프리카 대륙의 약진이라고만 설명을 하기에는 아시아 대륙이 너무 축구 발전에 더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3: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아프리카 팀과 비교하면 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0: 네.
3: 모로코 같은 나라를 보면은 사실은 모로코 국기를 달고 출전하지만은 한 26명 중에 20명 이상이

0: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들입니다.
1: 그러니까 모로코에서 태어나지 않은 선수들로 팀을
0: 그러니까 사실상 프랑스 축구 시스템 또는 스페인 축구 시스템, 네덜란드 축구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은 아프리카어보다도 불어나 뭐 스페인어를 더 잘해요.
1: 네네네.
0: 게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선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 스카우트가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의 축구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 수준, 이 높은 수준의 축구를 일찌감치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또 카보베르데 같은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축구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이 카보베르데는 원래 예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렇게 유럽의 하부리그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의 수준 높은 축구 스타일에 어렸을 때부터 적응이 된 거죠. 반면에 아시아는 아무래도 몇몇 스타 선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일본도 역시 몇몇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아직 많은 선수들이 K리그 또 J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아시아 리그가 아직 수준이 그렇게 유럽 리그나 남미 리그처럼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1: 예.
0: 뭐 월드컵 수준의 압박이라든지 속도, 피지컬 여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사우디 리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돈을 쓰는 것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 축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하고 더 준비를 해야 이 월드컵 같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0: 아버지 나라 찾은 체조 천재. 최근 한국 체조에서 클로이 조라는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낯선 이름입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1: 네, 지난 금요일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KBS배 전국 기계체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KBS배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신뢰성이 딱 올라가는데.
0: 불신력이 확 올라가죠.
1: 그렇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클로이조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클로이조 선수는 미국 일리노이대 재학 중인 2006년생 20살의 어린 선수고요. 오. 한국계 체조 유망주입니다. 국적은 미국인데요. 예. 우리나라 이름은 조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그냥 뭐 미국에서 체조하는 선수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 스포츠 디비전 1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에서 뛰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으면은 미국 국가대표까지도 뽑힐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학 1학년 때 이 개인 종목 우승을 무려 16번이나 했었고요. 미국 여자 체조 올해의 신인에도 뽑혔습니다. 올해까지 개인 타이틀을 무려 41차례나 차지했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미 체조 슈퍼루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선수가 말씀하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를 꿈꾸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요. 클로이조 선수의 아버지는 부산 출신의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예.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생전에 딸과 함께 한국을 찾아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이것이 좀 소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민을 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클로이조 선수는 아버지가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큰 슬픔 때문에 한동안 체조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항상 아빠한테 가장 먼저 전화해서 아빠 나 잘했어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아빠가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요. 결국에는 체조를 포기할 뻔하다가 다시 체조 매트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모국인 한국을 위해서 내가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인데요. 2028년 LA올림픽에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는 꿈을 새롭게 갖게 된 겁니다. 게다가 또 LA는 또 이 클로이조 선수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고향에서 열린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귀화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그럼 실제로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
1: 일단 뭐 국적이라든지 뭐 선수 등록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좀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대표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실력면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선수보다는 한수 위라고 할 수 있겠. 지금 현재 이 충남대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수원시청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국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KBS 대회 때도 번외 경기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클로이조 선수 한 단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연 이 클로이조 선수가 아버지를 위해 태극마크를 달고 LA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클로이조 한국 이름은 조지윤 선수라고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조지윤 선수로 뛸지 클로이조로 뛸지도 한번 네,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위드 커피 들으면서 1부 마치고 잠시 후 7시 5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그 밖에 전남 남해안이나 제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가 20에서 60mm, 제주 산지가 80mm 이상으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겠고요. 중부지방과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5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5에서 60mm 예보도 있고요. 오늘과 내일 비가 소강상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 중부지방의 경우 목요일 밤까지도 비가 더 길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가 많아서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도 높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29도, 광주 30, 대구 32도 등으로 전국이 26도에서 죄송합니다.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오후에 대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8년 새 68%가량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 18.0명으로 68.2%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청년 가운데 고혈압 환자는 같은 기간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고혈압 환자가 같은 기간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1인 가구 청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앞으로는 교통과태료 등 국세외 수입도 국세청이 통합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 수입의 경우 현재는 개별 기관별로 징수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징수율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통합징수로 국세외 수입 체납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 효율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사람을 동원해 재검표하는 데 5천만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계속 임차해서 비용을 들이기보단 한 번에 재검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에 송치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회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적발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새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채용비리와 예산 낭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A씨가 태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태 씨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 1년간 6,900여 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00여 명에게 양육비 16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지급된 양육비 77억여 만 원 가운데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고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프랑스가 음바페의 골로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열린 16강전에서 음바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의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7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캐나다를 3대0으로 완파한 모로코를 상대로 10일 미국 보스턴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에서 2도 더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마약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마약류 759kg을 압수하고 관련 사범 5,300여 명을 단속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 어떻게 예방하고 또 개선해 나갈지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짚어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30도를 맞은 올해는 시민축제로 확장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즐길거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가슴 아픈 이별 서사를 담은 명곡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강원권 주행속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50번 영동선 인천방향 횡성휴게소 부근부터 3할까지 10km 구간 전차로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경기권의 정체는 많이 풀려서 여주휴게소와 이천, 광교터널 부근에서 2, 3km 구간만 짧게 주춤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정반대의 정체 흐름 보입니다. 강원권이 많이 수월해져서 내린촌 휴게소 부근에서만 잠시 속도 줄이는데 경기권은 여전히 20km 구간 가까운 정체로 설악부터 화도까지 막히고요. 이후 덕소선폐부터 강일까지 3km 구간 다시금 정체인데 이 구간 정체 길이 자체는 길지 않지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인접한 100번 노선 경기 동쪽도 구리에서 남양주 사이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판교 방향 짧은 길이로 정체도 이어지고요. 이외에 대부분 노선은 정체가 빠르게 해소된 상태라서 남부나 충청에서 수도권 진입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겠고 그나마 수도권에서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부터 반포까지 시구간 중심의 교통량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 법률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마약 중독 재활 상담가를 모시고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거리가 확산되면서 청소년과 일반인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소비국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마약 소비국이죠. 정말 네. 씁쓸해요. 그러니까 마약은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만 해도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뭐 미국 영화의
0: 남의 나라.
1: 남의 네.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일을 하다 보면 이 마약 사건이 정말
0: 그래요?
1: 너무 많아요. 상담을 오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약을 구하려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폭력배나 네. 뭐 특정 유통망에 직접 찾아가야지만 구할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요.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대요. 네.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마약을 구매하고자 해서 SNS에 접속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마약을 배달받는데 걸리나 봤더니 네. 한 시간이면 배달을 받았대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특히 10대, 20대 마약 서범이 급증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 학생들에게 뭐 기억력 향상 음료다라고 하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제 학부모들이 협박한 사건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마약 범죄에 있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정말 충격적이고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약을 직접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툭 던지고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아파트 화단이라든가 네, 네, 네. 아니면 빌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빌라의 특정 우체통 안이라든가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요.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공고화된 체계를 갖추고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네, 여러분 저희가 방송에서 뭐 마약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처벌과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 또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1: 우리나라에서는요 판매는 물론이고요 유통, 구매, 소지, 투약 다 범죄예요.
0: 다
1: 범죄입니다. 우선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가장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0: 네.
1: 뭐 필로폰, 코카인 같은 마약류를 수입, 수출, 판매하면요. 정말 장기간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대규모로 외국에서 마약을 들어오는 경우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 자체 처벌 대상이고요. 구매를 하고 뭐 아직 내가 마약을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해도 구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소지죄 물을 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마약을 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SNS나 뭐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해도 계속 결국 수사를 하다 보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처벌도 처벌인데 마약이 가장 안타까운 건 재범률이 높아요.
0: 예.
1: 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내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결코 그 한 번의 호기심도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합법이니까 여기서 하는 건 괜찮대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안 된다는 말씀이신 절대 거잖아요.
1: 절대 안 되죠.
0: 그리고 그냥 초범이니까 한번 처음 해봤을 때니까 괜찮대 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인터넷 검색해봐도 많이 나와요.
0: 네.
1: 마약은 초범이면 네. 별로 처벌 수위 높지 않대.
0: 어허.
1: 손방망이 처벌이래. 연예인들도 보면 금방 복귀하잖아.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법정형을 보자면 결코 가볍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원의 현실적인 그 판결 수위를 보자면 초범이고요. 내가 대량으로 유통한 것이 아닌 한 단순 투약 소지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진 않습니다. 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뭐 치료 의지가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좀 더 엄정하게 보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만약 판매 유통 단계에도 내가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형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벌이 약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는 건 이제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초범이나 단순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좀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재범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0: 네.
1: 처음엔 초범이지만 다시 한번 잡혔을 때는 재범입니다. 그때는 중역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0: 아니 그리고 집행유예라고 해서 가벼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장 감옥에 가지 않지만 네. 전과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 점도 유념해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거다. 재범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약뿐만 아니라 이게 마약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약,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또 비대면 처방 등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뭐 수면제,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1: 마약 문제만큼 최근 심각하게 지적이 되는 게 바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예요.
0: 예.
1: 특히 수면제나 식욕 억제제, 일명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것들, 그리고 ADHD 치료제, 항불안제, 이제 네. 우울증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포폴 같은 향 정신성 의약품은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잘 쓴다면 약이 됩니다. 그런데 처방도 없이 오남용을 하고 심지어 본인이 처방을 받아서 몰래 인터넷상에 되파는 경우 그래서 정해진 용량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이건 약이 아니라 마약보다도 위험한 독입니다.
0: 네.
1: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런 적발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면면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정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같은 게 사실 수면 마취제잖아요.
0: 예.
1: 수술이나 시술 때 사용하면 마취제지만 단순히 잘 잠이 들고 싶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상습적으로 투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약같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의사와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비대면 진료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뭐 처방 쇼핑이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면서 비대면으로라던가 아니면 대면으로라도 수면제 모아서 많이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먹는다거나 이걸 되파는 경우 문제됩니다.
0: 네.
1: 이런 것들 역시 처벌 대상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0: 네. 이런 의약품 오남용으로 처벌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도 알려주실까요?
1: 많아요. 한 의사는요. 미용 시술을 위장해서요. 3년 동안 중독자 62명에게 무려 989차례 너무 많지 않아요? 989차례에 걸쳐 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어요. 그리고 8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때 구속 기소됐죠.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이 의사 결국 처벌됐습니다.
0: 네.
1: 실제로 다른 이 서울시 점검에서는요. 의부 의료기관이요. 환자에게 허용량에 4배가 넘는 이 정도면 너무나도 많은 용량이잖아요.
0: 네.
1: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수사 대상이 됐고 당연히 처벌됐습니다. 이 수면제 같은 부분의 오남용 그리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여러 병원을 돌면서 동일한 약물을 처방받는 의료 쇼핑 문제 모두 다 처벌 대상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건강을 해친다는 점.
0: 그렇죠.
1: 누군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남용해서 처방을 하거나 비대면 처방을 해준 의료진도 처벌 대상이 되네요.
1: 그럼요. 그럼요. 의사가 의료 목적이 아닌데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의약품 반복적으로 처방하면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에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의료 목적 없이 취급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요.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한 사건에서는요, 3년 동안 중독자 62명에게 거의 1000회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예, 예. 투약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얻은 수익이 8억 원이었습니다. 아. 중형, 구형될 수밖에 없겠죠.
0: 네. 아, 앞서 이제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판매, 유통, 물론이고 구매, 소지, 투약까지 모두 범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마약에 대한 통제 그리고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1: 이 마약 문제를요 단순히 단속의 영역으로만 해결하기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뭔가 특정 범죄 조직이나 정말 일부 극소수의 계층의 네. 문제였다면 이제는 청소년과 일반인까지도 마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일단 공급을 차단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공급을 하느냐. 그만큼 수요가 많고 돈이 되기 때문이죠.
0: 그렇겠죠.
1: 그럼 수요가 어떻게 생기느냐. 충분한 공급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함께 차단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투약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요.
0: 예.
1: 그러니까 치료에 또 방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다고 한 번 했으니까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할 수 없겠죠.
0: 예.
1: 충분한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떤 재활을 위해서 도움을 줄 부분은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이 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예방 교육입니다.
0: 예.
1: 한 번도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거든요.
0: 예.
1: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마약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정말 꼼꼼하게 철저히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 네. 앞서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도 다뤘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이번 마약도 그렇고 처벌은 하되 재활과 치료에 방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 세계의 기발한 상상력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2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오, 올해로 벌써 30회예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30살이 됐는데
0: 네.
3: 1997년에 매해 열리고 있고요. 특히 7월에 열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입니다.
0: 예.
3: 되게 영화제 하면 이제 경쟁 부분,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을 한 비경쟁 국제 영화제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르 영화제입니다. 장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장르물이라는 거는 이 호러 공포물, 스릴러, SF, 판타지, 뭐 미스터리물 등 주로 대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그런 것 컨텐츠들을 묶어가지고
0: 네.
3: 장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확장성을 내세워서 50개국에서 장편 한 170편, 단편 85편, AI로 만든 영화도 38편.
0: 오.
3: 그래서 321편으로 규모가 크고요.
0: 네.
3: 뉴 에라 뉴 스킨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부라고 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새로운 외피를 입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0: 네. 늘 화제가 되는 개막식과 개막작도 전해 주십시오.
3: 네.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렸고요. 개막식은 송성원 감독의 연출로 꾸며졌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의 조화라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AI, 뭐 로봇 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간 것 같고요.
0: 네.
3: 개막식도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고 특히 수상을 한 3명의 여성이 화제였습니다. 홍콩 장르 영화의 독보적인 아이콘이죠. 조시호가 또 이 판타스틱 아이콘상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판빙빙의 글로벌 아이콘상 또 프랑스의 대표 배우죠. 이자벨 뷔페르가 공로상을 받아서 눈길을 끌었고 남종석 프로그래머가 예, 프랑스의 문화예술 공로훈장상이죠. 예, 슈발리의 수훈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 이어서 개막작은 바로 원화평 감독의 표인 풍기 대막이었습니다. 정통 무술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이외에도 블러드 카운텐스에서 16세 헝가리 귀족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연기한 이자벨 휘퍼러가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이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흡혈귀의 원형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0: 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3: 바로 아시아 장르 영화 99입니다.
0: 예.
3: 99는 작품 숫자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와. 매년 33편씩 선정해서 공개를 합니다. 대개 이렇게 작품 선정을 하면 뭐 한 번에 다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매년 33편씩 그러니까 3분의 1만 올해 공개를 하는 겁니다.
0: 예.
3: 97년부터 올해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 장르 작품 가운데 33편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90년대의 질적도역과 흥행을 이끌었던 작품. 그리고 2004년에 왕의 남자, 또 2016년에 부산행, 2019년에 극한직업, 파묘 등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OTT 시리즈물도 대폭 문을 열었는데요. 특히 쇼폼 콘텐츠를 대거 이제 눈길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0: 네.
3: 예,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를 영화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쇼폼 짧은 드라마를 어떻게 선보이느냐. 50편의 쇼폼 드라마를 이어붙인 형태로 쭉 상영을 하는 형태로 네. 스크린에서 상영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우리나라 3대 영화제 하면 부산, 전주, 부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부천 영화제 하면 전매특허와도 같은 좀 강렬하고 센 영화들을 선보이지 않습니까? 눈여겨볼
3: 네.
0: 작품은요?
3: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슬래시 무비 아실 겁니다. 이게 인체의 어떤 훼손을 가하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이 몇 편 돌아옵니다. 바로 미야지마 캠프에서 생긴 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슬래셔 영화는 여러분들 요즘에 잘 안 보시잖아요.
0: 네.
3: 신체 훼손을 가하기 때문에.
0: 오.
3: 그런데 이 젊은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슬래셔 영화를 좀 부활시키겠다라고 나섰는데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0: 네.
3: 그리고 헤드뱅잉과 메탈 음악의 대혼란이 몰아치는 호러 코미디죠. 네스가즘 2, 또 극단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고어 컬트 영화인 미케이 다카시의 2001년작 이치 더 킬러가 4K로 리마스터링 돼서 돌아옵니다. 미케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 전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미케 감독은 1960년생이고 98년에 주목할 만한 미래 영화 감독 100명에 속한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는데 100편이 넘는 다작을 한 감독이에요. 1960년생인데 코미디, 공포, 뭐 매니아들을 몰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슈퍼히어로, 액션, 뮤지컬, 서부극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0: 네.
3: 만들기로 유명하고요. 한국의 정혜인, 고경표 배우와 함께 커넥트를 2022년에 연출해서 큰 화제를 불러보았는데 어쨌든 독특한 스타일로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해온 감독인데 이번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마스터 클래스 전도 연다는 소식입니다.
0: 네, 국제 경쟁 장편 선정작 11편을 공개했는데 좀 살펴볼까요?
3: 네. 그래서 부천 초이스 월드 장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진 감독들의 장편을 소개하기로 유명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국제 경쟁 부문으로서 신진작 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데 올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불안한 청춘의 이야기 염상이 공개가 됩니다. 또 일본 호러 저주의 밈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또 필리핀 대중 문화의 아이콘으로 잡은 컬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자자 자투나도 퀴어 정체성과 슈퍼히어로 서사를 유쾌하게 결합한 뮤지컬 코미디로 돌아오는데 평범한 게이 미용사가 마법의 힘으로 여성 히어로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소녀시대 티파니 영의 인상적인 연기가 이제 돋보이는 한국 대만 공동 제작의 니코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옵세션은 작년 토론토 영화제 이후에 북미 장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금지된 욕망과 집착이 초자연적 공포로 번져가는 과정을 다룬 심리 호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장르 보면 아마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 레위기는 올해 선댄스 영화제 미드나잇 섹션의 인기작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성경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기독교의 금기와 처벌의 언어를 차용해서 신앙과 욕망의 충돌을 퀴어 로맨스와 호러로 결합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 올해 칸 영화제의 주요 화제작들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주목할 만한 시선 개목적으로 소개되었던 미야지마 캠프에서 생긴 일, 아까 말씀드렸고 변희는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으로 이제 상영이 됐었는데 이 성과와 경쟁에 내몰린 젊은 세대의 불안과 분노가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바디 호러 장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바디 호러는 신체를 매개로 해서 공포 를 자아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또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신화와 마녀 전설을 바탕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성의 이야기와 퀴어적 감수성을 웅장한 비주얼로 풀어낸 가우아가 상영이 됩니다. 또 핀란드 작품으로 나이트보는 출산 이후 증폭되는 가족의 불안과 공포를 포크 호러와 바디 호러를 결합한 심리 스릴러로 선을 보이게 되고요. 호쿰은 전작 ODT로 부천에서 화제를 모았던 다미안 메카시 감독의 신작입니다. 아일랜드 웨탄 호텔을 배경으로 민낭과 폐쇄 공포를 결합한 음산한 포크 호러를 선보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미스터리와 호러물과 이런 장르가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마니아들은 이 영화제를 반대로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4: 이게 부천 국제 영화제니까 그런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4: 네, 말씀하신 대로 장르에 특화된 영화제고 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3: 왜냐하면 담는. 극장에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4: 네. 자, 이번에 특별히 또 여성 감독들의 영화도 집중 조명하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앞서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장르물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여성 감독 장르 영화 10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신 작품들입니다. 여성 영화인 모임은 지난 30년간 여성 감독의 작업을 살펴보려고 11편의 한국 여성 감독 장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1998년 이정현 감독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 또 정재훈 감독의 2001년 고양이를 부탁해, 또 2003년 이수영 감독의 4인용 식탁도 있고요. 2005년 오로라 공주 있습니다. 김희정 감독의 작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11편인데 올해는 5편입니다. 궁녀, 연애의 온도, 미싱 사라진 여자, 4인용 식탁, 오로라 공주 이렇게 이제 정해졌는데 특히 미싱 사라진 여자는 실종 미스터리 안에 돌봄, 또 계층, 이주, 젠더 문제를 촘촘하게 엮어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열렸습니다. 예. 여성에게 장르를 허하라 이렇게 해서 한국 여성 감독들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누는 자리까지도 있었습니다.
4: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축제.

0: 그러니까 영화인의 축제를 넘어서 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영역을 넓혀가겠다. 이번에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펀펀 오락실 같은 경우는 관객 라운지입니다. 영화인과 관객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마련을 했고요. 또 찾아가는 동네 영화관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극장 밖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공원과 광장, 학교, 도서관 등 부천 전역 생활 공간에서 무료로
0: 예.
1: 이렇게 상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또 배려프리 상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폼판이라고 해서 30초 쇼폼 공모전까지 30회와 30살, 30곳 등 다양한 의미를 30이라는 숫자로 풀어내면 응모할 수가 있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또 부천시와 함께 7월에 카니발이라는 거리 축제도 개최한다고요.
1: 오늘까지인데요. 예를 들면 지역 상생 마켓, 부천 치맥 페스티벌,
0: 네.
1: 별난 잔디 콘서트, 호러나이트, 별난 보물찾기, 또 별난 상점 등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호러 분장 체험 같은 경우는 특수 분장을 해서 호러 캐릭터로 변신해보는 이색 체험입니다. 그리고 7시 반까지인데 반이 넘었네요.
0: 막 지나갔습니다.
1: 네, 호러 나이트 공연이 있습니다. 전문 공연팀이 선보이는 짜릿하고 화려한 호러 퍼포먼스를 네. 관람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공연은 약간 시간이 넘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상인과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야외 마켓, 지역 상생 마켓도 있었고요. 치맥 페스티벌도 열렸습니다. 오. 그리고 별난 잔디 콘서트는 오늘도 여러 공연과 함께 인디밴드 등이 같이 야외 공연 이어가는데 비가 좀 뿌리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별난 보물찾기에서는 시민과 관객을 위해서 참여한 이벤트로 또 부천중앙공원에서 진행을 했고 참가비는 다 없는
0: 네.
1: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간략한 질문 하나 끝으로 드려야겠네요.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작년 2024년이군요. 재작년에 국내 영화제 최초로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뭐 늘 주제를 예술과 AI 이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AI를 넘어서서 AX로 진화를 한다고요?
1: 일단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사실은 이게 영화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AI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0: 영화계에서요.
1: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관련해서 쇼폼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도 하고요. 또 영화 배급 지원 공모전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또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가 아니고 인력들을 배출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
0: 그렇죠.
1: 때문인데 제 주변에도 AI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제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까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문화로 세상 읽기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죠.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릴 텐데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비 예보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 산지는 가장 많은 80mm 이상.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지방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 정도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내일까지 많을 텐데요. 이후로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고 중부지방은 목요일 밤까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내일 최고 29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세종, 대전도 같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광주는 30도, 제주 31, 대구 32도, 강릉, 부산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 분포로 내일도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고요. 남부 내륙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릿하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오후에 대부분 높겠고 일부 경남으로는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도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희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빗길이라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곳곳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파주와 포천을 오가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방향 은현 1터널을 가기 전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되고 있어서 1차로 조심하셔야겠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는 마달터널 진입하기 어려운데요. 이 구간 1차로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고요. 미리 감속해 주셔야겠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입니다. 남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아직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익산 부근에 차량 미끄럼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요. 이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긴 구간이 아직 흐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새마을에서 속도 주춤한 정도고요. 반대 강릉 방향 둔대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아, 왜 그럽니까? 가슴 아픈 네. 이별의 서사가 있는 명곡이라고요.
5: 네, 마침 오는데. 또 비가 오니까요. 괜히 비가 오면 구두고 싶게 되고 센치해지고 그러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아픔이 있는 네. 네, 그런 명곡들이 되겠고 단순히 뭐 상상으로 만든 곡이 아니라 예. 두 곡 다 이제 가수와 작곡가의 어떤 경험이 아하. 녹아 있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들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가요의 고전, 한국 스탠다드 팝의 뭐 결정적 명곡이라고 해야 될 거고요. 예. 또 이 곡을 부른 가수는 정말 한국 스탠다드 팝의 대목격인 존재입니다. 네. 이분이 조영남 씨나 이미자 씨한테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눈앞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0: 아, 영남아 뭐 이렇게요?
5: 미자야. 영남아 뭐하니? 이렇게 아. 부르시는데 예, 패트김의 예. 이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5: 저는 이 곡이 정말 우리 가요의 어떤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곡을 쓴 기록윤 작곡가. 정말 예. 국보급 작곡가입니다. 예전에 정말 훌륭한 작곡가들이 많았는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서양의 어법을 절충해서 아주 독특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곡은 기록윤 씨가 패티김 씨 때문에 만든 곡입니다.
0: 오, 그래요?
5: 네. 사실 이제 기록윤 씨가 패티김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는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연인이었고 네. 그리고 부부였습니다. 환상의 뭐 파트너 단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0: 이미 결별을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네. 물론 기록윤 씨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패티 김 씨가 더는 못 산다 해서 이제 이별을 선언하고 이제 약간 별거를 하고 있을 때 기록윤 씨가 어떻게든지 우리 패티의 마음을 돌려야겠다 하고 만든 곡이 이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별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별을 하잖아요.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 만들었어야죠.
1: 아하.
0: 다시 한 번만 더 돌아와 주세요. 뭐 이런 곡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곡을 패트 김 씨는 너무 좋아했고 이 곡을 녹음을 하지만 마음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 이거는 두 사람의 약간 안타까운 로맨스가 여기 이 노래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또 이제 깊은 공감을 줬던 그런 명곡이고, 어떤 과장된 감정의 폭발 이런 거 없습니다.
1: 그냥 담담.
0: 네, 담담하고 체념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워하는. 네. 그리고 울부짖기보다는 가사가 그렇잖아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러니까 떠난 뒤에도 이제 남는 기억 이런 것들을 조용히 그려낸 그런 명곡이 되겠고요.
1: 그치.
0: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가 히트하면 당연히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영화에는 신성일, 김지미, 오수미 당대의 아주 정상급 배우들이 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뭐 패트김 씨 노래가 대부분 그렇지만 일단 곡도 좋지만 이 패트김의 보컬이
1: 예.
0: 정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보컬이죠. 예, 특유의 중저음 보컬, 예, 뭔가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트로트가 대세였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패트김 씨는 우리 가요를 국제화시키는데
1: 예, 예.
0: 팝 감각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한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1: 오, 약간 재즈풍과 샹송을 섞어서.
0: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우리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좀 앞선 감각의 국제적인 감각의 그런 노래들을
1: 예.
0: 이제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점을 흡수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또 음악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헤어지기로 했는데 또 곡은 받아서 부르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록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 너무 일찍 가셨어요.
0: 그 음악적 동료로서는 아주 돈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록윤 씨는 정말 뭐 연주자로도 유명하지만 일단 작곡가로 우리 가요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 네.
0: 우리 가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런 고마운 존재?
1: 네.
0: 국보급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약주를 좀 더 자시고 좀 절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그 이 곡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1: 네.
0: 또 얻었던 곡이고요.
1: 네.
0: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네. 이 곡을 애창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0: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만큼 예, 네. 그 다 초월해서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북녘 동포들에게도 감동을 준 노래다.
1: 좋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패티김의 목소리로 듣는 이별입니다.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가슴 아픈 이별의 서사가 있는 명곡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 이별 노래라고 하셔서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얕은가 봅니다. 네.
1: 그 노래는 이제 이별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4개 네. 음악이니까 네. 경쾌한 곡이죠.
0: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뭔가요?
1: 네. 20세기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의 명곡입니다. 오. In the Wee Small Hours라는 곡입니다. 1955년에 발표돼서 정말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런 곡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패티김 선생님이 한국 스탠드 팝의 어떤 고격을 이뤘다면 예. 미국은 뭐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0: 예. 네.
1: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어떤 존재이냐면 사실 빌보드에서 각 시대별 최고의 가수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0: 예.
1: 1940년대부터 선정을 예. 했는데 194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는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참고로 50년대는 엘비스 프레슬리,
0: 아.
1: 60년대는 비틀즈,
0: 오.
1: 70년대는 이제 존 덴버와 엘튼 존. 예.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80년대는 마이클 잭슨. 거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만큼 194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1990년대 초반까지도 뭐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예. 그래미도 받고 공연도 많이 했던 그런 가수인데요. 그런데 그 이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곡이고
0: 네.
1: 어떤 스탠다드 팝의 교과서가 되어준 곡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가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로이 오비슨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노래였고 스팅이 이 노래를 좋아해서
0: 아.
1: 직접 녹음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 수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재즈 가수들이 기본적으로 리메이크하는 뭐 필수 레퍼토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곡은 일단 프랭크 시나트라가 너무 노래를 잘했고요.
0: 예.
1: 그리고 편곡자 중에 넬슨 리들이라고 정말 전설적인 편곡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편곡을 해서 아주 멋진 앙상블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그 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의 이제 사랑, 이별 이런 것을 겪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 곡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그런 곡입니다.
0: 그러니까
1: 프랭크 시나트라가 좀 나쁜 남자였어요. 예.
0: 실제로요?
1: 스캔들 메이커였어요.
0: 아.
1: 다른 말로 플레이보이.
0: 아.
1: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0: 아프게,
1: 예, 아프게 했고 예,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에바 가드너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예전에 자서전에서 훗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49년에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서로에 이끌렸다고 그래요. 그냥 운명처럼 이제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때는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다가온 시선, 비난도 받아야 했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각각 이제 다른 분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또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6년 동안 살았는데 처음에 신혼 때 한 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만 만나 이제 끝이야.
0: 뭐
1: 헤어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0: 아.
1: 결국은 6년 만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0: 예.
1: 대부분 프랭크 시나트라가 예, 잘못했다고 합니다. 바람기 때문에.
0: 아하.
1: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제 본인이 이별을 예감한 다음에 아 내가 좀 너무 미안한 게 많으니까
0: 예.
1: 그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잠시 이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날이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곡과 하천변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산비탈과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아예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호우와 돌풍 또 낙뢰 대비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에 호우와 돌풍 낙뢰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In the Wee Small Hours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58분 날씨.
4: 오늘은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이고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입니다. 전남 남해안, 제주 오늘 예상 강우량 20에서 60, 제주 산지 80mm 이상,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지방 5에서 40mm,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틀간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이렇게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 밤까지도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분포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29도, 광주 30, 제주 31, 대구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흐린 하늘 속에 비가 자주 오겠지만 대부분 낮더위도 계속되겠고요. 내일 자외선 지수 오후에 대부분 높겠습니다. 일부 경남 해안가는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1도, 오늘 서울에 1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새장가를 가고 싶은 부마 정재륜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왕의 사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만 부마는 정계 진출이나 혼인의 제약도 많았다고 하는데 잠시 후 들어보시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희경의 시간의 감촉, 전경철의 안녕 피터팬을 만나보고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베른트의 기후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효종 임금의 딸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주의 남편, 그러니까 부마 이야기도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새장가를 가고 싶은 부마예요?
2: 네, 맞습니다. 조선왕조의 부마 제도를 오늘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부마는 뭐 아시다시피 왕의 사위죠.
0: 네.
2: 부인이 공주 아니면 옹주입니다.
0: 네.
2: 뭐 공주는 왕비의 딸이고 옹주는 후궁의 딸이죠. 그런데 이 용어부터 잠깐 정리를 할게요.
0: 네.
2: 부마는 원래 황제의 사위를 말합니다. 조선 왕조의 왕들은 황제는 아니었어요.
0: 그렇죠.
2: 제후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제후 왕들의 사위는 법적으로 의빈이라고 말합니다. 경국대전에 의빈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마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0: 예.
2: 아무리 법이 이렇게 정해졌어도 조선 사람들은 부마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0: 아.
2: 그래서 부마라고 해도 하등 이상은 없습니다.
0: 아.
2: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리고요.
0: 알겠습니다.
2: 네. 일단 왕의 사위하면 또
0: 권력과 뭐 재물에
2: 확 떠오르죠 이게.
0: 그렇죠.
2: 맞습니다. 네. 일단 조선 왕조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제9대 왕 성종까지는 왕의 사위가 되면 상당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0: 예.
2: 게다가 법적으로 부인이 공주나 옹주였기 때문에 부마에게는 상당한 양의 재물과 노비가 하사됩니다.
0: 예.
2: 재물이란 건 집도 되고 땅, 요즘 말로는 부동산이죠.
0: 예.
2: 어마어마하게 내려집니다.
0: 예.
2: 몇 대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같은 정치 싸움에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2: 자, 그런데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건국되었어요. 유교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예의 또 염치입니다. 그래서 왕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세자로 치면은 세자를 제외한 왕의 일반적인 아들들, 즉 일반 왕자가 되겠죠.
0: 예.
2: 이런 일반 왕자들이나 왕의 사위들은 법적으로 과거를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0: 네.
2: 과거를 본다면 뭐 부정이 당연히 낄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제외하더라도 왕의 아들이나 왕의 사위니까 아무래도 부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0: 네.
2: 그러면 이제 또 벼슬을 하게 되면 권력층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권력의 농단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0: 예.
2: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법적으로 이들의 과거 응시 제도를 막는 제도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태종 이방원부터 정비가 시작되고 이후 세종대왕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세종대왕의 증손자 성종 때 경국대전의 반포로 확립되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 이후 세제를 제외한 왕자들이나 왕이 사위인 부마들이 권력쟁탈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만 이후 시기에 일어나는 반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왕자들이 추대되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역모를 주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추대되는 겁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일반 세자를 제외한 일반 왕자들 또는 세자의 친동생들이 너무 똑똑하면 문제가 됩니다.
0: 네.
2: 그래서 현명한 왕자들은 오히려 어리숙한 채 살기도 했었어요.
0: 그렇네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새장가를 가고 싶은 부마인데 그렇다면 부마는 과거를 못 볼 뿐더러 사별 뭐 이혼은 꿈도 못 꿀 것 같으니까 사별을 해도

0: 재혼을 못한다 뭐 이런 말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왕의 딸인 공주나 옹주와 혼인하면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사위로서 왕실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0: 예.
1: 게다가 부마가 낳은 자식들도 왕실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왕의 외손들이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자, 그런데 만약에 공주나 옹주가 일찍 사망해가지고 부마가 왕의 딸이 아닌 일반적인 사대분 가문의 여자와 혼인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0: 네.
1: 그럼 그 자식은 왕의 외손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공주나 옹주가 낳은 자식들은 왕의 외손인데 만약 그 외손이 총명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면 왕의 외손자로서 현재 왕의 고종사촌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0: 오.
1: 게다가 왕의 외손들은 법에 의해 왕의 외손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왕실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마가 왕의 딸이 아닌 여인과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왕의 외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왕실 족보에 오르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0: 그렇죠.
1: 왕실에서. 게다가 왕실의 일원으로서 대우를 해줄 수도 없던 거예요.
0: 그렇죠.
1: 이거는 바로 공주나 옹주가 사망해도 공주나 옹주의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왕실의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 초기부터 부마의 재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면 조선왕조 역사상 재혼을 한 부마는 전혀 없나요?
1: 하지만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외가 있으니까 예. 스토리가 또 있죠. 바로 그 두 명 정도가 돼요.
0: 두 명이요?
1: 네.
0: 와 500년 사이에 두 명이네요.
1: 두 명 정도 됩니다.
0: 네.
1: 바로 문종의 부마 강자순이라는 사람하고
0: 예.
1: 세조의 부마 정현조라는 사람입니다.
0: 또 오늘 주인공이군요.
1: 아니요. 그 정현조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고
0: 아, 예.
1: 정재준이라는 사람.
0: 아 정재준이네요. 그렇네요 또. 예.
1: 네. 이 강자순과 정현조는 각각 부인이 공주와 아, 옹주와 공주였어요. 그런데
0: 예.
1: 자신들보다 먼저 죽자 양반가의 여자를 첩으로 들인 겁니다.
0: 예.
1: 자 그들이 이렇게 양반가의 여자를 첩으로 들인 것은 훗날 이 여인들을 정실 부인으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이때가 바로 조선 왕조의 기틀이 잡혀가던 성종 때였습니다.
0: 예.
1: 당시 신하들은 강자순과 정현조가 왕의 딸에게 장가를 갔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공주나 옹주에게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분이 높아진 거고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주나 옹주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양반과 여자를 첩으로 삼아서 나중에 공주나 옹주와 같은 지위로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들을 신하들은 이 두 명의 부마들에게 엄벌을 내리라고 성종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왕조 조선 왕조의 기틀을 잡으려던 성종이었기 때문에 성종도 엄벌을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0: 예.
1: 친인척 관계로 보면 성종하고 몇 촌 차이가 안 나는 어른들입니다. 집안에. 쉽게 엄벌을 내릴 수는 없죠. 다만 성종은 이런 현명한 생각을 해놓습니다. 강자순과 정현조가 새 부인과 낳은 자식들은 이제 왕의 외손들이 아니고
0: 예.
1: 서월로 삼아버리라 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절충을 해요.
0: 예.
1: 그래서 이후의 시기 부마들 중에 이제 세장가를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주인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장가를 가고 싶었던 부마 정재륜은 어떤 사람인가요?
1: 일단 정재륜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효종의 다섯째 딸인 숙종공주와 혼인해서 부마가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영의정까지 올랐던 정태화라는 사람이에요.
0: 예.
1: 이들은 동래정씨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특히 동래정씨 동래군파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꾸준히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던 사람들입니다.
0: 예.
1: 그냥 하나의 동래정씨가 아니라 직계 후손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륜의 7대조 할아버지가 이조판서였고 6대조 할아버지는 영의정. 고조 증조 할아버지는 좌의정, 할아버지는 도승지, 아버지는 또 영의정.
0: 이야.
1: 그러니까 이거 조선 왕조의 그 외척은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 대표적인 정승 관료 가문이에요.
0: 그렇네요.
1: 현실 정치도 잘 알고 관료로서의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0: 네.
1: 자 그렇기 때문에 정재륜은 1656년에 그때가 효종 7년입니다. 당시 9살의 나이로 부마로 간택됩니다.
0: 와.
1: 이때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0: 그렇죠.
1: 바로 대동법과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아가지고 효종 재위 10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 영의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이 정태화의 아들이었던 정재륜을 부마로 간택한 거예요.
0: 네. 아주 대단한 가문 출신으로 이른 나이에 부마가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러면 공주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공주와 좋은 일이 많았죠. 혼인도
0: 네.
1: 했고.
0: 네.
1: 딱히나 다섯째 딸, 효종의 다섯째 딸이었던 숙종공주는 12살의 나이로 3살 연하인 정재륜과 혼인했습니다. 이후에 공주는 바로 이제 같이 함께 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15, 16세가 되면 같이 사는데 네. 이후에 3남 2녀를 낳아요. 5남매를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0: 예.
1: 자, 그런데 24살에 꽃다운 나이로 사망해버립니다.
0: 너무 일찍.
1: 네. 예.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사망해요.
0: 아.
1: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공주가 24살이었으니까 남편 정재류는 3살 연하.
0: 21살이네.
1: 21살이었던 청춘 이 정재류는 이때부터 이제 호라비로 살아요.
0: 그렇네요. 네.
1: 그리고 이제 아까 3남 2녀를 낳았다고 했지만
0: 예.
1: 이 3남 2녀 5남매 중에 3명이 모두 일찍 요절하고
0: 아이고.
1: 1남 1녀만 남아요. 특히 이제 남은 아들 정효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자식 없이 결혼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0: 어허.
1: 자기보다 빨리 사망해버린 거예요.
0: 아.
1: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0: 딸만 남았네요.
1: 이제 대가 끊겨버린 거는.
0: 아, 그렇네요. 네.
1: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0: 네.
1: 자, 만약에 부인이 공주가 살아있다면 더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0: 예.
1: 게다가 이 시기는 이제 효종 때는 조선 중후기, 특히 유교 이념이 정착되던 사회이기 때문에 대가 끊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재류는 세장가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0: 그러면 일단 장인어른 되시는 왕에게 세장가를 가도 되겠습니까?
1: 근데 이때는 이미 장인어른 효종은 돌아가셨죠.
0: 어?
1: 아. 이때는 이제 공주가 죽었을 때는 효종의 아들 현종 때입니다.
0: 아, 그렇네요.
1: 현종과 정재류는 처남 매부 사이에.
0: 예.
1: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그 부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이 현종한테 처남이죠. 처남한테 예. 예. 나 세장가 가게 해달라는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그 다음 때인가요?
1: 그 다음 왕 때.
0: 아이고.
1: 왜 다음 왕 때는 이제 현종의 아들이거든요.
0: 예.
1: 현종의 아들이면 정재준에게 있어서는 처조카.
0: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1: 왕이 처조카예요.
0: 예.
1: 만약에 아나운서님 내 왕이 내 처조카가 왕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0: 아, 그렇긴 한데 또 거기다 대고 나 세장가 들게 해줘.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1: 근데 해주라고 합니다.
0: 아.
1: 네. 바로 이 숙종입니다.
0: 예.
1: 숙종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재준에게 처조카예요.
0: 예.
1: 숙종에게 정재류는 이제 고모부입니다.
0: 그렇죠.
1: 고모부. 아니 고모부가 이제 처족한 왕에게 나 세장가 가게 해줘라고 상소를 합니다.
0: 그럼 뭐 이제 오랫동안 또 시간도 이미 흘렀고.
1: 그렇죠.
0: 뭐 좀
1: 허락을. 또 숙종에게 고모부뻘 되는 어른이니까
0: 그렇죠.
1: 좀 숙종으로서는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0: 예, 예, 예. 들어주나요?
1: 근데 숙종이 누구입니까? 숙종은 서인과 남인 그 각 당파의 영수들을 역적으로 제거해가지고 조선 후기 독보적인 왕권을 수립한 왕입니다.
0: 예.
1: 명분과 원칙을 항상 내세워서 이런 정치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부탁을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왕이었어요.
0: 아.
1: 네, 제 아무리 고모부의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 근데 숙종의 본 마음은 해주고 싶어. 근데 신하들도 또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0: 그렇군요.
1: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이 신하들이 숙종의 마음을 알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숙종의 마음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이런 상소를 또 올리면서 정재륜의 재혼을 금하게 됩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정재륜은 결국 21살 때 호래비가 되었죠. 돌아갔을 때 나이가 향년 76세입니다.
0: 아유.
1: 한 55년 동안 이제 호라비로 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불쌍합니다.
0: 네.
1: 아무리 부마지만 그때 향년 76세를 일기로 조선 숙종의 아들이죠. 경종. 이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공주하고 부마잖아요. 이 서울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 정재륜의 아버지 정태화의 묘는 바로 흑석동에 있습니다.
0: 예.
1: 거기 동래정씨 묘역이 지금도 엄청나게.
0: 아, 동작구 흑석동이에요?
1: 네, 흑석동에 예. 있고 이 부마와 공주의 묘는 군포시 속달동에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 종가집도 남아있고 묘역에 있는 그 성물이라는 문화재도 거의 보물급 이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0: 그죠. 어마어마한 가문이니까.
1: 예, 한번 시간 되신 분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공개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0: 왜요?
1: 지금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0: 네.
1: 벌.
0: 아.
1: 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0: 아, 조심하셔야 된다고.
1: 가을에 선산할 때 낙엽 떨어질 때 한번 가보시면
0: 알겠습니다.
1: 아주 결국 좋겠습니다.
0: 대는 끊겼네요.
1: 이제 양자를 드리는 거죠.
0: 아.
1: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드려서 가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왕의 사이가 뭐.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은희경 작가의 신간 출간됐습니다. 시간의 감촉이란 책인데요. 요즘 젊은 작가들의 젊은 소설이 유행인데 이 소설은 나이든 작가의 나이든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몸 안에는 수많은 장소와 시간이 들어있다. 라는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소설인데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조건하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작가는 안나와 경선이라는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안나와 경선은 자매 사이예요. 근데 언니 안나는 1월생이고 동생 경선은 12월생입니다. 출생한 해가 같죠. 65살 생일을 맞은 안나 그리고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된 경선의 아침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용건이 있지 않는 한 만나지 않는 두 사람이 조우하게 된 곳은 뜻밖의 병원이었습니다. 동생 경선의 건강검진 결과 심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나는 예정에 없던 보호자가 돼서 동생 경선을 간병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경선 대신에 손녀인 다니엘까지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간 혼자서 지내왔던 혼자만의 삶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안나는 경선의 병간호를 계기로 잊고 지냈던 오랜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곧장 소설은 안나와 경선이 젊었던 시절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안나가 오래전에 안나 푸르나 여행 갔을 때 만나게 됐던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경선이 전 남편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후에 결혼 생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티격태격하는 자매의 이야기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그려지는데요. 안나와 경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서로의 기억들을 마침내 소용돌이처럼 펼쳐 보이는 장면들이 소설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시간의 감촉이었고요. 다음 신간은요?
3: 안녕 피터팬이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2006년 3월 달에 공중파 방송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절규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64세의 아버지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살기 위해 버티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키워온 27살 중증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은 말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성 발달 연령이 2살 수준이고요.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도전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들이 살아갈 곳을 찾아서 대한민국 곳곳을 헤맸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기관, 관련 단체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다고 그럽니다. 입소 불가였는데요. 수백 번의 문의, 거절 끝에 아버지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1천여 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받아줄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참 잔인한 사실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내 그 어디에도 맡아주는 곳이 없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몸은 다 자랐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당시 방송을 통해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세상에 남기는 처절한 유서이면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를 향한 묵직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0: 네. 자, 안녕 피터팬이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3: 기후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라는 책 골라봤는데요. 지금 유럽이 폭염으로 난리라고 그러죠.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그럽니다. 이번 여름이 당신이 살아가며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시대가 온 건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 홍수, 폭풍, 산불,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재난

0: 아니나 북극곰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기후위기를 다룬 책들이 주로 이상기후 현상을 분석하거나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약간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을 이야기했다면 이 책은 초점을 바꾸어서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생화학을 전공하고 독일 암연구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과학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의학과 정신건강, 생명과학 분야를 꾸준히 취재해 왔는데요. 책에 의하면 폭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여러 연쇄 효과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 불안증, 우울증, 치매까지 폭염이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온실가스는 염증이나 혈액 응고를 일으키고요. 기온 상승으로 식물들이 꽃을 더 많이 피우고 사계절 내내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수, 폭염 등으로 모기나 진드기,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폭염 자체로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좀 무서운 거긴 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아서 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게 더 두려운 거네요.
0: 그렇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다라고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의학 저널 엔시스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열 관련 사망이 1990년에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연평균 54만 1000명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더위가 인간의 건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온은 혈청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여서 뇌졸중의 위험을 키울 수 있고요. 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울수록 더 짧은 집중력을 보였고 질환 증상이 심화하기도 하는데요. 구름이 적어져서 자외선 노출량이 상승하고 피부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잠깐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피부암 환자가 늘고 있다까지 들었습니다.
0: 예. 식물이 개화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 겨울 내에 해충이 죽지 않아서 관련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이제 뜨거워진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는 건데 이 책은 폭염이 사람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2022년 여름에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7월과 8월에 35도씨를 넘는 일이 빈번했다고 그래요. 이때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고온에 취약했고 약해진 장기에 더 큰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밤에도 더위에서 벗어나서 몸을 식힐 수 없고 회복력이 더뎌지면 몸은 더욱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후위기나 기후온난화 또 이로 인한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다. 내 몸의 위기다라고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건강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미생물, 기생충, 열대 모기가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이 더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코로나19처럼 어떤 미지의 바이러스가 또다시 온 지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경고인데요. 화가 난 자연이 만든 재난을 목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과 불안도 늘 수 있다라는 거죠. 기후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는 추상적인 위기가 아니라 체온, 혈압, 호흡, 면역, 수면, 기분의 문제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모두 나서 작은 실천을 해야만 이유를 최근 분명하게 납득시켜주고 있습니다.
1: 네, 기후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였습니다.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중간에 전화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7월 11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일본 방위 대신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공보계획 담당 박성용 중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일본 방위 대신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고요?
1: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일본 방위 대신은 6월 28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여섯 번째 회담으로 지난 1월과 5월 안규백 장관의 일본 방문과 아시아 안보회의 회동을 계기로 고이즈미 방위 대신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개최되었는데요. 양국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고 특수비행팀 간의 교류와 해난 수색 구조 훈련과 같은 국방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0: 예, 양국 장관이 공군 블랙이글스 부대와 한국 국방연구원도 방문을 했다고요?
1: 네, 양국 국방부 장관은 6월 27일 원주에 있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6월 28일에는 한국 국방연구원을 방문해 한국과 일본 대학생 50여 명과 함께 청년 안보 대화를 실시했는데요. 양국 장관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과 대담을 나누고 두 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0: 예, 해군이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해군은 6월 29일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4번째로 열린 행사로 해군은 매년 제2연평해전의 승전 의미를 되새기고 전투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왔는데요. 안규백 장관은 기념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서해와 NLL을 사수한 참수리 357정, 358정 승조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전투 중 사나한 참수리 357정 여덟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께 신뢰받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흔들림 없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7월 1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두 번째 전작권 회복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요?
1: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월 1일 2026년에 두 번째 전작권 회복 추진 평가회의를 주관해 그간의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등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현황을 높이 평가하고 전작권 회복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국권이 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0: 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소식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1: 네, 안규백 장관은 회의에 앞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계획을 완수합시다라는 제목의 지휘서신을 통해 전군의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7월 1일 전군의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각 군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된 마음으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구체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각 군의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공보계획 담당 박성용 중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32사단에서 복무한 김태후입니다.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운용하는 TOD 조장이었습니다. 군생활 당시에 계셨던 간부님들이 생각나네요. 저는 임기제 부사관으로 전역을 했고 간부였다 보니까 병사들보다

0: 일단 간부님들이 더 생각이 나는 편입니다. 장지우 상사님이고 2년간 제일 오래 배웠던 분이고 다른 병사들한테도 일관되게 나오는 말인데 항상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장지우 상사님 저 김태우 하사인데요. 대참 감사했습니다.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
1: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네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달 25일은 6.25 전쟁 발발일이었는데요. 6.25 전쟁 하면 초반엔 패배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전쟁 직후 눈부신 승리를 거뒀던 해군의 전과를 기리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고요?
2: 그렇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부산 민주공원과 작전기지 일대에서 참전 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선배 전우들의 해양수호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대한해협해전은 1950년 6월 26일 새벽 백두산함이 병력 수백 명을 태우고 후방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수송선을 부산 앞바다에서 교전 끝에 격침한 해전입니다. 이는 6.25 전쟁 초기 부산 지역을 교란하려던 북한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전략적 거점인 부산을 지켜내 유엔군의 전개와 낙동강 전선 유지를 가능케 한 승전으로 평가받죠.
1: 예,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2: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전승 기념식에는 백두산함 승조원 황상영 옹을 비롯한 참전 용사와 유가족, 해군작전사령관 곽강섭 중장,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식사와 경과보고에 이어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백두산함의 해양수호 의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우수함장상이 춘천함과 이역기함 함장에게 각각 수여됐죠. 곽사령관은 기념사에서 포탄이 빗발치는 대한해협해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과 필승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참석자들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의식도 치렀다고요?
2: 그렇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부산 해군기지로 이동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 올랐습니다. 76년 전 실제 교전이 벌어졌던 해역에 도착하자 비행갑판에서 해상헌화가 엄수됐는데요. 헌화 직후 부산시인협회 소속 시인들이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창작시를 낭송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바다에 꽃을 바치며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죠. 마라도함에 오른 백두산함 포탄 운반수이자 장전수 황상영호는 포를 처음 쏴보는 정도로 훈련도 장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키를 안고 전사한 두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들이 이순신 하면 거북선을 떠올리듯 6.25 하면 백두산함이라고 역사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 예,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도 준비를 했다고요?
2: 네, 해군작전사는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날인 25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해군 군악대와 유가족, 연합합창단 등 240여 명이 참여한 전승 76주년 기념 호국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1,800여석이 매진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또 전투 장면을 기록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지난 3개월 동안 AI 그림 창작시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공모전엔 총 528편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44명이 수상하며 국민이 백두산함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적으로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 예, 대한민국 해병대가 필리핀 루손섬 일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6 카만닥에 참가해서 정글약정과 상륙 능력을 가다듬으면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다고요?
2: 네. 필리핀어로 바다전사들의 협력을 의미하는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 방어 및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0: 주요 참가국들과 사격 및 상륙 절차를 훈련하며 소부대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재해 재난지역을 가정한 인도적 민사지원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수색팀은 정글 생존훈련과 소형 고무보트를 활용한 해상 침투 등 고난도 전술을 교류했죠. 특히 이번 훈련에서 해병대는 처음으로 12.7mm 대물 저격총 실사격을 수행하며 연합작전에서의 정밀타격 능력을 입증했다고 하네요.
1: 예, 또 다른 분야의 성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0: 해병대는 군사적 교류와 함께 상호 운용성 강화와 K-방산의 위상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해병대는 참가국들과 연합 지휘소를 구성해 참모 연습을 진행하며 다국적군 지휘 통제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또한 2016년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8대를 도입한 필리핀 해병대를 대상으로 기술 교류팀 정비위원들이 직접 참가해 차량 운용 및 정비 노하우를 전수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의미를 더했죠.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해병대 마크 조엘 북하유대 중위는 한국 해병대와 정글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의 전술을 교류하고 다양한 훈련 과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양국 해병대가 하나의 마음으로 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훈련대장을 맡은 전 윤기 소령은 카만다 훈련을 통해 국내외 어떤 환경과 지역에서도 큰 바 임무를 완수할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호국 충성 해병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카만다 훈련 외에도 올해 미 재병협동훈련, 슈퍼 가루다 실드, 칸퀘스트 등 다양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해외 군사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1: 예, 먼저 해병대의 강한 훈련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해병대 정체성 확립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행사도 진행이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사령부 대회의식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2026년 해병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회는 해병대 고유의 역사와 전통, DNA를 계승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기본에 충실한 해병대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 및 화상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사령부 주요 지휘자를 비롯해 예하 중대급 이상 지휘관, 주임원사, 계층별 대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등이 폭넓게 참석했죠.
1: 예, 이번 토론회에선 해병대의 병영문화 혁신 성과도 소개가 됐다고요?
0: 네, 해병대는 지난 5월부터 전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부대 진단을 실시해 잔존하는 악습을 식별하고 소통 체계를 사전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대비 병영 내 사건 사고가 73%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병영문화 올클린 운동, 행정 간소화를 위한 머스트 운동 등 장병 의식개혁 캠페인과 지휘관 중심의 소통 시스템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한 결실로 분석된다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1: 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들도 나왔다고요?
0: 네, 각 부대의 진단 결과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특히 개인 심리안전리 시간 보장과 심리적 안정 등에서 병사들의 생활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식별돼 이를 적극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아울러 장병들로부터 95.2%의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미래 도전 휴가 제도 역시 올바른 복무 자세를 유도하고 전역 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휴가자 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주사령관은 해병대의 강인함은 끈끈한 전우애와 엄정한 군기에서 비롯된다며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연평부대에서 계층별 대표로 참석한 정종민 병장은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병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내가 선택한 해병대가 더욱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죠.
1: 네, 서북도선의 응급 환자를 군용 헬기로 긴급 후송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가 KBS 119상에 영예를 안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의무사는 최근 개최된 제31회 KBS 119상 시상식에서 의료종합상황센터가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KBS 119상은

0: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구조, 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제정됐습니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환자의 처치부터 후송,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죠. 지난해 3월 인천소방본부와 상시협력 한라인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지역 군소방헬기 상호지원 체계를 확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북도서는 군사제한구역으로 민간 응급의료헬기의 진입이 제한되고 야간이나 악천 후에는 운항이 더욱 어려운 지역이죠. 이에 군과 소방은 서북도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 의무후송헬기를 투입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골든아워를 확보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범부처 협력 모델을 정착시켰죠. 의료종합상황센터 상황대응과장 남소윤 육군소령은 이번 수상은 군과 소방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경계를 넘어 국민과 장병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최우선에 둔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해병대 연평부대가 군인과 참전용사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고요?
0: 네, 연평부대는 최근 사진작가 남희 작가를 초청해 장병 대상 강연과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남희 작가는 군인과 참전용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죠. 행사에서 남희 작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자유와 평화의 의미, 제복 근무자의 책임과 사명,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장병들과 함께 나눴죠. 이후에는 정복과 전투복을 착용한 장병 개인 사진, 소부대 단체 사진, 임무 수행 장병 등을 중심으로 사진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장병들은 서북도서 절대사수의 사명과 임무 완수에 대한 각오를 사진으로 표현했죠. 신현수 상병은 6.25 전쟁이 과거가 아니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순간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해병대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호입니다. 사촌 동생한테 안부 메시지. 엄마, 동생이 아들. 21사단 지금 GOP에 갔는데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현우요. 저의 첫 사촌동생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나다 보니까 둘이 놀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촌동생의 연애 고민? 연애 상담? 모든 군인의 고민이겠지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난 일주일 뒤에 입대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고 지금은 아마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전 하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상황 보고 천천히 하라고. 또 군대 가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둥글둥글 해가지고 사람도 너무 좋다고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현우야 많이 힘들지? 내가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늘 응원하고 있단다. 군대 생활이 짧진 않겠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 휴가 나오면 먹고 싶은 거 말해라. 화이팅!
3: 편안한 주말, 우리 군이 책임집니다.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1: 병영 소식, 병무 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투사와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윤수연 주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매년 카투사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4: 네, 올해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에 대해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합니다. 월별 입영 일자는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고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에 병무청 누리집에 들어와서 개인별로 로그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됩니다.
1: 예, 카투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한가요?
4: 네, 지원 자격은 연령 기준으로는 18세 이상, 28세 이하이고 올해 기준 98년생부터 08년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 편성 검사 결과 신체 등급 1에서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해당되고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1: 예,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 그 기준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4: 네, 시행처별로 어학 성적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인 곳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험인 토익 기준으로는 780점 이상이고 탭스 기준 299점 이상, 플렉스 기준 690점 이상이면 됩니다. 토플 IBT 기준으로는 83점, 환산 점수로는 4.5점 이상 획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예, 말씀해 주신 어학 성적표의 성적 인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4: 기존의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은 2년 이내였는데요. 올해 1월 입영자부터 접수일 기준 5년까지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제출 서류도 기존에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 성적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사혁신처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어학 성적 사전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어학 성적 사전 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 시험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예, 카투사를 지원하려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4: 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아야 지원 가능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당장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8월 25일까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 되겠고요.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4년이 경과되어서 올해 재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카투사로 선발되더라도 선발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예, 만약에 이번에 카투사에서 탈락을 하면 내년에 또 지원이 가능할까요?
4: 아닙니다. 카투사는 통틀어 1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하게 될 경우 내년도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올해 카투사 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카투사 지원 시에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그렇군요. 카투사는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좀 화제를 바꿔서 이번 7월부터 병역 판정 검사 시 통역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요?
4: 네, 병무청에서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병역 의무자가 편리하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번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등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병역 판정 검사 과정 중 문진, 질병 확인 및 심리 검사 등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분야에 통역을 지원하여 검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예, 한국어가 서툰 병역 의무자들에게 희소식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4: 네, 전국 223개 가족센터 및 12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통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등 총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역 판정 검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통역 서비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한 검사 환경을 제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병무청 윤수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보조기와 보행교정 깔창이지만 제작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부터 모레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을 전망입니다. 낮 더위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예상 강우량 전남 남해안과 제주가 20에서 60, 제주 산지 80mm 이상이고요. 중부지방과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40mm의 비 예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5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고 오늘과 내일 비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날씨를 보면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 밤까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해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29, 광주 30, 대구 32, 강릉, 부산 28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덥겠습니다. 소강 상태인 비 예보가 많아서 지금 전국 내륙 중심으로 당분간은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 예보가 돼 있고요. 최고 체감온도 남부 내륙 32도 안팎, 그 밖의 지역 31도 안팎입니다.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겠습니다. 다만 일부 경남은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금, 이 추가 세수 활용에 대한 정부 구상이 나왔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린 고위 당정 협의 내용,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까지 첫 소식으로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 당정청이 곧바로 한 자리에서 원팀을 외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3: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2: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물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입니다.
1: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과 부지 인허가 지원, 서남권 반도체 거점 육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 도시 조성 등도 중점 추진 분야로 꼽으며 국가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5: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1: 국민의힘은 자본시장과 핵심 산업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가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6: 실체 없는 메가 프로젝트란 허황된 불꽃놀이로 국민의힘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 한편 당정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법안을 중심으로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빠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여러 차례 걸쳐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쿠팡 주주라는 건데 이거 단순한 개인 투자로 볼 수 있을까요? 금철현 기자입니다.
7: 미국 정부 윤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사를 통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쿠팡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엔 최대 28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있었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은 재산 공개 시점인 이달 1일 기준으로 13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수익은 없거나 200달러 미만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쿠팡 사태로 주가가 하락할 때 매매가 이뤄져 수익률이 높지 않거나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자산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걸로 드러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문제를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으로부터 각각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0: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입니다. 지루한 장마보다는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오락가락 장마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8: 강한 비구름이 머문 호남 지역 CCTV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먹구름이 내려앉은 제주에서도 서울 도심에서도 굵은 빗방울이 포착됐습니다. 정체전선은 아직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전국에 산발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동쪽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오는 8일 다시 활성화되며 전국을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길게 비가 이어지기보다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자주 오는 양상이 되풀이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도 예보됐습니다.
9: 우리나라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에서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8: 많은 수증기가 누적돼 언제든 강한 비를 쏟아낼 수 있는 만큼

0: 산과 계곡에서의 야영은 자제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바비는 대만 부근을 지나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뒤 세력은 약해지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또 한반도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전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이 4분 만에 도착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입니다.
2: 어두운 새벽 골목길,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자 놀란 여성이 뒷걸음질 칩니다. 잠시 뒤 경찰이 뛰어오고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3: 차다가 뭐 저기 막 여성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4: 하지마 뭐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
2: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습니다.
5: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심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의 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이들은 과거 4년간 교제한 사이였는데 헤어진 뒤 남성의 스토킹이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엔 여성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 남성은 퇴근하는 여성을 약 400m 쫓아와 이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 사고 당시엔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위험을 알렸고 경찰이 약 4분 만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자해를 시도해 수술받은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이 여성은 지난달 초 가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 이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7: 숨진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달 8일쯤입니다. 여성은 경찰에 남성과의 분리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남성의 문자 연락이 계속되자 피해 여성은 경찰 권유로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남성에겐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스토킹 잠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위험 징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 조사에서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여성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주 1회 이상 피해 여성과 연락하며 안전을 확인했고 여성이 요청한 주거지 순찰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된 직장 인근 순찰은 여성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 순찰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8: 경찰에서도 이런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충분히 이제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실체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했었어야.
7: 현행 보호체계로 이런 범행까지 막긴 어려운 상황. 교제폭력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 수사기관의 보호조치 과정을 사후에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사망검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범행 전 장윤기 차량의 뒷문이 열려있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습니다. 검찰이 왜 이 장면에 주목하는지 박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사건 당일 장윤기는 홀로 귀가하던 피해 여고생을 15분가량 미행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자신의 SUV 차량을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장윤기 차량의 뒷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차로 납치하려 했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 차 뒷좌석에 있던 물건을 미리 치웠다는 점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과거 차량을 이용한 납치나 성폭행 등을 언급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성폭행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과 도주할 때 차 문을 닫으면서 남긴 피해자의 혈흔도 재판 증거로 추가 신청할 방침입니다.

0: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 수사부서가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린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장윤기 체포 직후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전화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구속수사 등 형사 절차를 설명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란 점에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임광현 국세청장이 앞으로 과태료 등 국세 외 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현재 개별 기관이 담당하는 국세 외 수입을 국세청이 징수하면 체납이 줄고 징수율이 높아져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프랑스 상대 파라과이는 예상 외로 단단했습니다. 해결사는 역시나 음바페였습니다. 프랑스를 8강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개인 기록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2: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한 골 달아나자 프랑스의 음바페가 하루 만에 추격했습니다. 음바페는 파라과이와의 16강전에서 후반 25분 페널티킥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파라과이의 오른쪽 구석을 노려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음바페는 대회 7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도 19골로 늘리며 메시를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3: 파라과이의 방식은 더티 플레이였습니다. 모두가 잘하는 걸 해야죠. 좋고 나쁜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가 그런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의 말입니다.
2: 막강 화력을 자랑하던 프랑스는 파라과이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후반 중반까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두해가 교체 출전하면서 답답하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뒤에는 빠른 돌파와 드리블로 파라과이 진영에서 반칙을 얻어냈고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으로 선언됐습니다. 해결사 음바페가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하며 0의 균형을 깼습니다.
4: 드디어 터져나온 프랑스의 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2: 음바페는 이후에도 날카로운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의 PK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파라과이를 1대0으로 제치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대한축구협회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사과만 했을 뿐 책임의 주체와 쇄신 방안 이런 알맹이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5: 지난 3일 저녁 대한축구협회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닷새 만입니다. 사과문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축구협회 박항석 원장이 일주일 전 했던 말과 다른 게 없습니다.
6: 대한축구협회는 뼈를 깎는
7: 박항서 축구대표팀 지원단장입니다.
6: 다시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최근 불거진 대표팀 갈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말미에는 차기 감독 선임과 회장 선거 계획을 언급하면서 선거는 FIFA와 대한체육회 정관의 충돌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출범한 정부주도혁신위원회를 의식해 외부 개입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8: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국제축구연맹 FIFA가 지켜볼 거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빚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여전히 없는 거죠.
5: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둘러싼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9개월이 지난 이달 1일에야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1: 지금 보시는 건 1년 전 문제의 전복사고를 일으켰던 북한의 구축함 강건호입니다. 어떻게 다시 띄웠는지 이번엔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9: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 함수 갑판의 원격 조종 함포에 이어 좌현에서 다양한 근접방어 무기가 동시에 발사됩니다. 이어 화살 계열 수당미사일이 10발 이상 연속으로 날아오릅니다.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10: 구축함 강건호의 시험 공정을 책임적으로 끝내고 2개월 내에 해군에 취역시킬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9: 지난해 5월 진수중 전복된 강건호를 한 달 만에 일으켜 세우더니 1년 사이 결함을 해결했음을 과시한 겁니다. 강건호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전후 취역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북한의 첫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가 서해에 배치된 데 이어 강건호는 동해에 배치될 거로 보입니다.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운용 구축함을 동서해에 동시에 전력화함으로써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1: 발사 기반을 해상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운용의 유연성이 확장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9: 북한은 5년간 5,000톤급 구축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하겠다는 계획인데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추가한 3번 함은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 진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여자와 뒤따라간 남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두 남녀의 아슬아슬 비껴가는 과정을 독특한 연출력으로 풀어낸 강원도의 힘. 우리만 알던 홍상수 감독이 칸의 홍상수가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12: 유부남 상권과 헤어진 지숙은 도망치듯 친구들과 강원도로 떠납니다.
13: 난 내 꿈을 위해서 희생해 왔어.
14: 네가 말하는 꿈이라는 게 유부남이랑 사귀는 거니?
12: 같은 시기 상권도 강원도에 머물지만 둘은 끝내 마주치지 않습니다.
15: 그 친구하고 여기도 왔었다? 정말로 기다리셨어요.
12: 불륜이 소재지만 거창한 서사도 파국도 없습니다. 사소한 대화와 어색한 침묵은 인물의 숨겨진 위선과 속물 근성을 드러냅니다.
16: 배우인 척하는 그런 거를 사실 진짜 싹 걷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그런 걸 되게 중시 여겼고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은 아 그냥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15: 아저씨, 맥주 두 캔 주세요.
12: 엇갈린 편집을 통해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건 영화의 숨은 재미입니다. 건조한 시선으로 관계의 단절과 공허함을 포착한 홍상수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은 1990년대 후반 한국 영화가 상업적 도약을 준비하던 때 또 다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17: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보편적인 인간 내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들이 유럽의 작가주의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이채롭고
12: 비루한 일상에 숨겨진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포착해낸 강원도의 힘. 주류 한국 영화계의 통념과 싸우며 신선한 충격을 준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7: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모로코와 프랑스가 월드컵 8강에 선착했습니다. 오늘 열린 16강전 첫 경기에서 모로코는 우나히의 멀티골과 라힘이의 추가 득점으로 캐나다의 3-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4강에 도전하는 새 역사를 썼고요. 캐나다는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한편 유력한 우승후보 프랑스는 음바페 페널티킥 득점으로 파라과이를 1-0으로 꺾었는데요. 이걸로 프랑스는 역대 네 번째로 월드컵 통산 득점 150골 고지를 밟으면서 4회 연속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는 오는 금요일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자, 일요일 스포츠 월드컵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0: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승 후보 프랑스가 힘겹게 8강에 진출했죠?
1: 네, 프랑스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6강전에서 파라과이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23분에 프랑스 두해 선수가 드리블 돌파 과정에서 그 상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키커로 나선 은바페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결승골이 됐습니다.
0: 네, 파라과이는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경기로 비난을 받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그 파라과이 선수단이 그 은바페 선수를 가격하거나 그 덴벨레의 정강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출신 공격수 그 티에리 양리 같은 경우에도 축구가 승리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던 파라과이를 또 비판했습니다.
0: 네, 프랑스의 은바페 선수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죠.
1: 네, 은바페 선수가 그 오늘 이번 대회 7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그 메시 선수와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요. 역대 월드컵 통산 득점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은바페 선수가 19골로 그 20골로 최다골을 보유한 그 메시를 한 골 차로 또 추격을 했습니다.
0: 네. 모로코는 캐나다에 예상보다 큰 점수차로 이겼죠.
1: 네, 그 모로코가 그 미국 휴스턴에서 캐나다를 그 3대0 그 3골 차로 완파를 했습니다. 우나이 선수가 두 골을 몰아쳤고요. 모로코가 그 아프리카팀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8강에 진출을 하면서 최근 그 축구계에서 신흥 강호로 떠올랐습니다.
0: 네, 이제 모로코가 신흥 강호로 말씀하신 대로 신흥 강호로 떠올랐는데 돌풍 비결이 뭘까요?
1: 네, 그 모로코 대표팀 70%가 넘는 26명 중에 19명이 그 유럽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3세대거든요. 이민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모로코 국왕 모함마드 6세 주도로 그 2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또 유망주를 또 잘 육성한 덕분입니다.
0: 네, 모로코와 프랑스가 이제 8강에서 맞붙게 되죠.
1: 네, 두 팀이 10일에 보스턴에서 4강 진출을 다투게 됐고요. 공교롭게도 두 팀은 4년 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 4강전에서 격돌을 했었고 당시에는 프랑스가 2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번에 다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0: 네, 자, 오늘 뭐 탈락했지만 캐나다가 16강에 오르면서 선전했는데 이 팀의 사령탑이 대한축구협회가 놓친 감독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제시 마치 감독인데요. 마치 감독이 캐나다를 맡아서 그 32강에서 또 우리나라가 졌던 남아공을 꺾고 최초로 또 16강행을 이끌면서 영웅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후임 1순위로 고려했던 감독입니다. 당시 마치 감독이 연봉을 3분의 1로 깎겠다면서 적극적이었지만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또 국내 감독 홍명보 감독을 또 밀어붙였는데 이런 여파가 이번 대회의 또 결과와 또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자, 내일도 16강전이 이어지는데 내일은 어떤 팀들이 맞붙나요?
1: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그 영원한 우승 후보죠. 브라질 그리고 괴물 공격수 혼란을 보유한 노르웨이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는 또 해리 케인이 이끄는 잉글랜드가 멕시코와 맞붙는데 그 장소가 멕시코거든요. 잉글랜드가 고지대 그리고 홈팬들의 또 열광적인 응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홍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죠.
1: 네, 그렇습니다. 홍 감독이 귀국 후 이틀 만인 지난 2일에 미국 LA로 출국을 했고요. 사실 선수단 뭐 불화설이라든지 홍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또 라커룸 총동설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까지 추진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 감독이 좀 회피성 출국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축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대한축구협회의 사과문을 두고도 팬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죠.
1: 네, 맞습니다. 그 탈락 닷새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축구협회가 정말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팬들은 뭐 정말 빨리도 올린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사실 홍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 때 1분 30초 동안 또 입장문만 있고 질문 없이 퇴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우루과이 비엘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100분 동안이나 가졌고요.
0: 네.
1: 그리고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과 수뇌부가 그 3시간 넘게 또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또 이런 잘못들을 반성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0: 네, 독일은 차기 사령탑으로 클럽 감독 선임을 추진 중이라고요?
1: 네, 16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나겔스만 감독이 물러났고요. 독일축구협회가 발빠르게 나서서 또 리버풀 전성기를 이끌었던 또 클롭 감독과 협상 중이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튀니지 대표팀 감독은 사임했네요.
1: 네, 우선은 튀니지는 그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스웨덴의 대패를 당한 뒤에 그 라모시 감독을 경질하고 르나르 감독을 또 선임을 했는데요. 하지만 르나르 감독도 일본과 네덜란드전 패배를 막지 못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을 맞봤고요. 결국에는 단 두 경기만 지휘하고 튀니지 지휘봉을 또 내려놓게 됐습니다.
0: 네, 대표팀 백승호 선수가 월드컵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고요?
1: 네, 백승호 선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팬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그 월드컵에서 얻은 경험을 또 깊게 새기고 더 큰 꿈을 향해 달려보겠다 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그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 모두 그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체코와 1차전에서는 결승골에 또 기점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별리그 탈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0: 네. 자, 그 밖에 월드컵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멕시코 대표팀이 그 유튜버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 유튜버가 그 멕시코와 에콰도르전 승리에 그 베팅을 해서 무려 18억 원을 벌자 멕시코 대표팀 캠프를 또 찾아가서 선수단에게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 국제축구연맹 윤리위원회 징계를 또 위반할 우려가 있거든요. 멕시코 대표팀이 이를 인지하고 다시 유튜버에게 또 이런 명품 시계를 돌려주는 이런 해프닝이 또 벌어졌습니다.
0: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송 응원 구호를 사용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일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죠?
2: 예, 그렇습니다. 이 배재고 야구부 사건, 학원 스포츠에서 발생한 일이죠. 때문에 이제 교육계 문제이기도 하고 스포츠계 문제이기도 한데 일이 커진 이유 정치권이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정치적이지 않은 일을 정치적인 일로 만들어버렸고요. 심지어 이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이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진영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0: 네. 배재구 정문 앞에 화환만 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엿보이죠.
2: 예,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이 화환 보내기 전쟁을 벌였습니다.
0: 네.
2: 말로는 이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화환 리본에 기죽지 마라, 뭐 이런 쓰레기 보고 상처받지 마라, 배재구 일배 선수 프로 지명 금지 이런 등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거든요.
0: 네.
2: 아, 근데 뭐 이게 진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어른들이 할 얘기인지. 진짜 는 모르겠습니다. 예, 학생들을 순동하는 문구에다 심지어 배재구 선수들을 일베 선수라고 낙인찍기까지 네. 했는데 뭐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진영 싸움에 활용하겠다는 속보이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보고요. 이런 이 삼류 정치가 이 배재구 사건에 개입하면서 일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0: 네, 배재구가 받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고요.
2: 예, 보수에서는 예, 6개월 출전 정지가 예, 집단적인 연좌제라고 반발했고요. 예, 학생들의 진로를 막는다, 징계가 과하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0: 네.
2: 심지어 이 국민의힘 박상궁 의원은 이 학생들 야구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라고 아주 이 대단히 자극적인 표현까지 갖고 왔습니다.
0: 네.
2: 이 보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한야구스포츠볼협회 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반대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2: 민주당에서는 배재구 야구부 폐지까지 거론했고요. 진보진영에서는 배재구 야구 선수들을 일배 선수라고 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0: 네.
2: 일배로 낙인 찍는 거는 뭐 진짜 이 도를 넘는 정치 행태라고 보고요. 진보 보수 뭐 갈릴 것 없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면은 이 정치가 교육을 망치고 또 이 스포츠를 망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어떻습니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인가요?
2: 중징계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 6개월 출장 정지가 결코 사형 선고는 아니거든요.
0: 네.
2: 또 이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2: 일단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 주말 리그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배제구 선수들도 대학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0: 네, 네.
2: 대통령배, 봉황대기, 전국체전, 세계대회가 남아있는데 배제구는 원래 이 대통령배에 출전한 계획이 없었고요. 이 전국체전은 이 서울시 대표로 선발이 돼야지 참가할 수 있죠.
0: 네,
2: 때문에
0: 네.
2: 6개월 출전 정지지만 뭐 실질적인 징계는 이 8월에 열리는 봉황대기 참가 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 예.
2: 따라서 6개월 정지에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징계와 선수들의 장례를 모두 다 이것저것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0: 네. 뭐 일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을까요?
2: 이 배제구 야구부 36명과 이 학부모 교직원 포함해서 80여 명이 내일 이 광주일구를 찾아가서 사과할
0: 네.
2: 예정입니다. 그리고 5.18 묘역도 방문해서 참배할 예정이거든요. 징계를 주는 이유가 이 학생들인데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0: 네.
2: 5.18의 참택과 이 차별과 혐오 금지, 인권 정신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교육적인 목표가 되겠죠.
0: 네.
2: 바라기는 내일 이 배제구 학생들이 광주 제1고 학생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화해하고 또 이 광주 제1고 학생들도 배제구 학생들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네네.
2: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뭐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씻어내는 이 상징적인 한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계도 그렇고 스포츠계에도 이 건강한 상식과 인권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네네.
2: 이런 분들이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이 3류 정치꾼들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김효주 선수 원샷 원킬이네요. 올해 국내 대회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다 우승했죠?
3: 네, 월드클래스 김효주에게 국내 무대는 좁은 듯합니다. 김효주가 오늘 인천 서구의 베어드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 KLPGA 투어 롯데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했습니다.
0: 네.
3: 박예지와 유현조, 이다연, 이세희의 추격을 한타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전날까지 선두에 3타 뒤진 5위였지만 마지막 날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0: 네. 네,
3: 지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서 시즌 두 번째이자 미국 LPGA 투어에서 거둔 2승까지 더하면 시즌 4승째를 기록했습니다.
0: 네.
3: 또 개인 통산으로 보면 KLPGA 투어 16번째 우승이고 LPGA 투어 9승, 일본 JLPGA 투어 1승, 또 유럽 및 대만 투어 3승을 더해서 개인 통산 29승째를 기록했습니다.
0: 네.
3: 대망의 전 세계 투어 통산 30승 고지까지 단 1승만 남겼습니다.
0: 네.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분 좋게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향하게 됐네요.
3: 네, 김효주가 이번 대회 직전에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참가했다가 이 롯데 오픈 개막 이틀 전에 귀국해서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난도 높은 코스에서 나흘 내내 안정된 경기를 펼치면서 세계 랭킹 3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0: 네.
3: 오늘 시상식을 마치고 9일 개막하는 메이저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바로 오르는데요. 2014년 우승 이후에 이 대회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3: 김효주는 고국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서 기쁘다면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이 기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이세희와 박예지 선수의 첫 우승의 꿈이 아쉽게 무너지고 말았네요.
3: 네, 마지막까지 특히 우승 경쟁을 펼친 이세희는 김효주라는 큰 벽에 막혀서 생애 첫 승 꿈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2021년 정규 투어 데뷔 후 117개 대회에서 우승이 없는데 이번에 기록한 공동 2위로 자신의 역대 최고 성적을 새로 쓴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0: 네네.
3: 특히 이세희는 김효주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17번 홀에서 3퍼트 보기 실수를 한 점이 아주 뼈아팠습니다.
0: 네.
3: 또 데뷔 3년 차인 박예지도 아쉽게 첫 승을 놓쳤는데요. 박예지는 한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했는데 11번 홀에서 세컨샷이 벙커에 빠져서 한타를 잃었고 또 13번 홀에선 공을 페널티 구역에 빠뜨리면서 벌타까지 받아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0: 네, PGA 투어 우승을 노렸던 김주형 선수는 3라운드에서 중위권 하락했네요.
3: 네, 김주영은 오늘 미국 일리노이주의 디어런 TPC에서 열린 미국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3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치고 중간 합계 9언더파 204타로 공동 19위에서 2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0: 네네.
3: 공동 선두인 루카스 글로벌이 호지스와는 7타 차입니다. 김주영은 최근 주춤한 성적이 이어지다가 2주 전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단독 3위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0: 네.
3: 그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노렸는데 오늘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면서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0: 네네.
3: 네, 또 함께 출전한 임성재도 중간 합계 8언더파 205타로 공동 37위에 머물렀습니다.
0: 네, 최근에 LPGA 투어가 한국 시장을 홀대한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지난 2일 KLPGA 투어가 아시아 각국을 돌면서 이른바 아시안 스윙 대회를 여는 LPGA 투어가 오는 10월 해남에서 개최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KLPGA 투어 선수를 단 10명만 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네. 밝혔습니다. KLPGA 투어와 LPGA 투어는 BMW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규모와 또 중계방송, 공동주관 여부 등을 놓고 작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대면과 화상회의 등 16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0: 네, 출전 선수 규모가 가장 큰 이견이란 얘기인가요?
3: 네, KLPGA 투어는 출전 선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0: 네네.
3: 특히 LPGA 투어가 중국에서 여는 블루베이 LPGA에는 출전 선수 108명 중 중국 골프협회 소속 선수 37명을 출전시키고 또 일본에서 개최하는 토토 재팬 클래식에는 78명 중 절반에 가까운 35명의 그 JLPGA 투어 선수에게 출전권을 주는데요.
0: 네네.
3: 이에 비해 한국에는 10명만 준다는 게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주장입니다.
0: 예.
3: 특히 또 일본, 중국과는 해당 협회와 공동 주관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상금 규모나 경기력 수준에서 미국은 미국 다음이고 또 일본과 거의 대등한 KLPGA 투어를 차별 대우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고등학생 국가대표 김민수 선수는 한국과 대만에 이어서 일본 내셔널 아마추어 타이틀까지 품었네요.
3: 네, 김민수는 지난 3일 일본 미헤현에서 열린 제110회 일본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최종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적어내 5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수는 2024년과 25년 허정굽의 한국 아마추어 선수권을 2년 연속 제패했고 또 작년 4월에 대만 아마추어 선수권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했습니다.
0: 네.
3: 특히 이번 이 한국 선수의 일본 아마추어 우승은 2004년 이동환에 이어서 2005년과 2006년 김경태, 2008년 김비호 이후 18년 만의 쾌거입니다.
0: 네, 소식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혹서기를 맞아서 주말 경기가 1시간 늦게 시작되는데 선수단과 관중들 반응은 어떤가요?
4: 네, 7월로 넘어오면서 프로야구 주말 시작 시간이 바뀌었죠. 이제 고척돔 경기를 제외하고는 주말 모든 경기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시작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선수단과 관중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오후 시간 시작을 대부분 반기는 모습인데요. 선수단은 특히 평일과 비슷한 루틴을 유지할 수 있어 늦은 오후 시작을 대부분 선호하는 편입니다.
0: 네네. 비와 폭염에서 좀 자유로운 고척돔만 오늘 낮 경기로 진행됐는데요. 두산이 키움에 대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챙겼죠?
4: 네, 고척돔은 실내 구장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항상 흙더기에도 도시 경기가 시작되죠. 오늘 두산이 키움을 8-1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키움과 1-1의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던 두산은 4회 초 1-4, 2-3루 상황에서 나온 강승호 선수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0: 네.
4: 강승호 선수는 이후 팀이 5-1로 앞선 8회 초 1-4, 3루 상황에서도 1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렸는데요. 9회 초에도 1타점 적시 2루타를 추가해 이날 경기에서만 2루타만 3개를 때렸습니다.
0: 네네네.
4: 여기에 선발 최민석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두산이 투타에서 키움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0: 네. 자, 키움 선발 김윤하는 개인 통산 18연패에 몰렸네요.
4: 네, 키움 선발 김윤하 선수 4이닝 4실점 3삭 7초를 오늘 했는데요. 시즌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김윤하 선수 2024 시즌부터 올 시즌에 걸쳐 개인 18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0: 네.
4: 김윤하 선수와 함께

0: 3타수 1안타 2루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데이비슨 선수는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1: 네, 잠실 하나와 LG전은 국민의례까지 한 다음에 우천 취소됐는데 만원 관중이었다고 하죠?
0: 네, 오늘 잠실 구장은 어제와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네. 23,750명의 관중이 굵은 빗방울로 인해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1: 예, 예.
0: 경기 전 국민의례를 마치고 시구 행사를 하려는 찰나에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방수포를 미쳐 덮기도 전에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1: 네네.
0: 경기 감독관과 심판진은 그라운드 정비에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판단을 내렸는데요. 결국 최종 그라운드 사정에 의한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 네. 자, 한화 류현진 선수가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죠?
0: 네, 오늘 잠실 경기 선발 투수로 예정됐던 한화 류현진 선수 대기록 도전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0: 류현진 선수는 현재 한미통산 2,499탈 삼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진을 한 개만 추가하면 대망의 한미통산 2,500탈 삼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1: 네.
0: 오늘 경기 우천 취소로 류현진 선수의 등판 날짜는 미뤄졌는데요. 현재 일정상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대전 NC 3연전에서 2,500탈 삼진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문학에서는 SSG와 삼성이 맞붙었는데 최영우, 구자욱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는데도 SSG는 연패 위기네요. 지금 몇 회까지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현재 9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삼성이 SSG를 13대 3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0: 삼성은 핵심 타자인 구자욱 선수와 최영우 선수가 오늘 각각 어깨와 골반 통증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럼에도 타선이 폭발하며 SSG 투수진을 맹폭했습니다. 삼성은 2회 초 1대0으로 근소하게 앞선 2사 만루 상황에서 김현준 선수가 3타점 싹쓸이 2루타를 날려 분위기를 올렸는데요. 김현준 선수는 이후 4회 초에도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초반 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1: 네.
0: 삼성은 이후 5회 초와 6회 초에 터진 강민호 선수의 연타석 홈런으로 11대0까지 달아나며 사실상 승기를 붙였습니다.
1: 네. 자, 수원으로 가보죠. 상승세가 매서운 롯데와 3위 KT가 대결 중인데 지금 몇 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오늘 수원 경기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1: 네.
0: 수원에선 홈팀 KT가 롯데를 4대2로 꺾었습니다.
1: 네.
0: 오늘 양팀 선발 투수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KT 맷 타우어 선수는 6이닝 2실점을, 롯데 박세용 선수는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불펜 싸움에서 뒷심을 발휘한 KT가 롯데를 2점 차로 꺾으면서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 네네. 자, 광주 기아와 NC전도 우천 취소됐는데 기아 팬들은 다행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기아가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죠?
0: 네, 어제 경기를 한 점 차로 내준 기아였죠. 9회 말 1사 3루 상황에서 나온 박재현 선수의 주루 미스플레이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범호 기아 감독은 오늘 코치들과의 미팅을 통해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지도를 세심하게 부탁한다라는 주문을 강조했습니다.
1: 네네.
0: 여러모로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던 기아인데요. 기아로선 오늘 우천 취소가 꿀맛 같은 휴식으로 보입니다.
1: 네.
0: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나쁜 흐름이 있는 상황에선 끊어가는 게 더 낫겠죠. 기아로선 네. 여러모로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1: 네. 오늘 우천 취소된 경기는 언제 열립니까?
0: 네, 오늘 취소된 경기는 모두 추후 편성 일정으로 넘어가고요. 현재 예정된 정규 시즌 일정의 마지막인 9월 일정이 끝나면 잔여 경기 편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을 야구 이전에 모두 진행되게 됩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시즌 20번째 2루타를 터뜨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죠?
0: 네, 이정훈 선수 오늘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6대4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1: 네네.
0: 이정훈 선수는 6회 초 2사 1루 상황에서 2루타를 때렸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 시즌 20번째 2루타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안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이정우 선수의 시즌 타율은 3할 1푼 7리로 다소 조금 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올스타전 참가가 무산이 됐어요?
0: 네, 이정우 선수 별들의 잔치 초대장을 받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15일 열리는 올스타 명단을 오늘 공개했는데
1: 네.
0: 이정우 선수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1: 네.
0: 올해 올스타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아는 선수는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였습니다.
1: 네네.
0: 이로써 오타니 선수는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1: 네.
0: 올스타전 오타니 선수의 팀 동료인 프레디 프리먼과 애틀랜타 베테랑 투수 크리스 세일 선수는 10번째 올스타전 초대장을 받았고요. 마이크 트라우 선수도 12번째 별들의 축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이번에는 국내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리그1은 오늘 3경기가 열렸네요.
2: 모두 오후 7시 반에 열렸는데요.
1: 네.
2: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가 상암골에서 열렸고요. 광주와 울산의 경기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 김천과 제주 SK의 경기가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지금 끝난 경기도 있고 아마 진행 중인 경기도 있을 텐데 먼저 서울과 인천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2: 서울이 시즌 1호 골을 넣은 정승원의 선제 결승골을 잘 지켜내며 경인 더비의 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경기 초반 흐름은 강한 전방 압박을 앞세운 인천이 주도했는데요. 서울은 전반전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한 채 수비에 급급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서울은 후반 35분 손정범의 패스를 받은 정승원이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들며 슈팅을 때렸고 그대로 골문 구석을 때렸습니다.
1: 네.
2: 휴식 기전에 2연승을 달렸던 서울인데요. 이날 승리로 3연승을 질주하며 11승 2무 3패 승점 35점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1: 네.
2: 같은 날 비긴 2위 울산과의 승점 차가 8점까지 벌어졌고요. 인천은 승점 21점에 머물렀습니다.
1: 네. 광주와 울산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광주와 울산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이 원정에서 후반 8분 야구의 선제골로 장군을 놓았습니다. 10분 뒤에 광주가 문민서의 동점골로 멍군을 놓았습니다.
1: 네.
2: 이날 무승부로 울산은 8승 3무 5패 승점 27점으로 강원을 제치고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같은 날 서울이 이기면서 승점 차는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1: 네.
2: 최하위 광주는 1승 5무 10패 승점 8점으로 11위 김천과 승점 7점 차를 기록했습니다.
1: 네. 김천과 제주의 경기도 짚어보죠.
2: 김천과 제주는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양팀은 후반 24분 김천의 박철우가 승부의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그러나 제주가 실점 3분 만에 토비아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김천 원정에서 승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1: 네.
2: 제주가 5승 3무 7패 승점 19점으로 8위, 김천이 2승 9무 5패 승점 15점으로 11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는데 전남과 부산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 6골이 터진 난타전이었는데요. 초반 기세를 올린 건 전남이었습니다. 전반 16분 상대 수비수 우주성의 자책골로 리드를 잡더니 전반 정규시간 종료 직전 윤민호의 추가골로 전반에만 2골을 앞서 나갔습니다. 부산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투입하면서 후반 시작 8분 만에 교체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 선수의 만회골로 한 골을 따라잡았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광양예수 발디비아가 후반 35분 부산의 추격을 한 발 더 뿌리치는 골을 터뜨렸고요. 그런데 부산의 뒷심이 대단했습니다. 부산은 후반 39분과 추가 시간 1분 김진혁 선수가 순식간에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3대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 네.
2: 이날 극장 무승부로 부산이 10승 3무 2패 승점 33점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승리를 거둔 수원 삼성의 승점 1점 앞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2: 전남은 승점 9점으로 16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경남은 천안과 맞붙었죠?
2: 그렇습니다. 경남이 원기종의 극장골로 천안을 2대1로 꺾었습니다. 경남이 후반 35분 조상준의 선제 득점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천안이 실점 3분 만에 라마스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1: 네.
2: 무승부로 갔었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10분 원기종이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경남이 홈에서 짜릿한 극장 승리를 연출했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로 경남이 10위, 천안이 9위에 각각 자리했습니다.
1: 네. 충남 아산과 김포FC, 김해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도 짚어주시죠.
2: 솔터 축구장에서 열린 김포와 충남 아산의 경기는 충남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충남 아산은 후반 33분 터진 응고의 선수의 선제골에 후반 40분에는 김종민 선수가 추가골을 보태면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1: 네.
2: 충남 아산이 8위, 김포가 7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 서울 이랜드는 후반 27분 박재용, 34분 에울레르, 추가 시간 8분 오인표 선수의 골을 묶어 후반 39분 성호영이 한 골 만회한 김해를 원정에서 3대1로 대파했습니다.
1: 네.
2: 이랜드가 승점 29점으로 전날 승리를 거둔 대구와 수원FC를 제치고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김해는 승점 6점으로 최하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K리그 구단들이 여름 이적

0: 시장을 맞아서 새 얼굴들을 영입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부천이 K리그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베테랑 멀티플레이어 조성준을 영입하면서 측면의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조성준 선수가 1990년생이고요. 176cm, 72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인데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 활동량, 풍부한 경기 경험이 특징으로 꼽히는 선수고요. 안양의 창단 멤버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고 2018년 아산 시절에는 24경기에 출전해 4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2부 리그 첫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의 첫 번째 영입으로 측면 수비수 차승현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가담을 겸비한 측면 수비수고요. 2023년 서울 이랜드에 입단해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2024시즌에서도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고요. 2026시즌을 앞두고 용인으로 이직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 경험을 쌓은 선수입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자,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발표됐네요.
1: 네, 지난 2일 목요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 전력의 중심에는 그 셔틀콕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서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우리나라 목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2002년 부산 대회 당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였는데요. 그 이상의 성적입니다.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은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도 노메달 20을 씻고 금메달 2개를 따내면서 기세를 올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예 역대 최고 기록을 깨겠다는 각오입니다. 네네. 특히 배드민턴이 1962년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이후 후에 여자 단식에서 2연패를 한 선수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안세영이 이번에 사상 첫 2연패 그리고 통산 두 번째 금메달을 동시에 조준하는 이 최초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0: 네. 자, 배드민턴 대표팀에 승선한 다른 선수들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 그리고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조 또 공이용 김혜정조 등 3개의 톱 랭커들이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 노리고요. 단체전에서는 이 김가은, 강민혁, 기동주의 역할도 큽니다. 네. 특히나 이 남자 단식에서 최근 성장세가 무서운 유태빈이 힘을 내준다면 남자 단체전 금빛 전망도 밝은데요. 그런데 지난 파리올림픽 이후에 혼합 복식조 들이 해체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박주봉 감독이 1년 넘게 고심한 끝에 이번에 그 김재현, 장하정조 그리고 조송현, 정나은조를 출격시키는데요. 특히나 김재현, 장하정조는 지난 4월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가능성을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깜짝 놀랄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3x3 농구대표도 결정이 됐죠.
1: 네.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발표한 3x3. 그 3대3 농구 여자 국가대표팀 소식인데 명단에는 허유정, 송유나, 최예슬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뛰게 됐습니다. 네. 이 서유정, 송유나, 최예슬 이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뛴 경험이 있는데 김정은 이 선수는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어요. 사실 농구 팬들에게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아주 익숙한데 그 WKBL 최다 득점 기록자인 선배 김정은이 은퇴하면서 이제 리그에 유일하게 남은 김정은 선수 부산 BNK 썸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2023-2024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입단을 해서 첫 해 전 경기 출전하면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두 번째 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다시 전 경기에 출전하면서 팀의 보배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네. 코너에서 터지는 이 3점 슛 그리고 이 강철 체력이 이번 아시안게임 농구에서 또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0: 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은 아시아쿼터 선수를 새로 영입했네요.
1: 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새 시즌 아시아쿼터 선수로 중국 국가대표 공격수 장추안을 정식 영입했는데요. 사실 배구 팬들에게는 이미 낯익은 얼굴일 거예요. 지난 5월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 단기 계약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당시 현대캐피탈이 임시 외국인 선수로 합류시키면서 기량을 정밀하게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여준 활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정식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장추안 역시 9월에 그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팀에 바로 합류할 예정이라서요. 현대캐피탈의 새 시즌 공격력이 벌써부터 무서워집니다.
0: 네.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송현근이 남자 400m에서 45초 64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일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리는 호우 돌풍 낙뢰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호우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을 삼가해 주시고요. 산비탈이라든가 급경사지, 축대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일부 지역에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온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안 내리겠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다가 금요일부터 소강상태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수요일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중서부와 호남지방 20에서 60mm, 경상권 5에서 50, 강원동해안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부산 22도, 광주, 대구 23도, 서울 24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내륙에서 30도 이상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남부 내륙은 32도, 중부지방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32도, 울산, 제주 31도, 광주 30도, 서울, 대전, 세종 29도, 인천, 부산 2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 오늘 강수량 10.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보안원이 카드 정보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공격 조직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페이지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탈취된 카드 정보는 지난달 29일 기준 총 5,707건입니다.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도록 했고 각 카드사는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해 카드 재발급과 부정 결제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할 경우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8년 사이에 68%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유병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68.2%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청년 중 고혈압 환자는 같은 기간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고혈압 환자가 같은 기간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1인 가구 청년들보다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내일 광주 제1구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내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 제1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 제1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사람을 동원해 재검표하는데 5천만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계속 임차해서 비용을 들이기보단 한 번에 재검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에 송치한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회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적발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새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앞으로는 교통과태료 등 국세외 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KBS 1호진단에 출연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 수입의 경우 현재는 개별 기관별로 징수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징수율이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국세청 통합 징수로 국세외 수입 체납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 효율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현지 시간 4일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보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해 올해 5월까지 13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24도, 서울이 20에서 24도 등 전국 20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부근에서는 2m 안팎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가 강조됩니다. 치료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초기 치료는 그만큼 예후가 좋은데요. 다행히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의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장암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기분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통에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장애도 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자율신경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댄싱 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식습관, 생활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대장암의 위험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조기 대장암의 치료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뭘까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친정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신정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죠?
1: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암도 비슷하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저희가 흔히 대장암이라고 하면 뭐 혈변, 복통, 변비, 뭐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조기 대장암이나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상태에서는 네.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에 위험이 있는 용종이라든지 또 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대장암은 검진의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암입니다.
0: 네.
1: 대장 내시경의 장점은 암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 되기 전 단계인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1: 즉 대장 내시경은 진단 검사이면서 동시에 예방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전암선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암이 생겼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네.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이 내시경 검진을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늘고 있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 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1: 따라서 검진율도 전에 비해서는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0: 네.
1: 그 대장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검사 자체보다도 장 정결제, 즉 장을 비우는 과정에 만만치 않기 네.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보다 장 정결제 복용량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고 복용 네. 방법도 알약 등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고 받는 불편감은 하루 정도이지만
0: 네.
1: 이 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좋을 텐데요. 조기 대장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는 병기와 상관없이 늘 불안해 하시는데요.
1: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장암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치료 결과는 매우 좋기는 합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암이 대장에 그 침투하는 굉장히 얕은 층에만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년 동안 봤을 때 재발 전이 없이 잘 지내는 완치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암 치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발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대장암은 보통 치료 후에 5년 정도를 중요한 관찰 기간으로 보고
0: 네.
1: 이 기간 동안 재발 전이가 없다면 완치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은 맞습니다만
0: 네.
1: 치료 후에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받으면서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조기 대장암과 초기 대장암은 같은 암인가요?
1: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약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일반 분들이 이제 초기 대장암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병기가 낮은 암, 즉 저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기 정도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에 반면에 조기 대장암은 병기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고요. 그 조기 대장암 암이 대장벽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까지 얕게만 침범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점막층에만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침투가 점막 하층까지 조금 얕게 침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장암 3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이라고 모두 초기 대장암은 아닙니다.
0: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0: 그 조기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보다는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가 여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대장벽은 저희가 흔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4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장 시작하는 부분이 점막층에만 있거나 그 바로 아래 점막 하층, 즉 매우 얕게 침투한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병기라는 것은 암의 침투 깊이뿐만이 아니라 국소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까지 함께 고려해서 1기, 3기, 4기, 4기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조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 안에서 얼마나 얕은 위치에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기는 암이 몸 전체에서 어디까지 퍼졌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에 두 개층에 머문 상태뿐 아니라 대장 바깥쪽에 림프절의 전이가 됐어도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기 대장암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점막 하층까지 머물러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드물지만은 암의 깊이, 침투 깊이는 얕아도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막층에만 사실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대장암에서는 이 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가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침투 깊이는 낮지만 국소 림프절을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3기 대장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대장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조직 검사상의 불편은 없나요?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가 항문으로 삽입하는 거라서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중에 사실 조직 검사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불편감이 없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쪽 점막에는 막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사실은 이제 뭐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대장 내시경에 가스를 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불편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 검사 자체로 인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조기 대장암으로 확인되면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좀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암이 점막층에 아주 얕게 국한되어 있거나 점막 하층에서도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얕게 침범했을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조기 대장암이 절제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이제 병변을 제거한 후에 이제 병리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되게 보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약게 침투해서 내시경적 절제술로 잘 제거는 했지만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거죠?
0: 예, 대부분의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이 됩니다. 보통은 수면 내시경처럼 진정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병변의 크기가 매우 크다거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내지는 조금 내시경 절제술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 상황이라든지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마취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정 시간 관찰을 위해서 입원하여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1: 요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네. 말씀드린 이제 최종 병리 검사에서도 림프절 전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소견이 없다면 네.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병리 결과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험 소견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림프관, 혈관, 신경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네. 그다음에 점막하 침범을 했지만 그게 네. 뿌리가 또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좀 깊게 침범한 경우 그다음에 내시경자 절제술로 충분하게 절제만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제한 경우에는 네. 림프절에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맞겠습니다.
0: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있던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저희 연구는 이제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을 이제 절제한 이후에 네. 어떤 환자에게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전에 없던 결과는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수술함에 있어서는 내시경자 절제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병리 결과에서 그런 위험 소견이 있으면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추가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소견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환자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하여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추가의 항암 치료도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러한 병리 소견 위험 요인들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만 보지 않고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점수 위험 인자 점수화하여서 실제로 몇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림프절 전이가 몇 퍼센트에서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이제 발생한 비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시경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여 이제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율은 약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당연히 림프절 전이율의 확률은 높았다인 거고요. 특히나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림프절 전이 위험이 상당히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환자에게 뭐 이런 요인이 있으니 근치적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종합적인 이제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하면 림프절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많으면 이제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치료 방침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1: 이제 가장 중요한 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오시고요. 그래서 특히나 내시경으로 이제 조기 대장암을 제거를 했는데 또 근치적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이제 큰 고민에 빠져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미 암을 제거했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재발을 많이 하나요? 수술을 정말 받아야 되는지 고민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이런 위험 소견이 있으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 30% 아니면 약 70%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및 수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0: 별개로 교수님은 또 하나의 연구에도 참여를 하셨던데요.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재발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예, 이거는 이제 조기 대장암뿐만 아니라 이제 진행성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지요.
0: 그렇죠.
1: 예, 내가 관리 되게 잘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술이 가능할까요? 전이 됐을까요? 등등의 이제 많은 걱정이 이제 한 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 시점에 느끼는 이제 심리적인 고통, 즉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치료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의 진단 당시에 느끼는 디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분을 직접 체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 1,400명의 이제 절제 가능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진단 당시에 중증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였고요. 그거를 지나서 심한 스트레스를 보인 분들이 15%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디스트레스군은 비교적 낮은 디스트레스군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좀 높게 관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재발한다, 영양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암의 재발은 당연히 처음에 병기 그리고 암 림프절 전이 수술과 항암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실제로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또 진료실에서도 참 궁금한 건 많은데 막상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제 임상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는 결과니까 쉽지 않지만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는 부분이 가장 크죠. 아, 나 마음 편하지, 편하게 먹어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마음을 뭐 강하게 먹고 치료 받으셔야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무서운 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디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이상으로 좀 높아졌을 때에는 이게 암의 예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확인이 되면 단순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암교육센터 또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를 해서 환자분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참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에도 민감해질 텐데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제도 그렇고요. 의사와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러이런 거 누가 주셨는데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 다들 주변에 좋다라고 챙겨주시겠지만 드시죠. 근데 이제 너무 좀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드시려고 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확인하고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대장암의 조기 발견 또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 관리까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주시죠.
1: 대장암에서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조기 발견입니다.
0: 네.
1: 첫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암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검사를 받으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0: 네.
1: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과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0: 네.
1: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근치적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내시경으로 잘라진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병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0: 네.
1: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좀 걱정 많은 거 당연하지만 그 불안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중재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0: 네. 조기 대장암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신정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면증도 생겼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해도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꾀병도 아닌데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름도 어렵죠? 어떤 문제인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은데요. 여러 증상들의 원인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0: 네.
1: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호흡이라든지 소화시키는 능력, 심장 박동, 체온이나 혈압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 시스템입니다.
0: 네.
1: 이게 망가지는 병인 거죠.
0: 그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건가요?
1: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네. 머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편두통이나 잦은 어지러움증, 그리고 또 심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이명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0: 네.
1: 호흡계 쪽으로 계속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예.
1: 소화불량이 막 생기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변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전신적인 증상으로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개운치가 않고 피로하고
0: 예.
1: 뭐 손발저림이 나타난다거나 수족냉증이나 식은땀, 이런 것들이 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마땅히 원인이 안 나올 때 저희들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0: 예.
1: 긴장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또 편안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 과로나 수면 부족, 또는 아주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이 지속되면 이 교감신경, 긴장할 때 항진되는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서 이 대개 두 신경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증상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불면증에 소화장애, 두통도 네. 있고요.
1: 네.
0: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네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증,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호소한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정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조절하고 조율해주는 이 시스템 스위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가 딱 꺼짐으로써 전체 증상에 다 나타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 역할을 해주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에 굉장히 막 우리가 지쳐있고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액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점점 과열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가만히 있어도 몸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뒤통수 쪽에 막 근육이 수축하면서 뒤통수 쪽에 저리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불면증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게 휴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좀 과열된 걸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소화나 휴식을 담당하거든요. 이 부교감신경이.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제 역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장기들의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0: 네.
1: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하죠.
0: 참 그렇게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런데 증상을 겪는 환자는 답답한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게 더 답답하겠어요.
1: 아, 그렇죠.

0: 권장이나 이런 장기는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예. 이걸 움직이게 해주는 조절 스위치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의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들여다봐도 그 흔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나쁘다라고 예. 얘기할 만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정상이다. 환자분 보고는 아, 스트레스다,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지금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행상 해왔던 한계점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렇게 뭐 심장, 뇌, 위장도 그렇고 각각의 네.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0: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의학에서는 항상 배제 진단이라는 걸 해요.
1: 네.
0: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려서 병원을 가면은 심전도 찍어보고 뭐 심장 초음파 검사 막 해보고 네. 아 심장병 아닙니다.
1: 아.
0: 심장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0: 이렇게 배제 진단을 한다는 네. 게 문제죠.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뭐 MRI 찍고 뇌 CT 찍고 뭐 이상 없으니까 정상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의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의료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고 위장이 안 좋으면 내과 가고 가슴이 좀 답답하면 그냥 순환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 가고요. 근데 이건 자율신경 조절이라는 건 몸 전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의 스위치다 보니까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은 의사가 많지가 않다는 것도 지금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또 직접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을 신경성으로 오해받기도 하겠네요. 스트레스에
0: 네.
1: 대한 지적도 받겠는데요.
0: 네, 진짜 환자들이 억울해하면서 막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야 계속 수년 동안 뭐 예민해서 그러시다, 마음 약해서 그러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은 더 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자기가 의지로 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더 병을 만드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뭐 또는 아내분이나 가까운 가족들 야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너만 좀 유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환자분들은 완전 번아웃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정신과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마치 꾀병 취급하면서 정신과나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더 이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이런 병을 겪으신 분들이.
1: 그러시겠네요.
0: 네.
1: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0: 네.
1: 그래서 장기 자체보다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0: 네. 이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율신경 즉 이 실조증을 고치고 억울함을 풀려면 사실 그 기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왔던 피검사, 위내시경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각 장기가 망가졌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그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검사는 신경과를 찾아야 하나요?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0: 아, 네. 신경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단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고요.
1: 네.
0: 그래서 주변에 아마 둘러보시면 신경과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전화로 검사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가 가능하냐? 요거 한마디만 딱 물어보시면은 아, 이 병원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검사 장비를 확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0: 네.
1: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어떤 방법인 건가요?
0: 일단은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특수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검사 정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로는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서 악셀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어느 쪽이 과열됐는지 어느 쪽이 망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로는 기립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환자분을 눕혀놓고 쫙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데요. 누워있을 때하고 일어서 있을 때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겸사 결과가 뭐 교감신경이 정상 수치보다 3배나 과열돼 있습니다. 악셀이 지금 3배나 밟아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딱 나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역시 내가 꾀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0: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또 큰 치료가 돼요.
1: 네. 심박 변이도 검사와 기립경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0: 네. 그러니까
1: 검사에서 자율신경의 기능적 이상이 발견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예민해서 그렇다, 네. 이렇게 원인도 몰라서 답답해하셨던 것들이 수치로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또 공식적인 진단명이 있거든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공식적인 진단명도 있고 이렇게 진단을 딱 부여받는 순간 네. 아, 내 몸에 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자동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1: 네.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1: 그럼 사람마다 불편을 겪는 증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뭐 머리 쪽에서 겪어지는 증상, 위장이나 소화기 또는 네. 순환기나 호흡기 쪽 전신 질환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1: 네. 그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0: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교감신경 그러니까 악셀에 문제가 있어서 악셀이 너무 과열돼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뭐 불면증이나 두통을 좀 잡기 위해서 요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계를 조금 억제해주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소화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이제 약물 이라든지 네. 또는 자율신경계를 회복시켜주는 좀 안정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해진 분들은 뭐 기능적 의학적 접근으로 영양수액요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은 뭔가요?
0: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악셀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약으로는 심장 박동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제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과도하게 흥분된 이 뇌 기능 너무 막 과흥분돼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고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항불안제 계열의 이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합니다. 또 수면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행복감을 나타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이게 자율신경계 전반적인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우울제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이 만성통증이나 무기력증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위장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약간 조여주는 약.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미세하게 좀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1: 네. 약물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0: 네.
1: 이런 약물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0: 이게 약이라는 거는 지금 오작동되고 있는 요 신경 스위치를 잠깐 바꿔주는 것뿐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자율신경이 고장난 근본적인 원인을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누적된 이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 네.
0: 어찌 그것이 단지 약 몇 개만으로 몇 달 만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께 나타난 자율신경 증상의 원인이 뭐 때문인지를 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려야죠, 의사가. 네.
1: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라기보다 관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완전히 이게 정답인 건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감기처럼 뭐 약을 먹고 완전히 뚝 떨어낸다 이렇게 완치의 개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뇨나 혈압처럼 내 몸의 상태에 좀 잘 달래가면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평생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강박을 갖고 계시면은 아이고 약 먹었는데 치료가 다 안 되네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평생 그냥 나의 몸의 특성 내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증상만 보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기도 하고 수면장애나 소화장애로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특정한 장기들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를 충분히 다 해봤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 뭐 자율신경 실조증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또 전혀 다른 계통, 전혀 다른 장기들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역시 각각의 개별 장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네.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세의 변화 또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상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언터처블의 다 줄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 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퍼펫 연기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곳곳에 비가 내렸고 지금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 금산 59.7mm, 전주 58.1, 서귀포 34.6, 함양군 34.5, 상주 30.7mm 등 충청과 전북 경상권 서부 지역 중심으로 30mm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 중서부 지방과 호남 20에서 60, 경상권 5에서 50, 강원동해안 5에서 20mm입니다. 모레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 내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대구 23도, 서울 24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울산, 제주 31도, 광주 30도, 서울, 대전, 세종 29도, 인천, 부산 2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87%, 강수량 10.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내일 광주 제1구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내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구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 제1구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 제1구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30부는 A씨가 태전 의원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태 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8년 사이 68%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유병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68.2%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청년 중 고혈압 환자는 같은 기간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고혈압 환자가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1인 가구 청년들보다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보안원이 카드 정보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공격 조직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페이지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탈취된 카드 정보는 지난달 29일 기준 총 5,707건입니다.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도록 했고 각 카드사는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해 카드 재발급과 부정 결제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할 경우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 정유시설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아 전례 없는 수준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폴란드 전쟁 모니터링 그룹 로찬 컨설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최소 194회 공격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형 정유시설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시설 정밀 타격으로 인해서 최악의 연료 부족 사태 속에서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앞으로는 교통과태료 등 국세외 수입도 국세청에 통합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KBS 1호진단에 출연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 수입의 경우 현재는 개별 기관별로 징수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징수율이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통합 징수로 국세외 수입 체납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 효율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 1년간 6,900여 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00여 명에게 양육비 16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훈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박진호 원작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박진호 작가는 한양대 도시공학과와 서울대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25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어떤 진심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박진호 원작 완벽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완벽한 이야기 박진호. 푹푹 찌는 날씨 탓에 간이 화장실에서 뿜어나오는 냄새가 더 지독했다. 화장실 옆 연병장 구석에는 이미 본부 인원 4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행보관 얼굴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일요일 아침부터 부대 전 인원을 집합시킨 걸 보면 또 무슨 심기가 꼬인 게 틀림없었다. 나는 빠릿하지 못한 이등병 소리를 들을까 싶어 티나지 않게 슬쩍 무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 건지 청산이와 개비기가 군견 철창 안에서 지저댔다.

0: 행복안을 손가락으로 간이 화장실 옆을 지나는 콘크리트 배수로를 가리켰다. 거기엔 손바닥 크기만한 거뭇한 물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덫에 걸린 쥐나 두더지 같기도 했다.
1: 야, 범인 알아서 튀어나와.
2: 아우,
1: 아, 냄새.
2: 와, 씨, 누가 똥 쌌어?
3: 아, 씨, 똥파리 보인 것 좀 보십시오.
0: 모양이며 크기며 주위에 널브러진 휴지 조각이며 그건 누가 봐도 사람의 똥이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배수로는 깨끗했으니 모두가 잠든 밤 사이 누군가 싸지른 게 틀림없었다.
1: 아우, 안 나오면 오전 내내 전부 군장 메고 연병장 뺑뺑이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
2: 진짜.
0: 7월 한여름, 그것도 일요일 오전부터 군정을 돌고 나면 오늘은 물론이고 다음 주 내내 근육통과 몸살로 고생할 게 뻔했다. 다들 정체 모를 범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딘가 캥기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도와 시기의 문제였을 뿐 부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언젠가는 터질 거라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따금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 부대를

0: 지방 도시의 작은 초등학교 정도로 오해하곤 했다. 부대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건 늦은 5월이었다. 내가 신병 교육을 마치고 이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였다. 배관까지 뜯어고치는 큰 공사라 식당을 제외한 공간이 모두 폐쇄됐다. 대신 커다란 컨테이너 12개가 연병장에 들어섰는데 크기에 따라 생활관과 사무실, 샤워실로 꾸며졌다.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건물이 폐쇄되던 날 연병장 한쪽 구석에 연두색 간이 화장실 3개가 설치됐다. 문을 열면 휴지거리와 변기구멍이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선 냄새가 진동했고 우리는 소변인지 대변인지 분간도 못할 만큼 재빠르게 일을 마치고 빠져나와야만 했다.
1: 왜? 냄새 더 심해졌어?
2: 아, 그렇습니다. 아, 병배에 걸렸다간 이 배가 터져 죽을지 칠식사를 할지 선택해야 할 정도지 말입니다.
1: 아, 뭔 놈의 화장실 가는 게 훈련보다 더 싫냐?
0: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 달궈진 화장실 안에서 숨을 들이쉬었다간 펄펄 끓는 냄새가 머릿속까지 찔러들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는 배수로에 몰래 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변만큼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변비로 배가 터져 죽을 거란 예전의 우스갯소리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배수로에 싸지른 똥을 보고 누군가는 해방감을, 누군가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범인은 단체 기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의리까지는 없었는지 행복안의 엄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 지금 바로 군장 챙겨서 전부 다시 집합해.
4: 저 행복관님, 오늘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역시나 한 병장이 먼저 나섰다. 모든 일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는 오지랖은 이 더위에도 한결같았다. 하긴 이런 상황에 행복관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고 또 없었으니까.
3: 한 병장은 주말 잔업해야 하니까 군장 빠져도 돼.
0: 행복한 목소리가 누그러지면서 잔업 어쩌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또 캥기는 부탁을 하라는 거겠지. 추가 근로 시간을 정정해달라거나 이미 사용한 하루짜리 연차를 외박으로 바꿔달라거나.
4: 일은 금방 끝낼 수 있으니 저도 같이 군장 돌겠습니다.
3: 아휴, 저녁도 몇 주 안 남은 놈이 몸 조심할 생각은 안 하고 허튼 소리 말고 인사과로 들어가 있어.
4: 아휴, 다들 얼마나 힘들면 이랬겠습니까? 저도 화장실 갈 때마다 진짜 죽겠습니다.
3: 아유, 융통성 없는 새끼. 다음 초소 근무자가 이똥 치우고 해산.
5: 네.
3: 한 병장 넌 빨리 인사과로 따라오고.
4: 예, 행복관님.
5: 한 병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1: 용기 말입니다.
4: 뭐해? 더운데 안 들어가고.
5: 네.
0: 병장이 씩 웃으며 내 등을 툭 치고 지나갔다. 나긋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러닝셔츠 아래로 드러난 왜소한 어깨에는 도무지 가까이 하기 힘든 자신감이 배어있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쉽게 곁을 주지 않는 저 태도는 한 병장을 처음 만났던 석 달 전부터 줄곧 한결같았다.

0: 학교가 나쁘지 않은데 혹시 인사과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1: 예? 예!
2: 요로 끝나는 사근한 말투에 잠시 정신이 아찔해졌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사단과 연대를 거치는 동안 내게 존댓말을 써주는 사람은 한 병장이 처음이었다. 4월의 건조한 공기 탓인지 목이 메어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한 병장은 내 병영생활 기록부 사이에서 신상 요약카드를 꺼내 빠르게 훑었다.
0: 무난하네요.
2: 그는 병기부는 펼쳐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캐비닛에 바로 꽂아넣었다. 뒤이어 학력과 전공, 집주소, 주민번호, 부모님 생사와 이혼 여부, 이성관계, 취미에 이르기까지 자잘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내가 털어놓은 정보들은 곧바로 엑셀표에 입력됐다.
0: 개인 신상 입력은 끝났고... 뭘 그렇게 얼어 있어요?
1: 아닙니다!
2: 한 병장이 사람 좋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그는 내가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왼쪽 손목을 쳐다봤다. 어찌나 세게 쥐었던지 피가 통하지 않아 손가락 모양으로 새하얀 자국이 번져 있었다.
0: 제가 7월 말 저녁이라 인사과 후임을 찾고 있었거든요. 행정병 자리는 대대급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여기서 자대 배치 못 받으면 해안초소에 있는 중대로 넘어가게 될 텐데 대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봐요.
2: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행정병으로 빠져야 군 생활이 쉬워진다는 말은 입대 전부터 지겹도록 들어왔다. 다만 지금껏 사단과 연대를 거치며 수차례 행정병 후보에 올랐다가도 번번이 탈락했던 터라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제의가 얼떨떨할 뿐이었다. 한 병장은 사무실 구석에 비스듬히 앉아 졸고 있는 인사장교를 깨웠다. 인사장교는 내 신상카드와 결제판을 들고 대대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대대장실에서 나온 인사장교가 하품하며 내게 얼굴을 돌렸다.
3: 뭐 오늘부터 바로 인수인계 들어가면 되겠네. 일 잘 배워봐신 병.
1: 네, 알겠습니다.
2: 인사과 후임이 뽑혔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처음 며칠간은 병사와 간부 가릴 것 없이 내게 몰려와 질문들을 늘어놨다. 저들끼리 운연 중에 주고받은 눈빛은 내가 한 병장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는지 재보는 것 같았다. 그가 이곳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다. 맞선님의 말을 빌리자면 한 병장은 조용히 행동하는 혁명가였다.
4: 자, 그러니까 시작은 바야흐로 한 병장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던 날이었다 이 말이야. 상병 이상의 선임들은 생활관 청소에서 빠진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몸소 빗자루를 줬던 게 시작이었지. 아, 조용히 행동하는 혁명가의 시작.
5: 사소한 제약들 없앤 것도 한 병장님이야.
1: 어떤 제약 말입니까?
3: 아니 뭐 샤워실 욕탕은 일병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제 속옷은 일병이 꺾인 후부터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제약들 싹 다 없앤 사람이 바로 한 병장이야.
6: 한 병장님이 지운 것도 많지 말입니다. 기수 열애나 따돌림 같은 패스까지 전부 다 한 병장님이 차례로 지웠지 말입니다.
4: 아, 한 병장님께서는 간부들이 먹고 남긴 식판, 병사들이 정리하던 것도 대대장한테 직접 건의해서 깔끔하게 없앴습니다. 아, 저 그때부터 한 병장님 완전 팬 됐지 않습니까?
5: 야, 우리 부대원 다 한 병장님 팬일걸?
6: 간부들도 한 병장님 엄청 좋아하지 말입니다.
2: 그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간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을 시켜도 유쾌하게 나서는 싹싹함도 한몫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퇴역을 앞둔 인사장교를 대신해 인사과의 모든 일을 전담하고 있는 그의 자리였다. 휴가와 수당은 간부들 모두의 관심사였고 인사과 사무실 앞은 자신들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편법으로 무언가를 바꿔줄 순 없는지 문의하는 간부들로 매번 정신이 없었다. 반면 나는 인사계원이 된 지 세 달이 지나도록 사무실 청소나 문서 정리 같은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처지였다.
7: 청소는 다 했는데 한 병장님은 왜 인수인계를 안 해주시지? 어깨 너머로 보니까 인사과 업무라는 게 주먹구구식이던데 대부분의 일이 엑셀에 적힌 신상 정보를 복사해 붙여놨거나 편집하는 수준이고.
3: 한 병장님은?
1: 아, 인사장교님이 찾으셔서 외출하셨습니다.
3: 야, 신병.
1: 네.
3: 나 휴가 얼마 남았어?
1: 그게 저 아직 제가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3: 뭐야, 이거 짝퉁이잖아.
2: 처음 들어보는 짝퉁이란 말은 당혹스러웠다. 뭐어라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문득 한 병장이 가진 배경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군대 밖 한 병장에 대해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그가 법학을 전공했다든가 꽤 괜찮은 서울권 대학의 출신이라든가 하는 소문뿐이었다. 내 호기심은 한 병장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과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졌다.
7: 한 병장이 인수인계를 계속 미루는 이유가 한 병장에 대한 평가가 과장돼 있다면? 포장을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엑셀 정보 몇 개를 바꾸는 초보적인 기술뿐 실력도 없다면? 우연히 독점한 저 자리가 전부인 거 아니야?
2: 어떻게 보면 그는 혁명가라기보다는 정치에 능한 처세가에 가까웠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저 서그람은 그의 입지만큼이나 견고해서 그 뒤에 숨겨두었을 법한 진짜 얼굴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한 병장의 말처럼 나는 눈에 띌 기회조차 없이 무난해졌고 몇 달째 짝퉁 한 병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0: 오전에 짧은 소동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주말이었다. 새벽 2시 불침범 근무가 잡힌 바람에 선잠을 자다 깨긴 했어도 더위가 한풀 꺾인 새벽은 화장실 가기에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오전에 그 일 덕분에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똥차가 들어와 화장실을 깨끗하게 비워둔 상태였다. 당장 신호가 없더라도 미리 화장실을 들르는 편이 두고두고 나은 선택이었다. 불침범 근무를 마치자마자 손전등을 켜고 간이 화장실에 있는 연병장 구석으로 향했다.
1: 화장실 냄새 덜할 때 빨리 다녀와야지. 배수로에서 누가 똥을 싸고 있잖아.
2: 거기 누구십니까?
3: 아이씨, 넌 왜 이 시간에 화장실을 와서?
1: 한 병장님.
3: 아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0: 못 본 척하는 게 나았을까?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3: 늦었는데 내일 이야기하자. 아, 저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고.
0: 느긋한 말투와 달리 등을 떠미는 손에는 힘이 잔뜩 실려 있었다. 엉거주춤 생활관 방향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삽으로 배수로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생활관에 돌아와 문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놓았다. 한 병장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문 밖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 장면을 천천히 복기했다. 화장실 옆 배수로, 두루마리 휴지, 발목까지 내린 바지와 새하얀 허벅지. 물론 오늘 아침에 범인도 한 병장일 테고. 쭈그려 앉아 욕을 뱉던 조금 전 모습과 행구관에게 반발하던 아침의 모습이 나란히 떠올랐다. 가벼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숨기고 있던 인간적인 빈틈과 의외의 허술함의 친밀감마저 느껴졌다. 어쩌면 이걸 빌미로 지지부진한 인수인계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관계의 벽은 치부를 공유하며 허물어지기도 하는 법이었으니까. 한 병장을 다시 마주친 건 다음날 아침 점호를 마친 후였다. 은근한 눈빛이라도 오갈 줄 알았지만 그는 평소처럼 가벼운 인사만 던지고 인사과 사무실로 먼저 들어갔다. 예상 외로 태연한 태도에 기미샜지만 선수는 내가 쥐고 있었으므로 조급할 필요는 없었다. 느긋하게 아침까지 먹고 들어간 사무실 공기는 햇빛에 달궈져 후덥지근했다. 자리엔 한 병장뿐이었고 항상 닫혀있던 캐비닛 한쪽 문이 반쯤 열려있었다.
2: 어제는 별일 없이 들어가셨습니까?
0: 내 말을 못 들었나?
2: 혹시 어제는 제가...
3: 의외로 숨기고 있는 게 많았잖아. 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 거기에 두 차례 자살 시도 이력까지.
0: 책상 위로 그가 읽고 있는 책자가 보였다.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자살 시도, 정신적인 방황과 트라우마, 그 이후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에 입학해야 했지만 천천히 극복해 나간 시간까지. 그가 읽고 있는 건 그를 처음 만났던 날 펼쳐보지도 않은 채 캐비닛에 곧바로 넣었던 내 병기부였다.
3: 상투적이긴 해도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바로 A등급 관심병사 되는 거 알고 있지?
0: 그가 본심을 드러냈다. 인사과에서는 병사들마다 등급을 매긴 명단을 대외비로 관리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생활 부적응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중 가장 높은 A등급은 자살 징후가 보이거나 자살 경험이 있는 병사들에게 매겨졌다.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단순했다.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훈련과 일과에서 열애할 것. 덕분에 대외비라는 게 무색할 만큼 누가 관심병사인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드러난 A등급의 꼬리표는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혹은 편한 군생활을 위해 꾀병을 부리는 폐급 취급. 어찌됐든 이들의 종착지는 철저한 따돌림과 무시였으니 한 병장은 지금 내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2: 어제 일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3: 좀 이상하네. 연대 인사과에서 실수가 있었나? 병기부에 네가 직접 적은 중요한 내용들이 신상 카드에는 전부 빠져 있어.
0: 그가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다. 나는 한 병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다. 설명하자면 복잡한 이야기였다. 이곳으로 자대 배치 받기 전 연대 인사과에서의 일과 입대 첫날의 기억까지 끄집어내야 했다. 4월 초치고는 더운 날씨였고 밀폐된 주임원사실 공기는 숨이 막혔다. 연대 주임원사가 소화붙이며 말했다.
4: 학교 구별하길래 관심 있게 봤더니 이거 문제 많은 놈이네. 어?
0: 그는 유리탁자 위로 내가 신병교육대에서 열심히 써냈던 병기부를 펼쳐보였다. 내 글씨체로 적힌 문장들이 빼곡했고, 그중 자살과 우울증, 커터칼이라는 단어들에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다.
4: 신병교육대에서 조교 후보생으로 추천받았지만 병기부에 쓴 자살 시도 기록이 발견돼 후보생 탈락. 사단에서도 행정병 최종 심사까지 올라갔다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돼 탈락하고 연대로 이관. 그리고 여기에서도 행정병으로 지원하고 실격. 이거 전부 네가 병기부에 쓴 자살 내용 때문인 거 알고 있어?
0: 그제야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했던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이해가 됐다. 행정병 차출을 위해 보충대로 모인 사단 각 부처의 간부들은 내가 다니던 학교 이름을 대면 곧바로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의 조그만 4년제 대학도 군대에선 흔치 않은 스펙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들끼리 회의를 하고 돌아온 후엔 매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뽑아갔다. 병기부가 이런 용도로 쓰일 거라는 걸 진작 눈치채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입대 첫날, 담당 교관은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표지에 병영생활 기록부라고 적힌 얇은 책자를 나눠줬다.
5: 자, 신병교육대에 들어가기 전 이틀 동안 책자의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 제출해야 한다. 알겠나?
6: 알겠습니다!
0: 간단한 신상 정보를 적는 페이지를 넘기자 서술형 문항들이 나왔다. 연애에 대한 가치관에서부터 인생의 난관, 자살 경험 따위를 묻는 질문들. 낯선 환경에 내던져졌다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나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사춘기로 방황했던 시간과 몰아세우기만 했던 부모님, 나의 쓸모에 대해 의심하며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그었던 순간들, 우울증과 따돌림에 시달리다 대학 입시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단단해졌고 또 스스로에게 얼마나 떳떳하게 되었는가. 내가 익명의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그 지난한 우울과 자기 부정의 늪에서 빠져나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문학적 상상력과 인내심을 가진 독자를 기대하는 것부터 잘못이었다.
7: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0: 모든 걸 극복한 후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써내려간 문장들에는 형광펜의 덧칠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내가 손목을 두 번이나 그었다는 사실, 그리고 떠안지 말아야 할 잠재적 골칫거리라는 결론뿐이었다. 주임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8: 아, 지금 내 방에 들어온 신병 신상카드 폐기하고 새로 적어. 자살 관련 내용 다 빼고. 아, 빼라면 빼! 말이만은. 너.
9: 네!
8: 대대로 내려가면 병기부까진 일일이 확인 안 할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 눈에 띄지 않게 숨죽여 지내면 관심병사 나기는 피할 수 있을 거야. 아, 안타까워서 그런다. 어? 군 생활 꼬일 뻔한 거 너 사람 잘 만난 줄 알아라. 아, 나가!
0: 그는 나가보라는 손짓을 하며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그날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한 병장은 병기부의 내용을 인사장교에게 알리지도 신상카드가 부실했던 이유를 파내려 하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베슬로에서의 그의 범행도 함께 묻어야 했다. 이건 서로의 기폭장치를 쥔 채 상대의 동태를 살피는 일종의 휴전이었다. 사실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저녁에 며칠 남지 않은 한 병장과 군 생활이 까마득한 나 사이에서 누가 더 타격을 입게 될지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럼에도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려는 듯 그는 케빈의 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0: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위태롭고 지쳐 보였다. 내게만 보이는 그 이중성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특히 한껏 좋은 사람을 연기하고 돌아와 쏟아내는 혼잣말들은 종종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넘어 공감을 갈구하는 미숙한 넋두리처럼 들렸고, 나는 때때로 크게 우스웠다. 다음 주면 저녁이신데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 병장이 놓지 못하는 것, 끝까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뭘까? 그의 가장 내밀한 곳을 들춰보고 싶다. 따지고 보면 전부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별게 아니라고?
0: 어차피 전역하고 나면 전부 의미 없는 일들 아닙니까?
1: 이 자물쇠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기억할진 모르지만.
0: 모를 수 없었다. 지난달 이유 없이 사라졌던 군견 철장의 자물쇠였다. 개배기와 청산이는 작년에 은퇴한 군견 세퍼트였다. 10살을 훌쩍 넘기면서 통제가 잘 되지 않아 지금은 군견 철장에서 사료만 축내는 애물단지였다. 그래도 식탐과 체력만큼은 여전해서 아침마다 잔반을 수거하러 들어오는 트랙터 소리만 들었다 하면 철창이 뜯어질 듯 날뛰었고, 누릿한 냄새가 거치고 나서야 안정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갑자기 철창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잔반통으로 내달리는 개들을 잡겠다고 부대원 전부가 연병장을 뒹굴어야 했다. 부대 한 구석에서 토막난 자물쇠의 고리 조각을 발견한 건 한병장이었다. 자물쇠를 자른 범인은 묘연했고, 행구관은 분을 삭히며 절단기라도 잘리지 않을 만큼 두꺼운 자물쇠를 새로 달 수밖에 없었다.
1: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
0: 일들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그동안 이 작은 부대엔 원인 불명에 하지만 트집 잡힌 사소한 사건들이 너무 잦았어. 그때마다 한 병장은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섰고, 얼마 전 배수로에서의 일도 이 기행이 연장이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1: 왜 이러는 거냐고? 아, 실망인데. 네가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아?
0: 그는 자물쇠를 캐비넷에 다시 올려두었다. 선반 위 자물쇠는 대충 찢어붙인 콜라주 조각처럼 병기부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 혼자 들떠보였다. 그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내 왼쪽 손목을 흘끗거렸다. 의도를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저 불쾌한 시선만큼은 익숙했다. 오래전부터 지겹도록 따라붙었던 시기어린 눈빛. 고등학교 시절 내 성적표를 앞에 두고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선생님들과 면담할 때면 나는 커터 칼의 통증과 온통 검붉었던 방 안의 기억을 꺼내야만 했다.
2: 긴장만 하면 손이 잘려나갈 것처럼 아려요. 자꾸 그날이 떠올라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요.
3: 원래 사람들은 자기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을 불편해해.
0: 내가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그제야 숙연한 얼굴로 자세를 고쳐앉았다. 면담이 끝날 때마다 학교 생활에 겉돌기만 하던 내게 돌아왔던 조심스러운 위로. 상황은 대학에 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딱히 내세울 특기랄 것도 없이 그럭저럭한 성적으로 떠밀리듯 입학한 스무 살들에겐 늘 대화거리가 부족했다. 그러니 나는 내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3: 야, 뭐? 야,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대박.
4: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그래서 넌 다르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1: 아니, 그냥 그랬다고.
3: 와, 야, 그거 아무나 못하는데.
5: 오, 결단력 개쩔.
4: 너무 힘들었어.
0: 질투와 동정이 뒤엉킨 동기들의 눈. 공감이나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다. 내가 겪은 강렬한 경험에 대해, 이곳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픈 손가락처럼 안고 가야 할 과거이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한 병장의 기이한 위선과는

0: 서슴없이 나를 모욕하고 있었다. 겨드랑이 사이에 미지근한 땀이 흘렀다. 나는 손을 책상 밑으로 내렸다. 그날 이후로 한병장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의 전역을 며칠 앞두고부터는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게 진행됐다. 부대는 그가 전역하는 날이 되도록 잠잠했다. 전역 신고를 마치고 연병장에 나온 한병장을 사람들이 둘러쌌다.
1: 야, 한병장 전역 축하한다.
2: 네, 고맙습니다.
3: 아, 저도 곧 민간인 되지 말입니다.
1: 야이씨.
3: 그때 뵙겠습니다. 중성.
2: 그래 그래.
4: 아, 한병장님, 아, 우리들의 우상인데 아쉽지 말입니다. 아,
5: 한병장님, 한병장님은 최고의 군인이십니다.
0: 그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 모두가 한마디씩 보태는 탓에 여느 전역자들의 축하자리와 달리 좀 유난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인사를 마친 그는 미련이 남은 듯 인사과 사무실 쪽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내 환송하는 대여섯 명 무리에 둘러싸여 엉거주춤 발걸음을 뗐다. 나는 그가 위병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병장의 짐이 빠진 사무실에서 캐비닛은 유독 더 눈에 띄었다. 캐비닛을 열자 가지런히 꽂힌 변기부들 사이로 고리가 잘린 자물쇠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허술하다 못해 오만함에 가까운 전시였다. 나는 행보관에게 자물쇠를 가져갈 생각이었다. 한병장은 자신의 허위가 폭로되었다는 사실도, 그가 쌓은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영영 잊힐 거란 사실도 알지 못할 것이었다. 내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선 그의 자리를 지워야 했다.
6: 어? 이건 병기부.
0: 한병장 병기부. 펼쳐보자.
7: 서울 거주, 4년제 대학 재학, 법학 전공, 맞벌이 부모와 동생 하나,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신과 질환 없음.
0: 내 것만큼 촘촘하게 눌렀었는데 형광펜으로 그어진 흔적은 없어. 흠잡을 데 없이 평범한 내용들 뿐이야.
8: 그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한병장님.
8: 아,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0: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언제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다.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라기엔 딱 떨어지지 않는, 배스로에서 내게 엉덩이를 까보였을 때도 느낄 수 없었던 낯선 분위기였다. 그가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라면 하나뿐이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자물쇠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한병장이 잠시 멈칫했다.
8: 아,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한테 그 자물쇠는 별로 의미가 없어.
0: 그러니까 병기부는 왜?
8: 뺏었다.
0: 병기부가 내 손을 빠져나갔다. 그제야 그는 안도했다. 흐트러지지도 그리 치밀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의 얼굴로 아무렇게나 쥔 병기부엔 선명한 굴곡이 생겨있었다.
8: 자물쇠가 있다고 사람들이 널 믿을 이유가 없잖아. 어? 그리고 그 손목

0: 자신이 없으면 치밀하기라도 했어야지.
1: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그의 눈이 천천히 내려와 손목에서 멈췄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나를 안쓰러워하고 있던 게. 그는 변기부를 바지 주머니에 구겨넣은 후 뒤돌아섰다. 왼쪽 손목이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가끔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는지 헷갈렸다. 공통분모 없이 몰려다니던 대학 동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 각자의 무리를 찾아 흩어졌다. 나는 여전히 어디에도 섞이지 못했고 학년 말이 되어 입대를 신청했다. 우울증은 다 극복했다고 횡설수설하는 내게 연대 주임원사는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다.
2: 야, 치밀하지 못할 거면 깡이라도 있든가.
3: 예?
2: 아휴, 아 두 번이나 그었다는 새끼가 손목이 그렇게 깨끗한 게 말이 돼? 너 같은 애들 괜히 관심병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만 더 일으키는 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관심병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군생활 꼬일 뻔한 거 너 진짜 사람 잘 만난 줄 알아.
1: 내 손목을 뚫어지게 보던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팼다. 내 이야기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다면 달랐을까?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자처럼 배경에 녹아드는 게 익숙했고 그런 무력함이 역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각인되지 못할 거란 자괴감과 함께.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커터칼이 눈에 띄었다. 칼을 집어 손잡이를 밀어 올렸다. 차가운 날붙이가 살갗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칼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엔 온통 날카로운 기억뿐이었다. 열린 방문 사이로 가족들이 얼어붙은 듯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4: 저 성씨도...
1: 온통 집중된 시선. 내가 이런 최초의 성취. 내가 느낀 건 소름이 아니라 전율이었다. 상처가 남지 않는 손목, 간헐적으로 가려운 손목. 피로 물들일 만큼 충분히 깊었을까? 정말로 긋긴 했던 걸까? 위병소 밖으로 멀어지는 한 병장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병기부를 숨긴 바지 주머니가 불룩했다. 왜소한 어깨는 홀가분하고 또 외로워 보였다. 그가 도망가고 있었다. 잠시 후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잔반 수거통을 실은 트랙터가 부대로 들어왔다. 누린내를 맡은 청산이와 개배기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연쇄적인 장면을 떠올렸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철장과 느슨하게 풀려있는 새 자물쇠.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지고 문을 빠져나온 개들은 또다시. 나는 고리가 잘린 자물쇠를 캐비닛 깊숙한 곳에 넣고 문을 닫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다. 왼쪽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리고 손톱을 세워

땀 맺힌 물은 살갗이 벌겋게 불어올랐다. 가려움은 가신 지 오래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명한 자국은

KBS 라디오 문학관 박진호 원작 완벽한 이야기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교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현희 연출 김세원 진행해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 중서부 지방과 호남 20에서 60, 경상권 5에서 50, 강원동해안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4도, 낮 기온 26도에서 32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내륙지방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체감 온도도 남부 내륙은 32도,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비가 내리겠고 밤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중부지방 20에서 60, 남부지방 5에서 40, 제주도 5mm 미만입니다. 중부지방은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글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서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중부지방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수량 30에서 80mm, 평안북도는 100mm 이상, 함경북도 5에서 1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8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27도, 청진은 최저 19도, 최고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수원 23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9도, 인천 28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22도, 대관령 18도, 강릉 22도, 낮 최고 철원 29도, 춘천 30도, 대관령 25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충북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남권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대전, 세종 23도, 낮 최고 청주 30도, 충주, 대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3도, 낮 최고 전주 29도, 군산 28도, 광주 30도, 목포 28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겸 대구 23도, 부산 울산 22도, 창원 23도, 낮 최고 대구 32도, 부산 28도, 울산 31도, 창원은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겸 제주 24도, 서귀포 23도, 낮 기온 제주 31도, 서귀포 26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그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9도, 습도 87%, 해 뜨는 시각 6시 17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5.18 조롱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 제1구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구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 제1구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 제1구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태 씨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태 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의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8년 사이에 68%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유병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68.2% 늘었습니다.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고혈압 환자가 같은 기간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1인 가구 청년 중 고혈압 환자는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사람을 동원해 재검표하는데 5천만 원의 비용에

예상된다며 계속 임차해서 비용을 들이기보단 한 번에 재검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에 송치한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회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적발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새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 정유시설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아 전례 없는 수준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폴란드 전쟁 모니터링 그룹 로찬 컨설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최소 194회 공격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형 정유시설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시설 정밀 타격으로 인해 최악의 연료 부족 사태 속에서 경제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이 5개월 연속 석유 생산량 목표 확대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회원국은 현지 시각 5일 화상회의를 열고 8월 석유 생산량을 7월 대비 하루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권역 20에서 60mm 사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박사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는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청경자 회백의 그림에서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이국적인 풍경, 또 강렬한 색채가 그대로 화폭에 담겨져 있죠. 자, 오늘 미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청경자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한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로 시작합니다. I wa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0: 네, 미술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한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청경자 화백의 유년기, 청년기의 삶의 모습, 뭐 재능이 폭발했던 시기와 또 삶의 굴곡이 있었던 그런 시기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 좀 정리하고서는 저희가 다음으로 좀 가볼까요?
1: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청경자는 1924년 전남 고흥 출생했고요.
0: 네.
1: 또 1941년에 동경의 여자미술 전문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을 합니다. 또 대학 재학 시절에 이미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커다란 규모의 미술 공모전에서 두 차례 연달아 입선하면서 화가로서의 네.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1945년 결혼 이후 그녀의 삶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갔는데요. 남편과의 불화, 또 그 남편의 6.25 전쟁 중에 행방불명, 또 여동생의 병사 예. 등을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공공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화가로서의 삶을 사실상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0: 예.
1: 근데 그럼에도 꾸준히 교편을 잡으면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또 틈틈이 본인의 작품도 이제 그려나갔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1951년작 생태는 직접 관찰한 수십 마리 뱀들을 실감나게 표현하면서도 생의 의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네. 평가됩니다.
0: 지난 시간에 이제 생태 얘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1: 네.
0: 반응이 어땠나요? 뱀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그 당대 어떤 반응이었을까? 궁금해요.
1: 이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1951년에 이제 그리고
0: 예.
1: 다음해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이제 개인전을 엽니다. 청경자가. 근데 예. 참고로 이때가 이제 동란대니까
0: 그렇죠.
1: 서울에서는 전시가 못
0: 할 수가
1: 열리고
0: 없고.
1: 네, 여기 부산에서 많이 열렸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개인전을 열고 청경자 본인에게도 소중한 생태를 전시장 입구 쪽에다가 처음에 걸어놨대요. 근데 관람객들이 들어오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나중에는 저쪽 뒤쪽으로 빼서
0: 제일 중요한 작품이라 맨 앞에 걸었다가 뒤로 뺐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 와, 정도로 당시 재밌네. 관람객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작품이었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청경자라는 이름이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국내 화단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 장난 아니다
0: 그러네요.
1: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953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윤호중과 또 우리 근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김환기 선생의 권고를 예. 받아들여서 이 청경자가 1954년부터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시든 해바라기 밭에 검은 고양이를 안고 울고 있는 여인을 그린 정이라는 작품으로 대한미술협회 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0: 야.
1: 화가로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복귀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아까 김환기 화백, 뭐 근현대 미술계에서는 뭐

0: 권위자 중 한 명.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네. 이분이 청경자 화백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교수로 그러니까 추천을 해 주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후 청경자는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미술계 내 조류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아. 그리고 국내 최대 또 최고의 미술 공모전이었던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지난 시간에 아나운서님께서 국전이라고도 네, 말씀해 주셨던 네. 이제 그곳에 이제 추천 작가, 또 아. 초대 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역임하는 이 국내 이제 미술계 이제 제도 내에서도 거목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되찾으면서 천경자는 서울 이 종로구 옥인동 쪽에 거주하면서 작품 제작에 매우 이제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시기 천경자와 관련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0: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평탄하게 그림 네.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청경자 본인에 대한 에피소드라기보단 그녀를 바라봤던 어떤 관람객의 이야기인데요. 아. 제가 작년 여름에 노원 아트뮤지엄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 전시에서 네. 전시회서를 이제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전시 거의 말미쯤에 한 노년의 여성 관람객이 해설 저를 다 들으시고 끝나고 말을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시해설에서 소개한 천경자가 본인이 옥인동에 거주할 당시에 이웃사촌이었다는
0: 어머나,
1: 거예요.
0: 어머나.
1: 앞집에 계셨대요.
0: 앞집분이세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천경자는 이제 옥인동에 왔을 때 국내 미술계에서 유명한 분이 된 거였잖아요.
0: 다 알아보셨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오, 천경자가 앞집에 사네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빨래 널거나 하면서 앞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때마다 천경자 선생이 그림만 그리고 있었대요. 정말.
0: 매일?
1: 네.
0: 정말요?
1: 네. 정말 그랬다고 하고 또 이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하고 나면은 우유배다라는 수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날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0: 매일 앉아 그리고 그거 나르고 이것만 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몰두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산 건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천경자 화백의 어떤 그런 엄청난 천착성도 그러나. 아 근현대 미술이 그렇게 나랑 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0: 그러네요.
1: 그런 생각도
0: 옥인동 주민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1: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워낙 존재감 강렬하셨을
0: 그렇죠.
1: 테니까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청경자는 이 옥인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점점 이제 잘 해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바로 1969년에 해외로 스케치 여행을 나간 것입니다.
0: 야, 69년이면 해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 흔하지 않을 때고 네. 스케치 여행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것도 용기다 여성이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단 현실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경자는 이미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전국적으로 그렇죠. 인정받는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도불전을 열었더라고요. 청경자 선생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아, 저 이제 프랑스로 공부하러 갈게요. 네. 라는 걸 우리 국내 화단에 선언을 하고 일종의 어떤 학술 연구나 미술 탐구를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간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출국 일정 중에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던 이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하는 아. 그런 일정도 있었거든요. 네. 참고로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거의 세계 3대 비엔날레 안에 들어가는 아. 정말 지금도 걸출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도 충족하면서 청경자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세계 여행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 빠르게 스케치로 현장에서 그려낸다든지 아. 혹은 간단한 그림 작업 같은 것들을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남겼던 것인데요. 이때 무려 타이티, 뉴욕, 파리, 이태리, 스페인 등지를 여행했다고 근데 합니다.
0: 근데 굉장히 영감을 받을 만한 장소들을 많이 가셨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선구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또 69년에 여행 마치고 이듬해 9월에 신문회관 화랑에서 풍물 시리즈 스케치전을 열었고 또 1972년에는요 월남 종군 기록화 제작화가 단원으로 선정되어서 월남에도 파견이 되어서 전장 속의 군인들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0: 대단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와. 그런 작품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뜨거웠다고 네. 하고요. 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현대화랑에서 1973년에 그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종로 사거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봤을 정도로 네.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0: 네. 와,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하려면 학교는 어떻게 됐나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 않았나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청경자 선생도 네. 여기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 1974년에 홍대 교수직을 사퇴하고 아. 보다 강력하게 창작에 매진합니다.
0: 네.
1: 그래서 같은 해 3월부터는 발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콩고, 세네갈, 이집트를 거쳐서 아.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요. 또 이렇게 197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게 워낙 특징도 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기행회화라고 부릅니다.
0: 그녀의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행회화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1973년작 이탈리아 기행입니다.
0: 네.
1: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청경자 이탈리아 기행이라고
0: 저도 이렇게 쳐보니까 네. 그 전에 뱀하고 너무 이제 달라서
1: 그쵸.
0: 예. 그리고 청경자 화백의 그 작품 맞아? 살짝
1: 맞습니다.
0: 그럴 만큼 달라졌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미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감정, 처해 있는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일종의 여행 인증샷이 생각이 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일 위에다가 예. 여행지에서 살 법한 갖가지 기물들을 쫙 펼쳐놓은 그런 장면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사진을 내려 찍은 듯한 구도를
0: 그렇죠.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에
1: 있습니다.
0: 올릴 때도 가끔 그렇게 올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한 번에 쫙 자랑을 같이 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제목 그대로 청경자가 이태리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그린 거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슬로진이라고 하는 그때 유명했던 뭐 술병이 있고 또 미술관 기념품처럼 보이는 화집이나 그림엽서
0: 맞아요.
1: 이런 게 막 올려져 있습니다.
0: 예. 작품 가운데쯤에는 근데 아주 유명한 그림의 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1: 그렇습니다.
0: 맞나요?
1: 맞습니다. 그 유명한 이 이태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작 프리마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티첼리는 1445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이 그의 고향인 피렌체는 사실 르네상스 미술의 네, 가장 네. 최고의 이제 중심지였고 모든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예술의 기원을 꽃피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0: 그렇죠.
1: 아닐 텐데요. 그래서 청경자는 이런 피렌체를 여행하면서 아, 전통 위에서 뭔가 창조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행회화 한 점을 소개해드리자면 1979년작 아마존 이키토스입니다. 제목도 참 생소한데
0: 네, 이키토스는 또 뭘까?
1: 그렇습니다.
0: 아마존은
1: 예. 이키토스가 페루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이키토스는 왜 갔냐면 청경자 선생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여행을 했거든요.
0: 근데 이런 데 가기 힘든 곳이네.
1: 그렇습니다. 79년에.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에 경유지로 페루의 이키토스에 잠깐 들른 건데 그때 마주했던 생선 장수를 그린 작품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림을 보면 중앙에 파란 원피스를 입은 생선 장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이 옷만 보더라도 우리 뭐 자갈치 시장이나 노량진 수산 시장
0: 볼 수 없는 색이죠.
1: 그렇죠. 파란 원피스를 입은 상인은 네. 안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부터 벌써 이국적이고 또 그 생선 장수가 커다란 열대 수종 이파리 막 바나나 이파리 같은 네. 거 여기에다가 생선을 쫙 이렇게 감싸가지고 파는 그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놨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리고 요 그 생선 장수 주 주변으로 닭 두 마리가 막 어슬렁거리거든요.
0: 왜 닭이?
1: 뭐라도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막 되게 그래서 보면 와 진짜 본 걸 생생하게 그렸구나 라는 게 정말 절로 느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왜 예전에는 우리 KBS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없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청경자의 기행 회화들을 보면서 대리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 당시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1: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정말 성부적이라는 아.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또 이후 청경자는 그 유명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를 아. 비롯한 일종의 사색적인 여인 초상화를 네. 1980 80년대까지 꾸준히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0: 네, 하도 고난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평탄하게 작품 생활을 쭉 계속 정말 맹렬하게 이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그녀의 말년은 어떻게 돼가나요?
1: 사실 말년이 이제 아주 네. 이제 정말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었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위장 논란에 휩싸입니다.
0: 맞아요.
1: 네. 이 청경자 위장 논란의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를 둘러싸고 이게 1991년에 이 사건이 촉발이 되는데
0: 네.
1: 요 미인도라는 작품이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0: 아.
1: 이제 그의 재산이 압수되는 과정에서 정부 소유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1980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이관되거든요. 그리고 11년이 지나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이 작품을 청경자의 1977년작 미인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요.
0: 예.
1: 근데 이를 청경자 선생이 보고서 이거 제 그림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의 소장 경위, 그러니까 중정부장 거였다라는
0: 그렇죠.
1: 거하고 또 화풍 등을 근거로 해서 진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또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도 진품으로 판단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천경자는 이제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못 알아보냐.
0: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 지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작가 빼고는 다
0: 맞다고
1: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여러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느꼈는지 이 91년 같은 해 절필을 선언합니다.
0: 아.
1: 그리고 정말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근데 이후 1995년에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이제 가지지만 2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그녀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98년에 93점의 소장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청경자는 위장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전시회도 가지고 뭐 기증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도 잘 하지 않다가 결국 2015년에 미국 뉴욕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녀가 생전에 기증했던 작품들이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고
0: 그래서 상설 전시가 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그녀의 주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외에도 정말 매력적인 기행 회화들 또 스케치들 보실 수 있고 또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가시면
0: 네네.
1: 유영국 작가 개인전 또 우리 동시대 미술 전시인 사랑의 기원 등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둘러서
0: 그러네요.
1: 이 청경자의 작업을 직접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많은 작품 기증됐기 때문에 가서 상설 전시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경자 화백의 삶과 작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영애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바람.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듣고만 있어도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파벨만스의 흐르는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주에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예. 어떻게 끝날까 궁금했었고 그때 마지막에 예술에 관한 얘기? 예술이란 그렇죠. 이런 거다? 예.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2: 그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의 친오빠였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보리스 할아버지라는
1: 아, 맞아 멘토가 둘이 있었다.
2: 그렇죠.
1: 얘기하시면서 한 명이 보리스 할아버지다.
2: 예. 이분은 이제 옛날 서커스단의 사자 조련사로 일하다가 192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로 진출했던 네. 한마디로 연예계의 맛을 본 분이죠.
1: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멘토도 얘기해 주세요.
2: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예. 말씀드리고
1: 아, 나옵니까? 네.
2: 예, 나오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세미에게 얘기를 했었죠. 예술이라는 건 우리는 예술가 가족보다는 예술이 우선이야.
1: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 그렇죠. 근데 이 예술이 우선이지만 예. 그걸 통해 우리는 쾌락을 얻고 기쁨을 얻지만 끔찍한 고통도 함께하는 것이 예술이야. 그 길을 너 가겠니?
1: 어려운 선택이네요.
2: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세미는 잠옷 비장한 표정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리스 할아버지는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떠나는데요. 떠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한 예술가는 예술이 우선이지 가족이 우선 아니야. 근데 왠지 미안해지는 거죠.
1: 그렇죠.
2: 내가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내 가족을 그래도 좀 더 챙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한 아버지가 선물로 그 비싼 매킨토시 필름 편집기를 사주면서 그렇죠.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집 좀 해서 엄마에게 그 우리의 가족의 소중한 추억의 필름을 보여드려 빨리. 이렇게 해서
1: 사실 예술도 그런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는 측면이 있죠.
2: 힐링의 기능.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 세미에게 부탁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 세미도 이제 각성을 하고 열심히 편집을 합니다.
1: 아.
2: 그 엄청난 분량의 거의 그 캠핑 장면을 다 찍은 거죠.
1: 아.
2: 그리고 또 클로즈업을 해서 각 가족 구성원들, 여동생들,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같이 놀러 갔던 아저씨까지.
1: 아, 그 친구,
2: 그렇죠.
1: 베니 아저씨.
2: 예. 베니 아저씨까지 다 찍은 요것들을 세세하게 엄청난 분량의 필름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편집기를 돌리면서 보다가 압불사. 엄청난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1: 네? 뭔 비밀이에요? 엄마 아프셔요?
2: 그 비밀은 직접 영화를 여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이 영화 후반부의 큰 반전을 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1: 그게 그래서 영화 편집을 하면서 알게 그쵸, 된 사실이군요.
2: 편집을 하면서 그냥 이제 모든
1: 아 이제 눈치를 좀 채겠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2: 그죠? 이렇게 네. 모든 장면을 다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딴 걸 찍고 있다가
1: 뒤에 걸려
2: 그렇죠,
1: 있기도
2: 옆에
1: 하고
2: 옆에 걸려 있는 장면에서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세미는 괴로워합니다. 아, 엄마의 이 비밀을 지켜드려야 될 건가?
1: 아빠한테 얘기할
2: 그렇죠.
1: 것인가 말 것인가?
2: 아들로서 엄마의 비밀을 지킬 것인가? 또 아빠와의 의리를 위해서 아빠에게 그 비밀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1: 그렇죠.
2: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번민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 네.
2: 상당히 그 세미가 고민하는 네. 이런 장면에 엄마는 거실에서 또 태연히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1: 아.
2: 그때 흐르는 음악이 바로 바로크 음악이죠. 그 마르첼로.
1: 예.
2: 오보에 협주곡을 이제 피아노로 연주하는 버전이 흐르는데요. 사실 그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은 우리 지금은 이제 오보의 협주곡으로 잘 알고 있는 오보의 주자들이라면 누구나 연주하는 명곡이지만 이게 바흐 시대까지만 해도 마르첼로는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한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네. 프로 작곡가로 인식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2: 그냥 나는
1: 취미야.
2: 취미야. 딱 취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아버지가 세미에게 영화는 취미다라고 얘기하는
1: 아.
2: 거고 똑같이 그냥 나는 아마추어지만 전문적으로 잘 아는 작곡가로 남겠다라면서 평생 자기가 쓴 작품을 예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게 누구 작품인지
1: 찾기가 힘들었겠네요.
2: 그런데 네. 악보는 있으니까 이게 이제 흘러흘러 당시 이제 18세기라고 하면 베네치아가 음악의 최선진국이었으니까 독일 같은 북쪽의 음악가들이 베네치아의 최신 음악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베네치아의 악보들을 무조건 구입해서 출판된 악보들을 구입해서 그걸 이제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1: 예.
2: 그러면서 이제 바흐도 수많은 베네치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22곡이나 자기가 다시 연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를 건반악기 곡으로 편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네. 바이올린 협주곡이든 오보에 협주곡이든 다 편곡을 해서 피아노로 독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바흐의 당시만 해도 이 곡이 흘러흘러 바흐까지 보게 됐을 때 비발디 곡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흐는 악보에다가 비발디의 협주곡을 내가 건반악기 곡으로 편곡했다. 라고 이야기를
1: 적혀
2: 했습니다.
1: 있군요.
2: 그렇죠. 그러고 예. 나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바흐가 비발디 곡을 편곡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717년에 정식으로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이름을 가지고 출판했던 악보가
1: 나왔어요?
2: 발견됐습니다.
1: 아.
2: 또 요즘도 가끔 그런데 옛날에 오래된 도서관들
1: 예.
2: 정리하다가 보면 툭툭 하나씩.
1: 수장고에서 나오죠.
2: 그렇죠.
1: 보통.
2: 우리나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래서 1717년에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협주곡집 악보가 발견되면서 아 이게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곡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참 그 이 애절한 음악이 흐르면서 세미의 고뇌.
1: 같이 어우러지겠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장면이 영화적으로도 명장면이 흐르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건반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974번입니다. 2악장 아다지오를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고뇌하는 세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내용이 점점 계속 궁금해. 예. 눈치는 챘지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1: 그렇죠. 그 영화를 네.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사실은 영화를 보시면 야 스필버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장 숨기고 싶은 얘기인데
0: 그러네요.
1: 이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 제대로 수 있나? 영화로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이 자기 가족 환경을 통해서 영화라는 예술, 자기의 평생의 친구인 영화라는 예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예술에 대한 헌사라고 볼 수 있는 영화인데.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스필버그 감독은 안 만들 수가 없는 영화였죠.
0: 맞아요.
1: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비밀을 오랜 세월 이제 나중에 그 여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스필버그가 위대한 감독으로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0: 예.
1: 그 여동생들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0: 아.
1: 나 사실 이거 가지고 영화 만들고 싶은데 니네들 생각은 어때? 이 여동생들도 이거 만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그렇지만 이거 얘기가 민감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엄마나 아버지가 이 영화 때문에 상처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0: 아, 그렇죠.
1: 라고 해서 그 막내 동생인 여동생 앤 스필버그가 자기가 원안을 다 쓰면서 원래는 90년대 말에 서 그 2000년대 초에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
0: 시간이 한창 지나서 나오게 된 거네요.
1: 그렇죠. 네. 20년 뒤에야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배려해서입니다.
0: 아 그때쯤이면은 거의
1: 돌아가셨을 테니까. 근데 예. 나중에 제가 부모님 스필버그 예. 감독의 부모님의 연세를 보니까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엄청 장수하셨거든요.
0: 그래서 더 늦게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동생들과 네. 합의를 한 게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0: 하자.
1: 영화를 만들자라고 아. 했는데 이 부모님이 정말 장수하신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0: 그렇죠.
1: 그래서 결국 영화는 2020년대에야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제 영화인으로서 스필버그가 가장 자기가 영향을 받은 두 명의 멘토가 등장했고
0: 네.
1: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외할머니의 오빠였던 보리스 할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0: 예.
1: 영화 후반부에 되면 이제 두 번째 멘토 어떻게
0: 누굴까요?
1: 보면 감독으로서 스필버그에게는 더 중요한 멘토가 등장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LA에 살면서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되죠.
0: 네.
1: LA에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세미. 근데 이때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도 자기 전공에는 큰 관심이 없고 대학 안에서의 그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이었던 영화에 더
0: 그랬겠죠.
1: 미진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전공을 비롯해 영화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그냥 흥미를 잃고 뭔가 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세미에게 이제 야 근데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세미에게 막 계속 강요하고 야 너 뭐 취직이라도 해야지 뭐 지금 뭐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그침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아들을 어루만져 주고 그러다가 그 세미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업계에 뛰어들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그 응시 편지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쌤이 여기 뭐 우편물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니? 이러면서 쌤이한테 우편물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CBS 방송국에서 온 거죠.
0: 아 그럼 거기 드라마.
1: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자네 여기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0: 아.
1: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미는 이제 옷을 딱 갖춰입고 이제 제작자를 찾아가죠.
0: 네.
1: 근데 이 제작자가 이분도 약간 좀 깨어있는 분 같은데요. 면담을 하다가 자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드라마 제작 환경보다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그렇지만 마지막에 편집을 해야 되는 이 영화라는 장르가 자네가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작자가 갑자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화 감독을 만나보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죠.
0: 어떻게 만나요?
1: 그러니까 세미가 어떡해요?
0: 네.
1: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 계셔.
0: 어머나.
1: 바로 여기가 이제 CBS 제작 스튜디오니까요.
0: 예.
1: 옆방에 계시니까.
0: 일하고 계셨군요.
1: 그렇죠. 예. 그냥 자기 집무실에 있었던 거죠. 잠깐 볼래? 이러니까 아 물론이죠. 바로 왕년에 이 헐리우드 영화의 최황금기에 위대한 감독이었던 존 포드 감독입니다. 그래서 존 포드 감독 여기선 이제 또 대감독이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0: 예.
1: 존 포드를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존 포드 감독을 찾아가니까 존 포드 감독은 그냥

0: 그 옛날 그 미국 어르신들 안락 의자를 뒤로 제끼고
1: 그렇죠.
0: 다리를 이렇게 책상 위에 올린 온전. 그런 네. 아주 그 불량한 자세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세미가 막 쭈뼛쭈뼛 들어와서 인사도 그렇죠. 인사만 뭐 겨우 주눅이 들어서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갑자기 퉁명스럽게 지평선이 화면 한가운데 있으면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그렇지만 화면 아래나 위에 지평선이 있으면 훨씬 재미있지.
1: 아,
0: 이렇게 네.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면서 자 젊은 친구 행운을 비네. 그리고 이제 내 방에서 섞어져. 이렇게.
1: 너무 어떻게 보면 투명스럽다.
0: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미는 아, 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하더니 갑자기 나갔다가 문을 빼곡이 열고는 어쨌든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의 바르게 인사를
1: 그러네요.
0: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나가는데 거기서 또 여전히 투명스러운 존 포드 감독은 거기에 대답으로 플레저.
1: 네.
0: 그래서 기꺼이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런 그 쿨한 네. 대화가 너무 재밌는데요.
1: 그렇군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세미는 아 나도 이 기운을 받아서 위대한 감독이 돼야지라는 그 세미의 얼굴을 비추면서 이제 세미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1: 그렇겠네요.
0: 스튜디오 밖에서 걸어 나가는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재밌는 게
1: 예.
0: 전체 촬영 구도에서 세미가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1: 거죠.
0: 약간 이게 밑에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려다보는
1: 아.
0: 희망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평선이 정중앙에
1: 예.
0: 화면 정중앙에 와 있습니다.
1: 아까 말했던 그 말인 그대로.
0: 그렇죠. 근데 네. 화면 정중앙에 지평선이 있으면 관객들은
1: 지루해야지.
0: 라고 존 포드 감독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1: 네.
0: 아 이게 아니지 이러면서 카메라가 막
1: 흔들리다가
0: 지평선이 확 밑으로 이렇게 아. 내려가는 그런 거 하면서 이 세미가 걸어나가는 거로
1: 네.
0: 이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지평선을 조정하면서 끝이 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촬영감독이 필버그의 오랜 촬영감독이죠. 야누시 카민스키 이번에 디스클로저 데이도 카민스키
1: 촬영했다.
0: 감독이 찍었습니다만 네. 야누시 카민스키의 그 카메라가 참 빛을 발하는 장면이라고 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영화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톤으로 영화가 이어지고 세미에게는 고민하고 막 이런 것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칠 것이 없는
1: 그렇죠.
0: 그런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안에 내용들은 보면은 필버그라는 위대한 인물도 유대인으로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멀쩡한 고등학생들이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1: 네.
0: 이런 인종차별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가족의 어두운 과거라든지
1: 네.
0: 그러면서 또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담겨 있는데도 스필버그 감독 영화 특유의 멋이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쿨하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야. 뭘
1: 그렇죠.
0: 그거 가지고 울고 자시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이는 아주 쿨한 태도가 정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오히려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1: 네.
0: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렇게 그래서 참 대단하네요.
0: 예, 한번 꼭 보시기를
1: 네.
0: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뿐만 아니라 꼭 한번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는
1: 네.
0: 아까 영화 마지막 장면에 흘렀던 파벨만스의 그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OST 가운데서 The Journey Begins 라는 곡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48번도 이렇게 잠깐 같이
1: 흘리나요?
0: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 피아니스트에 대한 어떤 오마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1: 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파벨만스에 흐르는 음악들 만나봤습니다. 유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첫사랑 이윤학.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네, 첫사랑의 애틋함이라는 게 이렇게 평생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죠? 이윤학 시인의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주에 걸쳐 함께한 시간, 저도 힐링받은 시간이었고요. 내일부터는 윤지영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22편 네덜란드 표착인들 제주도 탈출을 시도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제위 4년째인 1653년 12월 초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임기를 마치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제주에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를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0: 제주 목사의 3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새로운 목사는 또 우리를 새로운 법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긴장하면서도 전임 목사가 떠나는 것을 또한 슬퍼하였다. 날씨가 추워지자 입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전임 목사는 각자에게 안감이 있는 두루마기 한 벌과 가죽 양말과 신발 한 켤레씩을 지급해 주어서 추위로부터 몸을 돌볼 수 있게 배려하였다. 또한 그는 난파선에서 회수한 책들과 큰 통에 담긴 기름을 지급해 주어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었다. 송별 만찬에서 그는 말했다.
2: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당장 육지로 데려갈 수 없어서 유감이다. 내가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너희들이 한양 도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0: 우리는 목사의 친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 물론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들과 제주 목사 이원진과의 의사소통은 일찍이 조선으로 귀화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박연, 즉 벨테브레의 통역으로 이루어졌죠. 이후로 박연은 내내 이들 표창민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입과 귀가 되었습니다. 이원진의 후임으로 부임한 제주 목사의 이름이 하멜 표류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역대 제주 목사 임명록에 따르면 소동도라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안도 정주 목사를 지낸 소동도에 대하여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인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하멜의 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0: 새로운 목사가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인 식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식사는 약간의 쌀과 소금, 그리고 면모금의 물뿐이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아직 길을 떠나지 못한 채 제주도에 머물러 있던 전임 목사에게 이 사실을 하소연하였다. 전임 목사는 새 목사에게 추가적인 반찬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1654년 1월 초에 전임 목사가 무트로 떠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우리는 쌀 대신 밀가루나 수수, 그리고 보리가루 등을 양식으로 받았지만 반찬은 없었다. 그래서 반찬을 구하고 싶으면 지급받은 수수를 주민들에게 내다 팔아야 했으며,
1: 이렇듯 새 목사가 부임한 이래로 네덜란드 표창인에 대한 대우가 한층 더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조종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비변사 등록 효종 4년 12월 1일치 기사를 들춰보겠습니다.
3: 조만간 청나라 황제의 직사가 올 것인데 직사를 맞이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는가?
2: 예, 신 호조 반서 이시방이 아뢰옵니다. 당연히 직사의 행차에 대비하여 사신단에 줄 물품들을 각 관청에 미리 알려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옵니다.
3: 청나라 직사 일행이 선호하는 물품은 단연 녹비라고 들었다. 이전에는 녹비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지 않았는가?
2: 예, 전하. 그래서 이번에는 녹비가 설령 시장에서 품절되고 없더라도 각 관청에다 미리 할당량을 배정해서 구해 바치도록 하겠사옵니다.
3: 그리되면 또 녹비를 바치라는 관리들의 성화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터인데.
1: 여기서 말하는 녹비란 사슴 녹자의 가죽 핏자이므로 본래 발음대로 하면 녹피가 되겠죠. 그러나 사슴 가죽을 의미할 때는 관행적으로 녹비로 일컬어왔습니다. 참고로 전통시대에 녹비는 매우 귀한 물품으로 인식되어서 황제나 국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하사품으로 사용돼 왔죠. 따라서 청나라 직사에게 줄 녹비를 미리 마련하는 일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효종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3: 헌데 제주 목사가 올린 장계를 보아하니 표류해 온 서양 사람들이 갖고 온 녹비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적혀있다. 그 녹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4: 예, 전하. 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난파산에서 수습한 그들의 녹비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 청나라 직사에게 주는 선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 녹비의 대가로 제주에서 조정에 납부할 목화를 저들에게 대신 지급해 준다면 저들이 겨울을 지내는 데 편리할 것이옵니다.
3: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영상의 말대로 하라.
1: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에 녹비가 다량 실려 있었다는 것은 그 시기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사슴 가죽을 중요하게 여겨서 무역 품목으로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나흘 뒤인 12월 5일 승정원 승지 서원리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5: 주상 전하,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녹비를 국가에서 값을 주고 사와서 또 그것을 장차 청나라 직사를 접대하는 데 쓸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저 사람들은 지금 마땅히 의지하여 머무를 곳이 없는 실정이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정에서 거두어 돌봐주기만을 바라고 있사옵니다. 하운데 그들을 보살펴주기는커녕 마치 장사꾼같이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서로 매매하려고 한다면 이어찌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처사가 아니겠사옵니까?
3: 무슨 말인지 알겠노라. 의정부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 이렇게 해서 하멜 일행이 가지고 온 녹비를 청나라 직사의 접대용으로 사용하려던 논의는 중단이 됩니다. 다시 하멜 표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적혀있지 않고 1654년 1월 초라고만 돼 있는데요. 예전에 광해군이 유배돼 있던 집에 36명의 네덜란드 표착인이 수용돼 있었다고 했었죠. 어느 날 1등 항해사를 비롯한 몇몇이 따로 만나서 답답한 처지를 벗어날 방도를 논의합니다. 표류기에 기술된 내용을 대화체로 구성하면 이러합니다.

0: 작년 8월 16일에 우리가 이 섬으로 표류해 왔으니까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 이 집안에 갇혀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1: 맞아. 더구나 이 섬을 다스리는 목사가 바뀐 뒤로는 굶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신임 목사에게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고.
2: 양식을 더 달라, 반찬을 제대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나는 무엇인가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네.
3: 맞네, 맞아. 비록 이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 섬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국왕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1: 그렇지.
3: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우리를 구해줄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1: 그렇지 않겠어?
4: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데? 탈출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이 말인가? 아니 그러다 잡히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0: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가만 말해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섬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몇 사람이라도 우선 이 섬을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는 게 어떤가? 다들 어찌 생각하는가?
1: 좋아.
3: 지난번에 허락받고 외출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섬을 드나드는 배들이 많던데 그 배들 중에서 한 척을 훔쳐 타고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 훔쳐.
2: 아, 이보기들, 설사 운 좋게 배를 타고서 이 섬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침반도 무엇도 다 빼앗기고 없잖은가?
3: 나침반 없어도 방위를 이미 파악해두었어. 어차피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
1: 그렇지.
3: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여기 동남쪽 방향으로 쭉 항해를 하면
1: 그렇지.
3: 일본이 나올 거야.
1: 일본의 난가사키에 가면 우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상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고국에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
0: 좋아,

0: 장가사께만 가면 설령 우리나라 동인도에서 상단을 못 만나더라도 영국이나 포르투갈 상단에게 부탁해서 사정을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 생각. 그럼 일단 우리들 중 한 명이 이 집을 빠져나가서 타고 나갈 배를 물색해 놓으면 나머지 인원도 뒤따라 나가서 그 배를 타는 것이지.
1: 아무 배나 타고 항해를 시작하면 안 되지. 일본에 닿을 때까지 먹을 양식과 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실려있는 배를 선택해야지.
0: 알았네,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이 집을 빠져나가서 타고 달아날 배의 위치와 조수 시각을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2: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고.
0: 경계가 산만하니까 조심해서 나가야 돼. 아, 저쪽 돌담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해.
1: 들키면 안 돼.
0: 조심조심.

0: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탈출을 모색한다면서 어쩐지 매우 즉흥적이고 허술하게 보이죠? 그건 그렇고요. 이들이 제주도에 떠밀려와 있으면서도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면 유럽의 상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시기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해상무역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 차이나하고 재팬 사이에 코리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가봤자 뭐 이렇게 무역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역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재팬에 대해서는 무역에 대한 정보가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0: 뭐 홍콩 들리기도 하고 타이완 들리기도 하고 쭉 나와가지고 바로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죠. 나가사키는 임진왜란 전만 해도 엄청난 국제 항구예요.
1: 그러면 일본과 달리 당시 조선의 해상 활동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와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 조선의 항해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신라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직항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장보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항해술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관선들의 규격이 우리가 파목선이라고 하는 그 배의 양식으로 통일됩니다. 이 배를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바닷길로 간다 그래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안 항해라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항해를 해서만 북경으로 갈 수 있는 식의 항해술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삼면이 바다라고 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0: 우리는 배 타고 나가봤자 차이나 아니면 재팬이에요. 근데 전부 강대국이잖아. 우리가 가서 뭘 약탈해 온다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명나라가 딱 중원을 통일한 다음부터는 앞으로 사신들은 배로 오지 말고 땅으로 와. 북경으로 와.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항해 기술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유교적인 그 가치 개념 때문이라고 봐요. 이것은 뭐 이렇게 장사한다거나 무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장려하지 않죠.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니까 오히려 섬이나 연안가에 대한 인식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부정적이었어요.
1: 오직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사대를 해왔기 때문에 기껏해야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연안 항로의 백길 이외에는 해상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른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업 행위를 말업, 즉 말단의 직업으로 천시해온 풍토 역시 해양로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주를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겠다는 이들의 탈출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멜 표류기의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3: 우리는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배가 해안에 정박해 있으면 그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중 한 명이 담을 넘어서 해안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랬는데
4: 자자 내가 담을 넘을 테니까 내 엉덩이를 받쳐서 올려주게. 자, 어서 자, 자.
5: 아이고, 괜찮다.
4: 아니, 두개버렸어.
3: 개가 짖는 바람에 경비병이 눈치를 챘다. 워낙 경계가 삼엄했던 탓에 우리는 제대로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1: 그러나 그들의 탈출 시도는 계속됩니다. 넉 달쯤이 지난 5월 초 항해사를 비롯한 5명의 선원들이 외출 허가를 받은 뒤에 숙소를 나가서는 바닷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배를 훔쳐 타고서 제주도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2편 네덜란드 표착인들 제주도 탈출을 시도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 1523편 도망치다 붙잡혀 곤장을 맞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주도의 한 가옥에 감금돼 있던 네덜란드의 표착인들 중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었죠. 그때가 효종 제위 5년째인 1654년 양력으로 1월 초순이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제주도의 표류에 온 지 5개월가량이나 지나도록 아직 중앙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차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네덜란드 선원들 중에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해 음력 2월 24일치 비변사 등록 기사를 보면 이날 편전회의에서 비로소 제주 표착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주상 전하, 신 우승지 이원진이 먼저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3: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
1: 비변사의 대신들의 어전회의에 앞서서 승진 이원진이 할 말이 있다면서 나서는데요. 이원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하멜 일행이 표류해 왔을 당시에 제주 목사로서 그들의 표류 경로를 비롯하여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해서 조정에 보고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근무 연한이 만료되어서 후임 목사에게 인계하고 조정에 복귀하자 효종이 그를 승정원의 우승지로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2: 전하, 신이 일찍이 제주에 표류해온 서양 사람들을 구제하여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께 주청하였사옵니다. 그러자 전하께서는 대신이 편전에 입시할 때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시겠다는 교지를 내리신 바 있사옵니다. 오늘 마침 비변사 대신들이 편전에 들었으니 전하께서는 대신들과 상의하여 계책을 마련하심이 마땅할 듯 하옵니다.
3: 그래, 그래. 멀리 서양 오랑캐 땅에 사는 사람들이 풍랑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으니 비록 그들이 귀순해 온 것은 아닐지라도 마땅히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듣자 하니 지금 제주도는 흉년으로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영상은 의견을 말해보라.
4: 예, 전하. 신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의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제주 관아가 보유한 곡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은 계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옵니다.
3: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4: 육지로 데리고 나와서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옵니다.
3: 그래, 과인의 생각도 그러하다. 일단 경성으로 인솔해 오도록 하라. 데리고 와서 그들 각자를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헌데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화물을 난파선에서 수습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5: 전하, 신 좌의정 김육이 아뢰옵니다. 그 난파선에서 수습한 화물을 비롯하여 그들 각자가 가지고 온 물품들은 그들을 태우고 나올 배편으로 붙이도록 하면 될 것이옵니다. 배를 타고 상륙한 다음에 그들을 육로로 인솔해 오게 하되 경과하는 각 지방의 관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보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3: 그리하도록 조처하라.
1: 네덜란드 표착인을 일단 서울로 불러올린 다음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생계 방편을 마련해주자. 일단 이렇게 결정한 것인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당시 중앙조정의 이런 미온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6: 답답할 지경인데 일단은 이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훈련도 감에 있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청나라한테 항복한 이후로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이 표류하다가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청나라의 도읍인 북경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냐? 청나라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안으로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엮이면 싫어. 저 오랑캐들하고 엮으니까 그냥 놀러 앉게 하는 거고.
1: 이미 전임 제주목사 이원진이 표착인 개개인을 조사하는 문정 절차를 거쳐서 그 정보를 조정에 보고했다고 했었죠. 그랬으면 그들이 가져온 무기도 신속하게 회수해서 연구하고 그들 중 화포기술자 등은 지체 없이 불러올려서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0: 36명의 표착인들이 감금돼 있었던 곳은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이 유배 생활을 했던 주택이었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당시 제주목 관아에서는 36명의 표류인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외출 허가를 내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 탈출을 시도했던 때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5월 초에 어느 날, 그러니까 중앙조정에서 그들을 서울로 불러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아직 제주 현지에 하달되기 전이었죠. 이번에는 그들이 실제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표류기의 필자인 하멜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1: 외출 허가를 받은 우리 선원 6명이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탈출을 시도했던 항해사 등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행은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 쪽으로 걸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저기 좀 봐. 저기 떠있는 배는 빈 배가 아니야. 틀림없이 저 위쪽 고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실어왔을 것이야.
3: 우리가 만일 저 배를 훔쳤다고 탈출하여서 일본으로 갈 수만 있다면.
2: 그래, 까짓거 한번 해보자.
4: 그래, 한번 해보자.
2: 너는 당장 다시 숙소로 뛰어가서 항해 중에 우리가 먹을 빵하고 저 배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새끼줄을 갖고 와. 빨리 뛰어가.
3: 알았어.
1: 이윽고 숙소로 달려갔던 선원이 각자가 먹을 빵 몇 조각과 밧줄로 사용한 새끼줄을 가져왔다. 그들은 각자 물 몇 모금씩을 나눠 마셨다.
2: 자, 밧줄을 배에 묶었으니 물가 쪽으로 잡아당기고 배가 모래톱에 닿거든 모두 올라타라고. 알았지? 서둘러!
1: 그때 주민들이 몰려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5: 아유, 저놈들 저거 지난번에 떠밀려온 서양 오랑캐들 아니오?
6: 아유, 우리 배를 훔쳤다고 도망을 치려고 하네.
7: 내가 집에 가서 총을 가져오겠네.
1: 우리 선원들은 사정이 급해졌다. 배를 밀고 바다 쪽으로 나아갔는데 말뚝에 묶여있던 배의 밧줄을 풀기 위해서 해안에 남아있던 선원 한 명은 결국 배에 오르지 못하고 육지로 도망쳐 올라갔다.
3: 서둘러! 저기 주민 한 사람이 총을! 화살총을 가지고 물가로 달려 내려오고 있어! 빨리 돛을 달고 먼 바다로 달아나야 돼! 빨리 서둘러!
8: 아이, 뭘 하고 있어! 함께 돛을 올려보자고! 빨리 줄을 당겨서!
3: 이제 돛이 올라갔다!
8: 줄에 당겨서 저기 배 꽁무니에 묶도록 해!
1: 결국 돛대를 고정하는 핀이 부러져서 돛과 돛대가 함께 물로 쓰러져 버렸다. 바닷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다른 배를 타고서 선원들을 뒤쫓아왔다. 선원들은 주민들이 타고 있던 배를 빼앗아 타려고 궁리를 해봤으나 그 배는 물이 들어차서 탈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해안으로 떠밀려오고 말았다. 해안가에는 어느새 군사들이 몰려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9: 저자들은 우리 백성의 배를 훔쳐타고 도망치려고 한 죄인들이다. 병사들은 모두 달려가서 저 서양 오랑캐들을 보박하라!
10: 예! 예!

0: 이렇게 해서 그들의 탈출 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아니, 설령 그들이 바닷가에서 훔친 배를 타고 제주 연안을 벗어나 큰 바다로 나아가는 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길로 일본 열도까지 건너간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훔쳤던 배도 턱없이 작은 데다 준비된 식량도 없이 겨우 빵 몇 조각뿐이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탈출을 시도했겠죠. 참고로 당시 조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형 관선이 경상좌도의 거제도나 부산포를 출발해서 현해탄을 건너 대마도로 가는 백길이라면 몰라도 제주도를 출발한 소형 어선이 수평선을 넘어 외양으로 나간 다음에 일본으로 항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 수평선 안쪽을 내해라고 부르고 수평선 바깥을 이제 외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선왕조에서 그 어부들의 어로행위를 허용하는 범주가 내해까지였습니다. 외양으로 나가면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 섬이나 그 해안가의 지역에 봉수 있지 않습니까? 그 봉수꾼들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수평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나가면 처벌합니다. 법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이게 기원이 명나라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명나라 대명률에 있는 거를 조선이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되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금이라 그래서 왜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섬에 사람이 살면 왜구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약탈을 하게 되니까 고려 말 명나라 건국되고 고려 멸망하는 그 시기에 공도정책이라 그래서 섬을 싹 비우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 뒤에 회복하지 않은 채로 조선왕조는 해양정책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0: 그 시기 조선에서는 어부들이 수평선 너머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니 해양을 통해 외국과 무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2: 병사들은 들으라. 도망치다 붙잡힌 저 소양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 목사 나리께서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모두 관아로 끌고 가라.
3: 예! 네!
4: 선원들은 제주 관아로 끌려갔다. 그들의 목에는 쇠사슬이 달린 무거운 널빤지가 채워졌다. 그런데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동료들도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이미 목사 앞으로 끌려 나와 있었다. 드디어 목사가 나와서 이것저것을 물었다.
5: 감히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온 너희 여섯 명의 죄인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사전에 누구누구와 탈출을 모의하였느냐? 필시 저기 끌려와 있는 다른 선원들하고도 미리 모의하여 내통을 해쓰렸다.

0: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우리 여섯 명만 미리 모의하여 도망을 쳤던 것이오.
1: 선원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절대 알리지 않고 행동했음을 극구 변명하였다.
2: 그래, 좋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이 배를 타고 해안을 벗어났다고 치자.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으로 나선 것이냐?
3: 우리는 일단 이 섬을 벗어나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오.
2: 그래, 요행이 잡히지 않고 먼 바다로 나섰다고 치자. 그런데 연안에서 코기잡이하는 작은 배를 타고서 빵부스러기 몇 개 외에는 식량도 준비하지 않은 채 과연 일본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냐?
4: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좁은 집에 갇혀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망치다가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2: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 여봐라, 저 여섯 놈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그런 다음에 저놈들 각자를 형틀에다 묶어라.
1: 이어서 목사는 이렇게 명하였다.
2: 형졸들은 뭘 하느냐? 그만 치라는 명이 있을 때까지 처자들의 엉덩이에 곤장을 쳐라.
1: 형졸들은 납작하고 기다란 막대기로 선원들의 엉덩이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선원들이 비명을 내질렀다. 제주 목사는 25대를 쳤을 때에야 그만 치라고 명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한 달가량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선원들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5: 하멜은 표류기에서 탈출 사건의 기사 뒷부분에 제주도에 대하여 나름으로 파악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 그 섬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하며 조선 본토의 남쪽 끝에서 남쪽으로 약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섬의 북쪽에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만이 있고 배들은 거기서 본토로 향한다. 이곳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위험하다. 보이지 않는 암초 때문에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이곳을 향하다가 만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결국 일본 쪽으로 표류하게 된다. 이 나라는 인구가 많고 땅이 비옥하여서 가축을 기르기에 알맞으며 말과 소가 풍부하다. 섬에는 나무가 무성한 높은 산이 있으며
5: 하멜은 표류기에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7세기 중엽인 그 시기에 제주도의 위도상의 위치를 33도 32분이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은 놀랍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3편 도망치다 붙잡혀 곤장을 맞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그리운 금강산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던 최영섭 작곡가가 2026년 6월 29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작곡가는 1929년 경기 강화군에서 출생을 했으며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공부했는데요. 이후 한양대 음대 교수, 중앙대 겸임 교수 등을 지내면서 후학을 길렀고 또 지휘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다운 가곡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가곡 작품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노향림 시 최영섭 곡 해뜨는 나라의 아침입니다. 테너 이문균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최영섭 작곡가의 작품들로 함께했습니다. 해 뜨는 나라의 아침, 그리고 그리운 옛봄, 연가곡 4개 중에서 여름, 그리고 입합꽃 당신까지 이어서 감상을 했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한상혁 씨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지금까지 진행의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엔 여자 운디언 휴가들 최인선. 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 1919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운전수가 될 최인선.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표준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시 표기를 제가 발음을 해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최인선 씨의 소식을 전한 기사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귀하던 시절 여성 운전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더 장안의 화제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의 행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여성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요? 궁금한데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북한 내 이제 자동차 증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현상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여성 운전자와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얼마나 될까요? 이거 살펴보겠다고요.
1: 네. 자동차 이야기는 보통 뭐 돈주라든지 네. 혹은 남성 운전수, 무역업자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여성과 청년층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우리도 여성들이 운전할 때 약간 멋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네.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0: 이제 하나도 뭐 다르게 보지도 않죠.
1: 네네. 네. 근데 이제 북한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따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운전 기술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가부장적
0: 네네.
1: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벗어나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또한 이동하고 소비하고 경제 활동을 넓히는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여성 인권의 신장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자동차보다 더 넓게. 북한 여성의 생활 변화와 연결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이제 인권과까지 결부를 하시니까 한 10년 전쯤에
1: 네.
0: 그 중동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여성도 운전을 허용한다.
1: 네, 그렇죠.
0: 뭐 이게 그 해외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물론 그 이유하고는 다르지만 이슬람 그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1: 네네.
0: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자가용 또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북한에서 여성들도 운전면허를 따려고 한다. 많습니까?
1: 네. 취득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아, 여성 여맹원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여성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여맹원들이 집단으로
0: 네.
1: 4급 민수용 그러니까 이제
0: 4급 민수용.
1: 민수용. 그러니까 네.

0: 국가기관에서 딸 수 있는 급수가 있고 네. 어, 이제 일반 주민이 딸 수 있는 게 민수용 사급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면허 과정에 등록하고 대학 여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면허 교육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당장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그렇겠죠.
0: 라고 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여성들은 생일에 하루쯤 차를 빌려서 네. 지금 이제 렌트카도 북한 평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드라이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면허를 따려 합니다. 얘는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문화소비, 자기 표현 혹은 생활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1: 그 4급 민수용 면허 뭐 얼핏 알겠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2종 보통 이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소개 좀 해 주시죠.
0: 조금 다른데 네. 그간 면허 처제 한국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네. 4급 민수용 면허는 일반 주민이 민간용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 네.
0: 북한이 이제 군용차라든지 특수차량이 아니라 일상적 운행과 관련된 자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면허를 따르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면허 취득은 시간과 돈, 인맥이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여성이 스스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그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이 운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유가 비슷하겠죠 우리나라나 뭐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장마당 이제 뭐 짐 실어 날르고 빨리 옮겨다기 그것도 있고 또
0: 네.
1: 아, 나 돈도 좀 생겼으니까 그쵸, 내가 동주도 좀 됐는데 좀 어, 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말씀하신 게 다 맞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 북한에서 이제 남편들하고 예, 결혼을 하면은 북한 여성들이 남편한테 가장 먼저 사주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1: 어.
0: 오토바이 타고 가서 장사 좀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직접 내가 결혼하지 않고도 내가 직접 뭔가 운전하고 내가 먼저 이동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네. 여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마당 경제를 원래는 실제로 떠받치고 온 주체가 원래 여성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남성은 직장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직접 몰 수 있다면 물건 이동, 거래, 뭐 고객 방문 가족 이동 이게 훨씬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생활 문화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편리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외식이나 나들이, 연애와 같은 문화적 욕구가 네. 생기는 거고 이런 욕구에 따라서 운전 면허까지 따겠다. 한 욕구까지 발현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이제 여성 운전은
0: 네.
1: 불과 이제 한 세대 전 우리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0: 네.
1: 여성 운전자를 보면 이렇게 한번 다시 쳐다보고 그랬는데
0: 네.
1: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는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낯선 풍경 아닐까요?
0: 낯선데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물차는 모는 그 화물차를 모는 여성. 그리고 또 건설장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운전수.
1: 네.
0: 이게 선전 매체에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1: 아, 역시 그 사회주의 그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달랐군요. 네.
0: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한 노동에 여성들을 사용한다라고 네. 하는 걸 북한 당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1: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0: 그렇죠.
1: 네.
0: 지금의 변화는 그래도 조금 다른 거잖아요.
1: 네.
0: 여성이 스스로 면허를 따고 자신이 원하는 이동. 소비를 위해서 운전을 배우려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요구한 노동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생활 기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심지어 이제 남편보다 면허를 빨리 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원래 북한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바깥일을 하고
1: 네.
0: 여성은 가정을 돌본다는 사고가 강한 사회잖아요.
1: 네.
0: 지금들도 막 여성에게 아이를 잘 낳고 혁명 전사를 키우고 남편을 잘 받들고 그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면허를 따고 또한 딸이 어머니에게 면허 시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북한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가족 안에서 누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가, 또한 누가 새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가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보면 세대 변화, 성 역할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0: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는 사실은 어때 삶의 여러 그 까지 그 현상으로 볼 때는 일종의 선택권이기도 하죠, 그게.
0: 그렇죠. 네. 이것 둘 중에만 하나 선택하다든지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탈래, 자전거를 탈래, 자동차를 탈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택권의 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일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처럼 이동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이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면허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뭐 검문이 있어야 되고 여행증이라고 하는 게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제한 안에서도 주민들은 남이 태워주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감각이 바로 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뭐 필수적이잖아요. 어차피 차를 뭐 이른 나이에 몰기 시작하니까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운전면허를 갖는다 하는 게 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제 돈벌이를 누가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이제 평양 청년층 사이에서 운전면허 이게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약간 곧 대학교 때 운전면허 안 따면 안 되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1: 여태 뭐였어?
0: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좋은 출신 성분, 뭐 좋은 직장, 좋은 배치가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돈벌이 능력이라든지 생활 기술, 문화적 경험도 중요해졌습니다. 운전면허 그런 변화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청년들이 운전을 통해서 장사, 연애, 친구 관계, 여가 생활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렌터카를 빌려서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친구를 집에까지 딱 내려다 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청년들에게도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대적 생활을 맛보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서 또 잠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여성 운전 증가 이건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여성 인권.
1: 네, 여성 인권. 네.
0: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뭐 공개 처형, 종교 탄압,
1: 사상범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정치범 말고.
0: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일상 속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이동할 권리, 선택할 권리, 자기 능력을 키울 권리 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운전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지금까지 차별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도전한다. 내가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여서 이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은 변화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0여 년 전에 그 운전 직접 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고 서방 기자가 물으니까 사우디 여성이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전에는 본인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거기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남아에서 유입된 그 기사들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 월급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가 직접 하니까 돈을 절약하게 됐다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은 그거하고는 다른 어떤 여성 인권의 문제가 있겠군요. 자, 그럼 당국은 이 여성 운전 어떻게 볼까요?
0: 겉으로는 문명한 교통 문화라든지 이 여성의 뭐 사회 참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에 봉사하는 그런 기관원이 여성들이 막 늘었다. 막 이런 것들도 엄청 선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 운전수를 선전 매체 소개하면서 국가가 여성의 역할을 높여준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조심스럽게 관리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막 치마 입고 자전거 타지 말아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미니스커트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여성. 이라고 하는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1: 그 여성상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
0: 그렇죠. 이제 딱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뭐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거래의 흐름도 넓어지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려를 하면서도 동시에 통제를 할 가능성 이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향후에 어떤 식으로 북한 당국이 대처하게 될지도 좀 우리가 취재를 하고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 모든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0: 네네.
1: 또 가정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북한 가정 내에서의
0: 그렇죠.
1: 문화에.
0: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발달하면서 가정 내에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남편들이 예전에는 뭐 김장할 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는 막 도와주기도 하고 네. 유모차 잘 끌어주기도 하고 아유 고생했네 이런 얘기도 막 하는 네. 여성 남성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아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옮기고 거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돈을 버니 많은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도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 가족 간의 권력 관계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네. 아, 그래서 그런 식의 아, 활동을 위해서 북한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발언권 그리고 자율성을 키우는 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듭니다.
1: 하여튼 자동차가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0: 네.
1: 자, 운전면허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 여성 또 북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언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싶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움직이고 싶다 라고 네.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북한 사회의 조용한 변화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 물론 이 변화 곧바로 자유로운 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방식의 개혁이잖아요. 북한식.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이동 제한, 검문, 경제 격차 그리고 성 역할 통제 여전히 북한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성과 청년들이 운전면허를 통해서 선택권을 경험하는 흐름 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창이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1: 어쨌든 그 한 개인의 자연스러운 네. 욕구가 조금씩 하여튼 허용이 돼가고 있다. 통제 속이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자동차에 관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이제 3주째 텔레비전 연속 토막극 북한의 TV 그 시트콤과 캠페인을 합친 토막극이죠. 세 번째 소개 시간인데 어떤 제목입니까 오늘은?
3: 네 오늘 그러니까 저희 코너에서 계속 토막극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 네.
3: 오늘 소개해드릴 토막극은 요쯤이야라는 제목의 토막극이고요.
1: 네.
3: 아마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토막극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되면 다른 토막극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요쯤이야 제목을 보니까 뭐 이런 정도야 괜찮지 않냐 뭐 이런
3: 아, 네, 맞습니다.
1: 뭔가 잘못을 저질 것 같은 뉘앙스가 녹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네.
3: 첫 장면에서 어떤 그 남성이 아마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 오늘도 남성이 주인공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상에다가 차려놓고 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남성이 가족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엌 앞에 상을 차려놓은 모습을 보니 이제 이 남성은 스스로 이제 지금 밥을 차려 먹는 중인 거죠.
1: 네.
3: 그러다가 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반장 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김치처럼 보이는 반찬통을 내밀면서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 한번 맛이라도 보세요. 양배추 김치입니다. 라고
1: 네.
3: 합니다. 양배추 김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받아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혼자 연옥이 아빠 혼자 있는 것도 고생스러울 텐데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옥이 아빠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아, 이 남성이 지금은 혼자 있지만 뭔가 아내와 연옥이라는 아이가 있구나 자녀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1: 네.
3: 이 남성이 아이 걱정 마셔라. 내가 이래 보여도 돌격대 출신이기 때문에 집 살림은 내가 더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사정이 나오는데 연옥이 엄마가 친정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성은 잠깐 일시적으로 혼자 있게 된 것이고요. 근데 반장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옥이 엄마가 친정집 가면서 이 애아버지 그 한약재, 보약재를 구해놓고 바빠서 다리지도 못하고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뭐 해 먹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유, 이거는 뭐 이틀 뒤에 집사람 오면 그때 집사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겠다. 근데 이제 아내는 자신을 위해 준비했지만 자신은 아내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죠. 어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 자신이 이 보약제를 두고서 서로 먹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애정 싸움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사놓은 보약제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봤더니 좀 눅눅한 거예요. 아직 원래 한약제라는 게 좀 말라 있잖아요.
1: 그렇죠.
3: 건조되어 있는데 눅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말라야겠는데라고 하면서 베란다 이제 널려고 합니다. 근데 베란다에 널어놓은 걸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하면서 아 생각해 보니까 보약제는 그늘에 널어야 돼. 양재 널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집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집안에 이제 넣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이 토막극도 배경이 여름이거든요. 여름인데 그러면은 어디다 널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이제 그 하얀색 그 이제 천 위에다가 이제 보약재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얇은 이제 천으로 다시 덮어서 전기장판을 틉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습도도 좀 잡을 수 있고 아래에서 열이 나오니까 이 보약재가 이제 건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지만 그 전기장판을 딱 트는 장면으로 이제 이 일정 부분 이 남성의 어떤 행위가 끝이 나는 거죠.
1: 그럼 이 돌격대 출신의 주인공 남성이 여름에 전기장판 켜놓고 간 게 복선 같은데 뭐 불이 나나요? 아니면 무슨 뭐 사단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3: 아, 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전기장판 틀 때 보면은 그 전기장판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좀 심플한 단순해 보이는 그런 리모컨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남성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고 딱 나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여름철에 전기 담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기 담요를 켜놓는 게 괜찮나? 에이, 몰라. 이 뭐 작은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집을 나오니까 오전에 만났던 그 반장 아주머니가 이제 복도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 제가 이제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해요.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이 남성이 열쇠를 그 사무실 열쇠를 그 집 열쇠와 같이 그 열쇠 꾸러미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 문을 열면서 그 열쇠 꾸러미를 그대로 꽂아 놓습니다. 이게 또 복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집 문을 못 열게 되겠죠. 꽂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직원이 들어오니까 덥다고 앉으라고 내가 청소 마저 할 테니까 당신은 선풍기 쐬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선풍기를 틀어줘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파란색 날의 옛날 선풍기 같은 걸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풍기를 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남성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와서 조회 시간이니까 빨리 과장동 지방에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이 그 주인공 남성과 같이 일하는 그 여자 사무원이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선풍기를 안 끄고 나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성 사무원이 선풍기 꺼라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조그만 거 10분이면 오는데 이 조그만 거 뭐 켜놔도 별일 없다.
1: 금방 갔다 올 거야.
3: 네. 금방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조회를 가는 장면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틀 뒤나 올 줄 알았던 연옥이 엄마와 연옥이가 이제 집 앞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생각 못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놀래켜주려고 해요. 연옥이는 소학교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아주 귀여운 그런 여자아이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방에 전기장판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난로를 보면서 들춰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옥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뭘 말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기장판을 한여름에 켜놓고 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은호가 너가 참 잘했다. 근데 아버지 비판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게 보약제다. 그러니까 보약제를 일단 탕으로 끓여서 아버지 오시면 특식과 함께 선물로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말리려고 한 건데, 사실 이건 끓이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약탕을

0: 끓이려고 하고 전기장판은 끕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1: 그럼 그 화재나 이건 아니네요.
0: 사고는 그러면? 맞습니다. 전기담요 때문에 거네. 사고가 난 것은 이제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는 아버지 특식을 차리러 시장에 가고요. 연옥이에게는 이제 연옥아 내가 다녀올 테니까 불 잘 탕약 불 잘 보고 있어라고 하고 나가는데 연옥이는 그때 이 헤드폰을 끼고 뭔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수학교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영어를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굉장히 발음이 좋아요. 발음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장 아주머니가 딱 어딜 외출하려고 나왔더니 복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약이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1: 한약재 다리는 냄새인데 좀 탄내가 난다. 이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끓고 있는 한약이 이제 끓으면 그 탄약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냄새지? 뭐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또 한약재가 끓으면 좀 탄내가 나잖아요. 또 네. 그래서 혹시 뭔가 타고 있을까봐 연옥이 아버지 사무실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집이 비었는데 냄새가 난다고요? 혹시 큰일이다. 내가 전기담요를 켜놓고 와서 불이 난 게로구나. 화재가 난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이 아버지가 주인공 남성이 아주 불이 나게 사무실을 빠져나와서 엄청나게 뛰어옵니다. 근데 여기도 배경이 여름이잖아요. 예. 정말 와이셔츠가 땀으로 다 젖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달려옵니다. 여기 또 아파트라 이제 아파트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이 남성의 머릿속에는 그 담요 때문에 불이 난 그 상상만 하는 거예요. 네. 달려와서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불사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할 때 여지구름이를 사무실에 꽂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반장 아주머니와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 나와서 이제 막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어떻게 문 열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도구라도 없냐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라도 부셔야겠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망치랑 막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걸 막 내밉니다. 네. 남성이 이제 망치로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때 시장에 갔던 연옥이 엄마가 계단을 올라와요.
1: 그 순간에?
0: 네. 그 순간에 계단을 올라옵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꽤나 고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장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진 않아요. 네, 계단이랑 네. 비상구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이 연옥이 엄마가 걸어오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연옥이 엄마 언제 왔냐 이러면서 지금 안에 불 난 것 같으니까 빨리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 엄마가 이제 열쇠로 문을 엽니다. 이 남성이 뭘부터 확인했겠습니까?
1: 창판.
0: 그렇죠. 예. 전기담요 불났을 것 같으니까 네. 전기담요부터 확인을 하는데 문을 확 열었더니 이 전기담요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다행이다. 누가 껐구나. 이렇게 이제 한숨을 내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엌에서는 이제 이 아주머니들이 막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아 이게 탕약 다리는 냄새였는데 우리는 뭐가 타는 줄 알고 정말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유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제 탕약 다리는 냄새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장 아주머니가 오히려 더 미안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게 내가 괜히 소란을 피워가지고 이 문도 부술 뻔하고 이 그 일하고 있는 이 연옥이 아빠도 오게 하고 이 소란을 피워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한 연옥이 엄마가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반장 아주머니 탓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남편이 전기담요를 켜놓고 갔기 때문에 네. 그 불이 났을까 봐 걱정이 돼서 달려와서 생긴 소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성이 미안해하죠. 근데 그러다 막 소란을 피우니까 연옥이가 나와요. 그럼 연옥이는 그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못 나왔냐. 헤드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집에 있었고 방에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냄새도 잘 못 맡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서 연호가 너 뭐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도 몰랐냐 이러니까 난 녹음기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이 너무나 죄송해 하면서 이제 그 교훈과 함께 이제 그 연호기를 달래면서 끝이 나는데 전기담요 왜 켜놨냐고 하니까 이제 뭐 설마 전기담요 하나 켜놓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네.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메시지가 즉 이제 이 토막극의 전체 주제가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전기 뭐

0: 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장면으로 어떻게 보면 이 토막극은 마무리가 되는 네. 것이죠.
1: 그러니까 결국 그 토막극 요쯤이야. 이 주는 메시지는 안전불감증하고 전기절약. 뭐 이렇게 네. 한 두 가지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0: 네. 사실은 안전불감증은 네. 별로 얘기를 하지 별로. 않습니다. 네네. 놀랍게도 이 네. 토막극의 교훈은 전기절약 한 가지고요.
1: 네.
0: 이제 이 남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절약이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작은 것에 소홀해하는 그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결국에 이런 오늘 이 약초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막 연옥이가 약초소동이래 막 웃으면서 끝이 나는데 결국에는 작은 전기담요가 얼마 뭐 기껏해야 얼마나 전기를 낭비하게 냐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네.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 거죠.
1: 네, 이번 주까지 이제 세 편의 텔레비전 토막극을 북한의 네. 토막극을 살펴봤는데 북한에서는 이 TV 토막극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분에서 15분 전에는 짧은 시간에 뭐 코미디적인 웃음 그리고 해악 비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텔레비전 토막극인데요.
1: 네.
0: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간지 중에 문학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문학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텔레비전 토막극과 우리 생활이라는 기사에서 토막극의 창작 목적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관점, 그릇된 일본세, 그러니까 일본세가 이제 일하는 태도인데
1: 네.
0: 일본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중을 교양하며 궁극에는 그들을 당 정책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 데 있다.
1: 네.
0: 그러니까 토막극의 창작 목적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한마디로 대중을 당 정책으로 교양하는 데서 매우 기동성 있고 실용적인 단편화된 예술 형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예술이 정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잘 드러난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어쨌든 뭐 효과적으로 텔레비전 토막극을 통해서 북한은 대중들에게
0: 네.
1: 그 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몽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북한 대중문화의 그 일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토막극 요쯤이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설 작가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호칭, 명칭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이 설 작가님이 쓰신 책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그 말의 차이가 이제 노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봉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3: 제가 아무래도 북한 출신 여성으로서 북한
1: 네.
3: 경제를 전공하다 보니까
1: 네.
3: 경제 관련 전문 서적이 한 두 권 정도 되고요.
1: 네.
3: 그다음에 문화어 수업 2019년도 네. 그 출간을 한 뒤로 태양을 넘친 여자 소설이라든지
1: 네.
3: 여성에 대한 네, 네. 이런 에세이 그리고 이제 곧 북한에 이제는 비문화어 수업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예, 작가입니다.
1: 네. 네. 그 문화어 수업, 비문화어 수업 이거는 이제 말의 차이를 가지고 쓰시는 에세이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수필인가요?
3: 인문학적 그 방언, 욕사
1: 네. 예. 예.
3: 이렇게 됩니다.
1: 에세이라기보단 조금 무겁네요.
3: 예.
1: 그러면
3: 예.
1: 연구서 예.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자, 탈북 작가들이 책을 내는 이유는 좀 특별한 게 있겠죠?
3: 아무래도 여러 탈북하게 된 경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3: 체제의 어떤 이데올로기 성격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다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1: 네.
3: 떠난 그 케이스의 하나여서 자기의 서사 이거를 기록해야 되겠다
1: 네.
3: 예, 이런 측면에서 각 책을 내는 탈북민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1: 네.
3: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고 또 가려진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물론 뭐 북한 경제를 전공하시고 그 남해 내려오셔서 그다음에 또 북한 여성 문제 여전히 본인의 문제이기도 했었으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제 수필 쓰시는 거 보면 글솜씨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문화어와 우리 표준어 차이 때문에 집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물론 많으셨겠죠.
3: 뭐 말에다 뭘 하겠습니까. 네. 일정에 일단 논문을 쓸 때부터 네. 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알아못 듣더라고요. 아, 심사위원 분들이 한국 분들이 네, 네. 첫 번째 지적하는 게 북한 말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뭐가 북한 말이고.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제가. 그러니까
1: 그 석사박사 논문 쓰실 때 말씀하셨죠.
3: 그러니까 학술지. 석사박사 뭐 학술지 할 때.
1: 학술지 그냥 논문 낼
3: 예,
1: 때.
3: 예. 예. 그냥 일단 북한 말 다 고치세요.
1: 네.
3: 그래서 어떤 게 북한 말인지 몰라서 제가 찾아 헤매던 그 기억은 또 그렇고 그다음에 서설.
1: 네.
3: 서설은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예. 서설 제가 편집 출판사에 넘겼을 때에 아니 전 당연한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해서 뭐 예를 들면 서설의 경우 여자 주인공이 수령이 준 국기훈장을 국기훈장 훈장 안에 굶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암시장에 팔아서 똑장사 미천을 마련합니다.
1: 네.
3: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연유장사에 진입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장사에서 큰 장사로 연유가 뭐예요. 북한에서는 연유 천국 연유 사업소가 있습니다.
1: 네.
3: 여기서 디젤류 시발류 이 소규
1: 뭐 아, 연료.
3: 통틀어서 이거를 연유인데 출판사에서는 그거를 애기들이 먹는 그
1: 연유
3: 달달한
1: 우유 중 달달한 우유
3: 달달한 연유.
1: 그러니까 저는 연료가 되는 석유류를 전부 연유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연유.
3: 저는 너무너무 놀라서.
1: 차이가 너무 크네요.
3: 아, 이게 정말 북한의 군사용, 산업용, 민수용 연유를 공급하세요 하면은 저는 이게 우유를 북한이 지원하실지 않을지 빵 터졌던 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와이류가 뭐예요? 이건 네모 아닙니까?
1: 아, 그건 저희 어렸을 때도 가끔 썼어요. 일본 말이니까 와이로.
3: 예. 예. 그리고 특히 예. 간부 땡리가 이렇게 놀았다. 땡리가 뭐예요? 그래서 아, 땡리도 모르는구나. 이게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거든요.
1: 아, 땡리를 땡리라 그러는 예. 모양이다. 그럼.
3: 악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땡리 노래빵 하는 네네. 것처럼. 예. 그 땡리에서 아, 이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말을 제가 고쳤습니다.
1: 네. 에세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설이나 뭐 이제 전문 서적 그렇고. 네.
3: 에세이는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된 다음에 작년에 네. 출간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네. 순화해서 소숨에도 네. 그 부딪혔던 단어가 펑펑이.
1: 펑펑이.
3: 제가 재직에 가난했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의 가방에 그래도 퐁퐁이를 가득 넣어주셨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그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
1: 네.
3: 아니 퐁퐁이가 뭐 한참 설명했습니다. 옥수수를 기계에 놓고 가루가 되면 그 가루에 열을 줘서 바늘 구멍만한데 팡 압축하면 네. 빵 튀어나오면서 네. 손가락 굵게 이런 길게 막대기 모양이 나옵니다.
1: 그게 옥수수 과자네요. 그러니까.
3: 꽤 고소한 네. 네. 네, 간식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이어서 그러는지 차라리 70대 분이었으면 이해 못하더라고요.
1: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튀기죠. 그냥 강냉이 옥수수를 그냥 이렇게 뻥 저 한참 불에 달궜다 빵 튀기는데.
3: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음식이.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3: 그렇죠.
1: 에, 우리는 통칭 그런 거를 뭐 쌀도 튀기고 옥수수도 튀기고 지금도 그 시장이나 오일장 같은 데 가면
3: 맞습니다.
1: 가끔 뻥 그러고
3: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예.
1: 보통 통칭 뻥튀기라 그러죠. 뻥튀기.
3: 아, 근데 뻥튀기하고 네. 뽕뽕이하고 다르거든요.
1: 뭐 좀 다른 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저 뭡니까 뭐 분말로 해가지고 그게 저 가열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3: 그래서 말을 꺼내 못 찾았습니다.
1: 글쎄요. 설명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는. 네네. 그러면 뭐 에세이는 사실은 뭐 그런 그 각주를 붙여놔도 되고 또 그런 게 허용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아까 그 학술 논문 얘기하셨지만 전문 서적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거는.
3: 학술 논문은 그나마 네. 20페이지밖에 안 돼서 괜찮지만 경제 네. 서적은 보통 300페이지 아니니까
1: 네.
3: 그 모든 용어를 다 바꾸는 게 거의 2개월 남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책 제목은 뭐예요?
3: 생산도시 순천.
1: 아, 순천?
3: 예, 북한 신지역 경제 탄생. 아. 그러니까 한 개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냐.
1: 순천이라는 도시 북한에 예, 있는 예. 전라남도 한국의 순천이 아니고
3: 예, 네. 예, 평안남도 순천이 네. 어떻게 자본주의화 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시장화에 대한 영어가 많았어요. 북한에 네. 대한 그 영어가 예를 뭐 와크, 팔삼 제품, 행표. 이게 무역 수출임 허가권이 와크인데 이게 일본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1: 아, 그래요? 와크.
3: 예, 예. 그리고 네. 팔삼 제품은 짝퉁이란 말이거든요.
1: 그래요?
3: 예, 8월 3일 날 김정일이 예. 공산품 말고 예. 어떤 나온 자트리촌으로 따로 만들어서 시장 가격으로 팔라. 지세의 날이 8월 3일입니다.
1: 예.
3: 그 유래된 날이 8.3 제품은 짝퉁 제품이란 말 돼서 지금은 거의 산일이 짝퉁 들어가냐고 8.3 제품 아니야? 바로 이제는 그런.
1: 아, 그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3: 제대로
1: 된, 예, 제대로 된 그 물건을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비슷한 거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8.3 제품. 네네. 그래서 짝퉁.
3: 예.
1: 아, 예.
3: 이런 말 그리고 굴칸. 이게 터널이더라고요 북한에. 이게 한국에서는.
1: 굴. 굴은 예. 터널이죠 영어로.
3: 예. 뭐. 그러니까 거의 용어여고.
1: 예. 예.
3: 그리고 뭐 광권. 특히가 신더미진은 끝내 못 찾아서.
1: 신더미진?
3: 예. 뭐 항생제입니다.
1: 항생제.
3: 항생제 알약인데
1: 네.
3: 그 우리가 그 상처에 걸무면 신더미진을 네. 식초에다 이렇게 말아서
1: 네.
3: 이게 바르거든요. 그럼 바로 팍 났는데.
1: 일본 제품이고요.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여튼. 뭐.
3: 한국에 찾다 못 찾았습니다.
1: 아,
3: 없습니다. 한국 네, 약이.
1: 네, 네.
3: 그래서 이 약은 끝내 제가 못하고 그냥 네. 설명만 했던.
1: 네.
3: 그래서 각주로 달고 말았는데 그리고 개인 제가업 여기서는 뭐 빠또 오코더미 정말 그 빠또라는 말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판이지 않습니까? 판때기
1: 네.
3: 빵을
1: 네.
3: 넣는 이게
1: 네.
3: 그 오븐에 들어갈 때게.
1: 네네네.
3: 네 그것도 번역해주고 오코더미는 이게 피자입니다.
1: 아 피자로
3: 일본 말이 2015년부터 네. 지방에 피자 식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
3: 일본 말이 그대로 들 원래는 종합지짐입니다. 그리고 네. 토장 뭐
1: 종합지짐
3: 습한다. 네. 토장이 이게 그
1: 된장하고 좀
3: 야족장
1: 거죠?
3: 아니 아니요
1: 아 그래요
3: 석탄 야족장 된장이 토장이
1: 아,
3: 아니고
1: 석탄 야족장을 토장이라 그래요
3: 예 야족장 제가 지금 산업을 이야기하니까 석탄
1: 아, 예.
3: 산업
1: 예.
3: 토장이 뭐 여기서 아 석탄 야족장입니다
1: 예.
3: 훅토자가 땅에다가 석탄을 싸놓는 장마당이다 이런
1: 아,
3: 말이거든요 수탄다 주유소고
1: 주유소를 스탄다
3: 네 스탄다
1: 예, 러시아 말 같기도 하고 뭐 무슨 뜻일까요?
3: 이게 아마 외국의 메디어가 그대로
1: 네.
3: 들어왔는데
1: 네.
3: 이게 큰 주유소. 무역회사가 건설한 주유소일수록 수탄다라는 이름이 들었는데
1: 네.
3: 그 주유하는 기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 네.
3: 기계 거기에 수탄다가 이름 붙어가지고.
1: 아, 그러면 그 한 회사 이름이 그냥
3: 맞습니다.
1: 그
3: 예.
1: 대표 명칭이 돼버렸군요.
3: 그래서 북한의
1: 네.
3: 주유소가 세 가지예요. 수탄다는 아, 저건 시민은 회사의 주유소.
1: 네.
3: 그냥 일반 주유소도 씁니다.
1: 네.
3: 주유소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차린 주유소
1: 네.
3: 그리고 개인이 밖에주로 양동이로 파는 거는 그냥
1: 네.
3: 개인 장사
1: 네.
3: 참 재미있는 이런 말을 하나하나 분화돼서
1: 네. 농구방은 뭐예요 그럼 농구방
3: 아 농구방 네 농구방이 승합차보 그럽니다
1: 승합차
3: 예 그 열 명이 타는 그 차
1: 네 그러니까 미니버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조그만 그 한국으로 말하면 봉고차 일반
3: 봉고차라고
1: 이제
3: 맞습니다. 예, 예.
1: 표준말은 아닌데 어쨌든 한 브랜드인데.
3: 예, 아, 북한의
1: 농구방입니다.
3: 예, 예. 이게 참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오는 걸 표준으로 해야 될까.
1: 네.
3: 심으로 혼자서 많이 웃으면서
1: 네.
3: 편집했습니다.
1: 그 이제 출판사하고 작가들이 보통 제목을 놓고 신경전들을 많이 벌일 때가 있다고 저는 뭐 책을 내본 적이 없는데 들었는데. 그럼 더 그럴 것 같네요.
3: 제목은 그래도
1: 네.
3: 나름대로 많이 성격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 출판을
1: 네.
3: 많이 했으니까.
1: 아.
3: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런 기획을 넣으면 좀 알았다. 딱 주제를 정하고 내용은 제가 쭉 쓰고 마지막에 온옵 교정하는 작업이 그랬지.
1: 네.
3: 큰 예, 갈등은 그래도 참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그럼 분야가 이제 다양한 만큼 각 책에 대한 그 애정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제일 애정이 가는 책은 어떤 겁니까?
3: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따로 간다기보다는 딸은 딸대로 곱고 아들은
1: 네.
3: 아들대로 곱지 않을까.
1: 네.
3: 예. 이렇게 보면 저는 저희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엄마는 그 책 왜 써? 궁금했겠죠. 맨날 밤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내 신체적으로 나온 자식이지만 이 책은 영혼이 자식이다 엄마의. 그래서
1: 네.
3: 엄마가 죽으면 이 책을 놓고 꽃을 놔라 이런 정도로.
1: 네.
3: 자식은 나올수록 고운 것처럼 책은 저에게 하나의 자식이다. 애정입니다.
1: 컴퓨터 잘 쓰시나요? 60년대생이면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잘 못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3: 컴퓨터는 제가
1: 네.
3: 나올 때에 컴포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하다가 나와서.
1: 아, 그러면 익숙하시겠네. 그러면 예. 요즘 글 쓰실 때 자판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수기로?
3: 아이고, 무슨 수기, 수기는.
1: 아, 자판으로 쓰시는구나.
3: 예, 북한에서부터 자판으로.
1: 아, 그러셨어요.
3: 예, 예.
1: 자, 소설이 그 태양을 훔친 여자. 그것도 그렇고 에세이는 여자는 죽지 않았다. 이 북한 여성이 주인공인 책을 내셨는데 북한 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본인이 경험한 바에서 시작이
3: 그렇죠.
1: 됐겠죠.
3: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제 이야기가 아닐까. 네. 예, 소설의 이름을 빌린 에세이 네. 이름을 불린.

0: 오케버맨 요성은 밖에서 안에서 얽아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군가는 식량 거주지를 남편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에게 공급하는 북한의 물적 기반 이게 구조적 문제다. 네. 이런 것을 좀 제가 해부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성들은 가정에서 내가 왜 존재하지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왜 식량을 남편이 타오니까 나는 당연히 남편 밑에 있는 당연히 여자의 숙명으로 받들어야 되는 국가가 요구하는 출산 양육 가사노동 이거는 여자의 숙명이다. 네. 어죽하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태와 여자는 두들길수록 부드러워진다. 예, 이런 정말 그 일상적인 문화적 맥락도 이런 가부장제 연장설에 있는 여성의 그 정석된 운명 이것을 제가 까밝히고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쓰기 시작한 것이 소설 에세이입니다. 네.
1: 자, 이제 북한의 여성에 왜 주목하게 되셨는지 이제 그 설 작가님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설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노래마을의 들꽃이 전하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와 관련 있는 명소인 솔매 성지를 찾아가 볼 텐데요. 솔매 성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류의 인문학 시간에는 성우 배주원 씨가 수호를 해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성우 정다연입니다. 오늘은 김대건 신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김대건 신부는 205년 전인 1821년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는데요. 1791년의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1866년의 병인 박해까지 여러 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바로 이 시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2: 그럼 김대건 신부는 어떻게 천주교 사제가 될 수 있었나요?
1: 네,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도 신앙을 지킨 소년 김대건은 15살 때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와 중국 상해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침내 1845년 8월 17일에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2: 천주교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1: 네, 안타깝게도 김대건 신부의 활동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조선에 입국해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백령도 인근에서 관군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진 고문을 당한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한강변인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2: 그럼 순교를 한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1: 네, 당시 조정에서는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한강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천주교 신자인 이민식에 의해서 겨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당시 17살이었던 이민식은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경기도 안성으로 몰래 옮겼는데요. 당시 세남터에서 안성까지 걸어가는 데는 밤길로만 닷새가 걸렸다고 합니다.
2: 자, 그럼 김대건 신부와 관련이 있는 솔매 성지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1: 네,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에 있는 솔매 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1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한 성지인데요. 이후 솔매 성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순례자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 솔매 성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솔매 성지 정문을 지나면 왼쪽에 야외 예배당인 솔매 아레나가 있고요. 솔매 아레나 근처에는 지난 2004년에 복원한 김대건 신부 생가가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이 집에서 7살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 생가 옆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는 김대건 신부 동상과 기념비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2: 오늘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와 솔매 성지.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 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헤일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전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십니까?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동네 야구를 많이 했고 중학교 때는 농구, 고등학교 때는 축구, 군대에서는 족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다 다른 운동이지만 처음 배울 때 늘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었다고요. 바로 어깨에 힘 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앞서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그러면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게 모든 운동의 공통점 같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슬럼프 비슷한 게 느껴지신다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죠. 자, 오늘 하루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숨도 고르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구창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희나리.

0: 네, 1호 초대에서 오늘은 90년대 감성 발라드 여왕을 모셨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의 전윤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가수 전윤아입니다.
0: 이 자리에 처음 모시는데
1: 네.
0: 옛날 그 청순했던 모습이 여전하시네요.
1: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진 않고요.
0: 그 뒷말은 아니고. 네. 예.
1: 그냥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말씀으로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1: 별일이 없이요. 예전에는 별일이 없다는 게 창피할 때도 있고 네. 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제는 별일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0: 네.
1: 여전히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0: 네.
1: 어머니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음악 활동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요.
0: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계속하지 않으셨어요?
1: 그거는 그만둔 지 좀 됐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네.
0: 예. 서울 예전이었나요 아마?
1: 아니요. 서울 예전 아니고요.
0: 예, 예.
1: 백석예술대학교도 백석에서. 있고 경희대도 있고.
0: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구나.
1: 네. 여러 군데에서 예. 아이들이랑 같이 저도 공부하고
0: 네.
1: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또 얘기해 주면서 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또 왜 그만두신 거예요?
1: 일단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0: 예, 예.
1: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목 상태도 좀 안 좋아서
0: 네,
1: 좀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0: 네. 라디오 진행은 그 예전에 그 국방 FM에서
1: 네.
0: 너를 사랑하고도 전윤아입니다.
1: 너를 사랑하기에
0: 너를 사랑하기에
1: 네. 너를 살짝 비틀어가지고요.
0: 네. 아니 너를 사랑하고도를 부른 분이 왜 살짝 그것도 비틀어가지고 또 헷갈리게.
1: 그냥 도보다는
0: 네.
1: 애가 낫다 뭐 이렇게 비틀어서 했는데요.
0: 네.
1: 이제 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 노래가 너를 사랑하기에인 줄 알고 계신
0: 그러니까
1: 분들 계세요.
0: 그러니까 말이죠. 예, 혼동하실 것 같아요.
1: 네.
0: 그 방송도 꽤 오래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1: 네. 지금은
0: 예.
1: 네,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자, 우리 전윤아 씨 처음 뵌 게 1989년도 대학가요제였어요.
1: 네. MBC 대학가요제요.
0: 그때 딱 나오자마자 대상 받으셨잖아요.
1: 아,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0: 네. 그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1: 저 2학년이요.
0: 대학교 2학년 때.
1: 네.
0: 88학번.
1: 88학번이고
0: 네.
1: 89년도에
0: 네.
1: 네, 12월 23일. 날짜도 잊혀지지 않죠. 그럼요.
0: 그때 네. 모습이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워낙에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가 인기 많았으니까
1: 네.
0: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이시한 어떤 패션?
1: 맞아요.
0: 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모자 같은 것도 썼던 것 같고 뭐
1: 멜빵바지.
0: 예. 네.
1: 그리고 컨셉이 아니라
0: 네.
1: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빨간색 수건을 두르고 빼는 걸 잊어버리고 나간 거예요.
0: 스카프 아니었어요?
1: 스카프가 아니고요. 그 목이 아파서 잠시 동안 겨울이니까
0: 네네네.
1: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메고 있었는데 빼는 예. 걸 깜빡한 거죠. 근데 다들 그걸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눈에 딱 띄잖아요.
1: 네, 맞아요.
0: 빨간색이.
1: 잘 됐어요.
0: 일부러 그 코디한 게 아니셨구나.
1: 네, 그 손수건은 정말 빼지 않고 나간 건데요.
0: 네.
1: 오히려 좋았죠.
0: 그때 대상 탔던 곡의 사랑이라는 건?
1: 네.
0: 네. 그 곡은 좀 발랄한 곡이었잖아요.
1: 네.
0: 경쾌하고.
1: 빠르고 정말 대학생다운 노래였죠.
0: 네.
1: 네.
0: 그 복장에도 너무 잘 어울렸고.
1: 맞아요.
0: 네. 아주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1: 아이고. 네.
0: 그게 워낙 또 인상적이어서
1: 네.
0: 심사위원들도 좋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1: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러모로 행운이 많았던 게
0: 네.
1: 그때가 여자 출연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0: 그다
1: 거의 많은 분들이 발라드를 불렀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번 지금 발음이 조금 그렇겠는데 18번이었거든요.
0: 예. 마지막 참가자.
1: 네. 마지막 참가자인데 계속 이제 발라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지루할 쯤에 대해서 제가 사랑 뭐 이렇게 보니까.
0: 그런 효과도 있었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리 배치 효과.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긴장감에
0: 네.
1: 되게 싫었었는데 오히려 그것도 좋은 효과를 낸 거죠.
0: 야,
1: 여러 가지 행운이
0: 마지막에
1: 많았어요.
0: 마지막에 임팩트가 또 강했네요.
1: 네.
0: 그 당시에 혹시 금상곡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억나세요?
1: 그 기억나죠. 그 이은영 씨라고요.
0: 네네.
1: 네. 그 이백천 선생님의 따님인데.
0: 아, 그래요. 네. 평론가 이백천 선생님.
1: 네. 노래 너무 잘하고 노래도 좋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대학생답지 않았을까.
0: 그분은 약간 기성가수 같았고요.
1: 노래 너무 잘하니까요. 아. 노래도 그 아주 다 잘 다듬어진 멋진 곡이었고. 근데 예. 저는 정말 대학생 같은 애가 대학생 같은 노래를 신나게 부르니까 그게 좀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0: 그게 대학가요도 취지에 맞는 거죠. 서서히 이제 변해가긴 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약간 네. 프로화되긴 했지만은
1: 네.
0: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아마추어 정서, 순수한 정서가
1: 네.
0: 또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그런 순수의 시대를 잘 건너 오셨고
1: 네.
0: 그리고 그 이듬해에 데뷔 앨범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게 너를 사랑하고도 수록된 앨범이죠.
1: 네, 1년 예. 뒤에 나왔죠.
0: 그렇죠.
1: 네, 12월 말에 나왔으니까
0: 거기에 아주 쟁쟁한 작곡가들, 뮤지션들이 다 붙었던데요. 하광훈 씨, 뭐.
1: 네, 김진용 씨, 하광훈 씨,
0: 김기표 씨. 작곡가도 있었고,
1: 네, 김기표 선생님도 계셨고 네. 정말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저는 생각도 못했던 그 유명 작곡가 분들이랑 작업을.
0: 그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1: 아, 그럼요. 아.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가요들이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산 촌에가 그때만 해도
0: 부산에 있었죠.
1: 네, 지방은 이제 촌에서 왔네 뭐 이럴 때니까요.
0: 네.
1: 왔는데 너무 뭐 쟁쟁한 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또 연습도 시켜주시고 네. 막 그러니까 얼떨떨하고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녹음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그냥 재밌게.
0: 노래마다 작곡가 선생님이 달랐기 때문에 또 약간 배움의 방식, 가르침의 방식도 좀 달랐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요즘에는 보컬 트레이너나 디렉팅 하는 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0: 예. 작곡가들이.
1: 네, 작곡가분들에게 이제 이 노래는
0: 받으셨죠.
1: 어떤 식으로 부르면 좋은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녹음을 네. 했거든요.
0: 전 네. 이 너를 사랑하고도가 이제 타이틀곡이 됐고
1: 네.
0: 김진용 작곡가가
1: 네.
0: 만든 곡이었고
1: 네.
0: 딱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딱 왔습니까? 이건 되겠구나. 좋다.
1: 일단 그냥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사도 좋았고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녹음 가이드라는 걸 하거든요. 그
0: 가이드 보컬.
1: 네. 연주분들이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냥 한번 불러 같이 불러 이렇게
0: 예, 예, 예.
1: 해서 부르는데 한 소절을 딱 불렀는데 이제 제가 사랑이라는 건을 불렀던 가수
0: 예.
1: 출신이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출신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올 줄을 상상을 못하셨나 봐요. 그 작곡가분이.
0: 네. 바로 이런 태세 전환이 될 줄 몰랐고
1: 네, 이렇게
0: 감정 전환
1: 이런 쓸쓸한 노래를 이렇게 소화할 줄은
0: 예.
1: 상상이 좀 못하셨나 봐요.
0: 예예.
1: 제가 워낙 그 쓸쓸한 노래도 좋아하니까 네, 불렀는데 오, 야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잘 맞네 이렇게.
0: 근데 의외였네요.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건이라는 경쾌한 노래로
1: 네.
0: 톡톡 튀는 노래로 대상을 받은. 젊은 신인 가수에게
1: 네.
0: 유명 작곡가들이 붙어서 하나의 이제 또 막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
1: 네.
0: 레코드사에서도 그렇고.
1: 네.
0: 근데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발라드로 타이틀을 걸었다는 게 좀 의외네요.
1: 처음에는 이제 여러 장르의 곡들을 받게 되는데
0: 예, 예, 예.
1: 이제 나중에 다 받고 나는데 모니터를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압도적인 1위.
0: 아, 네. 그게 너를 사랑하고도.
1: 네.
0: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불렀던 그 버전이 최종 버전이 된 겁니까?
1: 거의 다시 불렀기는 했는데요. 안 어울려서 그 감정선이 이렇게 좀 쫙 이어져야 되는데
0: 예.
1: 하면 할수록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곰곰이 들어보시면
0: 네.
1: 뒤에 반복하는 부분 이런 데는 굉장히 거의 찍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왜 찍어서 간다는.
0: 찍는다는 게 뭐죠?
1: 그 소절만 다시 불러서 이렇게.
0: 아, 편집하는 거?
1: 네. 편집하는
0: 예, 예.
1: 거죠. 그때 그렇게 하는데 그 감정선이 살아나질 않아서
0: 네.
1: 조금 흔들리고 불안해 보여도 그냥 가자. 이렇게 가서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노래가.
0: 오히려 그게 맞죠.
1: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0: 힘든 상태에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1: 네. 그게 끊어지니까 안 네. 좋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0: 네.
1: 그냥 연결성을 가지고 감정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걸로 이제 거의 처음에 부른 버전이었던 거죠.
0: 예.
1: 네.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 노래라서.
0: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1: 그래서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0: 예. 힘을 빼라면서 어떻게 또 힘을 또 내라는 거지.
1: 그
0: 이건 뭐
1: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0: 예, 예, 예.
1: 참 어려운 노래예요.
0: 아.
1: 네.
0: 어쨌든 이 노래로 뭐 최고의 물론 이제 대학가요제 대상도 한 큰 몫을 했겠지만은 이듬해 나온 이 데뷔 앨범에 너를 사랑하고도가 또 하나의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리게 됐고 이 노래가 네. 또 놀라운 기록을 가진 게 가요 톱10에서 16주 연속 2등을 했어요.
1: 그게 연속이었는지
0: 연속은 아니고
1: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16주 정도를 2위로 있으면서 네. 1위 하신 분들을 계속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요.
0: 얼마나 서글펐어요. 그럼요.
1: 아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계속 나오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사이에 가요톱텐이 이제 5주 연속 한번 다 나가잖아요. 네. 몇 곡이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1: 3곡쯤 지나갔던 것 같아요.
0: 3곡쯤. 네. 어떤 곡들인지 기억? 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1: 100m 전 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당대 최고 히트곡들.
0: 정말 대곡들. 네. 뭐 연말 대상을 줘도 손색이 없는 곡들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들. 야, 네. 거기에 조금씩 밀렸구나.
1: 네. 항상 끼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예. 저에게는 지금까지 네. 이렇게 회자되는 노래로 남아있을 수 있는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안 좋았던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좋은 일들로 된 게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0: 아니 그러니까 1위만 계속했으면 5주 만에 살아였을 텐데.
1: 그렇죠.
0: 2위를 했기 때문에 16주간
1: 계속 나가는 거죠.
0: 시청자들도 인사하고
1: 네. 예,
0: 존재를 알리고 했던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예. 너무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0: 예. 혹시 그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그 개봉 중인데 지금 상영 중인데 와일드 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 네.
0: 거기에 보면 거기 극 중에서 오정세 씨가
1: 아.
0: 내가 좋아한가
1: 네, 네.
0: 그 노래 그게 아주 밈이 돼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1: 네 그렇더라고요.
0: 그 노래가 극 중에서 39주 연속 2위 설정이거든요. 가요톱텐 39주 연속 2위
1: 와.
0: 설정이라
1: 네.
0: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1: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애기네요. 애기. 애기였네요.
0: 아, 뭐 영화는 못 봤지만
1: 네. 네,
0: 그런 설정을 들은 게 있어서
1: 와, 그렇군요.
0: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일단 노래 듣고 나서
1: 네.
0: 이야기를 좀 나누죠. 너를 사랑하고도

0: 너를 사랑하고도 전윤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쳐 돼서 90년대 발라드 여왕 가수 전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너를 사랑하고도 이 앨범이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가요 토텐 1위는 못했지만 네. 앨범은 참 많이 팔렸잖아요.
1: 그때 여자 가수로는 많이 팔렸죠. 제가 마지막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쯤에 한 30만 장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0: 그럼 뭐 최종 한 50만 장은 팔렸겠네요.
1: 그 뒤로는 못 들어서 모르겠고요.
0: 그 당시에 네. 3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1: 여자 가수로는 어마어마한 거였던 거죠.
0: 네. 저 100만 장 넘는 가수들은 이제 뭐 신승원 씨나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네. 남자 가수들이었으니까 네. 여자 가수는 드물었죠, 진짜.
1: 네, 쉽지 않았어요.
0: 예. 그리고 91년도에 KBS 라디오에서 조사했는데 그해 가장 많이 방송된 노래였다고 합니다.
1: 아, 네, 라디오.
0: 이게 또 엄청난 거죠.
1: 네, 라디오 뭐 틀만 나왔던 기억이 나요. 한때는.
0: 맞아요.
1: 네.
0: 본인도 많이 들으셨죠? 네. 라디오에서.
1: 그리고 지인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네 노래 나온다. 이러면서. 네.
0: 아, 그 억양이 나오네요. 또 부산 억양이.
1: 아, 그럼요. 예.
0: 자, 부산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고향이 부산이시고 부산에 경성대학교를 다니시다가 대학가요제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경성대학교 하면은 아주 유명한 동아리가 있죠. 여운.
1: 네.
0: 네, 통기타 동아리.
1: 맞아요.
0: 뭐 정말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출전해서 상 받은 선배들이 참 많았잖아요.
1: 네, 여운 저도 여운 출신이고요.
0: 예, 예.
1: 뭐 홀로 된 사랑 그리고 도시의 그림자의 그 노래하는 하란이 선배님,
0: 김하란 씨,
1: 김하란 선배님, 예, 예. 그리고 바다새의 김혜정 선배님 그분들이 다
0: 여성 보컬들이 많이 배출됐네요.
1: 네, 네.
0: 남자들은 없었습니까?
1: 남자는 이제 그 여운.
0: 여운이란 팀.
1: 팀은 말고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작사 작곡은 동의대 쪽에서 많이 했고 보컬은 이제 경성대 여운 동아리 여자 보컬이었죠.
0: 그러고 보니까 동의대도 참 많이 나왔었어요.
1: 네, 맞아요.
0: 그 당시에 80, 90년대에 부산 출신들이 휩쓸었습니다.
1: 맞아요.
0: 높은 음살이 뭐
1: 네, 해가지고 네. 예. 무슨 캠퍼스 가요제를 그냥 거의 휩쓸었죠.
0: 아니 부산 분들 노래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1: 그러게요.
0: 노래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끼가 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1: 글쎄요. 저도 그게 참 불가사의한데 일단은 부산 출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예. 사투리가 눈에 이렇게 띄어서 더 그런 건가요?
0: 노래할 땐 전혀 안 나오잖아요.
1: 근데 이제 말할 때 부산

0: 억양들을 다 쓰니까 더 이렇게 유독 튀는 게 아닐까.
1: 아니, 그 노래는 가수는 노래로 승부하는 건데, 물론 이제 평소에 그 정감 있는 말투는 네. 예능이나 다른 토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0: 네, 그래서 더 밝혀져서
1: 조미료가 되는 거고.
0: 아니면 바닷가니까 그 음악을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받아들이지만 예. 그때만 해도 뭐 백판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일본에서 백판 같은
1: 데 일본에서 많이 뭐가 많이 건너왔죠.
0: 네, 그렇다.
1: 불법으로.
0: 네네. 맞아요.
1: 아, 그래서
0: 그 영향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 해외 음악을 또 빨리 접했던 그런 네, 바닷가니까. 영향도 있었겠고. 네. 아, 그랬겠네요. 예. 어쨌든 그런 선배들이 쟁쟁했기 때문에 본인도 출전하면서 나도 꼭 상은 받아야겠다 그런 각오였겠죠.
0: 아, 근데 상을 받으면 좋은데 그 가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노래도 잘하고 네. 피아노 저 기타도 잘 치고 곡도 잘 쓰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 저는 대학까지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만 있었어요. 네. 감히 상을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고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학가요제 나가는 거였거든요. MBC 대학가요제는 꼭 나가보겠다.
1: 그래서 우리 또래에서는 그 대학 가기 싫은데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0: 저희 때는 그런.
1: 어, 맞아요. 네.
0: 저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1: 안 가도 되는데 네. 그건 나가야겠다.
0: 가요제 나가려면 가야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참. 이 곡을 주신 선배님은 여운 동아리 선배님이었나요?
0: 아니요. 다른 음악석과 음악 동아리 그랬어요. 선배였어요.
1: 어, 그분 지금도 음악 하십니까?
0: 어,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네네. 나름대로 이제 음악 활동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본업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 자주 연락은 못 하시는 거죠?
0: 연락은 하는데 하고 싶은데 네. 약간 걸쳐져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생각이 많은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은데 아마 또 하시겠죠?
1: 네. 음악을 한번 하면은 그건 평생 가는 거니까요. 자기의 어떤
0: 네. 그런가 봐요.
1: 에너지처럼 생명처럼.
0: 네.
1: 그리고 서울로 이제 정착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대학가요제 대상 타고 나서 또 레코드사 계약도 하고.
0: 네, 그리고 바로 올라왔어요.
1: 그러니까 근데 네. 대학을 또 왔다 갔다 다니셔야 되잖아요. 학업은 네. 해야 되니까 네. 졸업은 하신 거잖아요.
0: 졸업했죠.
1: 어,
0: 그때 쉽지 않았겠네요. 이제 방송하면서 수업도 들으러 가고 네. 그랬는데
1: 그 당시에 KTX도 없었을 텐데.
0: 네. 뭐 차로 갈 때도 있고 그냥 새마을로
1: 타고.
0: 네, 그래도 많이. 저기 출세한 거죠. 무궁화 타고 통일호 타고 다녔었는데.
1: 그렇죠.
0: 뭐 비행기도 타고 했으니까.
1: 예, 예.
0: 가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방해된다고. 제가 그때 활동을 제일 많이 할 때라 수업하는데 방해된다고.
1: 오히려 교수님들이 싫어하셨어요?
0: 어, 좀 애들이 막 구경 오니까.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데 가면 TV에 나왔던 애다 이러면서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예. 그랬던 재밌는 기억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배려와 교수님의 그 해넓은 아량으로 네.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또 멀리서 또 그 고백은 못하고 짝사랑하던 남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주
0: 아, 제가 모르니까 네. 없는 거죠.
1: 많았을 겁니다. 네, 많았어요. 네. 사랑이란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는데 일단은 뭐 너를 사랑하고도 대표곡이고 또 대상곡도 사랑이라는 건 사랑에 들어가고 일단 그 곡을 들어보겠는데 오늘은 2019년도 다시 부른 버전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0: 아, 네. 이거는 저 좀 더 브러스를 많이 넣어서 좀 더 펑키한 느낌이 들게 예. 한번 바꿔봤는데 네. 오늘은 그 버전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가지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춘애라는 곡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오늘 1호 초대석 주인공 가수 전윤아 씨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좀 더 펑키해진 리듬으로 리메이크가 된 사랑이라는 건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윤아 작사 작곡 2021년도에 발표된 청춘해라는 곡이었어요. 저는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드셨어요?
1: 그 어느 날 문득 이제 세수를 하고 네.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0: 가끔 그럴 때 있죠.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대.
1: 저 그때는 진짜 좀 놀랬거든요. 어머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한참 곡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앨범 작업을. 그래서 쓴 가사에 그때 느꼈던 그 가사에 그냥 담담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제가 직접 처음으로 붙여본 거예요.
0: 이야.
1: 가사는 썼었는데 곡은 처음 써봤는데요.
0: 작곡 데뷔곡이네요.
1: 네. 오. 그래서 썼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밑에 까는 곡이었는데
0: 앨범에 까는 곡.
1: 네. 수록곡이었는데
0: 곡이 모자라니까.
1: 네네. 모니터 상에 1위를 해서요. 제일 좋은 반응을 받아서
0: 예. 그냥 타이틀곡이 됐습니까?
1: 네, 타이틀곡이 돼버린 곡이에요.
0: 이야, 네. 아 그럴만해요.
1: 아이고, 이 노래야말로 정말 힘을 빼야 되는 노래라서.
0: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많이 들어주세요.
0: 아니 이 노래를 왜 몰랐을까요? 나온 지 꽤 됐는데 몇 년 됐는데?
1: 이제 2021년이니까.
0: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 때.
1: 네, 그때 작업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예전처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0: 네.
1: 지금도 그냥 꾸준히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저희 방송에서도 뭐 가끔 들려드릴 수 있겠지만은
1: 네.
0: 그렇네요. 지금 저희 KBS에도 뭐 7080 콘서트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해서
1: 맞아요. 네.
0: 전윤아 씨 같은 연배의 가수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진 게 좀
1: 네.
0: 안타깝네요. 진짜.
1: 그리고 선다고 해도 네. 항상 그 너를 사랑하고 너를
0: 맞아요.
1: 불러야 되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제작진이 원하는 건 그거죠. 네. 신곡을 그래서, 원하는 게 또 아니고
1: 맞아요. 그래서 발라드 두 곡을 부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0: 예.
1: 그게 항상 지금도 저는 신곡이라 생각하는데
0: 네.
1: 이 노래는 언제 부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0: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너를 사랑하고도 말고
1: 네.
0: 사랑이라는 건 이 리메이크 버전과
1: 네.
0: 청춘회를 같이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꼭 그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0: 예, 예. 네.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무명 생활 없이 데뷔하자마자 톱톱 가수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좀 슬럼프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3집 앨범까지 내시고
1: 네.
0: 나서

0: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1: 글쎄요. 저는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든 건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운을 거머쥐어서 고생 안 하고.
0: 총량의 법칙.
1: 네, 예. 네. 그래서 무명 가수가 안기 없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그 3집 후에 뜸하게 그때도 계속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0: 예.
1: 저는 감히 저의 인생에서는 그때 무명 가수 시절을 이제야 내가 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한창 인기를 누리던 인기인이 네. 가수건 배우건
1: 네.
0: 인기가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 누그러들었을 때 네. 느끼는 그 상실감, 어떤 그 묘한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탑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0: 네.
1: 일단은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유로움은 느꼈지만 그 무대에 설 때의 그 또 다름은 있거든요.
0: 네.
1: 그거부터 시작해서 설 무대가 자꾸 줄어드는 에 있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게 나의 무명 시절 감히 네를 보낸다고
0: 무명
1: 생각하면서
0: 이제 왔구나.
1: 네. 근데 정말 힘들게 하셨던 무명 가수 시절을 보냈던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0: 네네네.
1: 저 나름대로는
0: 네.
1: 이때 뭔가를 좀 많이 느끼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뭐 그때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뭐 은퇴설도 있었고 뭐 결혼설도 있었고 막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1: 그거는 아마 그냥 기자분들이 네. 안 보이니까
0: 카더라도.
1: 어련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0: 전혀 아니었고
1: 전혀요. 네.
0: 스스로 조용하게 무명 시절을 맞이하고 계셨군요.
1: 나름대로 이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큰 행운을 받았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좀 많이 배우고 싶었던 시절이었죠.
0: 네. 네. 보통은 이제 그 시절이 오면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함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은
1: 네.
0: 주체하지 못하고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분노하고 근데 전윤아 씨는 그게 아니었네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0: 그러셨구나.
1: 네.
0: 예, 예.
1: 오히려 지금.
0: 네.
1: 지금 이제 더 느끼는 게 아 그때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뒤늦게야 느끼고 있고요.
0: 네네.
1: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엄청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0: 네.
1: 네.
0: 어찌 보면 이제 그 데뷔 이후에 몇 년간이 가장 빛났던 시기였고
1: 맞아요.
0: 그 이후로는 스스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1: 네, 정말 엄청 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죠.
0: 그 사이에 또 방송 다른 방송도 하고 DJ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1: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네. 저 인디예요.
0: 아, 본인의 앨범은 꾸준히 그래도 싱글이라도 나왔던 거잖아요. 발표를 하시고.
1: 미니 앨범 2장 하고
0: 예.
1: 석장하고 싱글하고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
0: 예.
1: 제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0: 직접 제작하시네요.
1: 네.
0: 직접 프로듀싱도 하시는 거고.
1: 프로듀싱은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해주고요.
0: 예, 예, 예.
1: 네, 직접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0: 네.
1: 앨범 내고 열심히 일해서 앨범 내고 그러고 있어요.
0: 가수는 노래가 자산이잖아요.
1: 아, 그럼요.
0: 예.
1: 네.
0: 그리고 팬들에게도 남길 수 있는 떳떳한 어떤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고.
1: 네. 맞아요.
0: 예, 보람이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그거는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0: 네.
1: 아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내는 게 목표였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0: 매년은 너무 힘들죠. 그래도
1: 네.
0: 많이 내신 거예요. 2019, 2020, 2022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을지언정
1: 네.
0: 전윤아에게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걸 또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0: 네.
1: 얘기할 수 있어서.
0: 자, 그럼 노래 두 곡도 듣고 올게요. 너라는 위로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란 곡이 있는데 두 곡 다 가사를 전윤아 씨가 쓰셨어요.
1: 네. 네,
0: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로초대에서 오늘 가수 전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너라는 위로 그리고 그 사람이었는데요. 정정을 하자면은 너라는 위로는 전윤아 씨가 가사를 쓰셨고 그 사람 방금 들으신 곡은 가사를 쓴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1: 네.
0: 다른 분이 쓰셨습니다.
1: 네, 임상혁이랑 전다운이라는 그 친구가 썼는데요.
0: 네네.
1: 네. 젊은 친구들에게 곡을 받았죠.
0: 보면은 그 손아름 작곡가도 그렇고
1: 네.
0: 젊은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1: 일단 좀 제가 물론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 곡도 좋지만
0: 네.
1: 조금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제 스스로가 그리고
0: 그래서 하나도 네. 변치 않으셨구나. 더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구나.
1: 네, 저는 항상
0: 청춘을 유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젊음이란 보다 청춘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0: 느낌이.
1: 네. 저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싶은데 너를 사랑하고도가 너무 강력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0: 예.
1: 더불어 지금도 이제 좀 사랑하고 싶어서
0: 네.
1: 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0: 네.
1: 네.
0: 정말 저도 지금 노래 들으면서 느끼지만은 너를 사랑하고도 뭐 사랑이라는 건 정말 좋은 곡들이지만 요즘 나온 그 전윤아 씨의 노래들 좋은 노래 정말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한번 음반을 구입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너튜브 통해서 검색하면 좀
1: 그럼요.
0: 나오니까
1: 네.
0: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전윤아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1: 많이 들어봐 주시고
0: 예.
1: 또 저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 전윤아 TV 있거든요.
0: 아 네, 너튜브 활동은, 하십니까?
1: 활동은 열심히 못하고 그냥
0: 예, 예, 예, 예.
1: 음원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0: 그래요.
1: 찾기 쉬우시라고
0: 네,
1: 들어봐 주시고 또 쓴소리 좋은 소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뭐 원래 발라드로 알려졌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은 좀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혹시 또 곡 작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1: 네.
0: 신곡을 내신다면 또 어떤 풍의 음악을 하게 되실까요?
1: 저는 빠른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곡인데
0: 예,
1: 대학가요제처럼
0: 예. 네.
1: 그래서 좀 비트 있고 신나고 펑키하고 뭐 해보고 싶고 또 락 또 해보고 싶어요.
0: 아, 락도.
1: 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0: 그래요.
1: 기회가 없었거든요.
0: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방수 다른 무대에서?
1: 저 공연할 락발라드. 때는 많이 부릅니다.
0: 아 그래요?
1: 락발라드도 부르지만 그것보다는 그
0: 정통 락.
1: 네. 락적인 완전 헤비는 아니지만 락적인 그 비트를 좋아해서
0: 예, 예.
1: 뭐 디스코 음악 이런 것들 커버해서 많이 불러요.
0: 아.
1: 네. 그런 거를 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0: 예. 갑자기 그 뭐 콜미라든가 옛날에 그 유행했던 노래 그 있잖아요.
1: 네, 네. 옛날에 뭐 예. 저희 어렸을 때
0: 디스코 시대에 엄청 빠른 템포의 그
1: 네.
0: 여성 가수가 부른
1: 네, 콜미도 있고 뭐 원티드도 있고
0: 원티드.
1: 뭐 또 저는 비지스 좋아하니까 비지스 노래도
0: 그렇군요.
1: 커버하고 뭐
0: 예.
1: 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We Are Still이란 곡도 약간 그런 빠른 템포의
1: 네, 이 노래는 지금 싱그러운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고요.
0: 네.
1: 그리고 시티팝이라고 보통 부르죠.
0: 예, 예. 한때
1: 그런
0: 유행했던.
1: 아주 살랑살랑 리듬 타면서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0: 네, 아까 얘기했던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과 딱 어울리는
1: 네, 그러고
0: 그런
1: 싶어요.
0: 제목이네요.
1: 네.
0: 네,
1: We Are Still.
0: We Are Still. 시간상 정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인연 맺었으니까
1: 네.
0: 저희 자주 봬요.
1: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0: 예,
1: 네.
0: 가끔 모셔가지고 또 사는 네.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윤아 씨였습니다. 전윤아의 We Are Still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도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길 줄곧 기다렸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0: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0: 최고의 클립.
3: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에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후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마음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도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냈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오디오 부...
5: 최고의 클립.
3: 때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등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 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짚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면도하거나 화장할 때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오해와 편견의 시작. 오래전 일이다. 오후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와 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내게 처음 진료를 받는 분들이었다. 당시에는 첫 진료를 보기까지 보통 2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쌓인 아이 아버지의 궁금증도 다양했다. 나는 아이 아버지의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고 몇 가지 추가 설명까지 한 후 상담을 마쳤다. 나로서는 별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진료였다. 그러고 나서 예약되어 있던 두어 가족을 더 상담한 뒤 다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밖 간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금 전 상담을 받고 나간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 꼭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끔 진료가 끝났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각나서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직접 발걸음을 돌려 문의할 때는 잠깐 진료실에 들어와 추가로 상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병원에 오지 않은 분이 전화로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격 진료는 불법이기에 함부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곤란하거니와 연결하고 싶어도 대학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업이와 달리 진료와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보느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시 응대가 어렵기도 하다. 만약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항의가 목적이라면 공식 민원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리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이례적이었지만 아이 어머니의 항의가 워낙 거셌기에 그 기세에 밀려 간호사분이 내게 통화를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진료를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항의 요지는 이랬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몇 년을 대기했다가 이제야 진료실을 방문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성의 없이 상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항의는

길지 않았다. 그래서 짧고 굵은 비난을 성심껏 들어드리고 통화를 마쳤다. 다음 진료에 별 영향은 없었다. 그래도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님의 질문에 정말로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상담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질문에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길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래도 사람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20년 넘게 진료해온 입장이었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해도 어떤 이는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느낀다. 어떤 이는 의사가 너무 젊어서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의사가 나이 들어서 싫다고 한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어떤 이는 너무 짧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이는 그만큼 할애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물론 상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예약 대기 기간도 늘어난다. 이분도 몇 년을 대기했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 아닌가? 이는 상담 시간에 대한 항의일까? 대기 기간에 대한 항의일까? 나로서는 대기 기간은 줄이고 상담 시간을 늘리면 좋겠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난 20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결론을 내려서인지 나는 항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인턴 일기, 엄마의 첫 공부,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면과 온라인 전자책, 청소년 자녀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 자폐증을 가진 뇌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네 번째

0: 이 환자가 뭘 모르네.
1: 아닙니다 환자분. 이래봬도 제가 서울 유명 병원에서 꽤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일단 맥을 짚어보면 어디가 아프신지 딱 하고.
2: 미안해요.
3: 환자는 승범의 말을 가차 없이 자르고 붙들 새 없이 황급히 나갔다. 맥 빠진 정미와 태경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데스크로 돌아갔다. 태경은 데스크 위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내려놨다. 승범은 굴욕감에 바닥을 노려봤다.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온 노을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끝에서 파리가 맴돌았다. 승범은 이를 악물고 창문가로 갔다. 한의원 맞은편, 다 쓰러져가는 단층 건물. 빛바랜 간판에 떨어져 나가 선만 남은 글귀, 수정 한약방. 잘못 왔다던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인사를 하며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약방으로 들어갔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환자들.
1: 아, 저 사람들 다 돈인데.
3: 저기만 없다면 다 자신의 차지였을 것이다. 창문 앞에 선 승범은 질투심에 배가 쑤시는 것 같아 배를 문질렀다. 급기야 한의원 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 불에 물 뿌리듯 분노가 식었다.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4: 어? 전기 나갔다. 사람 부를까요?
3: 그 마음도 모르고 정미가 핸드폰을 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1: 아, 부르지 마요. 사람 부르는 것도 다 돈이야.
3: 승범은 가운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장사는 공쳤다고 구시렁거리며 연장통을 찾았다.
5: 도와드릴게요.
3: 태경은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을 켰다. 두꺼비 집을 비추자 승범은 십자 드라이버를 꺼냈다.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다 드라이버 끝으로 여기저기를 찔러본다. 태경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5: 뭘 아시고 하시는 겁니까?
1: 이런 거 뻔하지. 접촉 불량. 어? 이거 봐.
3: 승범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전선을 가리켰다.
1: 그럼 뭐다? 이어 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 고작 이거 가지고 사람 불렀어 봐.
5: 예, 그렇군요.
3: 승범은 연장통에 드라이버를 던져놓고 손가락으로 전선 끝을 잡았다. 손끝이 잠깐 찌릿하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류가 몸을 헤집었다. 부르르 떨던 승범의 몸이 튕기듯이 뒤로 나자빠졌다.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다. 꽤 큰 소리가 났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정미가 놀라 달려왔다. 태경이 정신을 잃은 승범을 붙들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애타게 그를 불렀다.
4: 왜 그래?
5: 닭함 좀 이거 봐!
3: 승범의 몸이 축 늘어졌다. 태경이 119 전화번호를 눌렀다.
4: 김쌤, 일어나봐요! 어떻게 죽었나봐! 움직이질 않아! 병원, 얼른 병원에 가야겠어. 아파요!
3: 다급해진 정민은 승범을 붙들려고 했지만 놀란 태경이 만류했다.
5: 아, 위험해요!
3: 그때 승범이 눈을 번쩍 떴다.
5: 이대로 죽을 순 없어!
3: 승범은 비명을 내지르며 부자연스럽게 상체를 일으켰다. 괴상한 그의 행동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붙들었다. 승범이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자 그들은 슬금슬금 승범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졌다. 승범은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수정 한약방을 노려봤다. 감전으로 수그러들었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5: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분명 저기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4: 원장님, 괜찮아요? 어디 안 아파요?
2: 아이고, 저기 괜찮아 보여요.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보이는데.
3: 태경의 뒤에 숨은 정미가 묻자 태경이 이어 말했다. 승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돌진하는 그 모습을 채 붙잡지 못하고 따라가 보라며 서로를 떠밀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0: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를 가로등불이 밝혔다. 거리엔 인적이 없었다. 북적거리던 거리와 가게는 해가 지자마자 텅 비었다. 승범은 차 없는 도로를 가로질렀다. 거리에서 유일하게 한약방만이 불이 켜졌다. 기세 좋게 앞까지 왔다지만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승범은 탁한 유리창 너머로 주황색의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한약방을 기웃거렸다. 그 많던 환자들도 어느새 다 돌아갔는지 가게 안은 텅 비어 조용했다.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승범은 헛기침과 함께 나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약 냄새가 났다. 진한 계피향에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났다. 그 내부가 딱 이랬는데 그는 오래된 소파를 지나 유리로 된 진열장 앞에 섰다. 총명탕, 소화제, 기침 감기약, 거담제, 탈모약. 첩지에 쌓인 약들과 포장 비닐에 쌓인 탕약 앞에 저마다의 이름이 주인장의 성격처럼 삐뚤게 적혔다. 진열장 너머 반쯤 열린 약장들을 봤다. 그 틈을 보며 특별한 약재인지 확인했지만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1: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0: 그때 사무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남은 손님과 상담 중인 듯 했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보지만 그 뒷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문득 문진의 기술이 궁금했다.
2: 사기꾼처럼 말을 잘하나? 아니면 송기훈처럼 거짓 공감과 아부를?
0: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승범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발소리를 죽인 채 사무실 앞으로 갔다. 사무실과 연결된 창으로 눈만 빼꼼히 내밀었다. 조도가 대기실보다 낮은 사무실. 책상만으로 꽉 찬 내부에는 등을 진 긴 머리의 여자와 이쪽을 보며 자세히 설명하는 수정이 보였다. 소곤소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말들이 너무도 소리가 작아 창에 바짝 귀를 갖다 댔다.
1: 혹시 이와 비슷하거나 혀가 긴 아이를 보았나요?
2: 뭐라는 거야?
0: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정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유리창이 귀에 눌렸다. 그러자 창틀에서 작게 소리가 났다. 그때 긴 머리의 여자가 이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이 아니었다. 창백한 낮빛에 끈적한 피가 얼굴에 범벅이고 두 눈은 파였는지 검은 구멍만 있다. 고개를 휙휙 돌리던 여자가 허리를 숙여 땅에 팔을 짚었다. 스르륵.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손을 놀렸다. 습기 어린 손이 바닥을 짚고 몸을 끌어 그에게로 기어왔다. 입만 벙긋거리던 승범이 겨우 뒷걸음질 쳤다. 여자의 뒤를 본 승범의 눈이 점점 커졌다. 흙탕물로 더러운 치마 밑에 있어야 할 두 다리가 없었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려던 찰나 두 팔을 제게 눌리며 여자가 쫓아왔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선뜩한 냉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승범은 붙들린 발목을 연달아 흔들어댔다. 그러나 앙상한 소나기에 힘이 실리자 더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의 검은 눈구멍이 그를 올려다봤다. 혀가 사라진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명이 먼저였는지 눈을 감은 게 먼저였는지 승범은 알 수 없었다.

0: 다시 승범이 눈을 떴을 때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점점 승범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목에서 내는 소리가 입에서가 아니라 텅 빈 눈구멍에서 나는 것 같았다. 승범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 꽉 막힌 듯 잘 나오지 않던 비명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승범은 온몸을 버르적거렸다. 여자가 붙들었던 다리를 연방 쓸어내리며 손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그제야 눈을 뜨고 낯선 주위를 봤다. 봄이라지만 아직은 추운 밤이었다. 화목난로에서 하얀 김을 내며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고 자신은 이불 위에 있다. 공기 중에 한약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수정의 한약방이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하다가 까무러치기 전에 본 귀신을 떠올렸다. 다시 돋는 소름을 문지르며 그건 꿈이거나 감전되어 헛것을 본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1: 아유, 젊은 한의사 양반 겠네.
0: 방으로 들어오는 중년의 아줌마가 반색했다. 한 손에 삶은 감자가 가득한 소쿠리를 든 아줌마를 보고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어쨌거나 자신은 이곳에 몰래 들어온 손님이었다.
2: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둑이지. 뭘 훔쳤던가? 아, 기술을 훔치려고는 했지만.
0: 이어지는 생각에 일단 입꼬리를 올렸다. 감자를 베어물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승범 앞에 섰다. 그의 앞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움직였다. 헛둘헛둘 구령까지 붙이며 앉았다 일어났다. 갑자기 아줌마가 아닌 밤중에 체조를 하자 승범은 영문도 모른 채 마냥 그 모습을 봤다. 머리가 좀 아프신가 싶었다. 어쨌거나 경찰 서행은 면하자고 생각한 그는 조신하게 무릎 꿇고 앉아 입을 열었다.
3: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감전이 되는 바람에 약을 좀 얻고자 온 것뿐입니다. 절대 이곳을 염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0: 생각해둔 변명을 내뱉는 승범 앞에서 공실이 손뼉을 쳤다.
1: 진짜네. 이 양반 진짜 날 보네.
3: 예?
0: 눈앞에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눈만 끔뻑였다.
1: 무슨 말이냐면?
0: 공실은 옷을 걷어 배를 보였다. 창백한 배에 꿰맨 검은 자국을 손가락으로 뜯어내는 공실이 실실 웃었다. 늘어진 살이 벌어지며 바로 전에까지 씹어삼켰던 감자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공실은 승범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크게 뜬 두 눈이 저러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괜한 걱정을 하면서.
1: 반가워. 난 윤공실이야. 근데 자네 죽은 사람 언제부터 봤어?
0: 공실이 툭 치면 웃자 승범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약방을 뛰쳐나갔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며 승범은 연방 뒤를 돌아봤다. 금방이라도 귀신이 휘적거리며 나타나 그를 쫓아올 것 같았다. 그 생각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비명을 지르며 100m를 10초대에 끊을 것처럼 다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를 향해 짖어댔다. 한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집까지 달려간 승범은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방문을 두드렸다. 급하게 여러 채를 구하기 어려워 일단 한 집에 다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방에서 정미와 태경이 거실로 나왔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앉은 그들에게 승범은 한약방에서 겪었던 일을 두서없이 읊어댔다. 너무 놀라고 무섭고 10년 넘게 안 했던 뜀박질까지 해서 아직 숨이 찼다.
4: 진짜, 진짜로 그 여자가 내 발목을 딱 하고 잡는데, 아, 얼마나 그 손이 차던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웬, 윤공실이랑 아줌마가 감자를 먹으면서 깼냐고 묻더니 갑자기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딱 하고 까더니 그 배에 꿰맨 자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그 안에서 감자가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나한테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다고.
0: 허공에 손을 흔들어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승범을 보는 정미와 태경은 표정이 없었다. 팔짱을 낀 정미를 흘깃거린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5: 술 마셨어요?
6: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0: 정미가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고 딱하게 봤다. 황급히 그들의 앞에서 손살에 쳤다.
4: 아니야! 진짜 내 눈으로 봤다니까!
0: 아무도 믿지 않자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는 승범을 가만히 보던 정미가 손뼉을 쳤다.
6: 아,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대박나게요.
0: 그렇다면 저 돈돈거리는 남자가 자신을 좀 봐주려나? 근 5년간의 짝사랑이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6일 새벽 4시 발표 업계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홍입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중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남동네 진남풍 오전 4에서 8m, 오후 4에서 9m로 물겠고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남동네 진남풍 5에서 11m로 물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1m로 불겠고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남내지 남서풍 바깥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2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3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산 내지 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8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1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5에서 9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동내지 남동풍 4에서 10m로 불겠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내지 남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브로프스크 북동 3m 1900헥토파스칼 15.7도 대지에 바라목구 1012헥토파스칼 16.1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13m 1900헥토파스칼 1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남동 2m 이슬비 1800헥토파스칼 20.4도 청진 남동 1m 옅은 안개 1800헥토파스칼 19.8도 김책 바라목구 1500헥토파스칼 21.4도 신의주 바라목구 비 1001헥토파스칼 23.4도 원산 북동 5m 비 1004헥토파스칼 22.6도 평양 동풍 2m 뇌우 1003헥토파스칼 24.2도 해주 남서 3m 1003헥토파스칼 23.8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1m 1005헥토파스칼 23.5도 백령도 남동 5m 안개 1000헥토파스칼 22.5도 강릉 바라목구 1004헥토파스칼 24도 동해 남풍 1m 1004헥토파스칼 22.8도 서울 남동 1m 옅은 안개 1004헥토파스칼 24.6도 인천 남동 1m 1004헥토파스칼 23.9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3m 1005헥토파스칼 22.9도 서산 남동 2m 1004헥토파스칼 23.4도 울진 북서 1m 1004헥토파스칼 25.9도 포항 남서 3m 1004헥토파스칼 25.4도 군산 남동 2m 1005헥토파스칼 24.3도 부산 북서 3m 1005헥토파스칼 23.1도 통영 남서 1m 1005헥토파스칼 22.8도 목포 남동 3m 1005헥토파스칼 23.1도 여수 남서 3m 1006헥토파스칼 23도 제주

남서 3m, 비 1500헥토파스칼 26.4도, 서귀포 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4.2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북풍 1m 1014헥토파스칼 17.5도, 삿포로 남동 5m 1014헥토파스칼 19.3도, 네무로 남동 4m 1017헥토파스칼 13.3도, 아오모리 북동 1m 1011헥토파스칼 20.2도, 센다이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20.4도, 와지마 남서 1m 1008헥토파스칼 21.8도, 도쿄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21.5도, 하치조 섬 북동 3m 1010헥토파스칼 20.9도, 사이고 남풍 1m 1007헥토파스칼 23.2도, 마쓰에 남동 1m 1007헥토파스칼 23.6도, 오사카 북풍 1m 1008헥토파스칼 22.5도, 시오노 미사키 곧 북동 3m 1009헥토파스칼 22.2도, 이즈하라 남서 3m 1006헥토파스칼 24.4도, 후쿠오카 남동 1m 1006헥토파스칼 24.6도, 시미즈 북풍 2m 1008헥토파스칼 24.5도, 이시가카섬 남풍 4m 1011헥토파스칼 29도, 나하 바라모코 1012헥토파스칼 2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운영 전면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대여 강경투쟁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수용 여부가 변수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제일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제일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사람을 동원해 재검표하는데 5천만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계속 임차해서 비용을 들이기보단 한 번에 재검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에 송치한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회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적발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새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영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도 자리합니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8년 사이 60%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유병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68.2% 늘었습니다.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고혈압 환자가 같은 기간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1인 가구 청년 중 고혈압 환자는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비 30부는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의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권역 20에서 60mm 사이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걸쳐 이따금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등 전국 26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인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 2도 더 높겠습니다. 박사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잇몸은 우리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는 선홍색의 점막 조직입니다. 잇몸이 들뜬다, 내려앉았다, 잇몸이 길어졌다, 색이 변했다. 잇몸에 대한 변화들을 경험할 때 흔히 하는 말인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치은염, 치주염을 비롯해서 잇몸병의 위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잇몸병,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잇몸에 생기는 어떤 변화들이 문제되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수록 잇몸에 내려앉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느낌일까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맞습니다.
0: 네.
1: 이거를 저희가 치음 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아를 덮고 있던 잇몸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원래 안 보이게 됐던 치아 목 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0: 네.
1: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0: 네.
1: 나이 자체가 잇몸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쌓인 잇몸 염증이나
0: 네.
1: 잘못된 칫솔질 습관이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0: 네.
1: 같은 연세라도 관리를 잘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잇몸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0: 네. 치아를 지지해주는 게 잇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꽤 많은 분들께서 잇몸 부분을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사실 치아를 진짜로 붙잡고 있는 주인공은 잇몸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홍빛 잇몸은 예를 들면 마치 흙위를 덮은 잔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
1: 치아를 단단히 자리 잡게 하는 건 그 아래 단단한 흙, 즉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잇몸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깥 잇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뼈 부분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0: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걸까요? 근데 정말 잇몸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아, 네. 이 말은 좀 안타깝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버텨낸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하지만 실제로 잇몸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는 무척 힘든 일이에요.
0: 그렇죠.
1: 예, 잇몸은 치아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음식을 으깨는 일을 계속 시키게 되면
0: 네.
1: 헐게 되고 결국 이 자리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무엇보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씹는 이 건강한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0: 네.
1: 뼈, 즉 그 아래 치조골이 점점 줄어들어서 얼굴 모양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만으로 산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고요.
0: 네.
1: 가능한 자연치아를 오래 지키시거나 상실된 부분은 적절한 보철치료로
0: 네.
1: 꼭 회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 치주 조직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잖아요. 치주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 잇몸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잇몸이 그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0: 네.
1: 네, 그 치과 용어들 접하시다 보면 치주, 치은, 치조 이런 비슷한 용어들 접하실 때 다소 혼동스럽게 느껴지신 적 많으실 텐데요. 치주 조직은 치아를 감싸고 지탱하는 네 가지 구조물의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0: 네.
1: 일단 첫 번째 치은이라고 불리는 저희 핑크빛 잇몸 그리고 그 아래 잇몸뼈인 치조골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뿌리와 또 치조골 사이를 그물처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치주인대라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뿌리 표면을 덮고 있는 백악질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팀처럼 움직여요. 근데
0: 네.
1: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치주 조직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보통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 즉 치조골이 녹아내렸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0: 네.
1: 간단히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잇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치아 위에 붉은 부분을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1: 거울로 입술을 살짝 젖히셔서
0: 네.
1: 아래 앞니를 자세히 보시면 치아 쪽으로 딱 붙어 있는 연한 그 산호빛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아래로 입술 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붉고 말랑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흔히 잇몸은 치아의 목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 아래 잇몸뼈에 단단히 붙어 있는 연한 산호빛의 부위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검게 변하거나 뭐 검붉게 변하거나 부어 있으면 잇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치아와 치아 주변을 덮고 있는 점막이 잇몸인 거네요.
1: 네. 정확하십니다. 이 치아 주변을 감싸면서 잇몸뼈를 덮고 있는 점막이 바로 잇몸인데요.
0: 네.
1: 특히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이 잇몸 부분은 음식을 저희가 이제 씹는 압력이나 칫솔질의 마찰을 견디도록 좀 더 질기고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죠. 그래서 이 보호막이 이제 염증으로 헐거워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세균이 잇몸 깊은 부위로 침투하기가 쉬워집니다.
0: 네. 그러면 잇몸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치석일까요?
1: 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제 닦이지 않고 남은 찌꺼기에 세균이 붙게 되면요. 끈적한 네. 막이 생기는데 이걸 치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솔질로 이렇게 닦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두시게 되면 침성분과 함께 이제 점점

0: 좀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되어버려요. 아. 예, 근데 이 문제는 이 치석이 표면이 거칠어서 네. 세균이 더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이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소가 또 끊임없이 나와서 잇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굳어버린 치석은 칫솔질로는 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꼭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치석까지 가지 않도록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잇몸 건강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랄까요? 또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잇몸은 생각보다 이제 솔직해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1: 네.
0: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양치하실 때 이렇게 피가 조금씩 비치시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그다음에 출혈 다음으로 잇몸이 붉게 붓거나 색이 변하거나 또 구취가 심해지는 증상이 따라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진행되면 치아가 아프거나 뭐 시리거나 아니면 네.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또 심하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까지 오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이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진통제로 넘기지 마시고
1: 네.
0: 이게 뼈가 조용히 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서 아이고. 꼭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렇게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먹는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이 점이 환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잇몸이 염증이 있으면 이제 이게 따뜻하거나 찬 음식에도 치아가 그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 네.
0: 그 잇몸과 함께 씹을 때마다 묵직하게 아파서 좋아하시던 음식도 잘 못 드시게 되면서
1: 네.
0: 이 일상생활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부드러운 것만 드신다고 하세요.
1: 네.
0: 그리고 또 영양 균형도 깨지기가 쉬워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잇몸 건강이 꼭 네. 삶의 질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런 잇몸 질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잇몸병을 이제 흔히들 저희가 어르신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1: 네.
0: 사실 초기 단계인 치은염, 그러니까 잇몸 이제 겉부분에만 생기는 치은염은 젊은 분들에게도 아주 흔해요. 특히 학업이나 뭐 일로 바빠 양치가 소홀해지거나
1: 네.
0: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또 아니면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20, 30대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드물게는 이게 유전적인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도 있어서 혹시 가족 중에 일찍 치아를 잃은 분이 계시다면
1: 네.
0: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이런 잇몸 질환이 치아뿐 아니라 전신 건강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0: 네. 이 부분이 오늘 건강 365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1: 네.
0: 잇몸병은 입안에서만 끝나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희 온몸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성 질환입니다.
1: 네.
0: 잇몸 속에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1: 네.
0: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전신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학계에서는 이제 잇몸병을 당뇨, 심혈관 질환, 조산, 심지어는 치매와도 연관되어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입안에 있는 작은 불씨가 온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그러니까 잇몸 속에 있는 염증들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신으로 영향을 주는 거네요.
0: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이 잇몸은 우리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입안 염증은.
1: 네.
0: 근데 이게 염증이 생긴 잇몸 주머니 안쪽 표면을 저희가 전부 펼쳐보면 이제 비율을 들어서 거의 손바닥만한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상처가 입안에 열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1: 네.
0: 이 세균이나 뭐 독소, 염증 물질이 혈관 속으로 이제 침투해서 이게 결국에는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관리가 이게 치아 문제가 아니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 보죠?
0: 네. 상당히 여러 연구에서 그 연관성이 지금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염증 물질이 이제 혈관 쪽에 영향을 주면서 동맥경화와도 상관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1: 네.
0: 또 결국에는 이것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더 큰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잇몸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100%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잇몸관리를 잘하는 것이 네. 전신건강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잇몸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가 되는데요. 치주염과 같은 잇몸병의 위험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치주염을 당뇨에 저희가 여섯 번째 합병증에 부를 만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관계가 한쪽 방향이 아니고 서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잇몸의 작은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병이 훨씬 빨리 심하게 진행되고요.
1: 네.
0: 또 잇몸 염증이 심하면 그 염증 물질이 혈당 조절을 방해해서 당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일 혈당 수첩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잇몸도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관리를 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1: 당뇨병 환자들도 잇몸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조심해야겠지만 임신 중에도 걱정입니다. 잇몸이 들뜬다는 말도 하고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임신을 하면요. 네. 이 여성 호르몬이 저희 이제 전신에서 크게 증가를 하는데 그 호르몬이 잇몸 혈관을 이제 이 조금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 네. 평소와 똑같은 그 세균의 양에도 훨씬 쉽게 붓고 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심한 경우 이제 잇몸에 작은 혹처로 막 부어오르 올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부분은 출산 후에 이제 이게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가라앉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진짜 치주염으로 넘어갈 수 이제 있는 거를 막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꼭 부드러운 칫솔질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임신성 치은염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 전에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0: 네. 아주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1: 네.
0: 이 임신 중에는 저희가 약물이나 뭐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어쨌든 태아가 가장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임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임신 중에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1: 네.
0: 몸이 이제 저희가 비교적 안정되는 임신 중기에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잇몸 건강의 위험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위험 신호 있을까요?
0: 네. 잇몸은 저희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게 이제 세 가지가 피, 붓기, 냄새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양치하실 때 출혈이 난다던가
1: 네.
0: 아니면 잇몸이 붉게 부어오른다던가 구취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SOS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1: 네.
0: 여기서 더 진행되면 치아가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던가 씹을 때 통증이 따라온다던가 하시면
1: 네.
0: 이거를 꼭 치과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또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건 흔한 증상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잇몸 색이 변하기도 할까요?
0: 아, 네. 이게 이제 한두 번 저희가 칫솔에 잘못 긁혔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상처가 난다면 이거는 금방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1: 근데 네.
0: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또 이거는 잇몸에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잇몸은 저희가 이 살짝 닦는다고 피가 나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그 출혈과 그리고 색깔. 제가 말씀드린 색깔이 좋은 척도가 돼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건강한 잇몸은 이제 저희가 코랄 핑크라고 하는데요. 이 코랄 핑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0: 연한 산호빛에 단단하고 탄력 있는 잇몸이 가장 건강한 신호고요. 염증이 생기면 점점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1: 네.
0: 검붉게 되거나 물컹하게 부어오른다면 이거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1: 또 치아 사이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요. 왜 생기는 걸까요?

0: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연스러운 시간에 따른 잇몸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잇몸병이 또 꽤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던 잇몸과 그 아래 뼈가 이제 이게 염증으로 점점 녹아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틈이 점점 커집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 안 끼던 음식물 자꾸 끼고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울을 보셨는데 평소보다 좀 치아 사이가 넓어 보인다거나 좀 약간 치아가 목 부분이 좀 가늘어 보인다던가 느낌이 드시면
1: 네.
0: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으니 꼭 치과에 오셨으면 합니다.
1: 잇몸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석 관리나 올바른 양치 습관이 참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치석 관리나 양치 습관은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1: 네.
0: 그래서 잇몸병의 시작은 어쨌든 그 저희가 세균 덩어리가 만든 치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치태를 매일 부지런히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칫솔질만으로는 저희 치아 사이사이 그 옆면 이 옆 측면은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밖에 제거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꼭 함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닦아도 저희가 서서히 이런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칫솔로 잘 떨어지지 않으니 1년에 한 번 저희가 국가에서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묵은 치석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잇몸뼈를 지키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1: 또 잇몸병이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초기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네, 바로 그 치은염 단계가 우리가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황금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뼈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은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하고 올바른 양치 습관 교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잇몸이 건강한 코랄핑크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비용이나 뭐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시면은 뼈가 녹는 치주염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잇몸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까지 이게 필요해지면서 치료가 몇 배로 복잡을 해집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날 때 저희가 이제 치은염 단계 얘가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잇몸병, 치주질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추혜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네가 참 좋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 사연, 오늘은 60대 남성이 주신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2: 지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건강검진 받으면 뭐 고지혈증 약 먹으라고 뭐 병원으로도 하고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0인 중반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갈수록 이제 지방이 쌓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덜 했는데 이제 배가 좀 나오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나 그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맛있는 거 뭐 기름 튀긴 거 닭강정이나 뭐 그런 걸 먹게 되더라고요. 나는 고지혈증 한 2, 3년 먹었어요. 갖고 지방을 내려갔어요. 피 빼고 막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갖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2, 3년 동안 지금 안 먹고 있거든, 고지혈증. 그래서 그게 지금 나고 나 지금 안 먹고 있는데 그걸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신데요. 고지혈증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2, 3년 정도 약을 복용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수치가 조절되면서 약을 임의로 끊은 것 같은데 약을 안 드신 지도 2,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사연 주신 분처럼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죠?
1: 네, 정말 자주 보는 편이고요.
0: 네.
1: 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은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0: 네.
1: 약을 이제 끊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수치가 좋아진 거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뭐 치료가 돼서라기보다는
0: 네.
1: 약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잘 낮춰주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제 고지혈증은 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혈압처럼 뭐 어지럽거나 뭐 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어디 불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좀 덜 느끼기가 쉽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러는 사이에 혈관에는 또 이제 부담이 또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할지는 반드시 검사 결과하고 이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주 흔한 질환이죠.
1: 굉장히 흔합니다.
0: 네.
1: 뭐 나이가 들수록 뭐 체중이 늘수록 운동량이 줄어들수록 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0: 네.
1: 특히나 이제 4,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검진에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그냥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이 그 피로 이상으로 많은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검진에서 이제 갑자기 또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0: 그렇죠.
1: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그럼 원인은 식습관이 가장 클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식습관이고요.
0: 네.
1: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뭐 과식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단순하게 이 식습관 문제는 또 아니고요. 나이라든지 유전, 체질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지혈증이거나 뭐 혈관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또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기름진 것만 좀 먹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0: 네.
1: 체질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평소 기름진 음식도 좋아하고 또 배가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의사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1: 이게 이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때 이제 당장 이게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또 나지도 않고
0: 네.
1: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아도 뭐 큰 변화가 없구나 해서 이제 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쪽에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을지 말지는 단순하게 이제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까지 이제 함께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건 약의 효과라는 건데 그런데 그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정상으로 수치가 내려오면은
0: 네.
1: 그건 이제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물론 뭐 생활 습관을 잘 바꾸시고 체중도 줄이시고 하는 경우에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이제 복용 중이었다라고 하면은 약의 효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가지고 혈관에 쌓이는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는 약을 끊어도 된다는 신호라기보다는
0: 네.
1: 치료가 잘 되고 잘 맞는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 복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부작용의 위험이 있나요?
1: 일단 많은 분들은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에 부담을 가장 먼저 느끼시고요.
0: 그러시죠.
1: 그리고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알려져 있는 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지혈증 약 특히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이 잘 복용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0: 네.
1: 약 때문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가 있고 간에 조금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끊는 건 답이 아니고요.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이 뭐 위험하다든지 부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을 끊으셨을 때 올라가게 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의 위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0: 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제 생기는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고지혈증이 있을 때 고지혈증 자체도 문제지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관리를 해야 되고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혈관이 망가지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혈관 벽에 서서히 쌓이게 되고요.
0: 네.
1: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0: 네.
1: 특별히 아프거나 이제 불편하지도 않는데 혈관 안에서는 이제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고지혈증 치료라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증상이나 불편감을 없애는 치료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또 노년기에 고지혈증에 가는 위험은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텐데요. 이분처럼 임의로 약을 끊었다가 다시 드실 때는 보관 중인 약을 다시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될까요?
1: 일단 다시 검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0: 아, 네.
1: 그 약을 굉장히 좀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0: 네.
1: 예전에 먹던 약은 그냥 이제 폐기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고,
0: 네.
1: 그다음 본인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새로 검사하고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라고 하시면은 나이 자체가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만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
0: 네.
1: 전체적인 또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먹던 약이 지금도 맞는지 용량은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뭐 앞서 기름진 음식, 과식, 탄수화물 이런 것들 지적을 하셨지만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도 식습관이라든지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은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 생활습관이 계속 나쁘다라고 하면은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가 어렵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다른 질환도 함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튀긴 음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0: 네.
1: 뭐 생선이라든지 채소, 견과류 같은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식사를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조금 줄이시고 운동은 뭐 거창하게 하실 건 아니지만 뭐 걷기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한 일주일에 3회 정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하고 생활 습관이 함께 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좀이 손톱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약을 발랐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느라 참 많이 불편하지만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치료했는데요. 손톱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반쯤 남았습니다. 무좀균의 손톱이 모두 잘려나가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개월 전인가부터 발톱에도 무좀이 생겼습니다. 왼쪽 발의 엄지 발톱에 무좀이 생겼는데요. 이건 또 어찌해야 할지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을 타와서 발톱 무좀도 치료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건 정말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발톱에도 무좀이 또 생긴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깔끔해서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또 다른 발톱으로 전염될까 봐 걱정입니다.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무좀으로 고생을 하시네요. 손톱 무좀으로 시작해서 발톱으로까지 무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손발톱 무좀도 흔하죠?
1: 예, 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좀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이제 벗겨지는 이제 피부 무좀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손톱이나 발톱에도 이제 무좀균이 들어가서 이 손발톱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보다는 이제 발톱 무좀이 비교적 흔한데 네. 그러니까 발은 아무래도 신발 안에 오래 갇혀 있고 땀도 차고 이게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가 조금 더 쉽고요. 손톱 무좀은 뭐 비교적 더 흔하지만 네. 물리를 많이 하시거나 손이 자주 젖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손톱 주변 피부가 약해진 분들에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손발톱 무좀이 좀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피부에 생기는 무좀과 손발톱 무좀에서 원인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곰팡이균 특히 이제 피부 사상균이 이제 피부라든지 손발톱의 각질을 먹고 자라면서 생기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생기는 위치가 다르면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부 무좀은 이제 가려움, 각질 벗겨진 갈라짐처럼 비교적 눈에 빨리 띄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0: 네.
1: 이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이 조금 누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하얗게 뜨거나 그다음에 두꺼워지고 부스러지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톱은 아무래도 딱딱하고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그 치료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피부 무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손톱과 발톱에만 무좀균이 있고 피부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손발톱에만 변화가 좀 눈에 띄고 이 피부 증상은 거의 없거나 본인이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가락 사이가 뭐 하얗게 붉거나 각질이 생긴 정도는
0: 네.
1: 이게 무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양말, 발 주변 피부에 남아있던 균이 발톱으로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손발톱이 변했다고 해서 모두 또 무좀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외상이라든지 건선, 습진 이런 걸로도 이제 손발톱 모양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오래 지속되거나 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무좀균이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0: 는 점점 끝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잘려나가게 되면은 호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겉모양만으로 또 완치를 단정할 수가 어려운 게 이 네. 무종균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손톱이 한동안은 좀 울퉁불퉁하거나 이 색깔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겉으로 조금 좋아 보여도 균이 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깨끗한 손톱이 계속 자라는지 네. 이 변형 부위가 새로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일상에서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살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0: 네,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톱 모종이 있을 때는 손이 오래 젖어 있거나 세제에 자주 노출이 되는 걸 줄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이제 주변 피부가 약해지고 갈라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균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설거지나 물리를 하실 때 장갑을 끼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불편할 정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또 없는 게
1: 네.
0: 이 중요한 거는 손을 씻은 뒤에 잘 말리시고 손톱을 너무 짧게 깎거나 손톱 주변을 뜯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이제 장갑을 끼실 때도 안에 습기가 너무 오래 차게 되면 또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 장갑보다는 면 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을 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손을 잘 말려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그런데요, 이렇게 치료도 열심히 하고 전염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3개월 전부터 발톱 무좁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0: 그게 이제 손톱 무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톱으로 옮는 건 아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무종균이라는 건 이제 손이나 발, 그다음에 이제 신발, 양말, 그다음에 이제 손톱깎이 같은 도구를 통해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특히나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습하고 이 따뜻한 환경이기 때문에
1: 네.
0: 균이 또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피부 무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가락 사이에 약한 무좀이나 각질이 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모르시지만 그런 균들이 발톱으로 들어가면서 발톱 무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깔끔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실 건 아니시고요.
1: 네.
0: 아무리 조심해도 이 손발톱이라는 건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또 이제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1: 네.
0: 오래 머물기가 좀 쉬운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잘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발톱 무좀에 대한 약 처방은 손톱 무좀과는 다르게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이라고 하네요. 손발톱에 처방되는 약이 다른가요?
0: 이 손톱하고 발톱 무좀의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치료 원칙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손발톱에 생겼는지 몇 개가 침범됐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약 선택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1: 네.
0: 그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은 이 표면에 항진균제를 꾸준히 바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척이거나 이 침범 부위가 넓지 않을 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네.
0: 다만 이제 손발톱은 이제 아무래도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약이 좀 깊게 좀 침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발톱 같은 경우는 더 두껍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1: 네.
0: 시간이 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먹는 약은 좀 독하지 않나요?
0: 이게 예전에는 좀 간에 좀 무리를 주기 때문에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1: 네.
0: 요새는 약도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네. 가족 간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감염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0: 사실 뭐 손발톱이 무좀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가족과 일상생활을 완전 분리해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주셔야 되고요.
1: 네.
0: 양말 같은 경우는 매일 갈아 신으시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난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더 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같은 것만 신기보다는 이제 번갈아 신으시면서 이게 충분히 말려주시는 것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맨발로 다니시기보다는 이제 슬리퍼를 신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이라든지 손톱깎이 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개인 용품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발톱을 깎은 도구는 깨끗하게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 피부 무좀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함께 치료를 하셔야지
1: 네.
0: 발톱 무좀 재발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1: 네. 그러니까
0: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 그런 감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애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6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남 강진과 해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오늘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상태에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전라권 30에서 80mm, 중서부지방 20에서 60mm, 경상권 제주도 5에서 5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의 분포가 예상입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는 최고 남부 내륙은 32도,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늘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고 내일도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과 전북 30에서 80, 만곳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100mm 이상, 서해 5도에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권 경북 북서 내륙은 20에서 60, 그 밖에 경상 강원 동해안 5에서 30,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일과 모레 사이에도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밤부터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모레도 소강 상태 보인 곳이 많겠습니다. 글피는 중부지방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흐리겠고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강릉 29도, 대관령 25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충북 지역은 저녁까지, 충남권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충주 30도, 대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30도, 군산 29도, 목포 28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울산 32도, 부산 29도, 창원은 30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제주 31도, 서귀포 27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이 끼겠고 낮 최고 27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6도, 습도 86%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쓰입니다.
1: 교제 폭력으로 접근 금지 상태였던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가 작동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0: 배재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일보를 찾아 5.18 조롱구호에 대해 사과합니다. 경찰은 광주일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범을 쫓고 있습니다.
1: 프랑스 등 유럽에서 폭염 속에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엔 강추위가 엄습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거치는 세금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1: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이수민 기자입니다.
2: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 당정청이 곧바로 한 자리에서 원팀을 외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3: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5: 대체 불가 대한

0: 미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1: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과 부지 인허가 지원, 서남권 반도체 거점 육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 도시 조성 등도 중점 추진 분야로 꼽으며 국가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한병도 위원장을 맡아서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1: 국민의힘은 자본시장과 핵심 산업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가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3: 실체 없는 메가 프로젝트란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 한편 당정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법안을 중심으로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빠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 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전일빌딩 이사오회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엔 서울에서 별도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전일빌딩 이사오는 5.18 당시 개헌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김 전 총리가 권리당원이 밀집한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18차례 매매 거래를 한 게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금철영 기자입니다.
5: 미국 정부윤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사를 통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쿠팡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엔 최대 28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있었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은 재산 공개 시점인 이달 1일 기준으로 13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수익은 없거나 200달러 미만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쿠팡 사태로 주가가 하락할 때 매매가 이뤄져 수익률이 높지 않거나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자산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걸로 드러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문제를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으로부터 각각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4: 올해로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에선 수십만 발 폭죽이 동원된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는데 6.25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6: 워싱턴 기념탑 위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이 터집니다. 기록적 폭염에 폭풍우까지 몰아치며 한때 행사가 지연됐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불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7: We are kind of their first allies, so we're just.
8: 프랑스가 미국의 초기 동맹국이기도 하고 친구의 2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를 기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유의 여신상도 선물했잖아요.
6: 이번 불꽃쇼 이름 자체가 세계 최대 불꽃놀이입니다. 주최 측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85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압도적 규모의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8: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오간 말들을 보면 그들에겐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6: 뉴욕항에선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각국 함대를 사열한 벤스 부통령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축하해야 할 날이라며 트럼프와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9: So what I'd ask you to do, my fellow Americans.
8: 건국 250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이분법적 시각으로 동료의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입니다.
6: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일부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불참하면서 미국의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4: 미국이 건국 250주년 행사를 시작한 시점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거센 반미 구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본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0: 광장에 모인 조명객들이 다 함께 반미 구호를 외칩니다. 군중 속엔 트럼프를 죽이자는 손팻말이 등장했고 연단에선 끊임없이 복수를 외칩니다.
8: 피를 보고 맹세하건대 트럼프를 처절한 건 이해합시다. 마술이 이란을 시험합니다.
10: 하메네이 공개 장례식 이틀째 장남 등 세 아들은 모습을 드러냈지만 후계자인 차남 모즈타바는 이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즈타바가 오는 9일 아버지 시신 안장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경호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은신이 길어질수록 이란 내부에선 모즈타바의 생존 여부와 지도력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 뒤 모즈타바가 사법부 등 요직 인선에 나서야만 내부 분열이 거치고 지도부 노선이 정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조문 인파를 보고 놀랐다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람들은 하메네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며 어쩌면 가짜 눈물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타격 한 번이면 이란 지도부를 모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장례식을 모두 마친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다시 만나 제재 해제와 핵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풀입니다.
11: 카타르 정부가 자국 선박에 대해 해상 활동을 제한한 지 일주일 만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해상 무역도 재개됐는데요. 반면 예멘 홍해 해안에선 화물선 한 척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지난달 29일 안전을 이유로 모든 자국 선박에 대해 해상 활동을 중단시켰던 카타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영내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자국 국민 한 명이 숨진 것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해상 활동 제한을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교통부는 선박들을 향해 해상 규제와 지도를 준수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안전장비를 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으로 중단됐던 이란과 카타르의 해상무역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홍해 해안에선 화물석 한 척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예멘 호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물석 한 척이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후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 대브 해협 일대에서 군사 공격에 나서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3일 오후 친정부군 진지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 정부군 14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심각한 공격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1: 그야말로 초열지옥이 떠오르는 요즘 유럽입니다.

0: 역대 최고 무더위가 극성에 이르더니 곳곳에서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는 전례 없는 강추위가 찾아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거대한 화염이 건물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시각 4일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마을 세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강풍을 타고 불길은 거세게 번졌고 소방당국은 날이 밝은 뒤에야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2: 불이 시작되는 순간에 목격했습니다. 제 시간에 지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 같습니다.
1: 프랑스 남서부 페르피냥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500헥타르가 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의 결승선에서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주최 측은 경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산불로 북부 산림지대 13,000헥타르가 타버렸고 부상자도 9명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카탈루냐 지역 산불은 주택 7채와 창고 한 동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온이 오른 탓에 화재 진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1: 폭염이 북반구를 강타하는 사이 현재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남반구 아르헨티나는 전례 없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해안가 지역에 이례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실시간 상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당분간 찬 공기 유입이 이어질 거라며 일부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이번 주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순식간에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강한 비구름이 머문 호남 지역 CCTV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먹구름이 내려앉은 제주에서도 서울 도심에서도 굵은 빗방울이 포착됐습니다. 정체전선은 어제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면서도 전국에 산발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동쪽으로 잠시 물러나겠지만 모레 다시 활성화되며 중부지방을 포함 전국을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길게 비가 이어지기보다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자주 오는 양상이 되풀이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도 예보됐습니다.
4: 우리나라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에서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3: 많은 수증기가 누적돼 언제든 강한 비를 쏟아낼 수 있는 만큼 산과 계곡에서의 야영은 자제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바비는 대만 부근을 지나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뒤 세력은 약해지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또 한반도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뉴욕 서머타임 기준에 맞춰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동안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2시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는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바뀌고요.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되고 공휴일에도 거래가 계속됩니다. 이런 변화는 외환거래 시간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업체들의 환전 편의, 또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추진됐는데요. 이제 밤사이 큰 변수가 생겨도 다음날 아침 한꺼번에 환율이 출렁이기보다 실시간으로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외환시장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나타났던 투기성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1,5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 국면 속에 이번 변화가 시장 안정의 계기가 될지, 또 새로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모쪼록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율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K-뷰티 산업의 성장 축이 피부에서 이제 두피 모발로 확대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출근길 기분 좋게 열어드릴 청취자 퀴즈 문제 드릴게요. 이번 주도 장맛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절기상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입니다. 이 시기엔 갓 추수한 보리와 밀이 가장 맛있는데요. 그래서 조상들은 뜨끈하게 국수나 수제비를 끓여 먹고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퀴즈 드리죠. 비 오는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수제비, 또 칼국수, 부침개의 핵심 재료인데요. 지금이 가장 맛있는 이 재료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갓 수확한 보리와 밀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퀴즈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한 번쯤은 쓱 받아주시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듣고 있다 말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특삼 세트를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세 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에 10분 더해 30분께 드리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한 주 동안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 또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농촌 현장에서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드론 방제도 기체 크기와 살포 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드론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주무관님, 드론 방제 효과를 이번에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면서요?
2: 네, 드론 방제는 넓은 논을 빠르게 관리할 수 있어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벼 멸구는 주로 벼 아래쪽 줄기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액이 위 부분에만 묻으면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드론 크기와 하향품 그리고 전체 살포량에 따라 약액이 벼 아래쪽까지 얼마나 잘 도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0: 예, 드론 방제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지라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2: 네, 금리농업과학원 시험재배지에서 대형 드론과 소형 드론을 비교한 결과 기체가 클수록 아래로 부는 바람, 즉 하향품이 강해지는데요. 그만큼 양액이 벼 아래 부분까지 더 잘 도달했고요. 방제 효과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대형 무인 항모기로 살포했을 때 소형보다 방제 효과가 약 35% 높았고요. 또 소형 드론도 전체 살포량을 늘리면 방제 효과가 약 25% 상승됐습니다. 다만 농약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농약 사용량은 안정 사용 기준대로 유지하고 물의 양만 늘리는 방식입니다. 기존 시바드당 0.8리터 수제이던 전체 살포량을 3에서 5리터로 늘리면 약액이 아래쪽까지 닿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잔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그렇군요. 큰 드론일수록 또 물의 양을 늘릴수록 방제 효과가 좋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드론 방제를 할 때 이번 연구 결과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2: 네,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큰 기체, 강한 하향품, 그리고 충분한 전체 살포량입니다. 대형 드론을 쓸 수 있다면 하향품을 활용해서 양액이 벼 아래쪽까지 닿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소형 드론을 사용할 때는 농약 기준량을 지키면서 물의 양을 늘려 10와드랑 3에서 5리터 정도로 살포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액이 벼 아래쪽까지 도달 가능성이 커집니다.
0: 예, 드론 방제로 이제 더 나은 벼 생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마늘은 6월에 수확하고 이듬해 5월까지 저장하면서 차례로 출하되는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확 후에 건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2: 네, 마늘은 수분이 많이 남은 상태로 저장되면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요. 온도 관리가 맞지 않으면 싹이 터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전에 마늘 알, 즉 인편의 수분 함량을 65% 정도까지 낮추는 예비 건조가 꼭 필요하고요. 이 과정이 잘 돼야 저장 중 부패를 줄이고 이듬해까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예, 실제 이 예비 건조가 상품성 유지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예비 건조 방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고요?
2: 네, 국립월해특자과학원은 대서, 남도, 은성, 홍산 품종을 대상으로 열풍 건조와 차송풍 건조를 비교했는데요. 열풍 건조는 38도에서 4일 동안 말리는 방식이고요. 차송풍 건조는 상온에서 20일 동안 공기를 고르게 통과시켜 말리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열풍 건조에서는 마늘의 대표 기능성 성분이자 향성분인 알리신 등 유기원 화학물이 모든 품종에서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요. 반면 차송풍 건조에서는 성분 감소가 비교적 완만했습니다. 특히 초록색 끝 부분이 특징인 홍산은 열풍 건조 때 염력소가 75% 줄었는데요. 차송풍 건조에서는 20에서 35% 감소에 그쳐 품종 특성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했습니다.
0: 예, 열풍 건조보다는 말씀 들어보니 차송풍 건조 방식이 결과가 더 좋았네요. 이번 연구 결과도 현장에서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2: 네, 품질에 민감한 품종이나 기능성 성분, 색을 유지해야 하는 마늘은 차송풍 건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비 건조 뒤에는 저장고와 플라스틱 상자를 잘 소독하고 충분히 말린 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 온도는 급격히 낮추지 말고요. 조금씩 낮춰줘야 하고요. 일반 저장은 0도, 장기 저장은 영하 2에서 3도, 상대 습도는 60에서 70%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에서 10도 구간에 오래 두면 싹이 틀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0: 예, 마늘 예비 건조 방식과 그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도관님.
2: 네, 감사합니다.
3: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반도체만큼이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장품인데요. 이 K-뷰티 시장이 피부를 넘어 이제는 머리카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샴푸 하나 사면 됐는데 요즘엔 헤어 제품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K-뷰티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른 두피 또 모발을 관리하는 헤어케어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S증권 오리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예, 연구원님 저하고는 처음 뵙는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인기를 보면요. 네. 단순히 잘 팔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0: 이제는 정말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수출과 기업 실적이 역대급이었다면서요?
1: 네. 지금 수출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이제 금액으로 보시면은 70억 달러 기록하면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7.3%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작년 상반기에는 55억 달러였는데 네. 70억 달러로 약 10조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도 좋고 최근에 환율이 워낙에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입국해서 쇼핑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력이 높아졌다 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로드샵에서 화장품 구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이소까지도 요즘에는 또 외국인 분들이 오픈런을 뜨셔가지고 구매하실 정도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마케팅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또 다른 국가의 마케팅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은 요즘에는 SNS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최근에 확산이 좀 빨리 되면서 이제 K뷰티가 커지는 데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매출이 정말 많이 늘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효과를 뷰티 업계가 이득을 톡톡히 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우리 K-뷰티만의 특별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일단은 우리나라 그 소비자분들이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그리고 또 SNS 통해서 확산되기에 되게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화장품 시장을 봤을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궁이랑 비슷하게 저희가 예시를 드는데
0: 양궁이요?
1: 네. 양궁 국가대표 선발되는 것보다 네, 선발되는 게 제일 어렵고 사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더 어렵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0: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 네, 되는 네, 게 더 네. 어려울 수도
1: 네,
0: 있다?
1: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또 소비자들도 굉장히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거면 사실 글로벌 어디다가 내놔도 뭐 인기를 끌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이 K-뷰티의 성장 축이 스킨케어에서 이제 헤어케어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셨더라고요.
1: 네.
0: 이런 변화를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지금 관세청 수출 통계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두발용 그 케어 수출액 약 7천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6%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쪽은 워낙에 선크림으로 지금 글로벌리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 품목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샴푸랑 그다음에 헤어케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K-콘텐츠 통해서 또 이렇게 드라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능에 나오시는 분들의 피부결이 좋은 거에 글로벌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주목했었다면은 이제는 머릿결까지도 좀 이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서양 분들 대비해서 머리카락이 좀 굵고 동양인들이 예. 그리고 또 까맣다 보니까 약간 윤기가 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글로벌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아 한국 분들이 뭔가 특이한 헤어케어 루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결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좀 바이럴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 스킨케어 쪽이 확산됐을 때 코리안 텐 스텝 스킨케어 루틴이라 그래가지고 10단계를 거쳐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품을 쓰기 때문에 피부가 좋은 것이다. 라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0: 그쵸. 각소 네. 쓰지 않을까. 네. 나만 안 쓰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1: 네. 근데 헤어케어 쪽도 지금 텐스텝 헤어케어 루틴이라는 그런 바이럴이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두피에다가 각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식초로 린스를 처음에 한 다음에 뭐 등등등 해서 10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머릿결이 좋은 것이다. 라는 콘텐츠들 제품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올드머니라는 최근 트렌드랑 같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제 K뷰티 쪽에서 이제 헤어케어 쪽 확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올드머니란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잠시 짚어보고요. 과거에는 이제 헤어 제품 하면 샴푸나 린스

0: 뭐 젤, 스프레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뭐 샴푸, 린스도 두피 관리용, 뭐 탈모용 이렇게 기능성 제품도 많아지기도 네. 했고 또 제품 자체도 두피 세럼이라든지 헤어 앰플, 뭐 토닉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차이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경쟁이 너무 심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일단은 스킨케어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만 해도 3만 개가 넘거든요.
0: 예.
1: 근데 이 3만 개라는 거를 그냥 피부로 와닿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간판 달고 있는 치킨집보다고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전국에 있는 치킨집보다
1: 네. 네, 프랜차이즈 간판 달고 있는 치킨집보다 많은 거고.
0: 엄청 많네요.
1: 네,
0: 정말.
1: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과거 대비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공장을 찾아가서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몇 개 정도 주문을 내면은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3천 개 정도를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에는 500개 정도만 돼도 이제 다들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됐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발하고 다양한 제품들로 좀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예전에는 샴푸나 린스 정도였다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애교머리 같은 거를 고정하는 애교머리 잔머리 마스카라 같은 것도 나왔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정수리에 냄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수리 닦는 패드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두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얼굴의 연장선이다라는 개념에서 선크림도 두피에 바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기존의 제품들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군 그리고 소비자가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그런 니즈까지 포착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게 사실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제품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원래 저희가 선크림만 있었던 게 뭐 선세럼도 있고 선스프레이도 있고 선쿠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헤어케어 쪽도 비슷하게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청취자분들이 10가지 관리 제품에도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0: 나 아무래도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1: 아.
0: 그리고 뭐 김수연님께서는 그 옛날에 빨래빈으로 머리를 자기는 감았었다라고 하실 정도인데
1: 네.
0: 이렇게 뭐 애교머리 고정 제품이나 정수리 닦는 제품 또 헤어 마스카라 또 두피에 바르는 선크림
1: 네.
0: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그런데 이 두피와 머릿결이 중요한 건 맞지만
1: 네.
0: 왜 비단 지금 피부만큼이나 두피, 머릿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지가 궁금하네요.
1: 두 가지 트렌드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올드머니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갑자기 2021년 코로나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그런 키워드인데요.
0: 네, 올드머니가 뭐예요?
1: 약간 원래부터 올드한 시절부터 우리가 돈이 많았던 집이다. 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졸부가 아니라
0: 네.
1: 원래 우리 집안부터 대대로 올드한 시절부터 돈이 많았던 그런
0: 품격이 있는
1: 네,
0: 집안이다. 약간 이런
1: 네, 그런 이제 트렌드인데 이런 게 나타났던 이유로 저희가 보는 가장 큰 그림이 코로나 때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시다 보니까 이제 남는 돈으로 명품 구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0: 예.
1: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막 다들 한창 로픈런 뛰고 해서 뭐 명품 시계나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사서 리셀을 하는 되팔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0: 그때 매장에 들어가기도 정말 힘들었고
1: 맞습니다.
0: 오래 기다려야 됐고
1: 네네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이제 명품 가방 하나씩은 구매를 하시게 됐던 게 2021년, 2022년도의 그림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로고가 박혀져 있는 그런 가방이나 뭐 잘 보이는 시계 같은 것들로는 이제 나의 부를 증명하기에 어려워진 그런 제 시점이 최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대놓고 부유층이라든지
1: 네.
0: 고급스러운
1: 네.
0: 느낌보다는 이제 디테일,
1: 그쵸.
0: 작은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1: 네.
0: 거군요.
1: 그래서 로고 플레이보다는 약간 좀 조용한 럭셔리 쪽으로 최근에는 또 소비가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백화점 실적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명품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긴 하는데 명품 브랜드 안에 있는 보석이랑 시계 쪽이 더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최근 주식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거의 30%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성장률 대비 굉장히 상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머릿결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거에 투자를 할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거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머릿결이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관리할 만큼 여유도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간적 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머릿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실제로 올드머니랑 그다음에 글라스 헤어라고 예. 약간 유리결처럼 좀 반짝이는데 그런 머릿결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조용한 럭셔리를 좀 드러내는 데 있어서 머릿결도 한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0: 예, 보고서 보니까 네.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1: 네, 이제 이건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네. 트렌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사실 얼굴도 목도 그렇고 두피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얼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바디를 관리해야 된다. 전 이제 전신을 어떻게 보면 스킨케어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0: 그러니까 네. 이제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게 네. 우리 단순히 보여지는 얼굴뿐 아니라 네. 모든 피부를 관리해야
1: 네,
0: 한다.
1: 맞습니다.
0: 이런
1: 네,
0: 주의군요.
1: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두피가 이 얼굴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SNS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신을 뭐 씻고 케어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머리 감는 게 상대적으로 좀 노출도 덜하고 예. 좀 부담도 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에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얼굴을 이제 끌어올리고 이런 시술들을 할 때 얼굴에다가 그 수술할 때 쓰는 녹는 실 같은 거를 이제 심어가지고 끌어올리는 작업들? 시술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얼굴에 심어봤자 사실상 두피가 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두피에다 실을 심어서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 만큼 확실히 이제 두피도 얼굴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위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에 바르는 선크림 같은 게 나온 것도 사실상 여기부터 노화가 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위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선크림 발라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좀 예, 최근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얼굴 피부만 관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네네네. 이제 모든 피부를 잘 관리하는 추세라니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는 네. 생각도 저는 남성으로서 네. 드는데 이렇게 피부도 그렇지만 건강한 머릿결도 단기간에 돈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랄까 시간이라든지 정성을 좀 오래 들여야 하는 부분에 이제 소비자들이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성향이 있다는 생각이
1: 네,
0: 드네요.
1: 네. 아무래도 SNS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또 과시하는 게 굉장히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됐다 보니까 뭔가 다 비슷비슷한 물품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플렉스를 이제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은 그림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방이나 물건보다는 내가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이다. 뭔가 귀티나 보인다. 약간 품격 있는 사람 같다. 약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구미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헤어케어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뭔가는 자기 관리를 보여주는 그런 서사를 파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저희 여성 청취자분들만 네. 봐도 이 K-뷰티가 두피나 머릿결로 많이 이제 중요점이 맞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카락의 진심이라서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조혜영님께서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머리 숱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1: 그럼요.
0: 네. 탈모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요즘 네. 여성 중에서도 탈모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이 헤어케어 시장이 꾸준히 발전하는 것도 탈모와 연관이 있지 않나
1: 아마
0: 싶은데요.
1: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심평원 자료 보면은 탈모 환자가 매년 한 23만에서 25만 명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 환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10만 명 좀 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4% 20%가량 증가를 했고요.
0: 예.
1: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상대적으로 꺼리실 수 있다 보니까 증가폭 자체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진료비 같은 경우는 17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가량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탈모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그런 또 비만 치료제들을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머리도 같이 많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0: 그런 부작용들이
1: 많아요.
0: 있군요.
1: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헤어케어 시장 커지는 부분에 또 일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최근 백화점 실적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0: 네.
1: 근데 위고비랑 마운자로 때문에 살이 빠지면서 옷을 계속 새로 사야 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니즈 때문에 지금 패션 쪽 성장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탈모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 기능성 샴푸들이나 뭐 두피 앰플들 네. 제품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1: 네.
0: 이게 의학적인 탈모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두피 관리나 머릿결을 더 좋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1: 네.
0: 왜냐하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갑을 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네.
0: 정말로 이런 과학적인 근거 기술들을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펀더멘탈 측면들도 궁금하네요.
1: 일단 화장품이라는 품목 자체가 사전적 정의가 인체 뭐 미와 위생을 위해서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거든요.
0: 예.
1: 이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의약품이 돼버리다 보니까 화장품은 항상 효과를 미미하게 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부터 약간은 좀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건데 최근에 화장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건 내지는 서비스가 시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시술이요? 네. 네.
1: 시술은 왜냐면은 저희가 받으면은 바로 그 효과가 느껴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화장품을 뭐 2주 동안 발라보시면 효과가 느껴질 거예요 라고 광고를 해봤자 이제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0: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시술들이
1: 그쵸.
0: 많으니까
1: 네.
0: 워낙.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술에서 많이 쓰여졌던 그런 성분들이 최근에 화장품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게 PDRN, 연어 이제 그 주사에서
0: 네.
1: 비롯된
0: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 성분. 네. 가장 유행했었고 그다음 펩타이드가 또 올해 유행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껴지는 그런 성분들이 최근 화장품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고 화장품의 이제 제품명에도 다 이거를 처음에 넣을 만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비슷하게 지금 스킨케어에서 검증된 성분들도 이제 두피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샴푸에도 막 PDRN 같은 성분들이
0: 예.
1: 있고 그리고 또 뭐 앰플이나 뭐 이런 거에도 세라마이드 레 에티놀, 펩타이드 뭐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주요 셀링 포인트로 이제 적용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의학적 탈모 치료제가 뭐 미녹시딜이나 전문 의약품이 있지만 이제 이거랑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라기보다는 좀 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참고할 근거들은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우리 소비자들이 이 뷰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싼 제품보다는 그래도 효능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돈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아무래도 뭐 미국 쪽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봐도 샴푸도 뭐 탈모 제품 그러니까 발모 제품, 뭐 모발이 다시 나게 한다라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런 일반 샴푸들보다 가격이 뭐 거의 20, 30% 비싼데도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또 효능만 좋다면은 지갑이 또 술술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뭐 로레알 실적만 봐도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글로벌 대표적인 그 이제 뷰티 기업 중에 두 개가 에스티로더하고 로레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에스티로더의 매출액 같은 경우 매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로레알 같은 경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화장품 이제 카테고리에 좀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두 자릿수씩 나오고 있는 카테고리가 더마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과의 기술이 좀 적용된 그런 카테고리 제품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헤어케어 쪽, 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 성장률 대비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돈이 쓰여지고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품목들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다는 것들이 저희가 효능에 좀 더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새로이 열리는 품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더마 화장품 같은 경우가 피부과 시술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0: 예.
1: 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면은 브랜드명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의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의사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더마 화장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술에 좀 대적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다 보니까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 북미 지역에서 네. 우리 그 헤어케어 제품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 반응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제품

0: 방탄소년단이 DNA라는 앨범 나왔을 때 네. 이제 조금씩 북미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과 또 일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미국 분들이 뭐 전 세계 다 그랬지만 밖으로 못 나가면서 이제 피부를 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권은 이 피부를 관리한다기보다 좀 더 가리고 예쁘게 만드는 메이크업 쪽이 좀 더 발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양인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들 머리 색깔도 까맣고 눈동자 색깔도 까맣고 피부 색깔은 다 노랗다 보니까 이 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었던 방식이 누가 더 매끄럽고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미를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구 쪽은 메이크업이 훨씬 더 발달했고 우리나라나 뭐 동양 쪽은 이제 피부 관리가 좀 더 발달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K 콘텐츠 확산이랑 같이 맞물려서 동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게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텐스텝 스킨케어 루틴 같은 걸 한다더라. 이런 게 바이럴을 타고 퍼지면서 선크림 같은 것도 발라야 된다더라. 근데 서구권 같은 경우는 서핑하러 나갈 때나 뭐 해변가에 나갈 때나 잘 안 발리는 그런 선크림들 위주로 이제 발랐던 것들이 한국 제품들 사보면서 써보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잘 발리고 좋다더라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선크림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서구권의 이런 어떻게 보면 K뷰티 확산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선크림으로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 한국 사람들이 진짜 쓰고 있는 제품들로 최근에 확산되기 시작했던 게 헤어케어 쪽까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뭐 화장품도 그랬고 샴푸 쪽도 그랬고 저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둘 다 지금 최근에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아이돌 문화 산업이 이렇게 뷰티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지는 연구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게 됐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야 뭐 우리랑 인종이 비슷하고 네. 하니까 피부 결도 비슷할 것 네. 같은데 미국은 또 모질과 네. 피부가 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 그의 네. 개성에 맞춰서 제품들이 네. 나오는 건가요?
0: 네 그런 것도 있고 더불어서 요즘에는 마케팅 자체를 이제 미국 분들이 직접 뭐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통해서 하시게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예 마케팅 포인트를 그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확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이랑 똑같은 인종인 분들이 틱톡에 나와서 LG 생활건강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좋은가 보다 우리한테 잘 맞나 보다 이런 인식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잘 팔리고 있고요. 실제로 LG 생활건강의 샴푸가 지금 발모 샴푸 아마존 카테고리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0: 그러니까는 사실 놀라운 거죠. 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샴푸 린스 제품이 예. 예, 서구권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그런 SNS에 그리고 또 K-콘텐츠의 확산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1: 이 헤어케어 시장의 성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또 네. 기업들의 투자와 인수 행보일 텐데 네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0: 네. 일단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두쫑쿠가 한 115일 정도 갔거든요. 네. 제가 세어보니까. 그 뒤에 버터떡 있었고 그다음에 뭐 봄동 비빔밥 있었고 우베 같은 거 있었고 뭐 예. 최근에는 약간은 먹는 건 좀 끝났고 그 말랑이로 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3만 개 브랜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계속 새로 들어오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교체하는 주기가 너무 짧아지고 있고요. 또 너무 싸졌어요. 다이소 가시면 저희가 1992년도에 립스틱이 12,000원이었거든요. 네. 30년 전에. 근데 다이소 가시면 립스틱 요즘에 3,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훨씬 더 싸진 거죠.
1: 또 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제품들이.
0: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냥 재미로 장난감처럼 사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원래 하고 있던 브랜드를 계속 하는 것보다 새로운 브랜드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M&A로 인수합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로레알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헤어케어 제품들을 또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더불어서 또 헨켈이나 PNG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그런 유니레버처럼 생활용품 많이 하고 있는 헤어케어 쪽 샴푸 린스만 하고 있던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기술이 들어간 그런 새로운 헤어케어 브랜드들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효능 중시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포착하고자 지금 대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이렇게 네. M&A가 활발하게

0: 일어나는 건 아무래도 이 시장이 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네. 신호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가운데에서 가장 경쟁력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무래도 ODM, OEM 제조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브랜드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은 실제로 만드는 사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실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헤어케어 쪽에서도 그대로 강점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두피 진단 뭐 디바이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두피에 갖다 대가지고 내 두피 사진 찍어주고 뭐 각질이 얼마나 있고 건조하고 뭐 이런 것들 맞춤형 처방까지 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뷰티 테크까지 좀 결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기술적 역량에서도 저희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우리 뷰티 산업이 스킨케어를 넘어서 헤어케어까지 네. 성장축이 넓어진 이야기 올인아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아무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시니까 네. 하반기 뷰티 업종 어떻게 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도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사실 증시 상반기에 반도체 말고는 다들 외면받았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한국콜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ODM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K-뷰티 시장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는 헤어케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오리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밀가루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2981번 쓰는 분, 따뜻한 수제비 꿀꺽하고 싶으시다고, 또 8857번 쓰는 분, 어릴 적 모깃불에 멍석 깔아놓고 먹던 칼국수 생각이 납니다. 4577번 쓰는 분께서도 할머니표 수제비가 먹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2372번 쓰는 분, 18일째 슬로우 조깅 하시면서 듣고 있다고, 와, 모르고 있던 뉴스도 정확히 알게 돼서 좋다고 아침 제 자신과의 약속 지키면서 잘 듣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네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문자 그리고 콩창에 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또 김수연님 최정실님 청취자 청취율 조사 잘 나오길 바란다고 응원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상품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월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차츰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지만 비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60mm, 전라남북도는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아니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25도 안팎에 머문 곳이 많았고요.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과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1도, 대구 32도 등이 되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위에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집회 요구서가 지출됨에 따라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운영 전면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대여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수용 여부가 변수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에 광주 제1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 제1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토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사람을 동원해 재검표하는데 5천만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계속 임차해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한 번에 재검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에 송치한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회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적발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하고 새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채용비리와 예산 낭비,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 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합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도 자리합니다. 고혈압을 앓는 청년층이 최근 8년 사이에 68%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고혈압 환자 수는 2015년에 인구 1,000명당 10.7명에서 2023년에는 18.0명으로 68.2%가 늘었습니다.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고혈압 환자가 같은 기간 1,000명당 10.1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1인 가구 청년 중 고혈압 환자는 1,000명당 14.6명에서 22.8명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정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권역이 20에서 60mm 사이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걸쳐 이따금 장맛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와 어제로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 회의를 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메가 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본격 토론에서 여야 입장과 쟁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과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많게는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대안과 미래 소속 최용두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을 딛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배재보 야구부 학생과 교장 학부모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합니다. 스포츠먼데이에서 KBS 김한수 기자와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을 청담 산업 육성과 함께 청년 세대에 쓰기로 했죠.
1: 예.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이죠.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올해 한 4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의 활용 방안을 놓고 그동안 여권에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이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과 세수는 예상한 숫자보다 더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내년 예산이나 세수는 더 들어올 걸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세수를 토대로 청와대가 이번에 기금 신설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청년들의

0: 주거, 창업, 그리고 일자리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말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별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초과 세수 전액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쓰일 예정이죠.
0: 그렇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개의 분야에 이 정부와 민간이 초대 규모로 이 투자를 하는 계획이죠. 이 여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TF를 위원회로 격상해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정부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 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자, 민주당 소식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광주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0: 예,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 중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김 전 총리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곳은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남 광주 특별시입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당정일체와 당정소통 적임자이 자처하는 김 전 총리인데 오늘 출마 선언에도 국정안정론을 가장 앞세울 걸로 보입니다.
1: 네. 김 전 총리 외에 다른 당권 경쟁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0: 예, 최근 호남 방문이 잦았던 이 정청래 전 대표, 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자신이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이어갈 책임자라고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누가 1인 1표제에 앞장섰나, 누가 검찰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앞장섰나라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 개혁과제들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선명성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의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아마 호남에서 주로 일정이 있는데 정 전 대표 출마 시점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출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네.
0: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용민 의원은 결국 불출마하겠다고 어젯밤 밝혔고요. 지금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사람 외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후보 현 시점에서는 이 고민정 의원 한 사람입니다.
1: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의 징계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죠.
0: 예,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제소된 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를 논의를 합니다. 그 윤리위는 지난 2월입니다. 친 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
1: 예.
0: 지금 5개월 만에 재가동을 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이제 징계를 요청한 현역 의원들만 3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초대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특히 징계 칼날이 이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북갑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한동훈 의원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윤리위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를 놔두고 한 의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기류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탈당한 5선 서병수 전 의원과 달리 국민의힘에 적을 둔 채 한 의원을 지원했다면 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시각이 깔린 건데요. 장 대표의 이 징계 정치 재가동에 반발이 커지면서 당의 내홍이 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지금 그 광주 제일고와 배재고의 그 건과 관련해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죠.
0: 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민주당 그 의원이죠.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데 어젯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1: 예. 예,
0: 김 의원은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자신의 X 계정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이 김남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면서 적극적인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이 이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서 이 땅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하거나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0: 주장해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사실 그 엄중 경고 메시지도 나왔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나오고 하루 만에 어제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자, 배재고 야구부는 오늘 광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요?
0: 예,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광주 일고를 방문합니다. 이 배재고 학생들은 약 30분간 진행되는 두 학교 간 소통의 자리에서 피해를 본 광주 일고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이동해 희생자들을 참배하고, 근데 이 자리에는 또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임 중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투자 결정은 운용사가 한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쿠팡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놨을 때도 주식 거래가 이뤄졌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정부 간, 뭐 국의회 간 이렇게 갈등까지 촉발하고 있는 쿠팡 사태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데,
1: 예.
0: 지금 미국 정부 윤리청의 이 대통령 재산 자료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 계좌 두 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이 18차례 거래가 됐습니다.
1: 예.
0: 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뤄지고 대통령은 투자 계좌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쿠팡이 지금 한미 외교통상 분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갖고 있다는, 뭐 2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작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 통상 당국자도 쿠팡에서 각종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예, 쿠팡 소관 당국자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의 USTR이죠. 여기 대표도
1: 네.
0: 2024년 5월 17일 쿠팡에서 강연 자문 사례금 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신고가 됐습니다.
1: 예.
0: 한국 관련 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쿠팡이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만 109만 달러, 약 17억 원 정도 지출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1: 예, 예. 그러니까
0: 미국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이것들을 막후 교섭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지금 로비 공개법 보고서를 통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빗길에서 출근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고를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부터 살펴드릴게요. 순천 쪽으로 북장성 부근입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는데요. 1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칠서 분기점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칠서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청통 와천 부근에 사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입니다. 보덕터널 안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강동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주 금요일은 독립기념일이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는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3: 네,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견조한 경제 지표 또 아시아 시장의 반도체 강세를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였고요.
1: 네.
3: 이 방어주와 산업재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미국의 부진한 고용 보고서로 인하여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좀 완화되는 추가로 금리 인상 기대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자
1: 네.
3: 반도체든지 AI 관련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스톡스 같은 대부분의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1: 네.
3: 미국 시간의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 100 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AI 및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0: 같습니다.
1: 네. 유럽 증시를 보면 역시 반도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0: 네. 유럽에서도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이 기술주들의 상장이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1: 네.
0: 인페니온 같은 경우는 전방 AI 칩 수요에 따른 전력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고요.
1: 네, 예.
0: 실트로닉 같은 경우는 뭐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의 기계적인 매세로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광 장비의 대표적 기업이죠. 네. ASML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진을 뒤로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급등을 좀 추려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1: 네.
0: 결국 유럽 증시에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1: 자, 이걸 기술주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최근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좀 진행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 모멘텀에 어떤 집중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0: 특히 미국과 아시아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격적인 모멘텀 매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이 부분에 자극이 되는 모습 최근에 좀 많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면 AI 산업의 실질적인 질적 변화에 상당히 시장을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 주체들 간의 정보 해석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주 상당히 좀 많은 좀 일정들이 있는데
1: 예.
0: 사실 지난주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 우려 같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만한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1: 네.
0: FOMC 의사록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주목하는 FOMC 뭐 6월 FOMC 같은 경우는 물가라든지 금리 전망에 관련된 얘기들로 인해서 위원들이 얼마나 좀 어떤 부분까지 논의가 됐는지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쯤 초에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뭐 10월 의회에 제출되는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 방향성을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한동안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졌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조만간 만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지금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열기로 이제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1: 네네.
0: 특히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사법 처리에 대한 위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
1: 그쵸.
0: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전 없이 중간 선거를 치르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두 정상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서 이 종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1: 예.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변동성 정말 강했어요.
0: 네, 코스피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정말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상당히 시작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이 목요일 날 반도체 폭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7,600선까지 좀 밀렸던 이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 날 시작을 하면서 상승세로 갑자기 돌아선 모습을 좀 나왔고요.
1: 네.
0: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7,600선에서 지금 이제 8,100선까지도 치솟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758포인트가 차이가 그렇죠. 날 정도로 역대로 두 번째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급반등 속에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 47분에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피에서 이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31번째 발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1: 네.
0: 될 것 같고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11일 거래 연속으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장 후반에 상승세로 돌아오면서 양지수 그래도 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번 주는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SK하이닉스가 현지 시간 10일에 나스닥 시장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죠.
1: 네, 맞습니다. 지금 ADR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자본 시장에 초대형 거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ADR을 통해서 자금 조달 규모가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고요. 지금 네. 뭐 미국 달러로는 26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이제 금액 자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IPO 때 294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지금 스페이스 X 자금 조달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시장의 또 대표적인 메가딜로서 또 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위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IB들이 지금 출동하는 가운데,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해외 투자들이 얼마큼 이 SK하이닉스의 ADR을 지켜볼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공모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상장 주관사들의 수수료만도 약 2천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조달 자금의 0.5% 이제 이 부분을 주관사의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일단 최근에 대형 IPO 비교해서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만 공모 규모가 워낙 크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총 수수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천억. 이제 미국으로 한 1억 3천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산이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이제 ADR로 지금 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수요 예측 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해외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자금의 유입 기반,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수료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7일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되죠.
1: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0: 네.
1: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같은 경우는 1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분명히 중요하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7일 화요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AI 투자가 좀 확대되는 만큼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확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투자 지연 가능성이라든지 뭐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런 부분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9일 같은 경우는 한국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뭐 10일 날 SK하이닉스도 있겠습니다만 TSMC도 매출이 이제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 여기에 또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형주들의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주는 뭐 글로벌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집중해야 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동안 우리 증시가 하루에도 한 10% 압박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 네.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하는 어떤 그런 좀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현황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주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쏠림, 엇갈림, 퐁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쉴 때 다른 섹터의 순환매 상당히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랑 게스트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네. 어디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을까요?
3: 네, 지금은 이 충남과 전남에 1시간에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부근에 상해 자리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라도에 30에서 80, 중부지방에 20에서 60, 대구와 경상도, 제주도에 5에서 최대 50mm 정도입니다.
0: 네, 이제 사실상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장맛비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 글빛 목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또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20에서 80,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는 100mm가 넘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한편 현재 9호 태풍 바비가 강력한 세력으로 괌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지겠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남긴 수증기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장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태풍 진로를 예의 주시해야겠습니다. 이 태풍 바비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산맥의 이름입니다.
0: 네. 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날씨가 참 후텁지근해요. 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죠?
3: 네, 이번 주는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춘천과 청주, 전주, 광주가 30도, 대구와 울산이 32도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고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 특히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0: 네, 건강관리 특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0: 성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 소속의 최영대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대안과 미래 소속이랑은 다르고요. 네.
0: 다릅니까?
1: 예, 국민의힘 최성인 의원입니다. 네. 대안과 미래는 그때그때 해난 따라
0: 아, 네네. 예,
1: 고정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 숫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열려가지고 지금 어떤 내용이 과연 징계위에 올라가서 회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뭐 30명에서 최고 50명까지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좀 내용이 의원들께 좀 알려지고 전달되고 합니까?
1: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당의 윤리위가 있고 윤리 재선은 당원이나 또 뭐 외부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지를 봐야 되고 징계가 접수되면은 이제 그 심사를 할 텐데 그것이 특부 대상인지 이건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당장 원내대표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0: 네.
1: 심지어가 아니라 우리 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특히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0: 네.
1: 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그랬고 뭐 이런 사태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신임원이 있고 밖에서 뭐 징계 요청을 한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다 징계한다면 그것도 문제겠고
0: 네.
1: 따져봐야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이 징계의 요지가
0: 예.
1: 장 대표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비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더구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민주주의 정당에서
0: 네.
1: 뭐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를 한다면 그건 정말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0: 네.
1: 그건 뭐 당대표도 그런 것 아닌데
0: 네.
1: 핵심은 이제 지난번 부산 북구을 선거에서
0: 네.
1: 무소속 이제 한동훈 의원
0: 네, 네.
1: 전 대표를 도왔냐 마느냐 이건데 이것도 상당히 딜레마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당의 상당수 당원들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거든요. 부산 북구에서 지지 성향을 보건대는 그렇다면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 후보를 찍지 않고 한동훈 후보를 찍었다.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찍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저 몇 번 노출되었던 의원들만 징계를 한다.
0: 네.
1: 그 전체 양상을 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후보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정치권을 끌어들이지 않고
0: 네.
1: 예, 우리 당의 이제 후보에게는 수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도 가고 당 지도부 전직 대통령까지 가서 지지하고 해서 온 당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오히려 그냥 시장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그 자판 파는 할머니랑 같이 찰밥인가요? 그걸 나눠 먹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감동을 주어서 득표율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 방식이 뭐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방식도 아니었고
0: 네.
1: 그리고 의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드러내놓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그것도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쪽에서 우선 그런 운동 방식을 저 원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때 잠깐 에피소드처럼 나온 이야기가
0: 네.
1: 들어 이제 상대방 후보도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서로 격려하고 악수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0: 네.
1: 뭐 그런 그 한 포인트를 맥락 없이 끊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당의 방침을 어겼다고 징계를 한다면은 글쎄요. 그래서 상당한 딜레마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딜레마가 있는 이야기여서 윤리위원회가 과연 그렇게 할지를 봐야겠는데
0: 네.
1: 지금 대부분의 원내 의원들 이야기 또
0: 네.
1: 최고위원 아까 보셨지만 또
0: 네.
1: 전에 당대표 하셨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막상 이제 이게 언론에서 볼 때는
0: 네.
1: 우리 뭐 당내가 자꾸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좋은 소재겠지만은 실제로 원내 의원 분위기나 또 중진들 분위기 또 친장계로 분리되는 최고위원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0: 네.
1: 조심스러운 걸 보면은 그렇게 막 그 윤리위에 제소가 된다 그래서 윤리위가 그런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 윤리위가 지금 친한계를 대상으로 징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근데 1, 2월에 벌어졌던 걸 보면은.
1: 그러니까 법원에서 네. 다 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네. 김재원 대표 최고위원이나 김기현 대표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 정식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당의 상당 다수의 의원들이 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라는 것이 통합해내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데 네. 무슨 있는 이전 일 가지고서 파묘하듯이 파내어서 갈라치기 하고 징계하는 게 정치냐.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또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가지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당대표 재임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당대표를 둘러싼 수없이 논란이 거듭되면서 당대표가 당을 크게 통합시켜서 이 앞으로 전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대표의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당대표를 둘러싼 이 논란 때문에 우리 당이 찢어지고 후퇴하고 또 정치적 자폭 사태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예,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이 하나하나의 그 단맥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당이 혁신의 방향으로 큰 틀을 바꿔야 된다는 기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2월 때와 달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점식 원내대표도 저희 KBS 네. 그 사사건건에 나와서 징계에 예.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뭐 윤상현 의원들도 다 목소리를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내고 있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사실 복귀해서 바로 이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그냥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1: 이제 그렇게 되면 당대표 예. 예, 역할에서 당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당대표가 원심력으로 작용하면은 당대표가 원심불리기처럼 이렇게 작동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0: 아마도 실제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네. 현명한 결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네. 저는 우리 당이 이제는 정당 혁신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분위기로는 거의 전패가 그리고 출구조사 때까지도 물론 방송사의 출구조사 자체도 엉터리였습니다만 이제 출구조사가 정말 더 이상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큰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못하는 거는 아주 진절머리 나는데 그렇다고 이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공소취소니 뭐니 그리고 이제 집값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젊은 사람들한테 도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제 내 집 갖기 어렵겠구나라는 절망감을 안겨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걸 견제하기 위한 표들이 나와서 네네. 서울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네. 또 경남지사도 당초에 출구조사에서는 크게 뒤졌는데 또 뒤집히고 수도권의 수많은 그 기초단체장 예컨대 뭐 어왕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 안산 또 용인 뭐 성남 다 이겼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가 조금 잘했으면 더 이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나 우리 당이 이 무엇 때문에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힘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던 우리 당이라는 그릇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구멍이 나고 어디가 지금 깨지고 있는지를 보고서 그 당이라는 이 정당이라는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거꾸로 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자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상당히 그 의원내 분위기 또 상당히 온건해서 네. 당의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렴의 결과가 지금처럼 당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뭐 징계 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예.
1: 이번만큼은 징계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는
0: 그렇다면 정당이 왜 있는 겁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집권을 하거나 또는 예. 다수당이 되려고 하면은 캐치올 파티라는 게 정당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섭해야죠. 이 사람도 포섭, 이 사람도 정당의 지지로 끌어들이고 저 사람도 우리 당의 표를 찍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당 내에서도 지금 나눠 가지고 징계 대상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물론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그런 경우는 사실 정치적 징계가 아니더라도 자리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네. 물러나기도 하고 정당 차원에서 심각한 각성의 계기로 삼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상시적인 무슨 정당이 통합하고 정당이 캐치홀 파티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에서도 일부 부족의 목소리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 또 일부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서 다수의 정당 내부의 구성원이나 또 국민들의 여론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 정당은 잘못된 거죠. 그 정당에 대한 혁신의 지금 목소리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그 지방선거 끝난 후에 사실은 주말에 갑자기 그 보고서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왔을 때 당 지도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의원님 비롯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0: 계속 토론해야 되고요. 분석을 예. 해봐야죠. 이제 또 뭐 개별적으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이제 다 표심이 보이거든요. 투표구별로 어떤 게 나왔는지 예. 사실 출구조사나 민심조사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 20대 여성은 어땠다, 20대 남성은 어땠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실제로는 투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네네. 그런데 동네별로 이렇게 투표한 상황 이런 걸 쭉 보면은 그 민심을 다시 분석할 수 있고 해서 예, 첫 번째 자 제가 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우리 진짜로 민심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선거는 전패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것은 더구나 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라는 것은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회, 도의회 한번 이렇게 딱 그 현직에 있으면은 웬만하면 사실은 지지 않는 곳이 지방선거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근데 이렇게 크게 진 것은 물론 그것이 이제 이 장동혁 당대표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난 33년간의 큰 정치적 격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네. 여기에 대해서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루어져서 지

0: 뭐 이런 과정 모든 과정이 이제 우리 중앙당에 대한 실망과 어떤 사람들의 견해를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지난 4년 전에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대승을 했거든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고작 서울하고 경남 그것도 간신히 이긴 건데 그걸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중앙당에서 크게 역할을 못했던 곳은 이겼습니다. 근데 뭐 중앙당에서 심지어 우리는 그 시흥시 경우에 국회의원 두세 명입니까? 세 명인 곳에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후보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 그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얼마나 지지부진했습니까? 빨리 결심을 하고 당 지도부가 뭡니까? 선거에 이기게 하는 게 당 지도부고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후보가 없으면 정말 삼고초리를 하고 또 빨리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루고 뒤처지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저 그런 시흥 같은 경우 그 중요한 지역에서 인근의 안산도 이겼습니다. 후보만 제대로 공천해서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을 그렇게 놓쳐놓은 사람들이 지금 뭐 무엇을 가지고서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1: 자, 그런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 8.17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또 지도부를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네. 22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열리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거취를 놓고 계속 지금 공방이 있단 말이죠. 네, 네.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0: 최근에 대안과 미래에서 이제 그 뭐 계속 관영구처럼 들어가던 당대표 사퇴 주장이 대안과 미래 표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핑퐁한 노릇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야당의 새로운 혁신과 결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그 오히려 혼란스럽고 분열적이고 사람들을 정말 절망시키고 분노케 하는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이렇게 가니까 이거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1: 예.
0: 저는 지금 우리 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경우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당이 더 큰 정치적 현안, 국내외적 도전을 들 수 있는 이런 그 현안 이슈 제거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당내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려고 지금 이른바 금수완박의 최전선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집권해서 보니까 아, 이게 이 수사권이라는 게 그 검찰 수사권이 좀 보완이 되어야겠다. 그래야지만이 전체 사건 수사 또 사건 기소의 95%를 차지하는 형사 사건의 일반 사건의 경우에 보완이 이루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겠다. 그래야 민생이 보호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네. 아니 이게 검찰 수사 보완권이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지금 당내 이른바 강경파들 개딸들이 이런 쪽에서 검찰은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정도로 실제로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강경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택도 없다고 이제 뭐 완전히 금, 보안수 1.1핵도 못 고치겠다 그러고 그랬더니 또 이제 주류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여론에 편승해서 이렇게 가고 도대체 이 국가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당 선거에 올인해서 또 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갑자기 발표되더니 전당대 일정이 뭐 충청부터 나오고 하니까 그걸 둘러싸고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어느 선진국가에서 전당대가 이렇게 분열적인 곳이 없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이른바 그 마지막 대관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후보를 뽑는다거나. 네. 유럽의 경우도 크게 정당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하는 것이지 아니 당대표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적인 논란과 분열과 퇴행을 거듭한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도
1: 네.
0: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에 보면 이런 당대표 제도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의장 제도로 해서
1: 네.
0: 원내정당으로 간 적도 있고요. 근데 우리 당의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당대표 한 사람 뽑아놓고 그다음부터는 당대표가 버티거나 당대표 물러서기가 이제 정치의 주제가 됩니다. 이리 되니 이 정당이 발전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당 저당에 똑같고요.
1: 네.
0: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당대표를 연임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김대중 총재 그 전설적인 김대중 총재 시절만 정말 당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습니까? 김대중 총재 그늘 아래 있어야 그나마 목숨 부재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총재 또

0: 자멸적인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의 리더십, 그 당대표가 뭡니까? 당의 노선을 결정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네. 당의 공천을 다 결정하는 자리가 당대표가 아닙니다. 장대원 대표 미국 가니까 만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청래 가도 못 만납니다. 예,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만날 사람 없다. 왜? 미국엔 당대표가 없습니다. 유럽의 당대표는 사실상 그건 섀도우 캐비넷 같은 것이어서 네네. 원내가 다 정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또 지역당에서 또 아주 숙련된 엘리트 저 당원들이 대학 때부터 메르켈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매체라든가 뭐 또 누굽니까 옛날에 영국의 전설적인 그 대체 총리라든가 아주 숙련되고 오래된 정당원들이 정당을 구성하고 후보들은 다 지역당에서 정하고 뭐 이런 것인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당대표 되면은 비명행사, 친명행제를 하고 이렇게 정치를 대행시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행적인 제도가 우리나라 정당의 당대표 제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겪어봤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걱정할 정도잖아요. 이 당대표 가지고 싸운다고 지금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있다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래서 대안과 미래 같은 우리 당 내 조직도 더 이상 이제는 물러가라 너 나가라 이런 싸움이 아니라 차제에 당대표 제도를 둘러싼 혁신을 좀 하고 이 당대표도 그런 문제로 좀 이 논란을 좀 새롭게 반전시켜달라 네. 이런 사실 주문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야 간에 지금 잘 지금 너무 풀지 못하는 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그렇습니다. 논란인데 네. 최근에 이런 그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네. 법사위원장 그렇게 여당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은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가라 대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 형사소송법에 네. 공소취소와 관련한 조항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여당의 뭐 정치적 확 약속 뭐 각서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법사위원장 얘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래서 법사위원장 이것도 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신하는 사례를 매일 하니까 자기들은 뭐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아니 법사위원장 나눠가는 전통을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저 국회만은 협치를 하자고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도 김대중 총재 씨를 만든 거고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1당이 의장을 하면은 2당은 법사위를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맞추는 건데 네, 네. 그걸 지난 21대부터 돌연 우리가 다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버티니까 참 우리 당도 늘 마음이 약하고 이 정치 파행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또 소심하다고 할 거라 아니면 좀 이 법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민감한 그 우리 당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완전히 원칙을 정하고 그때는 빼도 박도 맞을 원칙을 정하고 이번에는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특히 또 우리 걱정하는 이유는 공소치사로가 하는 이건 우리 법치주의를 허무는 겁니다. 상권 분립을 허무는 것이고 해서 네. 모든 진보 법학자들도 반대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은 그러면 요번에 법사위를 통해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네. 법사위 문제는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원칙을 정하자 뭐 다음 구제 한다든가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네. 이것도 안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물러설 방법이 없는 것이죠. 원칙과 전통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걱정의 내관장치만 제거를 해서 이 문제는 뭐 다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원칙으로 풀자고 하는 그 제안도 사실 해볼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약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국회를 공진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뭐 공진시키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밀어붙일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원칙이라든가 또 가장 정치적인 현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국민 여론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하면은 지금 이른바 유이재명이라는 세력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직권 한 1년 동안 60%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50%로 떨어지고 40%까지 내려가고 했던 이유가 바로 공소취소 때문에 유이재명으로 새롭게 했던 약간 온건하고 중도적인 세력들이 그래서 이 지지부진한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뭔가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낫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만일 당권파와 무슨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 주류 민주당 내 전당대 이후에 파고 깊어지면은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한 공소취소 주장하다가 사실은 임기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비판 논란도 있습니다. 당장 당내에서 공소취소와 그 검찰 수사권 보완하고 맞바꾼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민주당 내

0: 강경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저 청와대와 네네. 민주당 당 지도부는 그럼 그 공소시효는 안 하겠다 약속만 해라. 네. 그래서 일단 법사위 문제를 풀자.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풀어야 됩니다. 그는
1: 받으라고 지금 민주당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유를 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임시국회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서 여러 법안을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반도체 메가 프로젝터 관련한 특별법도 지금 그렇죠. 여당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하반기 국회에 언제까지 안 가고 계속 초강경 대응만 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지금 당내 논란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의 가장 큰 이제 그 중심 중에 고리죠.
1: 예.
0: 근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없이 네. 그 누가 한번 이렇게 짓밟아 봐라. 누가 원칙 당신들이 다수당이라고 원칙과 전통도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한다면은 그 책임을 지는 우리는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싸워야죠. 지난번에 싸그리 다 가져가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 네.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8시 품격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올려.

0: KBS 연중 캠페인 초령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지금 체감온도가 25도를 웃돌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강릉과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무덥게

0: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시원한 장소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물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와 진안, 청주 등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지만 비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60mm, 전라남북도는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소집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응하지 않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2: 아무래도 이제 원구성 협상을 네. 제대로 하지 않고 민주당 중심의 일방 독주식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졌잖아요.
0: 예예.
2: 물론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7석 상임위 위원장석은 남겨뒀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법사위 가장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오랜 전통 갈래였던 그 야당 몫을 여전히 이제 제1당 민주당이 그걸 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파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제 산적한 민생 해남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검찰개혁 법안에 관련한 네. 어떤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 일방통행식 그 법안에 대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임시국회마저도 그냥 단독으로 강행한다면은 네. 아마 국민적 상당한 그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0: 반쪽짜리 운영이란 부담이 사실은 있긴 있으시잖아요.
3: 아니,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적인 전략은 네. 모든 것을 발목 잡고 회방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5월에 민생 법안 있잖아요. 한 네. 50여 건이 되는 50여 민생 법안. 네. 상당히 좀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인데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비쟁점 법안이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필버 신청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체적인 전략이
0: 네.
3: 민주당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저지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7월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0: 네.
3: 지금 민생 회복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특히 지금 3대 대도양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그렇죠? AI 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법안 보완 등 이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이렇게 저희가 뭐 늦춰서
0: 네.
3: 해야 되는 법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0: 네.
3: 준비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0: 네. 네. 오늘 지금 보도를 보니까는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같은 경우에 이제 간사 선임하고 하는데 문제는요. 입법의 가장 최우선이 아무래도 법사위에서 진행하게 될 네, 형사소송법이지 않습니까?
3: 네네.
0: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 게 이 재헌절 이전에 뭐 통과해서 전당대회 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그런 움직임으로 가느냐 궁금해한데 어떻습니까?
3: 저는 7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은

0: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에 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 하에서 네.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의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거는 폐지시켜야 돼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의 네. 수사기소의 대원칙.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 법안이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입법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7월에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미 충분히 뭐 상당 기간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네. 네.
2: 지금 네. 임시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중심의 단독 국회가 열리면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내용이 많이 상정이 돼요. 좀 전에 이제 박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 행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내용이 검찰 수사권 그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1: 네.
2: 비록 작년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해체 시효가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행사 사법 체계에 일대 큰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뭐 전반적인 수사 내용을 이제 세밀하게 잘 해서 기소를 뭐 요구하겠지만 그럼 공소청 입장에서도 그런 경찰의 수사 내용만 전적으로 믿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는 판단하면은 정말 억울한 국민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이 견제 장치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의 일부라도 이제 기존 검찰 공소총이 이걸 가지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또 형사 사법 체계 일대 혼란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친정집 당에다가 그걸 좀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거듭한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예요. 그렇게 하고 8.7 전당대회 나왔. 쓴다는 건데 이 행사소수법 개정안이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완전히 개정될지 진짜 뭐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보안수사권 폐지로 그냥 끝나는 건지 이 국민들은 다 궁금해요. 야,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다 이것뿐입니까? 또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이 야당이 보이콧 정치 못하게 이제 하겠다. 이틀만 가는 거거든. 세상은 이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건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만천년 그냥 집권 세력으로서 그냥 그 호보, 난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당히 국회법 개정안 내용 이런 것도 무제한 토론 의사진행 발언 이거 제안하겠다는 거거든요.
1: 네네, 그렇죠.
2: 이게 위험한 건데 이런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0: 이걸. 아니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대원칙이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과 관련된서는 검찰에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입법 보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해외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든 사례들을 볼 때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영장이라고 하는 발부가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체포영장 또 압수영장에 대한 권한이 검찰은 공소청이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반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니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을 요청을 해요. 아니, 패스트트랙이라네죠. 필리버스터. 제가 좀 말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하면 필리버스터 요청을 한 당사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법률에 대한 논거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 자리를 지켜야,
0: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혼자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정치 쟁점을 시켜가지고 뭐 그걸 또 진행할 실력이 안 돼. 제가 볼 때. 필버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야당의 의원이면 정말 날카롭고 치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 형식적 제도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정부 여당의 법안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용하고 악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악용을. 그러면 국회가 그러면 그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0: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
1: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임시국회뿐만 네. 아니라 하반기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논의를 또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도 그렇고요. 특히 형사소송법은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뭐 상임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원내 전략에서 이렇게 민주당 여당에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맡겨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야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현안이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국회법과 관련된 거라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예. 뭐 지금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이 뭐 포용과 배려적인 차원에서 야당 존중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2: 이 상황을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1: 네.
2: 그러면 지금 이제 민당 입장에서도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정부를 갖다 뒷받침해야 되는 그 사명과 책임도 있는 건데 이걸 갖다 협치 정국을 갖다가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민생 지금 법안도 그냥 표류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상당히 국민들도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1: 네.
2: 그 책임 올곧이 또 이제 집권당이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이제 우리 저 박성준 위원장 같은 분은 예간에 싸울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민당 선수로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상을 또 잘해요. 저분이. 대선은 또 대화 타협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또 나도 꾸릴 줄도 알고 집권 세력은 그게 필요한 건데 저 양반 이번에 최고위원 나간다는 것 같은데 나갑니까?
0: 예, 최고위원 나가려고 합니다.
2: 저는 양말이 살상 민주당 최고위원 돼야 돼요. 그래야 싸울 때는 싸우면서도 이번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민주당 중심으로 법사위를 가져갔으면 제대로 달걀 줄 알아야죠. 야당이라는 것은. 또 야당이 국회에 등원하기 위한 명분도 또 그 가지고 출구 전략도 가지면서 자신들 그냥 어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럼 법사위 그거 가지고 논쟁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서 아예 그냥 정당법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그냥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또 패스트트랙 그 제한 요인 다 없애가지고 네. 막 계속 하지 집권당 뭐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총회 이번 주 자주 할 거예요.
1: 네.
2: 자주 해서 뭐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합니다만
1: 네. 어떻게
2: 그렇다고 해서 마냥 국회를 이렇게 폐류시키고
1: 네.
2: 그 책임 또 야당 없느냐 야당도 또 책임을 뭐 가져야 되니까
1: 예, 예.
2: 뭐 그래 오랜 시간은 뭐 아니지만은 이때 이제 우리 방송 마치고 나면 우리 박성준 위원장 같은 분들이 좀 출구를 갖다 고민하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저는 바라요.
1: 네.
2: 그게 정치예요.
0: 야당도
1: 네.
0: 정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정치적 공간을 만들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단합된 목소리도 없고 서로 갈등 국면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대여투쟁인데 대여투쟁도 그냥 발목 잡기란 말이에요. 좀 나이스하고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공간을 못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고
1: 네네.
0: 저는 그냥 머지않아 국민의힘 의원들 다 들어올 것 같은데요.
1: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그 박성준 의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갈등 때문에 그 정치적 공간에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 지금 뭐 징계위에 회부된 건이 뭐 현역 의원이 뭐 최고 50명이다라는 말까지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의원들이 주로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들의 보도인데 이번에도 지난 올해 초 1, 2월 달에 벌어졌던 것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이번엔 좀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시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뭐 이런 징계 정치가 제1야당인 공당에서 이걸로 국민들에게 또 뭐 좀 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 뭐 4, 50명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런 뉴스가 나온.

0: 다른 게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저는 윤리위가 열린다 하도록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이전 사항과 이후의 사항이 있는 건데 이전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갖다 지원하고 또 뭐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해당 행위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당의 기강 고민을 할 것이고 6.3 선거 이후의 문제는 이제 지도부가 6.3 선거의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사퇴 요구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에 또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아주 강성 보수 지청에서 그걸 이제 당에 이제 징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이 그걸 다 윤리에 열어가지고 그 제안을 전부 다 수용해가지고 뭐 징계 심사를 들어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일단 많이 들어왔으니까.
1: 네.
0: 한번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그런 징계 요구안에 대해서 걸러거는 걸르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뭐 이 앞으로 윤리에서 징계 심사를 가져갈 건지
1: 네.
0: 뭐 그런 걸 정리하는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1: 많은 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징계위에 회부 등은 이럴 가능성이 좀 낮게 보시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이게 공당이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이제 6.3 선거 결과 이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야당에 비록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고 제일 집권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을 견제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걸 지지 기반으로 등에 업고 한마디로 국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대로 대응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질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당이 배나 자정 쇄신 노력이 가장 우선인데
1: 예.
0: 이 징계 정치가 다시 국민적 이런 볼성사람 끌이로 되면은
1: 네.
0: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1: 네네.
2: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상식의 영역과 비상식의 영역이 있잖아요.
1: 네.
2: 보통 보면 상식의 영역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의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안에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면 서로 저녁 먹고 손도 잡고 그냥 그 가운데 한번 다 같이 가보자. 대여 투쟁하자. 뭐 이렇게 야당은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의 상식적 정치적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패배하면 당대표 물러나는 게 기존 정치 문법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기존의 정치의 행태와 태도에 완전히 비껴가 있단 말이에요. 비상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지금 열렸다고 하는데 보통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전체위 열어서 징계한다고 누가 당에서 이렇게 언론에 선전포고하고 공개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꼭 징계할 대상들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윤리가 비공개 형태에서 진행을
1: 조용히.
2: 많이 해요. 그게
1: 네.
2: 제가 얘기하는 것이 네. 정치적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윤리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과 압박용만은 아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저는 징계한다고 봐요. 그거 장동혁 체제에 그 남아있는 확실한 자식이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거든요. 이 칼을 쓰겠다라고 지금 대국민 선전포고로 한 건데 다 알려준 건데 여기에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냥 우야무야해서 뭐 한두 명 두고 저 조용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강하게
1: 네네.
2: 자신의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범주가 좀 있지 않을까요?
1: 박 의원님은 윤리위에서 실제 징계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네요. 네.
0: 원래 이 정당이라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반목 대립을 이걸 완화시키고 또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해관계를 이제 대결해서 이걸 상식으로 조정하는 네.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정치를 하는 이 집단인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그걸 뭐 징계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윤리를 통한 어떤 그런 대응 방식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의 기강을 잡는 부분이 기간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정치로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6.3 선거 이후에 우리가 정치로서 당내 반목 분열 대립 갈등 이런 요소가 있어서
1: 네.
0: 무소속 한동훈도 있었고 뭐 이래 한다면은 그런 모든 문제를 정치로 벌어야죠. 지금 윤리위에서 말 오세훈 서울시장을
1: 네. 네?
0: 윤리 징계 대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걸 갖다 아무리 뭐 당원들이 뭐 이런 징계 요구가 있었다, 제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액면 거두로 수용하는 공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윤리는 열긴 열지만은 좀 전에 이제 박성준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맞아요. 원래 윤리위는 이 윤리나 당무감사위 이런 부분은 조용하게 진행한 당 기구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그래서 마치 뭐 저 당에는 1년 내에 그냥 징계 문제 가지고 늘 싱그럽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2: 예, 예.
1: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네, 네. 정청래 대표도 보니까 주말 새 보니까 DJ 생가도 가고 또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굉장히 확실히 정말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당원들 표심을 네. 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보안수사권 얘기는 뭐 하셨으니까 1인 1표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나오는데.
2: 아니 그거는 이제
1: 예.
2: 우리가 이제 전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예, 예. 무슨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1: 네네.
2: 예를 들면 2030도 좀 대변을 해야 되고 특히
1: 네.
2: 영남 지역 같은 그쵸.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1: 네네.
2: 또 여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가중치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거거든요. 2030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이거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네.
2: 정치적인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공간, 정치적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에 이 2030을 대변하는 분들에게 가중치를 좀 두고 훨씬 더 유연하게 정당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2: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고려하고 좀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봁니다.
1: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숙의가 좀 충분히.
2: 지금 전당대회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1: 네.
2: 그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1: 네네.
2: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 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2: 아니 우리 민주당이 네. 이제 호남 텃밭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확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남에는 그만큼 당원들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힘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2: 그런 측면에서 이 가중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1: 네네. 당권 주자들 그 행보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정청래 네. 대표는 아직 언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시점을 보고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2: 그건
1: 건가요?
2: 그건 뭐 그분들의 이제 선거 전략이겠죠.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1: 네.
2: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1: 네.
2: 이번 주 내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질 테고
1: 네.
2: 나머지 최고위원도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언제를 할 것인지 보고
1: 아,
2: 기본적으로 네. 당대표들이 뭐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좀 뭐 좋은 거거든요. 그 흐름으로 보면.
1: 흐름으로 왔을 때.
2: 예, 그러면
1: 네.
2: 그것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나오니까 물꼬가 터졌다. 오늘로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1: 네.
2: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가 상수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네.
2: 이번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2: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그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 그렇죠,
2: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번 주에 할 이번 수밖에,
1: 할 수밖에
2: 없는
1: 없고
2: 겁니다.
1: 네. 의원님도 최고위원 출마를 네. 이번 주 안에
2: 이번 주 안에는 해야 되겠죠.
1: 해야 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2: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출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1: 네. 자 오늘 사실 또 중요하게 뉴스 일정 중에 하나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2: 예, 예.
1: 찾아서 이제 사과하고 5.18 국립묘지도 이제 참배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요 지금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인 이병 형태
0: 예.
1: 예 부위원장이 지금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해졌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뭐 문제 제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제 이미 경고를 했고 어제부터는 지금 뭐 김남준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해라 자진 사퇴해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병태 부위원장이요.
2: 예. 뭐냐면 국가라는 게 뭐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헌법적 가치가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호잖아요. 그것이 헌법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은 뭐냐면 국가 권력,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 국민이 참혹하게 짓밟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인권이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헌법 정신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 우리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정신에 대해서 5.18 정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 5.18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교육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18에 대한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질타의 대상인 것 같고 그 김일성에 대한 얘기도 하더군요. 보니까.
1: 네,
2: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가 뭐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김일성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질타를 하는 거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사적 가치이고 헌법적 정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5.18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역사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김 의원님 지금 사실 그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여권 여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0: 이런 거죠. 예. 이병태 이제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부터 네네. 이번에 생각과 또 철학 네? 그리고 인식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큼 다 알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발탁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배재구 학생 야구단 이 논란 가지고 5.18 이제 이 부분도 성역이 된 것이다. 이런 그리고 뭐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고 젖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네. 이게 북한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인사에 대한 그때는 이제 뭐 상당히 그 변화된 어떤 참신한 인사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다 지금 이 사람 문제 있고 사퇴해야 된다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비록 이제 본인이 지금 적절치 못한 어떤 그런 뭐 판단은 저는 한 것 같지만은 이걸 대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이 사람을 공격하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인 적극 그냥 사퇴하라는 것은 본인이 사퇴하려면 경질시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이제 8.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참 객실시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2: 아니 그거는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2: 이분은 전문가잖아요.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쟁점이 많았고 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영역으로서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의 영입 인사였죠. 네.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잘된 인사죠. 거기에 최고 전문가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1: 네.
2: 그런데 이거는 이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정체성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도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국민의 생명을 아작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한복판에서 외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공화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거냐에 대한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의 자유는 아무나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로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여지가 크다란 말이에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공화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와 인권에 대한 것에서의 기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의 자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2: 근데 내가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와 억압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이 부위원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1: 네. 일단 시간 때문에 1부 마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병태 규제합의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5: 그러니까 네.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정권을 잡고 상당히 야심차게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인사를 영입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규제합의와 부위원장 자리는 사실 예우는 총리급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런 상당히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역사적 비극이자 또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담은 그런 5.18 민주화 운동을 폐매하고 또 이걸 북한 체제에 비유한 것은 심각한 어떤 그런 자질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단순한 이 사람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 기조를 흔드는 이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학계와 그런 일각에서는 그런 이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펴진 그런 과도한 어떤 성역과 풍토 그런 감정적 집단주의를 일정 부분 꼬집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저는 이걸 보수 진영보다는 지금 이제 8.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명히 앞으로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 이제 후보 등록하고 이제 앞으로 금주 안에 정청래 송영길 다 할 거 아닙니까?
4: 네.
5: 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민당은 8.7 전당대회를 이건 단순한 당대표 뽑는 어떤 그런 선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또 갈 길에 대해서 상당히 진로에 대해서 이제 큰 논란이 벌어질 건데 그때 항상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이제 이벤트 부위원장이 될 겁니다. 이 부담은 이제 이재명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친명주사 대표 선수로 나서는 이제 김민석 지금 이제 전 총리 후보자가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 공격을 감당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이걸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4: 네.
6: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 있으면 그 일에 충실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전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건데
4: 네.
6: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참전한 거 아니에요. 참전하면서 이 참전의 시각이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4: 답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그 순방에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6: 네네.
4: 직접 합니다. 예. 자,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정청 회의 후에 이제 기금 얘기까지 또 추가 세수를 갖고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 지금 민영배 광주 특별 전남 광주 특별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도전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진척이 될 건지 많이들 관심을 가져요.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6: 이거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왜 이 방송에서 했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AI 이 자체의 산업 자체가 전 세계의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문명사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금 선도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모든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젠순왕이 우리나라 찾아서 기업 회장들과 만나잖아요. 그 과거의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회장이 미국 가서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서 아 AI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AI가 속도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정부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국가주도 성장이었다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시장 중심의 기업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AI 시대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서의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체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추진체로서 지금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이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거는 저는 몇 년 안에 우리가 이러한 기지를 만들고 또 세계 선도 기업에서의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속도전을 내야 되는 것이죠.
4: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특히 이제 서남권에 지금 입지를 선정한 걸 두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점상 민주당 전당대회 전이라는 거를 두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필요시에 네, 특검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이라고서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뭐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또 대한민국의 뭐 중대한 어떤 기류를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또 계기를 이렇게 이제 지방의 잠재력 재발견 차원에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의 그런 선제적 어떤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 개입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선언권에 이제 반도체 중심을 이제 광주 권역에서 이래 했나 그러면은 이걸 지금 반도체 산업을 뭐 끌고 가고 있는 양쪽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아 이걸 속도전을 통해서 정부는 이 합리적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전력이라든지 산업 용수 그리고 부지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아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옆에 정부 옆에 대통령 옆에 선 사람들이고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간치 경제가 부활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은 광주의 그런 허벌판에 그러면 이렇게 첨단 반도체 산업을 속도전 있게 아무리 이걸 갖다가 빨리 팹을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게 전력이라든지 용수 인력 부재 이런 좋은 석박사급 이런 전문 인재를 갖다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그런 주택 문화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빨리 또 이것도 구축을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이걸 너무 섣부르게 이걸 뭐 터트린 그런 결과가 그럼 왜 있냐 그게 8.7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판단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시기상으로 네. 이 발표 시기를 너무 서둘러 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에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하자 또 제대로 된 이게 투자 결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검까지 하자는 주장인데 저는 그거는 좀 논말이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죠.
6: 네. 나경 의원은 오선 의원인데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나경원 의원의 이런 정책 수사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 국회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방향을 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 경쟁력들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야당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정책 수사가 그냥 뭐 발목만 잡고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럼 한국의 경제사를 보자고요. 산업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울산에 현대중공업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들 구미 전자단지 만들면서 산업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입지전 선택을 할 때 일단은 땅값이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력수급 어떻게. 요즘에 신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R2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남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문제도 해결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저급한 언어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잃고 있다. 네네. 국민들의 수준이 지금 얼마나 높은데요. 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야당의 그 오선 위원이 무슨 국정조사 특검 얘기하는 수준이 얼마나 수준이 지금 낮습니까?
5: 하던 예. 이분이 야당 공격 하나는 저렇게 잘해요. 이 정도의 문제 있으면 이제 저렇게 나가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숙제를 던져요.
4: 네.
5: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더군다나 호남 이제 강주에서 이게 성공하려면 첫째 알리백이라는 신재생 뭐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그 수많은 AI 반도체 이런 공정의 전기 안정적 공급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원전 건설인데 이 원전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대못을 박았어요. 지금 이걸 나름 지금 다시 이 대못을 뽑아내고 그러면 호남권 여기 강주권 여기에도 원전을 건설해서 그러면 안정적인 지금 이제 강주 반도체 여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건지 두 번째는 그동안 또 MB가 그렇게 4대강 물 자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4대강 보호 건설을 그렇게 뭐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은 이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그런 정치 집단이 민주당이에요. 그게 이제 이 4대강 보호 건설을 뽑으는 지금이라도 아, MB 이재명,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상당히 성견 지명이 있는 거다 인정하고 이걸로 이제 앞으로 4대강 보호 해체 쇼 이런 거는 없는 이야기로 할 것인지 이것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자, 민주당 중심에 이제 주 52시간 이런 지금 유일한 이제 근로제가 이게 일정 부분 허용되지 않으면은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지금 일당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승준 위원장님.
6: 저는 뭐 이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네. 답을 다 해놨다고 봐요.
4: 네.
6: 용수 문제도 네. 충분하게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도 문제없다라고 했고 기업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전력 문제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력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준비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인력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다 보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세계적인 집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교육 문화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서 세계 인력들이 다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도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산업 집적이 아니라 이건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선도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도 그렇고 준비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5: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구군을 건 그러니까 네. 한국판 실리콘밸리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4: 얘기하죠. 네.
5: 자, 그러려면은 집권 세력의 민주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제 공연불로 그칠 공산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4: 네.
5: 제가 아까 지적했죠. 그죠? 전기 공급 문제, 물 공급 문제, 네. 그리고 인프라 문제, 네. 그리고 인재 문제 이런 걸 다 하려면은 기존 방식의 민주당 인식으로는 이걸 갖다가 빨리 속도전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있더라도 앞으로 탈원전 정책 철회해내고 그리고 이제 4대강 보건설 해체쇼 이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을 추가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안전지 전기 공급하겠다. 이런 정도 놓으면 국민들이 아,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4: 네.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증시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향방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자국 내 반도체 그럼요. 클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주제는 품격 토론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서요. 두 분 의원님들께 또 한번 또 토론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4: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 화성, 충남 서산과 부여 등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 오는 지역이 확대되겠지만 오늘 비는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60mm, 전라남북도는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낮에는 서울 28도, 강릉과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을 딛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4: 네, 혁신위원회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 박지성, 이영포 해설위원이 동참하죠.
8: 네, 물론 홍명보 감독도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이었는데 세대가 좀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4: 네.
8: 일단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이제 위원이 최희영 문화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또 이제 월드컵은 경험이 아니다, 증명하는 곳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던 이영표 위원이 합류를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쓴소리를 해온 박주 해설위원도 참여하고 유승민 체육회장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참가하게 되는데, 뭐 일단은 합리적인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축구협회 거버넌스를 만든다. 이게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소년 축구 육성을 포함해서 한국 축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돼 있거든요. 일단 뭐 박지성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들을 담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정몽규 협회장이 월드컵 이후에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곧 사퇴가 결정될 거고요.
4: 그렇죠.
8: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거를 해야 돼요. 현 규정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뭐 그런 내용들과 감독 선임의 과정 등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아시안컵이 남아있기 때문에.
4: 네.
8: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보면 지난해 사실 그 이용수 부위원장이 부회장이 됐을 때 뭐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영표 해설위원을 영입해서 축구협회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제 월드컵이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좋지 못한 상황으로 끝난 상황에서 네. 참여하게 돼서 부담이 클 것 같고요.
4: 네.
8: 근데 조금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4: 네, 네.
8: 그래서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방향 제시나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문체부의 몫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파리 올림픽 이후에 문체부가 뭐 대한체육회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네. 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사실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보여줘야 될 거고요.
4: 네.
8: 뭐 사실 지난주에 갑자기 축구협회에서 사과문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혁신위원회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규정대로 하겠다, 이 얘기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들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홍명보 전 감독은 미국으로 갔는데 이 미국행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외신까지 보도를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8: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니까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논의, 아마 논란의 대상이 돼 있을 때 갔기 때문에 도피성이다.

0: 궤변만 늘어났고 축구 팬들을 유린했다 해서 뭐 아예 그냥 축구에서 떠나라 뭐 이렇게 아주 너무 극단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인지 저기 뭐 외신들도 그래요.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살해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너무나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떻게 뭐 사실 이제 월드컵이라는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살해 협박 뭐 이런 것들 비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대표 주치가 이제 같은 동료된 입장에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가족을 보러 간 거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도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아쉬운 대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에서 참 카보베르데.
0: 네.
1: 네. 아프리카의 섬나라잖아요.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근데 32강에서 와 아르헨티나와 경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사실 첫 경기가 스페인 경기였어요.
1: 그렇지.
0: 우승 후보 스페인과의 경기였고 지금 이제 가장 감동을 주는 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거든요.
1: 예.
0: 그 사실 뭐 보통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이제 다 주목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피파에서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드디어 지구상에 나타났다. 까르 뭐 보통 이제 뭐 어피어스 온더 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카보베르드가 이제 피파의 지도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이게 이제 비슷한 게 2002 한일 월드컵 때 저희가 이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고 8강에 올라갈 때 세상을 뒤흔들면서 지도에 나타났다 그랬는데
1: 아 그때는 사우스 코리아 어피어스 온더 맵 이런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리고 상대가 메시가 건재한 아르헨티나였어요.
1: 그러니까.
0: 근데 아르헨티나 메시의 골을 여러 번 막아내다가 물론 29분 전반 29분에 메시가 터트린 골은 아무리 보지니아 선수라도 막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후반 14분에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연장 승부를 가고 그래서 또 한 골씩을 주고받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헤딩한 것을 갖다가 이제 하필이면 이제 카보베르데 선수 그 보르지 선수의 맞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대서사시가 자책골로 마무리돼서 이건 역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결국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카보베르데가 결정한 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53만의 섬나라가 또 그 보지니아라는 선수가 메시가 사서 너는 정말 니네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작은 나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세계적인 국가들과 좋은 경기를 펼쳐서 팬들의 그러니까. 남기는데
1: 네.
0: 마지막까지 뭘 남기는데
1: 네.
0: 우리 대표팀이 좀 한마디로 무기력하게 좀 무너진 거는 두고두고 아쉬움은 남을 것 같아요.
1: 네. 공은 둥그니까요. 또 우리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0: 네. 네.
1: 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제치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0: 파라과이의 이 수비는 정말 독일을 잠재울 만큼 저거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거칠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주먹으로 음바페 선수를 치고 뭐 중간중간에 넘어뜨리고 발 걸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주심도 또 마치 네. 그런 걸 즐겨라 이런 것처럼 쉽게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음바페 선수가 이제 PK골을 넣어서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 선수도 7골, 음바페 선수도 7골.
1: 그러니까.
0: 그런데 메시는 다음 대회에 나올까 말까 좀 저거한 상황인데 음바페 선수는 나올 수도 있어요. 98년생이다 보니까.
1: 그럼요.
0: 뭐 그렇게 돼서 아무튼 프랑스가 우승 후보답게 끼어끼어이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모로코 사실 아프리카에서 예선에서 전승한 팀인데 개최국 캐나다를 3대 0으로 꺾고 올라갔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도 거론됐던 제시마 씨는 또 이번에 16강이라고 하는 또는 이정표를 남겼고요.
1: 네.
0: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고 조금 전에 끝난 브라질과 노르웨이 경기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혼란을 위한 혼란에 의한 혼란의 경기였습니다. 뭐 사실 전반전 봤을 때 0대0일 때는 좀 축구 재미없다. 브라질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걸 못 두나? 그런데 심지어 페널티킥을 못 넣었어요. 기바라가스가.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근데 이제 후반에 들어가니까 혼란 선수가 머리로 놓고 발로 놓고 한마디로 경기를 장악하니까 이번에 사실 노르웨이 응원이 굉장한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1: 네.
0: 마치 경기장이 무슨 큰 보트 큰 배인 것처럼 루로 외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정말 아까 이제 카보베르데가 지도상에 나타났다면 노르웨이도 이번에 월드컵 첫 진출이거든요.
1: 그런가요?
0: 네, 노르웨이가 처음 나와서 심지어 이 홀란 선수도 이제 7골이에요. 메시랑 동.

0: 유리입니다. 처음 나온 대회에서 7골. 근데 이 선수는 2007년생.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풍발 화제가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멕시코하고 축구전과 잉글랜드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재밌는 경기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를 끝까지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배재구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 학부모들까지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직접 사과할 예정이죠.
0: 네, 사실 우리 고교야구에서 좀 아쉬운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됐는데 지난 청룡기 1회전에서 뭐 조롱과 혐오가 섞인 응원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재구가 뭐 야구부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가서 뭐 사과도 하고 또 이제 5.18 국립묘지로 이동해서 참배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배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 선수들로서는 정말 당연한 일인데요. 좀 이런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은 상대편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프로팀에서 국가대표팀에서 동료가 될 선수들이거든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 나와 다른 지역에 성장했던 동료나 가족이 그 지역에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아쉽고, 이 월드컵에서도 많이 확인했었잖아요. 조롱과 혐오, 차별은 사실 국제 스포츠에서도 금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런 걸 배우는,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도가 과장됐을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을 겪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 선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억측을 좀 더하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뭐 많은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그 많은 야구계 이제 원로들 또는 선배들이 잘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야구 또 우리 미래 선수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는 게 좀 안타깝지만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오늘 반성, 자성, 또 화해, 용서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 먼데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7월 6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1시간 내에 서울과 경기 북부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차츰 비 오는 지역은 더 확대되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60mm, 전라남북도는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밤사이 충북 청주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4.6도를 보이면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밑돌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 에서 열대야 못지않게 후텁지근했습니다. 낮에는 서울 28도, 강릉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운영 전면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대여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수용 여부가 변수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5.18 조롱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제일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제일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 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관리 문제 등과 관련해 선거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지역선관위,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대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업체 등의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위험 등급이 낮은 채권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시장금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판매 직원의 권유로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은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 매도 시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매도 전 손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태전 의원 장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란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의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집중